0: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하,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1: 좋으면 와이드 치킨 만들어주면!
2: 딥파이트!
1: 룩!
2: 페로룩! 시에로!
3: 안녕, 준.
4: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3: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1: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우타운에 온 거야?
5: 내가 불렀어.
4: 크레스트!
6: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5: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1: 이런,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배치로구나, 숙도 보자고!
4: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7: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4: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6: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4: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3: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4: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5: 고마워, 페로로.
4: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8: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9: 진짜요?
4: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6: 매립지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4: 시장님의 딸은 책임이 막중하구나.
6: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5: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6: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0: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1: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5: 와일드 카드봇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1: 네.
5: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8: 이건...
5: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 트레시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6: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5: 기간 트레스의 사고 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8: 뭐라고?
1: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9: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4: 얘들아, 편견은 안 돼.
8: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1: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6: 장하다!
1: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봇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웹폰 카드도 그렇고.
5: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3: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6: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굴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8: 이해한 거 맞지?
4: 그럼 딥바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5: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의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5: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1: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선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5: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1: 뭐라고?
5: 메가인 불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1: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5: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6: 너희도 파이팅!
1: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6: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4: 솔레이유랬나?
8: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12: 모두 만만찮은 상대였어.
9: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13: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6: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9: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12: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요.
6: 루카, 테이크 백.
12: 잠깐.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6: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12: 알겠어.
8: 블루컵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4: 휴식도 중요해.
12: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11: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아,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주방 버텨보자고.
6: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세요.
15: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6: 네, 알겠습니다.
15: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12: 무슨 일 있으신가요?
15: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12: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5: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6: 여기 커피랑 루카스 도너 3개예요.
15: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6: 어떡해요?
15: 걱정 마. 우리 모험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6: 얼마? 안나, 뭐야?
4: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꿰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16: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4: 그치.
16: 그러니까.
8: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4: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6: 벌써?
4: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6: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4: 그럼 디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6: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7: 그래, 걱정 마.
18: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12: 조심히 가.
4: 잘 먹겠습니다. 시로, 앞 잘 봐줘.
17: 계속 직진.
19: 어서 오세요.
20: 백백 허니딥이랑 버팔 크림 도넛 주세요.
4: 솔레이유?
6: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8: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20: 포장해 주세요.
18: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6: 아우, 엄마! 너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20: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6: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8: 여기 있습니다.
20: 감사합니다.
6: 너
4: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6: 맞아.
20: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플레이온?
21: 서북부에 위치한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2: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메탈 카드 보십니다. 쌍둥기를 든 메탈 카드 보시 보입니다.
6: 정녀석!
12: 타이거리자!
21: 메탈 카드 소방대원 페닉스 파이어를
6: 뭐라고
21: 하는데요.
6: 솔레이유!
12: 준! 가자!
4: 우리도!
18: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12: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6: 덕분에 살았어.
21: 좋아. 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12: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6: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9: 준, 블루카. 테크 녀석이 이곳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12: 보통 목포가 아닌가 본데. 준, 어떡하지?
21: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9: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21: 미안. 집중할게.
12: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21: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12: 좋았어.
9: 타이거는 어딨지?
12: 이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23: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9: 네, 날 따라와.
11: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12: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11: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본의 본능이라고.
9: 이런 곳에서 뿔을 쐈다가
6: 달려타?
11: 제가?
12: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서 이 마음대로 날뛰게 둘 순 없어, 타이건!
11: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돼지! 한 번 더!
6: 딥바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놓!
11: 머님
9: 해봐!
11: 그럼 뿅 망치로
9: 여기 가만히 있어.
6: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놓.
11: 뭐냐 시키셔. 대오브.
9: 지원인가?

0: 정도로 젖었으면 될 것 같은데, 준. 응,
1: 블루캅 마무리야.
0: 응. 하! 이것들 블루리하러 온 게 아니라 말이다. 몰라이.
1: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0: 모르겠는데, 진짜냐?
1: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2: 펜터버는
1: 와일드 카드봇!
2: 어?
1: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3: 쓰지? 펜터버는 셋업!
1: 딥파이트 셋업!
3: 테노스피어!
4: 딥파이트!
1: 지금! 놀래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블레이즈!
1: 다이얼로! 블레이즈!
0: 젠즈!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3: 얘가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단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본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인.
3: 알겠어. 오메가 힌트!
5: 준, 괜찮아?
6: 딥파이트.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은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자이언트 팽TV. Let's go.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어? 여기 쳐보이는 게?

0: 어서 오십시오.
1: 뭐야? 진리학사예. 저기 혹시 제가 지금 그 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0: 어메야꼬. 일 없어요. 예.
1: 조금 마당 같은 것 좀 빌려주실 수 있어?
0: 아, 잠잘 곳? 낮잠도 자고 싶으면 여기서 한숨 쏙 자고 하는데.
1: 아, 그거는 그러면 그
0: 내가 여기서 해녀니까 내가 뭐 하나 줄게.
1: 어머,
0: 요거는 뭐냐면 태화, 우리 작업할 때 끼고 다니는 태화. 펭귄 아저씨 하나 달아줄게.
1: 아니,
0: 이거 내가 손수 만든 거거든.
1: 어머.
0: 어느 도망 감사기 이리 와봐.
1: 아니, 저 이거 살이에요.
0: 어?
1: 제 털이에요, 이거.
0: 알았어.
1: 털아요.
0: 털 안 아프게 해줄게.
1: 아니, 덜 아프게 아니라.
0: 아니, 머리에 달아줘.
1: 그럼 머리에 달리세요. 두건에 달리세요.
0: 예쁘구만, 머리핀도 달아줘. 예쁘다. 안 예뻐? 예쁘지?
1: 오, 이뻐!
0: 야, 이뻐. 됐어.
1: 오!
0: 됐지, 뭐, 어떡해.
1: 이래,
0: 나영 꽃이 놀다 가라, 이러고.
1: 아니, 놀다 가는 것이 아니고.
0: 나영 꽃이 놀자.
1: 아니, 그,
0: 여기 와.
1: 아, 오케이.
0: 여기 와, 여기.
1: 좋긴 하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여기서는 저거, 어촌 재단 대표지.
1: 어촌. 오, 대빵이시구나.
0: 한 백 몇 명 되는데.
1: 이야.
0: 대빵이고. 그래서 우리 해녀들이 이제 한 몇 시만 되면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서 펭귄 아저씨가 많이 도와줘야 돼. 아, 해녀들이 다 고령하다 보니까.
1: 그러면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 문 있는 집 저 잴 수 있어요?
0: 대문 잴게. 그런데 재워줄게. 가자.
1: 아싸.
0: 아싸.
1: 이야, 이게 웬 떡이야.
0: 아싸.
1: 이야, 돌담 있죠, 이렇게.
0: 내가 다 소개해줄게. 육지는 큰 채, 작은 채 하는데, 제주도는 안거리.
1: 안거리. 오, 너무 예뻐.
0: 잠자는 방, 소파 있고, 이렇게 냉장고 있고, 부엌, 저 안으로 들어가면 부엌 있고.
1: 이야.
0: 작은 채 밖거리.
1: 어머!
0: 요, 이렇게 작은 채, 여기도 방이 있어.
1: 아니, 골프를 하세요?
0: 한 번씩. 아들.
1: 아들?
0: 응, 아들.
1: 그러면 대장님. 저는, 어디서 자면 될까요? 안거리.
0: 평상에 가라, 니 큰큰 해보라, 니비서 자라. 평상에 가라, 니 큰큰 해보라, 니비서 자라. 나는 안에 방이 가서 닥쳐. 펭귄은 바다에 사는 펭귄이니까, 바깥에 평상에 자고, 나는 방에 침대에 가서 자.
1: 여기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감지덕지죠. 알겠습니다.
0: 상황이 다 막혔고.

0: 아름다 안 보고 좋잖아.
1: 그럼요.
0: 여기 살아 나랑 안내 들어가 잘게.
1: 감사합니다.
0: 아 됐죠 좀.
1: 저 궁금한 거 있어요.
0: 뭐가 궁금한 거?
1: 여기 앉아보세요.
0: 저 앉아. 아가가가 우리 집은 지가지 돼 나가자지.
1: 그러면은 행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내가 나이가 지금 5년생이니까 72살인데 옛날에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이냐면 10남매야 10남매.
1: 10남매?
0: 10남매인데 내가 7번째야.
1: 우와.
0: 그래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다가 놀이터고 바다가 장난감이야. 장난감도 없고 놀이터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 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소라 한 마리 따먹고 전복 한 마리 따먹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살부터 시작했어요. 계산 나오잖아. 57년.
1: 57년을 하셨다고요?
0: 출연물들도 많이 다녔고 안 해본 게 없지 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1: 와 펭귄이시네요.
0: 펭귄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1: 오 근데 그럴
0: 것 같아요. 내가 시 앞에 볼까 저 바다에가?
1: 제가 바다 앞에서 살았으니까.
0: 들어가 보자. 자, 일어서라.
1: 지금 바로 가요?
0: 바로 가 풍선 빠져보자.
1: 풍선 빠져본다고?
0: 어, 빨리 제기 걸어오라 제기 왜 늦장 부르냐 빨리 제기 푸대진다 천천히 푸대진다
1: 제가
0: 이제 물속에 저 해녀들 쫙쫙 다 물에 들러 가버렸잖아 늦어서 주황색 조그만 거 보이죠?
1: 저기 있다
0: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야
1: 우와
0: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1: 계약서 써야된다고요?
0: 계약서 써야지. 똥군인데 지금 똥군이잖아. 상군이 있고 대상군이 있고 상군이 있고 중군이 있고 똥군이야. 똥군은 뭐냐면
1: 똥 대장균.
0: 에이씨. 그게 아니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지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똥군이야.
1: 아 신입생.
0: 신입생.
1: 알겠습니다. 계약서 써요.
0: 가자.
1: 계약서 어디 있어요?
0: 여기 각서 게.
1: 오 알겠습니다.
0: 끌라.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0: 각서! 안 되면 아우 시켜볼게, 재미있는 시켜볼게.
1: 아니, 좀 느낌이 다른데요?
0: 내가 아침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속담이.
1: 언니.
0: 아침에 저 카운터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갔어. 덫을 놔가지고 잡아가지고 물에 담가서 죽였단 말이야.
1: 어머나!
0: 한 10분 전에.
1: 네.
0: 죽었는데 오늘 변수가 말을 안 들으면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 말 잘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1: 예!
0: 자, 각서! 자꾸 내가 각서 쓰는 것을 토달지 마. 알았지? 첫째! 이름을 똥군이라고 한다.
1: 똥군!
0: 똥군. 잘 기억하라, 이 이름은 안 돼.
1: 똥군!
0: 둘째! 이곳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돼. 거주해서 살아야 돼. 기독 사람으로.
1: 예?
0: 자, 그 다음은 조건은 내가 똥군이기 때문에 대상군들 말을 잘 들어줘야 돼.
1: 잘 듣겠습니다. 똥군이기 때문에.
0: 분위기? 여기 나와봐봐. 진짜 농담 아니야. 들어봐. 이거 쥐야.
1: 우와!
0: 펭수도 여기 담가버릴 거야, 왜? 쥐 묶어가지고 담가버릴 거야.
1: 어머나.
0: 알았어?
1: 계약서 가져와. 아니, 각서 가져와.
0: 사인을 한 번은 물 수 없어. 가자. 옷 입으러 가. 옷 입어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자.
1: 이럴 수가. 난 덫에 걸린 펭귄이구나.

0: 병수야.
1: 예.
0: 나 오늘 파도가 오늘 보시다시피 세거든.
1: 오, 예사롭지 않니요.
0: 어, 위험해 오늘은. 똥구니 가면은 위험하다고.
1: 저녁에 못 들어가요?
0: 아니 오늘 파도가 쳐서 못해. 그럼 아까 각서에 썼잖아.
1: 네, 말 잘 들어라 된다.
0: 그리고 저 우리 해녀들 나오면 점심도 챙겨줘.
1: 아 밥이요?
0: 어 그런 잡념을 해줘야지. 우리 해녀들 작업 갔으니까 이제 올 시간이 거의 되고 있거든.
1: 예.
0: 어, 애착하다.
1: 조심히 다녀오세요.
0: 어 기어 나가 하영 잡아오마이.
1: 예. 어머, 어머,

이거 다 미역국 해 먹어야지. 500원, 1000원.

0: 쑥쑥 잡았어요. 말미 자발주파 3000. 이야 대박이다.
1: 여기 니아까 가면 창고 앞에 그 문 앞에가 세워 좋은 줄 해야지. 자, 똥꾼님 잘한다.
0: 아, 끄떡없습니다, 이 정도면.
1: 아니, 또 똑바로 더.
0: 이렇게. 과연.
1: 됐지? 저 몇 킬로 나갔어? 15킬로.
0: 우와!
1: 자, 미역이를 갖고 왔다 들어서 담아야지. 네. 15kg면 돈 얼마냐면
0: 얼마예요?
1: 7만 5천 원이야.
0: 우와.
1: 5천 원씩 하면 7만 5천 원이? 요거는 우와. 뭔지 알아요? 미역. 뭐지?
0: 그거 뭐예요? 그건 어머. 어머.
1: 맛있다 이거.
0: 어머.
1: 맛있어. 미역 머리털.
0: 머리털? 어머.
1: 맛있어. 이거는 만 5천 원 받아야 돼.
0: 우와 만 5천 원.
1: 이거 7천 원 받고 만 5천 원. 이러면 얼마지?
0: 그러면
1: 22,500원.
0: 우와
1: 여단 잘하지?
0: 잘하네요.
1: 이거 75,000원은 준게 얼마야?
0: 77,500원.
1: 너 머리가 주더냐? 그것도 계산 못하냐?
0: 대장금 뭔데요?
1: 8,750원.
0: 뭐가?
1: 87,500원.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다 내가 바보다. 우리 해녀들 나오고 있을 건데 밥 줘야 되는데.
0: 밥!
1: 어.
0: 밥!
1: 해녀들 밥 먹을 거 준비했냐 안 했냐?
0: 밥! 밥!
1: 어디 들어가냐? 어디 어디?
0: 밥! 어? 밥! 일하라!
1: 야, 삼촌 너희가 하나씩 먹읍사.
0: 예. 맛있게 드세요.
1: 이름 뭐라 그랬지?
0: 저는 똥군입니다.
1: 그래, 똥군.
0: 똥군.
1: 똥군. 자, 이제 하나씩 먹읍사. 삼촌 너 하나씩 먹읍사. 예.
0: 이거 맛있거든요, 햄버거.
1: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1: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우리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2: 네, 맛있습니다.
1: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선배님. 누님이 어디 누님이야?
0: 저 선배님이라고 그랬는데요.
1: 아까 누님이라고
0: 했어? 대장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 누나 맛있어?
1: 아, 맛있어. 맛있다.
0: 저 우리 점이 똥군이 누구였어요?
3: 똥군 누구세요?
0: 어? 선배님.
3: 네. 안서 똥군 딱에 앞으로. 나랑은 중군.
0: 중군?
3: 네.
0: 중군 화이팅!
3: 네,
1: 화이팅!
0: 아, 빨리 똥군이 또 들어와야 내가 중군이 되는데.
1: 그쵸.
4: 중군동하네.
0: 아, 똥군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다들 그럼 몇 년 차신지 말해주면 안 돼요?
3: 근데 60년도 넘은 사람.
1: 어, 좋으니까.
0: 60년 하셨어요, 언니?
1: 어, 60년 넘었지.
0: 와, 언니!
1: 어르신!
0: 아, 어르신!
3: 우물구로 똥군이 하나 생겨서 좋겠네.
0: 똥군! 똥군 화이팅!
3: 화이팅!
0: 똥, 똥!
3: 화이팅!
0: 똥, 똥!
3: 화이팅!
0: 회장님, 제주도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해요?
1: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사투리 잘하지. 제주도 태어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왜 제주도 사투리를 못해? 나중에 물어봐봐, 꼬라주꼬라. 표준 말로 내한테 물으면
0: 오.
1: 내가 사투리로 대답해줄게.
0: 야,
1: 물어봐봐, 뭐든지 다 대답해줄게.
0: 어, 진짜로?
1: 어, 진짜로.
0: 그러면, 똥이 뭐예요?
1: 왜 똥은 똥이야?
0: 그러면 화장실은 뭐예요?
1: 화장실은 통제.
0: 통제?
1: 응. 옛날에는 제주도가 화장실에 돼지를 컸어.
0: 어머!
1: 돼지가 컸는데,
0: 응.
1: 다리 이쪽 한쪽 다리 놓고 이쪽 한쪽 다리 놓고 밑에 돼지가 있어, 한 마리.
0: 어머!
1: 밑에. 내가 만약 설사를 하실 때 있잖아.
0: 어머!
1: 설사를 할 똥을 딱 쓰고 갈긴단 말이야.

0: 돼지가 자기 위에 물 떨어진 줄 알고 다다다다다 떨어버려.
1: 안 돼.
0: 돼지를 딱 떨어버려. 그러면
1: 판수아 판 나한테 다시 와. 어. 내가 공부하려고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거 나랑 거죠? 같이 풀어볼래요?
0: 그거 이렇게 돌아볼게요. 나 풀어볼게. 오,
1: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주 사리 능력 고사.
0: 제목 하나 거하네.
1: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0: 이거요, 그거요, 문제집 똑같은 걸까?
1: 똑같은 거예요.
0: 문제집이 똑같은 똑같냐고.
1: 똑같다고.
0: 어, 알았다고. 뭔가. 빨리 풀어보라.
1: 들나무를 무슨 무슨 나무라고 불렀다고? 아.
0: 황금향이라 하면 되네. 아, 황금도 밑강이나.
1: 어, 황금 맞아. 말해주면 안 돼요.
0: 이거 동그라미예요?
1: 아니, 말하면 안 되지.
0: 말 거짓말은 나도 살짝
1: 곱죠. 어,
0: 나도 곱죠, 곱죠.
1: 아이가 이고 했다.
0: 어느 거 아이가 이고? 어.
1: 아이가 이고에 가장 가까운 곳이 무엇이냐?
0: 아이가 이고? 아이가 이고, 아이가 이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이가 이고.
1: 말해주면 안 된다고.
0: 아, 이거 1, 2, 3, 4번에 답을 달라고?
1: 어.
0: 대박, 멋지다, 잘 어울려. 아이, 아이처럼 귀여워.
1: 아! 이거다.
0: 나는 그 번 아니요. 네가 틀렸죠? 나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내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알았어. 다음에 밑줄치 문장은 제주어로 변한 것을, 옳은 것을.
1: 정말로가 제주어를 뭐니?
0: 정말로?
1: 정말로? 정말로가
0: 아,
1: 뭐냐?
0: 짜라.
1: 자, 저 다 썼습니다.
0: 자, 보자. 네 역나영 어느 것이 틀리셔 맞으셔. 깔깔깔 엄머리 그러잖아.
1: 오! 나랑 똑같아!
0: 다 똑같으네! 와! 야, 니가 어떻게 알았니? 니가 어떻게, 나 거 반 안 봐. 나 거 뺏겠지?
1: 안 뺏겼어요, 진짜로. 나 앞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0: 아,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황금 맞고. 자, 이거.
1: 깔깔깔, 오, 진짜네.
0: 깔깔깔, 웬만 버리잖아, 황금 맞고. 종말이 꽝 하는 소리, 김아씨. 니도 나도 100점 할까? 나 너 거 100점 주거라.
1: 어, 나도 100점 줄게.
0: 알았어.
2: 1번에 2번 했어요?
1: 1번에 4번인데요?
0: 1번에 4번이거든요?
2: 정답 2번인데요?
0: 정답이?
1: 예?
0: 아이, 참, 그거 아니야.
1: 이거 나무가?
0: 4번이야. 큰 수익이 나는가 때문에, 맞아, 대학교가 맞아. 아이고, 큰일 났죠.
1: 아이고, 큰일 났죠.
0: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 그냥 탁 버쳤니? 나 이제 잡쳐. 먼저 가라. 나 이제 기절리는 죽어 직전 빨리 가라. 저 석석한데 건 가라.
1: 이라.
0: 이름 뭐지? 이 삼방이 자든가 말든가. 난 방이 그냥 잡쳐. 빨리 저 벗기 등 자라.
1: 될 거예요?
0: 어, 나 잡쳐. 나 이게 오면 발로 탁 잡아쳐.
1: 아. 오랜만에 안에서 자나 있던. 아니야, 그래도 이 어디야.

0: 은편.
1: 펭귄아, 일어나. 마트 가게.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0: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1: 우리 일이 낭만이야.
0: 오, 하나 배웠습니다.
1: 빨리 동작 빨리.
0: 예. 하나, 둘,
1: 서로.
0: 서로. 오,
1: 오늘 일당 마이너스.
0: 예? 일 다행인데.
2: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3: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삼각완료시 간편한 다이얼 방식의 내열 요리로 조리 과정까지 한눈에 어떤 요리든 맛있게 완성하고 보관까지 한 번에 보관 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6: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6: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9: 아이고 잘하네.
8: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다들 금액 아시죠?
11: 네.

0: 하나가 부식한대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경남 창원에 왔습니다. 창원.
2: 여기 공원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시작을 되게 산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백만장자는 네. 어디서 만날까요?
1: 얘기를 듣기로는 저 앞 건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 엄청난 건물인데요?
1: 저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왜 이렇게 커요?
1: 도청 아니에요?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사이즈인데 규모가 엄청 커요.
2: 진짜
1: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만 해요, 지금 사이즈가.
2: 이렇게 큰 병원이 있을 줄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2: 주인공도 어떤 분인지 힌트를 얻으셨나요? 혹시?
1: 뭐, 의사분 아니시겠어요? 자, 그 백지수표를 먼저 주셨어요. 백지수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뭡니까?
2: 많이 써있네요.
1: 뭐, 너무 많이 써있어서.
2: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1: 411억 400... 천 얼마예요 이게? 411억 천 30만 3761원.
2: 411억.
1: 한번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가시죠.
2: 가시죠.
1: 이야.
2: 진짜 크네요.
1: 병원이 네. 엄청 큽니다. 이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2: 엄청 크네요.
1: 어? 아까 저 금액은 411억. 411억 제가 얘기했던
2: 있어요.
1: 그 금액이네요.

0: 똑같은데요?
1: 어, 사회공헌 그동안 액수. 기부하신 액수. 아. 그나저나 우리 백만 장자님은 어디 계신 거죠?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어? 어, 깜짝이야.
3: 안녕하세요. 네.
1: 어, 깜짝이야.
3: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세요.
1: 아, 예. 아, 일로 오시죠.
2: 예, 반갑습니다. 예. 예.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 가운데로 오시죠. 예. 자, 먼저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2: 예.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 이 병원을 창립한 설립자 하충식 의장입니다.
1: 아, 예.

0: 근데 이렇게 큰 병원이 창원에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1: 진짜 그렇지, 그렇지. 예. 저 앞에서 이제 5,000평을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암병원이 지게 되면 70,000평 돼요. 그러면 규모는 빅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모는.
2: 의장님, 아까 이 적어주신 숫자를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411억 원. 예.
0: 411억 원 기부를 우리 의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1: 32년 전에 제가 산부인과를 개원하면서 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0: 네, 네.
1: 32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410억이에요.
0: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1: 마음이 부자예요.
0: 아, 마음이.
1: 우리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0: 라운딩은 어떤 골프?
1: 저는 평생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2: 아, 진짜요?
1: 대신에 이제 병원 책임자로서 라운딩을 네.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회진. 병원 전체 합니다.
0: 아, 예. 회진 겸 뭐 문제가 예, 있나.
1: 예, 이제 우리 병을 찾는 환자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0: 예, 예. 그러면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1: 저를 한번 따라오시죠.
0: 예, 예, 예.
2: 들어 갈까요?
0: 약간 지금 저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의학 드라마에 예.
2: 의사들처럼 네,
0: 의학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2: 아 좋다 좋다
0: 그죠?
1: 예.
0: 네.
2: 쌤 여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예. 몇 층까지 있을까요?
1: 지하 3층부터 9층까지 있습니다.
2: 9층이요?
1: 예.
2: 와
1: 일로 오십시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0: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우리 식구들이 토탈 3,000명 됩니다.
0: 3,000명요?
1: 예.
2: 우와
1: 식구들 하면 만 명 가까이 되고요.
2: 우와, 네. 진짜.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환자분들한테.
1: 예.
2: 당황하실 것 같은데. 당황하실 것 같아서.
1: 사장은 선수세요.
0: 깜짝 놀라셨죠?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예. 와. 의장님이 인사를 드리셔서 저도.
2: 따라다니는 예, 역할이어서.
1: 예, 예.
2: 아, 이렇게 그냥 환자분들 만나시고.
1: 가서 예, 인사드리고.
0: 이미 인사를 이렇게 예. 쭉.
1: 안녕하세요.
0: 저도.
1: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놀라셨죠?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우리 식구들. 네. 쓰다보셨는데 인사.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가까이서 봤자, 예. 그제?
0: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제가.
2: 네.
1: 꼭 소개할 분이 계세요.
3: 아, 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위험한 도시가 시한폭탄이라 뺀 겁니다.
1: 사람의 몸속에서 돌을 캐내는 의사. 국내 최고의 담도 및 췌장 내시경 시술 권위자다.
2: 우리 저 김명환 선생님께서는 EBS 우리 같은 저 자매 프로죠.
3: 네.
2: 명의에 또 출연을 네. 하셨었고 지금 우리 의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세계 7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서울에 좀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된 건지. 네.
4: 이제 정년을 마치고 이제 수도권 여러 병원에서 사실 그 제안이 왔었습니다.
2: 아, 예, 예.
4: 근데 다시 우리나라 의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의료를 키워야 되겠다. 아. 이런 그 의장님의 그런 목표. 저는 공감을 받아서 아. 창원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5: 정말 감사드려요. 어려운 결정하신 대로 오시고 정말 멋진 분을 우리 부울경에 제가 선물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에너지 가장 넘치고 네. 좋은 곳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5: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2: 네. 아, 여기.
5: 예, 예.
2: 신생아씨.
3: 어, 너무.
5: 정말 예뻐요.
3: 이렇게 조그만해요?
5: 예.
2: 아이고 귀여워요. 애기들이. 아이고 너무 너무 이쁘네요. 우리 애기들이 아주 잘 자고. 아이고 우리 의장님이 원래 또 산부인과 예. 전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5: 제가 받은 애만 해도 한 5천 명 돼요. 이게 직원들도 있어요.
3: 아 그래요?
5: 이 사장님 저 이 사장님 직접 받아주셨을까 해요. 그때 제일 기뻐요. 행복하고.
3: 훗날 이 아가들도 이 병원에서 예, 그렇죠. 일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5: 자, 우리 병원에서 예. 제일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2: 아, 예,
5: 제가
2: 예, 예.
5: 꼭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서장훈 선생님 오신다고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3: 오, 서장훈 선생님을 가다 만나고 싶어 예. 하시는 분들.
5: 우리 병원에서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2: 예, 예.
5: 이쯤 있을 텐데. 아, 맞네. 저기 계시네. 아, 의사님.

0: 예예예.
1: 아, 깜짝이야. 예예예. 예. 너무 이렇게 안 해요.
0: 춤장으로 누군지 안
1: 감사합니다. 예예. 예. 이쪽으로 보시. 요 요로 요로.
0: 가운데로.
2: 일로 가운데로.
1: 가운데로 드세요. 가운데로. 예예. 우리 병원 우리 저 미화부 여사님들. 예. 우리 의장님 자주 뵈세요?
0: 아, 예. 그럼요. 예. 매일 봅니다. 매일.
1: 아, 매일 뵈는 예. 거예요.
3: 사이가 너무 좋은 게 느껴져서.
1: 원래 어떠세요?
0: 너무 의장님? 좋은 분이시죠.
1: 너무 좋은
0: 분. 너무 잘해주시고.
3: 아,
0: 예, 예. 복지는 경남에서
3: 경남입니다.
1: 아, 복지가.
0: 예.
1: 아, 그러죠.
2: 우리나라에서 1등인데.
0: 우리나라에서 1등. 우리나라에서 1등.
1: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고. 네. 특히 병원이잖아요. 보니까 병원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3: 예. 예.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2: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0: 예, 감사합니다. 야, 예.

0: 예. 가시죠.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저는 아침마다 일찍 이분도 제일 일찍 오시거든요.
3: 그러니까요.
2: 또 제가 제일 일찍 출근하니까.
3: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써 있네요.
0: 예. 뭐 의장님 방이라고 여기, 뜨지도 않는.
3: 여기는. 여기 의장님 방이에요?
2: 아니에요.
4: 우리 미아부 쪽.
2: 아, 여사님들 방이에요.
0: 여사님들 방이에요?
3: 예, 예.
0: 저는 의장님 방이
4: 좋아요. 호텔. 호텔이라고. 아,
0: 쾌적하게 좀 편히 쉬실 수도 있고, 네. 그죠? 네. 사실 그 저희가 이런 그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우리 미화를 담당해 주시는, 청소 담당해 주시는 그 여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다른 곳에서는 쉬실 데가 없어서 식사도 어디 창고 같은 데서 맞아요. 하시고 막 이런 거
4: 계단 쉬고
2: 제가 계단 밑에서 미화부 여사님들이 나오시는 거 보고 내가 분노를 느꼈어요. 네.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요. 저는 참 옛날 병원에 있을 때도 따로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5: 뭐 하루씩 기다 주고 그리고 또 선물도, 선물도 너무도 털을 끌고 올 정도
4: 진짜 설명들 되면
3: 진짜요? 예.
4: 지금 32주년 기념 이번에도 31일 날 뷔페, 내장, 호텔, 숙박은 하나 그리고 가족들하고 너무 막 7년 넘 회의 연구도
3: 진짜요? 예.
4: 들어오면 절대 나가질 않아요.
0: 우리 여사님들이 진짜 아주 만족하면서 네.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5: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0: 백만장자 네. 맞으신 것 같죠?
5: 예 네, 맞죠 당연하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3: 진작 오신 뒤에 진작 오신 뒤에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이고 건강 건강하세요
2: 진짜 꼰대 나와
0: 건강하세요 병원 와서 제일 높으신 분 방에 오는 건 처음인데.
2: 그렇죠, 그렇죠. 네.
3: 갈 일이 없죠. 네. 아, 여기에요?
2: 구석이 제 방입니다. 오. 자, 그러시.
0: 아, 예. 막 되게 넓진 않습니다. 방이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크진 않고. 예. 예 아담합니다.
3: 예. 여기 거의 골동품 박물관처럼 또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여기 자켓 같죠? 네. 여기 아니, 보이세요?
0: 아니 여기 해저인데
3: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0: 예. 아니, 이건 몇 년 입으신 거예요?
2: 아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 헤어지고 집사람이 자꾸 사줄래 해. 네. 여보 이것만 한데 왜 사줘? 그건 됐다.
0: 아 근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3: 이거는 그래도
0: 아니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수선이라도 좀. 아,
2: 수선은 많이 했지. 안에 막 한 거 네. 헤어지고 한 거는 수선 안에만 했고.
0: 아니 근데 목이.
3: 목이 너무.
2: 이거는 수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새로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3: 아 근데 이거 진짜 입으시나 봐요. 여기 안에 지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무게가 느껴져서. 예,
2: 지갑 있습니다.
3: 지금 쓰시는 겁니까?
2: 예예. 예.
3: 이것도 다 찢어졌어요. 예. 선생님.
0: 지갑도 다.
3: 그래도 오래된, 돈, 네. 지갑은 해졌어도 돈은 신권으로, 그렇죠? 예, 예, 예. 와, 이거는 하나 장만을.
2: 그래도 아직까지 돈 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0: 병상 1000개가 넘는 대형 종합병원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400억 넘게 와. 또 나눔도 하고 계신 우리 하충식 의장님. 창원에서 의사 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2: 제가 93년도에 전문을 따고 네네. 94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한 32년 됩니다.
3: 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셨을까요?
2: 사실은 뭘 할까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의사나 할까 해가지고 제가 의대를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아.
0: 그러면 의대를 그냥 점수 맞춰서 가신 거네?
2: 예.
0: 공부를 좀 잘 하셨나 봐요.
2: 사실 요새 같으면 의과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쉽게 의과대를 좀 갈 수 있었습니다.
3: 예. 또 의대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 저희 집은 양조를 하고 있었어요.
0: 양조장?
2: 예. 옛날에 양조장은요, 교장 선생님이 얼굴에 10배를 버는 거예요.
3: 와.
2: 면에서, 군에서

0: 부자들은 이제 양조장하는 사람들이죠.
1: 막상 이제 의사가 되어 보니까 어떠셨나요?
0: 사실 저는 정말 산부인과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병원에 와서 박수치고 막고 하는 데는 산부인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새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 돼서 지금도 참 산부인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1: 별 큰 생각 없이 의대를 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천직을 만나신 건데 네.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0: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방의대를 나왔는데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옆방에 들어갔는데 그 같은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냈어요. 막상 이제 레지던트 시험 보는 날은 자기 대학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문제를 돌려보는 거예요. 지방대학을 나온 서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2: 아무래도 그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차별을 좀 겪으셨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병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끊임없이 정말 처절하게 제가 노력해가지고까지 온 거예요. 두고 봐라. 정말 누구도 무시 못할 정도로 지방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진정한 의술을 베푸는 분에서 제가 한번 뒤집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해서 정말 피나게 노력했었습니다.
1: 의장님 말씀처럼 뉴스에 뭐 자주 나옵니다. 그 지방 의료 공백.
2: 네.
1: 어쨌든 우리 의장님은 처음부터 그 어떤 지방의 의료 공백이나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처음에 개원을 하신 거네.
0: 예. 예.
1: 그러면 전문의가 되신 후에는 창원에서 개원을 하신 건가요? 개인병원은?
0: 이제 개인병원을 개원을 한 게 아니고 이제 94년도에 이제 백병상 되는 네. 그 병원의 산부인과에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샵인샵처럼.
0: 예, 맞습니다. 표현 잘하신다.
2: 맞네, 그.
0: 아, 대단하시다.
1: 우리 미용실 안에.
2: 헤어샵에 있잖아.
1: 헤어샵 안에 네일샵 조그맣게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에 산부인과로 그 건물 안에.
0: 맞습니다. 예.
2: 공간을 좀 얻어서. 예. 근데 그러면 그 네 개의 병상을 얻으셨을 때 돈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0: 그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1: 대출 받으셨어요?
0: 예.
1: 아니, 아버지 돈 많으신데 맞아.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0: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개원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1: 아하.
0: 그런 걸 떠나서 집에서 공부시켜주고 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체.
1: 아니, 아버님이 안 계시면 어머니한테라도.
2: 그러면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셨는데 잘 됐을까요?
0: 다행히 키즈보드 환자가 두세 배가 늘고 분만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1: 오늘 선생님을 직접 뵈니까
2: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보셨지만 다른 분들한테 대한 태도나 뭐 이런 거가 지금도 이러신데 그 당시에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오시는 산모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0: 일단은 제가 전과하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전과 괜찮았었어요.
2: 아, 잘생기셔가지고. 네.
1: 그럼 환자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서 돈을 좀 많이 버셨고 그럼 그 병원을 좀 딴 데로 옮겼나요?
0: 아니면? 네, 그러진 않고 네. 제가 3월 2일 날 제가 개원을 했는데 네. 8월 달에
2: 네.
0: 원장님께서 저를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병원을 인수할 생각이 있냐 하시는 아하. 거예요.
2: 5개월 만에요?
0: 예,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오, 진짜요?
0: 예. 아, 이 기회가 왔다.

0: 있다면 이게 기회로구나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큰 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간 거예요. 그래 설사 뭐 안 돼가지고 내 뭐 전 내가 산부인과 수입을 다 투입하더라도 아이고 뭐 집에 돈 한 푼 안 들고 가면 되지라고 하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전투에 뛰어든 거예요.
1: 사실...
2: 돈을 5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0: 아니 그러진 않고 어떻게 돈이 있을 수가 없죠. 일단은 제가 학교 다닐 때
2: 어머니.
0: 큰 병원을 하겠다라고
1: 자꾸 어머니
2: 아니 왜냐면 갑자기 그 병원을 어떻게 인수를 해요?
1: 8명이나 있대요 자식이.
2: 그래도 어쨌든
0: 네. 그래서 집사람 저 이제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5억을 빌려가지고 이제 보증금 얼마에 사글세 이제 2,800만을 한 거예요. 네.
2: 본인 건물이 아닌데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0: 당연하게 네. 사글세로 7년 연동당한 네. 계획에 맞춰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기존 병원보다 한 3배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제가 나왔었어요.
2: 7년 만에?
0: 예. 네, 그동안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하에 외래 하루에 300명씩 입원 환자 40명씩 신생아까지 다 커버했고 일요일까지 진료했어요. 그죠?
1: 쉬는 날이 없으시잖아요.
0: 그래서 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2: 매번 말씀드리지만 남들 쉴 때 다 쉬고 같이 쉬고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어떻게
1: 안 되죠.
2: 설립을 이 병원을 어떻게 이 정도 사이즈로 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안 보셨으면 지금 이 건물이 지상 한 5층까지만 있었을 수도
1: 있어요. 주말에 해서 9층 된 거잖아요.
2: 주말까지 하셨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기가 지상 9층.

0: 처음에 문을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첫날 제가 병원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참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누구도 도움없이 이리 큰 병을 내가 짓다 싶은 생각이 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2: 네.
0: 자, 이쪽에 보니까 이제 사진들. 예. 아! 이제 가족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 예. 이제 두 아드님들. 예.
1: 제가 아이들하고 어릴 때 시간을 못 내줬어요. 병원에 바빠서 그랬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기억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보고 아이를 때를 갖다 만취하는 게.
0: 사모님이시고.
1: 예.
0: 사모님도 혹시 의사신가요?
1: 예. 저는 산부인과를 하고 예. 그 집사람은 소아과를 해요.
0: 소아과. 아,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의장님이 아이를 받으셔서
1: 예,
0: 그 아이가 아. 조금 크면 사모님이 예, 소아과에서
1: 예, 예, 맞습니다.
2: 어, 너무 합이 좋은데요?
0: 그 사모님은 지금 이제 병원 일을 하시나요, 같이?
1: 아, 저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0: 아, 이사장이. 예, 아, 옆에 예, 그래서 예. 이사장실이 또 따로 있구나. 예, 예.
2: 가면 사모님 뵐 수 있는 건가요?
1: 어, 예. 제가
0: 아, 안내. 그럼요.
2: 그래요?
0: 아, 예. 예. 아, 사모님 계세요?
1: 예. 예.
2: 오.
3: 네.
0: 아, 그냥 누르고
3: 들어오세요.
0: 사모님 방 막 누르고.
2: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 계시네요.
0: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옆방에 계신지 몰랐어요. 이사장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저희가 사모님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바로 옆방에 계세요. 네.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십니까?
1: 선을 봤어요.
0: 선이요?
1: 예.
0: 오.
1: 예, 저는 100번째 선을 보고 네. 집사람의 첫 선이었어요.
2: 오.
1: 예, 그때 90년도 네. 9월 9일 날 6시에 대호텔 9층에서 만난 거예요. 토요일 만나가지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제가 만나고 결혼하면서 됐어요.
0: 만나자마자요?
2: 진짜요?
1: 이틀 뒤에.
0: 우리 저 이사장님은 네. 어떻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3: 네. 마음에 들었어요.
2: 진짜요?
0: 바로.
4: 네, 인연이 되려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1: 집사람이 웃음이 엄청 반달 웃음이 선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한테로서는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사람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틀 만에 제가 꼬았지.
0: 저기 그때만 해도 뭐 워낙에 바

0: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언제 만나셨어요 두 분?
1: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전화를 직접 하게 되면 병원 방송을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최경화 선생 0번 이러면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가 엄청 기뻤어요. 하늘의 징글벨처럼.
2: 아 진짜요?
1: 엔돌핀.
0: 너무 아직도 두 분 사이가.
2: 아직도.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
3: 사진 봤지? 네. 우리 쌤 제일 좌중이야.
1: 그 반대예요.
2: 아, 그래요?
3: 저,
2: 네.
3: 아, 저도 네. 엄청 집사람들한테 10배를 더 좋아하지만 집사람들 엄청 저를 좋아해요, 지금도.
2: 서로 와, 너무 좋아하시네.
3: 진짜 고생만 했다.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그런 일년을 쉬었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
1: 앞으로 건강관리 계속 잘 하시면서 여유 가시고

0: 아, 이런 이쪽에는 이렇게 단독 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1: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0: 예.
2: 경기가 좋아요.
0: 아. 와. 아, 뒤에 산이 있으니까. 네. 예, 예. 의장님 댁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1: 어디예요? 여기
2: 이 집은 아니고 네. 저 집이에요.
0: 아, 요 옆집. 아, 여기 전 한옥인 줄 알고. 아,
1: 여기서 멈추시길래.
0: 옆에 집도 아주 아, 이 집도
2: 아, 이거 아닙니다.
0: 너무 좋습니다.
2: 서박 갑니다.
0: 예.
1: 빨간 벽돌집. 예.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거 보니 의장님 차인가요?
2: 예, 예, 제 차예요.
0: 아, 이게 어떤 차?
2: 그 유명한 아, 제 차입니다.
0: 예?
2: 유명한 제 차.
0: 집이랑 조금 아니 물론 뭐 좋은 차지만
2: 예.
0: 차가 좀 작은데. 이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2: 저는 거의 그 99% 시내만 다녀요. 그래서 구태에 큰 차가 필요 없고 액터 15년 타고 다니다가 부속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아니 집이 집이 집은 너무 좋은데
1: 중골 같죠?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2: 아, 같아.
0: 가볼까요?
2: 자, 예. 예.
1: 와 근데 집 너무 예쁜데요? 입구부터
0: 아, 정원이 또 이렇게 아담하게 앞에
1: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직접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2: 예. 집사람이 네. 수국을 좋아해서 지금 심었어요. 그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5천짜리 사와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러거든요.

0: 아니 근데 집이 지금 2층으로 양쪽으로 넓게 있는데 혹시 아드님들하고 같이 사시나요?
1: 예. 저희들 아. 1층 사고 아이들 둘은 2층에 삽니다.
0: 아, 예. 아직 결혼들을 안 하셨습니까?
1: 예, 예, 예.
0: 원래 다 같이 사시려고 이렇게 집을
1: 지으신 거예요? 예, 저는 이 집 한 채고 예. 제가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일체 부동산은 해서는 안 된다. 예. 다른 사람 하더라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예.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딱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2: 그럼 들어가 볼까요?
0: 들어가 볼까요?
1: 네. 예. 예.
0: 집이 아주 넓고 뭐 별 게 없어요. 예.
2: 물건도 많이 안 두셨네요.
3: 네. 예.
2: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사는 건 두 분의 취향이 같이 맞는 네. 거예요.
1: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집산도 네. 소박하고 그랬어요. 그런지.
0: 이쪽은 부엌인가요?
1: 네. 예.
0: 부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예. 또 문이 한옥으로
2: 이렇게. 예쁘다. 예.
0: 아 여기도.
2: 와.
0: 가구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 예. 20년 이상 돼가지고, 피스가 나가서 비닐로.
2: 씌우신 거죠?
1: 예, 이거 1000원짜리 비닐 해가지고 옛날 책상보 쓰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2: 의장님 쓰시는 방은 더 오래된 물건 많을 것 같아요. 아,
1: 예. 네.
2: 그쵸?
1: 예, 좀 그렇습니다.
0: 아 여기는 그럼 두 분이 같이 쓰시는 방이에요?
1: 제가 쓰는 거예요.
0: 아 혼자서?
1: 예.
0: 각방 쓰세요?
1: 예. 생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0: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1: 방은 굉장히 넓은데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휑해요.
2: 휑하죠.
1: 네, 휑하고.
2: 와, 여기 역시나 이거 진짜 딱 봐도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0: 예.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3: 아, 그거 아. 20년 넘어서 애들 초등학교 때 쓰니까.
2: 작동이 되나요?
3: 잘 돼요.
0: 에이, 잘 된다. 잘
2: 되네.
0: 된다.
2: 예,
3: 아니, 예. 우리나라 전자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네. 고장이 안 나요.
2: 이런 마우스 패드도 컴퓨터 처음 살 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1: 컴퓨터.
2: 그러니까 써 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공부하시네요.

0: 헹거가 이렇게
1: 혹시 있고. 옷이 이게 전부이실까요?
2: 이제 자주 입는 것만 네. 있어요.
1: 이제는 의장님 옷 보면 목덜미부터 보게 돼요.
2: 여기도 있지만 이게도
1: 여기도 있어요. 똑같은 거 해진 거.
0: 아니 진짜 이제 한두 벌 좀 새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 예, 요거는 우리 장모님 결혼할 때 해온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3: 짜집기
2: 이렇게 이 짜집기 돼 있죠. 이게도 짜집기 돼 있지.
1: 엄청나시네요, 예. 의장님 진짜.
2: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사줬어요.
1: 오, 비슷한 결로 하나 사시나요?
2: 예. 자꾸 사지 마라 해도 입을 네. 아주 입을 만한데 왜 사냐고 자꾸.
1: 어, 그럼 내 넥타이는 왜 핑크색으로? 어? 심각하네요. 아니
0: 왜,
1: 어떻게
0: 왜 다 같은 색 통일?
2: 이제 이거는 그 매드에 팔다가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다른 사람은 이 분홍색 소화를 못해요.
1: 그렇죠. 이거 잘 안 팔리잖아요.
2: 제가 소화를 못하면 잘 안 팔리고 이 18,000원 할 때 네. 사가지고 오는데 이게
0: 너무 저기 뭐야
2: 안 버리니까 그래.
0: 즐거워하시네.
1: 지금 너무 행복하시고
0: 5,000원, 18,000원 이런 거를 찾으신 거를 너무 즐거워하시고
1: 싸게 산 거에 예. 되게 지금
0: 아니 의장님은 집이 어릴 때부터 부자였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2: 이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배운 거예요. 아껴고 전략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변기에 뭐 돌 넣고 하고 하는 거 그러지. 어,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1: 또 놀라운 게 있나요?
0: 신나셨어요.
1: 오늘 자린고비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2: 이게 뭔지 다 아시죠?
1: 뭐예요?
2: 다 아시죠?
1: 뭔지
2: 다 아시죠? 양발에다가 비누 조각 해가지고. 비누를 오래 쓰면 비누 얇아지잖아요, 그제? 그럼 또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2: 근데 행복해요.
1: 행복해요?
2: 저는 저를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철저히 엄격하고 그래서 저는 좋은 데 갔어요. 저는 병원도 건물도 우리나라에서 1등 건설에서 지었어요. 돈 더 주고 장비도 저는 항상 최고 좋은 사요. 아껴서 부르뚝 하면 기쁨이 10배예요.
1: 사모님도 이렇게 쓰시나요?
3: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0: 아니, 사모님은 뭐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1: 방마다 해놓으셨을 수도 있다.
0: 아, 뭐 저게 양말에 닿으면 네. 약간 비누가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2: 그래도 네, 잘 나옵니다.
0: 아니, 아까 좀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자기한테 엄격하고 남에게 좀 관대한 사람이 더 이제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전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엄격하세요.
1: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네.
0: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진짜 발끝도 못 따라가겠어요.
1: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출연하신 분들 중에.
2: 아, 그러세요?
0: 아니 우리 의장님 방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1: 사모님
0: 과연 사모님 방은 어떨지 한번.
1: 거긴 좀 기대가 돼요. 네.
0: 사모님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한번 가볼까요? 네.
1: 거긴 좀 궁금합니다.
0: 아, 여기도
1: 느낌이
0: 크게
1: 있었잖아요.
0: 의장님 방에 있던 거 다 네. 그대로 있는데?
1: 부부는 부부이신 게 맞는 게 네. 이것도 엄청 오래된 네.
3: 그것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던 거
0: 아니, 색깔이 너무 바래가지고 네. 위에가 네. 색깔이 밑에랑 위에랑

0: 색깔이 달라요, 네. 지금.
1: 원래 크림색인 줄 알았어.
2: 맞아요.
0: 진짜 뭐 하나, 뭐 이렇게 좀 값나가고, 뭐 이런 물건은.
1: 그렇죠. 근데. 저기에 왜 배드민턴 공이 걸려 있는 거죠? 아.
3: 우리가 운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운동하러 가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집에서 한 번씩 쳐요.
0: 아, 이걸 매달아놓고 네, 네, 네. 여기 이거를 네. 이렇게 하고
1: 아,
0: 여기서
1: 이런 거 쿠팡에 파는데? 네.
3: 이거 만 원 주고 샀어.
1: 그쵸?
0: 이렇게까지 검소하실 게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두 분 다 너무 검소하셔서 참 놀랐습니다. 밥은 잘 드시죠?
4: 예, 잘 먹습니다.
1: 생선 걸어두실까봐, 자린고비처럼.
0: 그것도 뭐 저기 식비도 좀 뭐 아끼시려고 그러시나요?
4: 그러진 않습니다.
0: 그러면 됐죠, 뭐. 예.

0: 근데 왜 구독 안 하세요?
1: 아니 그 런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번 드는데
0: 100만 원 하시는데 구독하시면 편하잖아요.
1: 아니 그래도 아깝잖아요. 제가 웬만한 돈 주고는 안 합니다. 참을 수 있거든. 별게 아니고.

0: 트위스트. 예. 왜 그 가서 운동 배우시면 더 좋잖아요.
1: 그 끊어 망갑니다. 원래 사람들이.

0: 저거 방금 저거 비누인가요 저게?
1: 예, 저거 비누가 쓰고 나면 얇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못 쓰니까 이제 양말에 여기서 쓰는 거예요.
0: 그럼 물도 그리고 저 세면대에 닫아서 쓰시는 거예요?
1: 예. 원래 그렇게 안 합니까? 세수할 때 물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껴 써요.
0: 양말 저거 깨끗한 거 맞죠?
1: 아, 그럼요. 제 양말이요.
0: 오해하실까봐.
1: 아, 깨끗해요. 깨끗해.

0: 살짝 피우는 걸 해야 됩니다.
1: 그냥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청소라는 의미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실 청소할 때 보면 더럽고 토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낮출 수 있게 되고 겸손함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0: 땀 많이 나시는데 에어컨 같은 건 안 타세요?
1: 아, 이게 엄청 좋아요. 쓸 때 선풍기가 필요한 거예요. 에어컨 크기는 아깝잖아, 그제? 근데 웬만하면 에어컨을 다 견디고 저는 일부러 에어컨을 잘 안 켜요.
2: 정말 우리 아까 봤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면서 돈을 얼마나 모으셨으면 이렇게 큰 병원을 지으셨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1: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느끼는 게 그래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나는 바보들은 사람 빙고를 보는 적 없다라고 네. 하시고 이제 그때는 거지가 아니더라도 중군기 때 이럴 때 이럴 때 참을 때는 바보들로 네. 다닌 거예요. 네. 박을 잘라가지고 이리 들고 다녀요. 네. 그러면 밥 주고 그다음에 국 주고 김치를 그거 얹어주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이용장애 이렇게 장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사람은 돕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0: 사실 우리 병원을 키워준 거는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돌려드릴 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결국에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나눠드렸지만 결국 시민들은 또 10배로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아, 야, 이거 참 감사하다. 또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1: 병상 4개의 산부인과로 시작을 하셔서 병상 1000개가 넘는 병원을 만드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2: 취직이 잘 되려면 좋은 명문대학과 좋은 병원이 있어야 돼요. 익식에 있는 좋은 배에서 과대를 만들면 우리 병원에서 실습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지역민들한테 정말 멋진 선물을 하고 싶어요.
0: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구태여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서 치료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암병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우리 병원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병원이 이렇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계속 수업료를 낼 생각이에요.
1: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1: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1: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4: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0: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 와.
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2: 어떻게?
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6: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8: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방문 상담완료 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11: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8: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3: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믿고 먹는 이재훈 셰프의 스페셜한 조합 한상.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밥상 위 소소한 행복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요리. 돼지 다리살을 이용해 가성비 최고. 은은한 깻잎향까지 매력적인 깻잎 간장 불고기부터 더운 여름을 물리칠 한 줄기 빛과 같은 시원한 반찬. 개운한 오이와 새콤한 양념의 환상케미. 오이 깍두기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최우비 비타민 광이고요.
4: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3: 자, 셰프님.
4: 네네.
3: 이 불고기 요리는 만들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양념장부터 불조주까지 은근 함정이 많은 메뉴예요. 자, 이 깻잎 간장 불고기의 비법이 담긴 재료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4: 일단 돼지고기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불고기 재료는 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돼지고기 거리, 네. 그리고 양파, 그리고 깻잎, 예. 대파, 그리고 양념장으로는 예. 간장, 네. 설탕, 후추, 그리고 맛술, 참기름, 그리고 생강이 좀 들어가고요. 네. 간마늘과 깨소금이 들어갑니다.
3: 이 고기 요리는 누린내 잡는 게 관건인데 네. 재료를 보니까 누린내를 꽉 잡을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3: 자, 누린내까지 깔끔하게 잡은 만점짜리 레시피로 완벽한 불고기 요리 만들어볼까요?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깻잎 간장 불고기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뭐니 뭐니 해서 제가 깻잎 굉장히 좋아해서 네. 오늘 이 요리 재료가 너무 좋아요.
4: 이 사실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할 때 그 예.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깻잎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3: 네.
4: 근데 깻잎의 향에 너무 매료되더라고요. 외국에는 깻잎이 없거든요.
3: 아니, 그러게, 그러게요.
4: 이 굉장히 독특하고 알싸한 향에
3: 맞아요.
4: 이 깻잎을 살짝 한번 얇게 썰어주시고
3: 이 깻잎은 이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네. 이 쌈으로 먹지 않고 네. 함께 볶아 먹을 거죠.
4: 맞아요. 그렇게 되면 누린내도 훨씬 더 없어지고 네. 이 깻잎의 특유의 향이 고기 양념에 배어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3: 네.
4: 자,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요 양파도 네.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3: 네. 자, 양파야 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4: 네, 이렇게. 한 1cm, 0.5cm 예. 정도로 썰어주세요.
3: 너무 잘지는 않게.
4: 네.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3: 예.
4: 자, 그리고 대파도 한 줄기 정도를 비슷한 사이즈로 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 이 대파, 양파는 우리가 모든 요리를 할 때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4: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채소는 준비가 다 됐고요.
3: 예.
4: 두 번째 고기를 살짝 제가 지금 한번 이 페이퍼 타월을 이용해서 살짝 한번 눌러줄 건데
3: 네.
4: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 네.
4: 고기 겉면에 이제 핏기들이 상온에 오랫동안 노출돼가지고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3: 네.
4: 지금같이 날이 더울 때 같은 경우는
3: 네.
4: 이렇게 고기를 한번 씻어주는 것도 좋은데 번거로우시다고 하면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핏기만 제거해 주셔도 정말 맛있게 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맞아요. 이 핏기와 누린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4: 네.
3: 이 음식을 하고도 뭔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4: 맞아요. 그 또 여름에는 또 특히 고기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핏기만 한번 제거해 주신 다음에
3: 고기 상태를 보시고 제 페이퍼 타월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4: 자, 이렇게 핏기도 다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양념장을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3: 제가 고기 살짝 덜어 놓을까요?
4: 네, 고기 이쪽으로 제가 살짝 한번 덜어 놓을게요.
3: 예.
4: 덜어 놓고 도마도 치워 주시고요.
3: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을게요.
4: 네.
3: 이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4: 네, 양념장 수저 하나 주시고요. 볼도 네. 하나 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불고기니까
3: 네.
4: 짠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간장이 들어갔고 그리고 설탕
3: 네.
4: 설탕 넣어주시고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0: 그리고 맛소리라든지 그리고 간마늘하고 네. 오늘 특이하게 보통 소고기 양념에는 이런 생강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1: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0: 요 생강이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1: 오,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소불고기 할 때도 이 생강이 들어가면 좋나요? 아니죠.
0: 그거보다 돼지고기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오. 이렇게 넣어주시고.
1: 돼지고기 누린내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생강.
0: 네. 그리고 깨소금도 넣을 때 저는 하나의 팁인데 네. 저는 깨소금을 그냥 넣는 것보다 네. 이렇게 살짝 한번 집은 다음에 살짝 한번 으깨줘요.
1: 살짝 비벼서.
0: 비벼서 으깨주면
1: 향이 배가 되겠어요.
0: 훨씬 더 고소하고 참깨 향이 또 그대로 잘 배이게 됩니다.
1: 오, 사실 근데 불고기 양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누르네를 잡기 위해서 생강을 좀 넣어봤어요.
0: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양념장이 완성이 됐고요.
1: 네.
0: 자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썰어놨던 이제 채소들과
1: 네.
0: 그리고 고기를 갖고 와서. 여기다 한번 살짝 양념장을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맞아. 불고기는 양념을 재우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재워주게 되면
1: 네.
0: 훨씬 더 바로 볶아도 맛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시켜준다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여기다 버무리기 전에
1: 네.
0: 아까 전에 저희 썰어놨던 깻잎의 한 절반 정도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1: 어?
0: 그리고 대파도
1: 네.
0: 넣어주시고
1: 큰 거 드릴까요 그러면?
0: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큰 게 좋습니다. 이렇게.
1: 셰프님
0: 네.
1: 이렇게 약간 재워둘 때
0: 네.
1: 이런 채소들 향채소들을 미리 넣어두고 재워둔 이유가 뭔가요?
0: 기본적으로 채소의 이런 향들이 고기에 배이게 되고 특히 양념에 배이게 되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 반 정도만 넣고
0: 네. 양파는 좀 더 넣어드릴게요.
1: 예.
0: 이렇게 넣어주면 정말 맛있게 이제 고기는 이제 배었거든요.
1: 네.
0: 자, 요거 이제 맛있게 볶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1: 자, 그래서 한번
0: 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1: 예.
0: 그럼 한번 볶아 보도록 할까요? 이쪽으로 와서.
1: 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고기가 볶아지는 시간.
0: 제가 아까 옆에서 싹 얼굴을 봤는데
1: 예.
0: 광희 씨의 얼굴이. 어제보다
1: 예.
0: 훨씬 고기라서 그런지 훨씬 더 밝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얼굴 티가 많이 났네요.
0: 티가 좀 살짝 나셔가지고.
1: 예. 아무리 또 제가 요리 비결 하고 있다고 해도
0: 네.
1: 고기 반찬 나오면 이 표정을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0: 맞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지만 저는 채소도 좋아합니다.
0: 네.
1: 예.
0: 채소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1: 예.
0: 가볍게 식용유나 올리브유 살짝 둘러주시고요.
1: 네.
0: 여기다가 저는 약간 이 고기 볶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볶으면 고기 좀 뻣뻣해질 수 있어서
1: 예.
0: 팬을 좀 어느 정도 달궈준 상태에서 볶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팬이 좀 달궈진 상태에서 재빠르게 볶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1: 팬 달궈진 상태에서.
0: 네, 조금만 더. 아, 맛있겠네요.
1: 그러게요.
0: 네.
1: 아니, 불고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음식이에요. 항상 저도 이제 뭐 점심 먹으러 가면 불고기 백반 많이 먹거든요.
0: 네네.
1: 또 오늘 앞다리살로 된 불고기.
0: 좋습니다.
1: 예.
0: 자, 이렇게 지금 살짝 달궈졌는데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야, 소리가 너무 좋아요.
0: 언제 들어도 즐거운 소리죠?
1: 예.
0: 양념까지 쭉 다 넣어주고. 이렇게.
1: 네.
0: 해줄게요.
1: 이 불고기만의 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전체만 나는 향, 그 간장의 향이 있으면서 달큰한 향도 나고.
0: 그리고 지금은 볶아주실 때 좀 또
1: 네.
0: 하나의 향, 깻잎 향이 조금 나거든요.
1: 그럼요.
0: 깻잎 향이 기분 좋게 나고 있어가지고.
1: 진짜 깻잎 향이 은은하게 나요, 지금.
0: 아, 맛있겠네.
1: 김대님, 먹음직스럽게 고기들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0: 네. 잠깐만. 살짝 어느 정도 그 고기가 익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네. 불 줄여주셔도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볶아버리면
1: 즐겨줄 수 있으니.
0: 네.
1: 근데요, 셰프님.
0: 네.
1: 사실 불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0: 네.
1: 이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불고기 할 때는 양념도 들어가 있고 해서.
0: 네.
1: 돼지고기가 어떻게 익었는지.
0: 네.
1: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0: 이게 살짝 그 완전히 돼지고기 앞전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얇게 썰어주기 때문에
1: 예.
0: 색이 완전히 익은 색깔이면 거의 다 익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0: 봤을 때 약간 좀 단단한 정도하고 그리고 색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찌됐건 핏기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붉은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근데 셰프님, 네. 저희가 아까 혹시나 모를 돼지고기 누리네를 걱정했잖아요.
0: 네.
1: 전혀 안 나요.
0: 지금 생강의 향하고,
1: 예.
0: 생강,
1: 깻잎,
0: 후추, 깻잎, 간마늘 이 모든 것들이
1: 예.
0: 그 고기의 누리네를 잡아주는 전부 다 좋은 재료들이거든요.
1: 오히려 향긋한 향이 나요.
0: 그럼요. 이렇게.
1: 거의 다 익어가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서 살짝 채소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런지
0: 네.
1: 촉촉함이
0: 맞습니다. 지금 양파도 좀 많이 넣고 해가지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고기만 살짝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만 조금 썰어주고
1: 네.
0: 이렇게만 썰어주면
1: 촉촉하면서 그다음에 간도 잘 배어 있고 향긋하고 달큰한 맛도 있을 것 같고
0: 네. 양념이 좀 적다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양념이 지금 충분히 양파에서 많이 나왔죠?
1: 예. 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저희가 많은 양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푸짐해요.
0: 그렇죠. 요게 그리고 앞전지 요런 것들이
1: 예.
0: 가격이 굉장히 고기 중에서 싼 부위 중에 하나예요.
1: 예.
0: 그러니까 정말 배불리 좀
1: 고기 먹을 수 있는
0: 단백질 보충하고 싶다 하실 때 넣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은데 접시 한번 담아볼까요?
1: 될까요?
0: 자, 요 이제 맛있게 볶아준 불고기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1: 네.
0: 이 깻잎의 향이 너무 은은하게 너무 좋네요.
1: 그러게요.
0: 살짝 올려주시고.
1: 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이렇게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1: 예?
0: 아까 썰고 남았던 이 깻잎을 이용해가지고 고명으로 살짝 위에다 살짝만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는 또 깻잎 불고기 완성됐습니다.
1: 예, 그러게요. 자, 이렇게 깻잎 간장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깻잎 간장 불고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깻잎은 얇게 채 썰고 양파는 굵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랑,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해줍니다. 핏물을 제거하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진간장, 설탕, 맛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핏물을 제거한 고기에 양념장, 깻잎, 대파,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념한 고기를 넣어 볶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깻잎 간장 불고기를 담고 남은 깻잎을 올리면 깻잎 간장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0: 네.
1: 이 날씨가 덥다 보니 김치도 여름에 어울리는 걸 찾게 되잖아요.
0: 네네.
1: 여름에 먹는 효자 김치, 오이 깍두기 재료를 살펴볼게요.
0: 네, 오이 소박의 느낌의 깍두기입니다.
1: 네.
0: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이 준비됐고요.
1: 네.
0: 영양부추, 그리고 요거를 살짝 절일 수 있는 소금과 설탕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양념장에 들어갈 거는 고춧가루하고 멸치 액젓, 새우젓, 간마늘,
1: 네.
0: 그리고 매실청. 깨소금까지 준비했습니다.
1: 네. 깍두기 양념에 이 재료들이 필요하고요.
0: 네.
1: 자, 여름철 밥상에 어울리는 시원한 오이 깍두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먼저 오이를 손질해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오늘 오이 어떤 오이예요?
0: 오늘도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백오이 제가 준비했고요.
1: 백오이.
0: 어떤 오이 다 사용하셔도 청오이나 다 상관은 없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일단은 오이 깍두기를 만들 때
1: 네.
0: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이가 이렇게 수분기가 좀 많다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오이 수분이 어디에 맞냐면 요 가운데 이 씨 부분에
1: 예.

0: 시부분에 수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 시부분은 제가 제거를 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이 깍두기 할 때 제거를 네. 할게요.
0: 이렇게 일단은 오이를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
1: 예, 4등분에 썰는 거죠.
0: 네, 이렇게 썰어 주시고 이렇게 씨는 이렇게 쭉 빼주시면 예. 바로 빠져요. 이렇게.
1: 맞아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네. 물론 생으로 먹을 때는 이 씨가 굉장히 수분도 많고 좋지만 네. 요리를 할 때는 네. 너무 물기가 많기 때문에
0: 집에서였으면 아마 어머니가 이걸로 얼굴 팩에 붙였을 거예요.
1: 예, 아니면 또 뭐 갈아 드시거나 그렇죠.
0: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1: 오이의 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지금처럼 더울 땐 더 좋은 것 같고요.
0: 네. 저는 오이를 이렇게 썰 때마다 예. 그 군 생활할 때 그 오이 비누를 나눠줬었거든요.
1: 맞아요. 오이 비누 기억이 나요. 네. 향이.
0: 보급품으로 항상 이 오이 비누를 줘가지고 이 오이 향이 날 때마다 저 예전 군 생활 할 때가 20년 전인데 그 생활이 또 나는 것 같아요.
1: 오이는 여러 가지로 그렇죠?
0: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
1: 네, 정말 오이 아삭한 식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네 딱 좋은 식재료가 아닐까 싶어요.
0: 맞습니다. 이렇게
1: 예
0: 오이 이렇게 또 씨 제거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반 자르신 다음에 네. 숟갈로 살짝 씨 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여름에도 저희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여름에도 이제 무로 네. 깍두기를 만들어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무가 여름철에는 조금 덜 맛있잖아요.
0: 아마 약간 예. 좀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바람든 경우도 좀 있고.
1: 예.
0: 그런데 오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제철이고 맛있으니까.
1: 저렴할 때.
0: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한.
1: 약간 손가락 크기 정도예요. 그죠? 네. 손가락 좀 짧게.
0: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1: 예. 이거 바로 사용하지 않겠죠? 분명 자를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여기 보면 소금이 있는데 네. 소금을 살짝 좀 넣어주시고요. 스푼 정도 크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전 설탕을 살짝 조금
1: 설탕이요?
0: 좀, 네,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절여지는 채소가 네. 약간 굉장히 좀 맛깔스럽게 좀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것도 한 30분 정도 절여주겠습니다. 네. 이게 또 많이 절이면은 또 더 맛있어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오래 절여지면 수분기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삼투압 때문에 예. 맛이 없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 절이시는 거는 금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절여주겠습니다.
1: 네, 이렇게 30분 동안 절인 오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색깔이 좀 진해지고
0: 색깔도 진해지고 지금 수분기도 이렇게 많이 빠졌죠?
1: 예. 보시면 더 아래 물기도 이렇게 좀 있고 수분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0: 맞죠? 그거를 저희 찬물에 한번 예. 한번 살짝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채를 갖고
1: 오이도 굉장히 또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아까는 좀 바로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오이였는데 예. 지금은 수분기가 날아가고 빠지고 굉장히 좀 탱글탱글해졌죠.
1: 네. 자,
0: 이거 한번 씻어준 다음에 이 오이를 빼서
1: 예.
0: 굉장히 잘 절여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느낌으로도 손으로 지금 뽀드득뽀드득 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이제 절였을 때 맛있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고 자 이렇게 오이가 준비됐으면
1: 네.
0: 오이만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양부추 살짝 들어가거든요. 네. 영양부추 대신 뭐 실파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요. 뭐 당근 같은 거 살짝 좀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오늘은 영양부추 약간 사이즈가 비슷하게 저는 한식 같은 거를 할 때
1: 예.
0: 저는 이탈리안 요리를 하는 셰프인데 주재료와 부재료가 사이즈가 비슷하게 그리고 규격이 비슷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1: 예.
0: 이렇게 나와야지
1: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정갈하죠.
0: 접시가 담았을 때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정갈하게 담립니다.
1: 예.
0: 자 그다음에 저희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1: 할까요?
0: 자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1: 네.
0: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매실청.
1: 매실청 넣고요.
0: 네. 그리고, 간마늘.
1: 네.
0: 그리고, 깨소금.
1: 깨소금.
0: 그리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새우젓하고.
1: 예.
0: 멸치 액젓 넣는데.
1: 새우젓하고 액젓이 좀 반반씩 들어가나 봐요.
0: 네. 새우젓은 약간 좀 고소한 맛이 내고.
1: 예.
0: 멸치 액젓은 약간

0: 그냥 기본적인 간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 간을 한번 보신 다음에 예? 약간 좀 싱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더 넣으셔도 되는데 액젓 넣으셔도 됩니다.
1: 근데 원래 이제 김치 양념은 갈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오늘 그 과정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믹서기가 없는 거 보니까.
0: 바로 그냥 요거 묻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1: 이야, 진짜 간단한데요.
0: 네.
1: 자, 그럼 한번 묻혀볼까요?
0: 아, 벌써부터 이 양념의 그 액젓 냄새가 또 진동을 하는 게 네. 이것도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넣어주고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나중에 조금은 이제 제가 이제 데코레이션 할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맛있게 버무려줍니다.
1: 네. 사실은 여름철이라 어떤 김치를 담궈 먹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너 날씨도 더운데 김치를 하다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손도 많이 갈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오이깍두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이 오이깍두기 집에 집 근처에 마트만 있으면 요거 마트 가서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뭐 한 시간도 안 걸릴 수 있으니까
1: 아, 예.
0: 이렇게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고
1: 자
0: 이렇게 해서 바로 먹어도 맛있고
1: 예?
0: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양념이 더 배어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진짜 순식간에 김치가 완성이 돼요. 네. 깍두기가 오이 깍두기가
0: 이렇게
1: 우와
0: 이렇게 완성됐고
1: 진짜 그 김치의 향이 나요.
0: 네
1: 예?
0: 오이 깍두기니까요. 그렇죠?
1: 예.
0: 이렇게 또 올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선한 부추를 살짝만 더 위에다 느낌 있게 봄날 느낌 나게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됐어요.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2: 오이깍두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이를 반으로 썰어 4등분한 뒤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수분이 많은 오이 씨를 제거하면 물기 없고 간이 딱 맞는 무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오이에 소금과 설탕을 넣어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절인 오이를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맞춰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영양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매실청, 다진 마늘, 깨소금, 새우젓, 멸치 액젓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절인 오이에 양념, 영양 부추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오이 깍두기를 담고 남은 영양 부추를 올리면 오이 깍두기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인 애호박전부터 왠지 막걸리가 한 잔 생각나는 바삭바삭 부추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0: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매운맛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3: 오, 크다!
4: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5: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6: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7: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8: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수도 노래를 잘해서 그대 어디에
2: 있나요? 나 괜찮아.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0: 행동을 역시 간편한 다이얼 방식의 내열 요리로 조리 과정까지 한눈에 어떤 요리든 맛있게 완성하고 보관까지 한 번에 보관 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

0: 아니야.
1: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2: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5: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6: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5: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6: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5: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5: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메이킨! 먹을 땐 먹고
10: 비울 땐 비워야
11: 하루가 편하다.
10: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11: 오늘 밤 메이킨
10: 유쾌
12: 상쾌
11: 통쾌
10: 아침이 달라집니다.
9: 변비 해결 메이킨.
13: 인도네시아의 심장,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따지면은 백두산이죠.
14: 지구의 심장소리가 저 밑에서부터 지금 저한테 울려오는 듯한.

0: 해발 2100m 화산이 만든 고원지대로 갑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신들의 땅 비엔고원입니다.
1: 굉장히 맑아서 검게 보이는 홀수. 저쪽은 유황 성분이 많아서 연두색으로 보이고, 여기에 밭은 테라스가 아니라 80도, 90도의 거의 절벽 밭이 있어요.
0: 척박과 환경에도 감사할 줄 아는 고원 사람들. 더불어 사는 지혜를 엿봅니다. 신성한 고원인 품은 남다른 일상 속으로 떠납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적도 위에 있으니 무조건 더울 거라는 거죠.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고산지대의 날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자바선 중부

0: 있는 디엥 고원으로 향합니다. 평지를 달리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 해발 2100m의 고원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디엥 고원이 우리에게 낯설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여름 휴가지입니다. 고원 중심부에는 아루주나 사원이 있습니다. 탑처럼 보이는 건물 하나하나가 사원인데요. 8세기부터 11세기 사이에 번성했던 마타람 왕국의 유물입니다.
1: 아, 좋다. 여기는 그 디엔 고원에 위치한 그 아리주나 사원이라고 7에서 8세기경에 힌두교도들이 세운 사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한 5개 정도의 이제 사원만 남아있는데 뭐 탑 같기도 한데요. 이게 자바에서는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이라고 합니다.
0: 높은 곳에 있을수록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는다죠. 지금도 힌두교의 성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 디엔. 그러니까 디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앵은 조상,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신들의 거소라는 뜻이죠.
0: 디엔 고원은 오래전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 평야 지대입니다. 높은 해발에 구름과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 구름 위의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르주나 사원과 더불어 디엔 공원에 가면 누구나 찾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투반당 라파탄 안겐입니다.
1: 무슨 주라기 팍 들어가는 기분.
0: 현지 친구들에게 많이 들어본 장소인데요. 저는 처음 옵니다.
1: 와, 이거 좋다.
0: 바위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라타판 안기는 바람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전경이 바람이 탄식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붙여진 이유인데요.
1: 오, 아찔하네.
0: 어떤 풍경일지 기대됩니다.
1: 오, 오, 바하야 박. 오, 야.
0: 전망대 아래로 신비한 호수가 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두 개의 호수입니다. 신기한 건 물 색깔인데요. 하나는 거울처럼 구름을 비추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초록색입니다.
1: 저 밑에 보이는 저 호수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색이 다릅니다. 저쪽 멀리 있는 쪽이 이제 떨라가 와르나, 그러니까 색깔 호수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떨라가 뻥일론이라는 이제 호수인데 거울 호수라래요. 되게 맑은 호수라래요. 근데 저 호수가 사실은 이게 같은 분화구인데 분리가 돼 있어요. 저쪽은 유황 성분이 많아서 좀 색깔이 좀 그 연두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굉장히 맑아서 너무 맑아서 검게 보이는 호수라고 합니다.
0: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르네요. 자연이 부린 마법입니다. 전망대에선 또 다른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1: 이쪽 자와 지역은 그 지형이 이제 산악지대와 화산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테라스식으로 이렇게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근데 여기에 밭은 테라스가 아니라 거의 절벽 80도, 90도에 이제 이렇게 막 밭이 있어요. 이게 뭐 예쁘다는 멋있다 이런 느낌도 들지만 참 농부님들이 저기서 농사를 지시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DM고원의 축소판을 보는 기분인데요. 신비로운 자연과 환경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저를 사로잡는 건 이름 모를 꽃인데요. 자꾸만 꽃이 좋아집니다.
2: 꽃을 좋아하시나요?
1: 아, 꽃을 되게 좋아하죠. 저는 안에 닮은 거는 다 좋아합니다. 예쁜 건 다 좋아합니다. 안에 닮았으니까.
0: 저와는 다르게 인증사진 찍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전망대로 가는 길목마다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많습니다.
1: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지금 한국말로 지금 예. 어 저희 뽀르미 씨 시아빠 울랑다운 하리니
3: 아
1: 야야 슬라마 울랑다운 예 나마냐 나마냐 시아빠
3: 로스마리아
1: 로스마리아 저기 울랑다운 버라빠 끼가 뿔루다운
3: 두아뿔룸밭
1: 아 24년째 생일을 맞이하셨다고 하네.
0: 인도네시아 젊은이에게도 한류 열풍은 뜨겁습니다.
4: 사랑해.
0: 간단한 한국어 정도는 할 줄 아는데요.
1: 이정석
0: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1: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드라마 코리아? 드라마 코리아? 예, 네, 드라코라고 합니다. 드라마 코리아.
3: 네,
1: 감사합니다.
3: 네.
1: 아저씨.
0: 유쾌한 만남을 뒤로하고 여행을 이어갑니다. 디엔공원을 걷다 보면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논밭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연기를 향해 가봅니다.
1: 와. 시원하네. 와, 연기. 와,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야, 안 보여, 안 보여, 앞이. 와, 뭐. 와, 이게. 연기? 아, 연기는 아니죠. 네, 수증기죠, 수증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수증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까와 찬드라 디 무까라고 간헐천이 온천이 나오는 데입니다. 우와 저기
0: 칸드라 디 무카 분화구는 달빛 분화구란 뜻인데요. 디엔고원을 대표하는 간헐천입니다.
1: 야
0: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온천입니다.
1: 어우, 이거 막 여기까지 칠래. 와, 엄청 뜨겁네요. 막 이게 열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0: 뜨거운 걸 알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는 없는데요.
1: 어우, 뜨거워. 어, 뜨거워. 어우, 씨. 이거 엄청 뜨거워. 어, 괜찮아, 이게 뜨거운데. 어우.
0: 마구마가 아닌 온천수가 끓고 있는 칸드라 딜무카 분화구. 살아있는 화산을 지척에서 볼 수 있죠. 온천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목욕탕에 들어가듯 몸을 담그는 건 아닙니다. 온천수를 조금씩 몸에 붓고요. 기도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이 온천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여깁니다.
1: 아빠, 이또 따디 순바양, 아다 순바양 아빠, 운동 아빠. 오밭. 아, 그럼 이니 저 꿀리냐 쓰리킷 뭐 아다 마살라?

0: 갓딸, 갓딸.
1: 피부병 치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찾습니다. 물을 부으며 기도해주는 이분은 주술사입니다.
0: 아디 아다 빠빠 이두 아다 세레모니 니 오모 오모 아빠야.
2: Yang zaman-zaman dulu. Kalau ini peninggalan siapa? Mandinya siapa?
0: Papa juga tahu.
2: Banyak sih kalau untuk ceritanya sih cerita pewayangan yaitu Wertudoro. Wertudoro yang dimasukkan di sini gitu. Kemudian beliau itu setelah dimandikan itu menjadi sakti gitu.
0: Sakti.
1: 초능력이 생기는 전설의 샘물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저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0: 근데 피부가 좀 좋아지는 기분이 들긴 듭니다. 어? 스포르티 제베.
3: 뭐라고요? 다시 한 번.
0: 아,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 이 형아. 스포르티 저기 라사냐 제베 나간 제베. 아, 효과 있나 봐, 진짜. 아니, 되게 부드러워. 봐봐, 물어봐라, 아빠. 와! 40살이라 싫어요. 효과가 있네, 이게. 효과가 있어, 이게.
1: 제작진도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0: 그러니까 목욕을 하면은 강해진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1: 강해지고 싶다면 칸드라 디무카 분화구에서 뜨거운 기운을 충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엔공원에서 만나야 할 건 사원, 호수, 온천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산악구원 지역에 땅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원 문화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알려진 조조간 마을입니다.
0: 와, 그림이 따로 없네.
1: 화산 경사면을 따라 만들어진 계단식 논밭에는 주민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이 자연에 새긴 위대한 걸작입니다.
0: 할로. 야, 야, 슬라바 빠기부. 빠빠. 라기 아빠.
4: 라기 끌자.
0: 그러자. 이니 아빠, 이부. 끈땅. 와, 이 부서르야, 부서르. 어? 끈아빠, 끈땅이야, 이 또 간등이야, 간등. 어? 감자가 잘생겼어, 잘생겼어. 야, 얘 감자 잘생겼네.
1: 화산토 덕분에 무기질이 풍부하고요. 서늘한 기후로 감자나 배추 등 밭작물이 자라기 좋답니다.
0: 흙이 고와서 농기구가 필요 없네, 농기구가. 어휴, 지렁이지. 어이씨. 아유, 지렁이가 아주 튼실한 놈이 있네. 어? 관야, 관야. 지렁이가, 와, 지렁이가, 야.
1: 디엔구원의 감자는 자바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습니다.
0: 야, 야, 오케이.
4: 야,
0: 오케이. 야, 야.
1: 고원 마을의 일상은 어떨까요? 구름 위의 땅이라는 별명답게 온통 구름과 안개로 가득합니다. 누리안 토씨는 조조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데요. 집에 들어가자 저를 안내한 곳은 거실이 아니고 부엌입니다. 디엔공원은 건기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춥습니다. 열대 지방인데 말이죠.
5: 마음이
4: kalau diserahkan wedang, kalau bakarkan kentang.
1: 방금 수확한 감자도 헐에 들어갑니다. 이따가 먹을 간식이랍니다. 집안에는 늘 따뜻한 차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고산시대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랍니다.
0: 자, 요 그 PD님도 드시고 감독님도 드시고 중부자와에서 많이 마시는 그냥 일반 차입니다. 차. 떼따와르. 그래서 이제 예, 이거 요 설탕 없이 그냥 차만 우려내서 먹는 거.
1: 제작진까지 모두 챙겨 주시는데요.
0: 말이
1: 누리안 도시의 따뜻한 정이 느껴집니다.
0: 이분 응감이요?
5: 응가.
1: 디엔 공원에서는 따뜻한 차를 내오는 것이 손님 접대의 기본입니다.
0: 아,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이렇게 따뜻한 차를 놓고 이렇게 이게 입김이 나와요. 입김 이거 불룸마땅 봐.
1: 주민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불 앞에서 보냅니다. 손님이 와도 음식을 먹을 때도 화로 앞을 떠나지 않죠.
0: 이부 끄라파이니 이 식담식담.
5: 나아삐.
0: 끄나삐.
4: 바나산.
0: 바나산.
1: 몽겐이라고 합니다. 열에 자주 노출된 피부가 검게 변한 걸 말합니다.
0: 동네가 춥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 말씀도 요 불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이게 익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익는다고 이렇게. 예.
1: 추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 생긴 삶의 흔적입니다. 어느새 감자가 다 익었네요. 먹기 좋게 재를 털어냅니다. 껍질을 벗기자 노란 속살이 드러나네요.
0: 먹어보겠습니다.
1: 역시 핵감자는 맛있습니다.
0: 잘 익었네. 무다마 땅. 감자가 달아요, 바로. 아, 여기 감자가 진짜 맛있네, 이 동네 감자. 대형공원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감자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1: 누리안토 씨가 자랑할 만합니다. 다시 조조간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

0: 저는 골목길을 좋아하는데요. 소박하지만 흥미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1: 아이고, 야, 애들이. 인도네시아는 어딜 가나 애들이 많아요. 또 애들 놀고 있네. 할로, 할로, 안녕, 할로. 마인 아빠?
2: 만다한.
1: 만다한 바가 얼마나?
0: 우리나라의 사방치기와 비슷한데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놀이인 앵클렉입니다. 일명 징검다리 놀이로 불립니다.
1: 가리스, 가리스.
0: 특별한 장난감이 없어도 마을 어디든 놀이터가 됩니다. 그런 건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똑같네요.
1: 똑같기?
0: 학교 끝나고 해가 질 때까지 뛰어놀던 어릴 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1: 금발 부는 사람이 지는 거죠. 뭐 비슷하네요. 만국 공통어네.
2: 울랑다운.
1: 어? 울랑다운? 뛰어.
2: 이니 아구 울랑다운.
1: 울랑다운. 오, 슬라마 울랑다운. 야, 우모로 벌아빠. 스플루. 오. 기만 아루마.
0: 파이트의 생일 파티에 저도 슬쩍 끼어 봅니다.
1: 슬라마시아.
0: 축하해줄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1: 야, 반장 우무로. 반장 우무로야.
0: 아, 특별한 생일상 준비가 시작됩니다. 정체 모를 풀이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0: 도 있는데요. 절구 방망이까지 얹으면 끝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디엔공원 방식의 생일상입니다.
1: 이도 운동 뜸밭 막가나 이도 운동 아나 울렁다운.
2: 야.
1: 야. 그리고 이니 아랑은? 아랑?
2: 이니 아랑.
1: 아르띠냐?
2: 아랑 kan adalah api.
1: Api.
2: Api itu untuk penerang kehidupan.
0: 절구 방망이는 항상 풍족하길 바라는 마음. 호박잎은 생명의 힘을 뜻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있는 생일상입니다. 미고랭은 아이들 입맛에 맞춘 특식이랍니다.
1: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음식. 군침이 도는.
0: 이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생일상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골목으로 말입니다.
3: 울랑 타운이야 Fayad. Semoga Fayad menjadi anak yang soleh yang berguna bagi nusa bangsa dan agama. Amin.
0: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끝나면 식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파이트와 친구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데요. 이웃 간의 추억도 쌓여갑니다. 생일 파티의 순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돌멩이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더니 선물 대신 돌을 던집니다. 이게 뭘까요?
1: 이분 이 네바르 또 저기 밭도 끄나빠 울랑다운 또 알라사냐 아빠요?
2: Alasannya kalau nanti anak kita udah dewasa, kalau merantau itu harus pulang lagi untuk ketuk pintu.
0: 먼 훗날 집을 떠나더라도 무사 귀환하길 바란다는 뜻이네요. 아이들의 성장을 온 마을이 함께 응원하는 디엔공원의 생일 파티입니다.
1: 뽀르미 씨 둘로. 야, 안녕, 안녕, 안녕. 리아사야, 리아사야, 안녕. 야, 안녕.
0: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1: 안녕, 안녕.
0: 고온은 춥지만 이웃 간의 정 덕분에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의 매력에 반합니다. 조조간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세랑으로 갑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특이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중부 자바는 수많은 활화산을 품고 있는데요. 화산 사이로 드넓은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세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은 중부를 대표하는 슬람의 화산 경사면에 있는데요.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 지역입니다. 이 마을을 말과 함께 누비는 분이 있습니다.
1: 알로하. 슬라마시아. 슬라마시아 안녕.
4: 나마
1: 어, 미스터 우. 다리 사야 다리 꼬레야.
4: 다리 꼬레야. 사야 리드반.
1: 파리 노아.
4: 예.
1: 아, 야.
4: 이니 제르마네스.
1: 제르마니스?
4: 야.
0: 리드완 씨만큼이나 유명 인사인데요. 저르마니스가 책을 싣고 산골짜기를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4: Mau keliling perpustakaan ke kampung, meminjamkan buku-buku ke anak-anak, ibu-ibu
1: gitu. Gitu.
4: Ya, meminjamkan buku.
1: Ini pustaka.
4: Perpustakaan ya. Kuda pustaka,
1: pustaka namanya. Ya. 금식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요.
0: 라마단 기간에 현명하게 금식하는 방법이네요.
1: 오빠, 마음껏만 숟가락 불룸 가시.

0: belum, mau ke kampung.
1: Mau kampung?
0: Iya. Mau ikut?
1: Boleh, boleh.
0: Oke. Okay.
1: Saya boleh.
2: Oke. 마상 도서관이 출발합니다. 새랑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요. 작물에 따라 다모작이 가능해 1년 내내 분주합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문화적 혜택도 부족합니다. 도서관도 없고요. 서점은 마을에서 하나뿐입니다.
1: 어, 왔다 왔다. 혼자 붙고.
2: 마을의 유일한 도서관이 바로 리드완 씨의 마상 도서관입니다. 리드완 씨가 나타나면 금방 모여드는 아이들.
3: 인사 받자. 글씨를 못 읽는데 아직 어려서 빌려간대.
1: 야.
2: 책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데요. 책을 빌려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빌려가는 사람과 책 이름만 적으면 끝이죠. 돈은 받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3: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아, 안녕. 나한테 kembali gimana? Bukunya.
0: Nanti kembali tinggal dicoret sininya.
3: Oh, papa nanti datang.
0: Iya, saya ke sini lagi sini.
2: 그때는 아이들도 한 뼘 더 자라있을 겁니다.
1: 아, 똥바 대라 양나이.
3: 이 아다 부스타카이 라인?
4: 디다가다.
3: 빡빡 쓴들이 또 디다가다 끌리리 이 가시. 어, 이 기만아 이또 빈잠 아따오 가시.
0: 빈잠.
3: 빈잠.
0: 그라티스.
3: 어, 그라티스. 어, 깔로 온갖 끔발리 기만아. 디다 빡빡. 안 돌려받아도 상관없대. 그래서 빌려 그 돈 받냐 그랬더니 공짜래요. 빌려주는데 공짜. 돌려주면 돌려주는 거고 안 돌려주면 안 돌려주는 거고.
2: 마치 농부의 심경입니다. 리드완 씨의 마상 도서관은 지나가는 자리마다 지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죠. 원하는 책이 있으면 구해다 주기도 합니다. 마상 도서관이 오길 모두가 기다린답니다. 주민들의 인생에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이 모든 과정이 이드완 씨의 즐거움이죠.
3: 뭐 독도로 왔다오 뭐
5: 그러시아이냐 saya teknik jaringan komputer.
3: 어, 기토.
5: 예.
3: 마우 졸업한 컴퓨터 IT.
5: 예, 기토라.
3: 문긴 비사야. 무다.
5: 아멘.
2: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리드완 씨와 같이 응원합니다. 리드완 씨는 보통 말의 컨디션에 따라 일정을 정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 군데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0: 리드완 씨는 세락 마을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저르마니스부터 살핍니다. 하루 종일 책장을 지고 다녀서 고단했을 테니까요.
1: 또 부사카 북구
2: 어
1: 이또 이또 그 끝나빠 몰라 이또 알라산냐 아다 알라산
2: 아 알라산냐 karena di tempat saya itu fasilitas baca itu kurang ya satu

0: terus minat baca di kampung juga kurang ya. Terus saya kepengen anak kampung tidak boleh kalah sama anak kota.
1: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고 싶어 시작한 일인데요.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여기는 2천 권 정도 있고요. 3천 권 정도는 대여 중이거나 책이 필요한 곳에 기증했답니다. 도서관처럼 번호를 매겨서 정리해 둡니다.
2: 어, 이니 프레지던트 조코이.
3: 야, 이니 프레지던트.
2: 이니 파울 리드원.
1: 인도네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알려져 대통령 초청도 받았답니다. 유명해지길 원한 건 아니지만요. 덕분에 전 세계에서 책을 기증받아서 좋답니다.
0: 난디 말람.
2: 야.
0: 주가 뭐 ada acara.
2: 오, 아차라.
0: 아차. 어. ada main sepak bola api.
2: 오, 오, 오.
0: terus ada meriam bambu.
2: 오.
0: meriam bambu itu mainan.
1: 열심히 설명을 들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분명한 건 오늘 밤 엄청난 마을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리둥절해야 하는 저를 위해 뭔가 보여주겠다는 리드완 씨를 따라 축사로 갑니다. 오. 커다란 대나무 통을 꺼내 드는데요.
2: 오, 목살이야.
1: 무엇을 하려는 건지 상상이 가시나요?

0: 예고 없이 터진 건 폭죽입니다.
1: 어, 겁나 세네. 어, 정신없네. 어, 총소리랑 거의 비슷한데요? 오.
0: 하얀 가루는 카바이드입니다. 폭죽을 만들 때 쓰는 원료죠. 위력이 대단합니다. 터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놀라게 됩니다.
2: 와, 인도네시아도 그 폭죽 놀이 문화가 있어갖고 어떤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이제 1월 1일 아니면 이제 느바란이 이제 버르부카포아가 벌사를 할 때 다 같이 금식 이제 해제될 때 폭죽을 터뜨리거든요. 이런 걸 터뜨리는 건가 보네요.
0: 준비물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열대 지방에서 흔한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의 껍질을 최대한 벗깁니다. 이번에는 또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3: 네. ini kan direndam pakai minyak ya. Nanti kalau mau main bola, ini diambil terus dinyalakan api. Kita main bola. Oh. Kita main. Jadi ini nanti nyala, menyala keluar apinya ini.
2: 조금 상상이 안 갑니다. 하여튼
3: nanti malam harus lihat
2: ya. Ya ya, oke oke.
0: 불타는 코코넛 축구라니. 오늘 밤 정말 기대됩니다. 해가 지자 리드완 씨 집 앞에 모여든 주민들. 준비물도 단단히 챙깁니다.
2: 사회주가 볼래 있고?
4: 볼래 네.
2: 우다, 우다 샵?
5: 샵!
2: 아, 수아라 끝을 샵!
5: 샵!
2: 아요!
0: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입니다. 이슬람 역으로 아홉 번째 달 라마단에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한 달간 금식을 하는데요. 신에 대한 순종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이 바로 라마단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죠. 대나무 대포를 쏘는 것으로 라마단 기간을 무사히 보냈음을 기념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전통입니다.
3: Kita puasa sudah selesai. Kita menyambut lebaran. Jadi istilahnya kita bersyukur kepada Tuhan. Kita

0: senang-senang merayakan merayakan lebaran.
1: 리드완 씨가 가져온 코코넛에 기름을 흠뻑 적시는데요. 그리고 진짜 불을 붙입니다. 이것이 축구공입니다. 코코넛에 불을 붙여 축구를 하는 자바섬의 전통놀이. 세파폴라 아피입니다. 라마단이 끝났음을 축하하는 놀이입니다.
2: 응가 빠났어요, 형님.
3: 가만 그냥
0: 빠져.
1: 세파폴라 아피를 통해 영혼을 정화하고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운다고 여깁니다. 흥겨운 분위기에 저도 동참해 봅니다. 쉽지는 않네요. 다들 에너지가 대단한데요. 해가 있는 낮 동안 금식한 사람들이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2: 뜨거워, 뜨거워.
1: 공에만 집중하니 불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잊혀갑니다. 어느새 불타는 코코넛 축구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2: 아,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이게 그냥 축구하고 좀 달라요. 확실히 화산지대에서 이 불 공 갖고 노니까 재밌네요. 생각보다 재밌어.
1: 누구보다 뜨거운 라마단의 마지막 밤입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라마단 금식이 끝나면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루바란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설날과 비슷한데요. 대부분 고향에서 가족과 보냅니다. 리드완 씨도 보이네요.
2: 슬라맛 하리라야 단 이들피트리 단 모맙 라이르 단 반틴.
0: 트리마 카세. 사야 주가 민다 마아프 라이르 단 반틴 야.
2: 우다 솔라.
1: 이 시기에만 나누는 인사입니다.
2: 따디빠기 방운 잠보라파. 답이 내가
1: 르바라는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세배하듯이 용서의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2: 이니 운둑 그 하리라야 그 살람 아르티냐 아빠 살람
4: 사링 민타 마하프 selama setahun ini kita ada salah ada dosa saling memaaf-maafkan
2: ya ya ya
4: jadi semuanya udah enggak punya maaf enggak punya salah
2: kan saya juga mohon maaf lahir dan batin mohon maaf kemarin salah 지난 과거는 다 지금부터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1: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느바란 아침에는 일가 친척이 이슬람 사원으로 모입니다. 인간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는데요. 느바란을 계기로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2: 여기 이제 무솔라라는 그러니까 머스집보다 조금 작은 사원인데 여기는 이제 가족들 모임 할 때 여기서 다 행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모임 장소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인사를 마치면 챙겨온 음식을 나눕니다. 새로운 날에 첫 식사를 같이 먹는 거죠.

0: 넉넉한 인심도 느껴집니다.
1: 이슬람도 1월 1일 날 이들피트리 첫날 이렇게 모여서 여기 삽두 깔루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모여서 무솔라, 여기서 무솔라라는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떡국이죠. 떡국, 커트팟.
0: 캐트팟은 느바란에 먹는 쌀밥인데요. 야자수 잎으로 쪄서 만듭니다. 잘못을 인정하다 라는 뜻의 자바어, 쿠팟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1: 약간 그 저기 야자유 냄새 조금 나고 뭐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먹으면은 요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네요. 이게 빼약이라는 건데 바다 물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튀긴 거래요. 근데 맛있네. 되게 고소하네.
0: 라마단 금식이 끝난 다음 날이라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친척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정을 나눕니다. 저도 한국의 가족들이 떠오르네요. 리드완 씨 덕분에 소중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가족처럼 대해준 다정한 마음을 안고 갑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그리울 때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0: 물이나 이런 걸 못 올라오게 방지한. 지금 민물이 아니고요. 바닷물이에요.
1: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2: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3: 디스크 파열입니다.
2: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4: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5: 1566-8202.
6: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7: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4: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데뷔하세요.

0: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2: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5: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어서 무운이 없다 했어요.
6: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내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요.
7: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8: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거는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O-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3: 세계 최초예요?
4: 네, 맞습니다.
3: 그래요?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4: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3: 네. 아, 이게 MOF. 이게요?
4: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3: 있습니다.
4: 네네.
3: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0: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네, 맞습니다. 네, 네.
3: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눠주세요.
4: 네, 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주세요. 용기가 좀 예쁜 거 사가지고.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가치를 가르쳐온 교육계에서도

0: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창호 기자입니다.
1: 전국 120여 개 대학 총학생회 협의체인 전국총학생회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입니다. 협의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지도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났지만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쇄신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들은 내일부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학별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인 선거개혁 감시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 청년들의 가장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총학생회들은 그 온도를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정제된 메시지로 조금 더 표출해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1: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투표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쳐온 학교 현장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안긴 사태라며 선관위의 신뢰 회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 고3 청소년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첫 선거 참여를 통해 민주적 법치주의의 약속을 배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얼룩진 투표 현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당하게 자라나야 할 제자들의 첫 권리 행사를 국가기관이 직접 망쳐놓은 형태가...
1: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관위의 부실관리 사태에 깊은 우려를 밝힌 가운데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행보가 연일 뜨거운 화제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을 방문한 데 이어서 어제는 서울대학교를 찾아 젊은 공학도들과 만났는데요. 한국의 우수한 산업 환경을 극찬하며 AI 황금기에 발맞춰 성장하는 한국 학생들이 부럽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 이른 아침부터 건물을 에워싼 학생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오픈소스 AI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행사장. 글로벌 테크의 거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방문하자 장내가 들썩입니다. 젠슨 황 CEO는 AI 중심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건넸습니다.
5: I am so jealous of you because you're graduating at exactly the right time. When the computer came out, I was not afraid of the computer. I was happy to see the computer.
4: 이어 대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더 많은 신기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You will learn how to harness AI. You will learn how to shape AI to take advantage of this new incredible technology for your future.
4: 특히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과 제조 환경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다고 치켜세웠습니다.
5: In very few countries in the world do you simultaneously have excellent electronics, excellent cloud, mobile cloud, excellent mechanical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and also excellent AI. Korea is good at all of these things.
4: 롤 모델을 직접 눈앞에서 마주한 학생들은 미래를 향한 뜨거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6: 정말 유명한 CEO님 한번 두 눈으로 뵙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뭐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4: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 시장과 청년 인재들에게 보이는 높은 관심에 대학원생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7: 일단 한국을 엄청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빅테크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지사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4: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 뜨거운 열

0: 열기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황 CEO는 청년 공학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가 정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1: 네, 이처럼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인재들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청소년 공학 인재들을 위한 의미 있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실무 인재를 키우는 특성화고가 직접 전국 규모의 대회를 열어서 의미가 더 큰데요. 황대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중학생들이 개발한 전기차 화재 방지 시스템입니다. CCTV로 화재 징후를 감지하고 스프링쿨러 장치를 작동시켜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을 막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3: 전기차가 이제 화재가 나면은 자동으로 레일을 타고 방화 덮개가 내려와서 화재 확산을 막고 지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 공학과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의 중학생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준비한 재료와 설계도로 3시간 동안 현장에서 제시되는 과제를 직접 해결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보다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 제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공학 인재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K컬처의 밑바탕을 이루는 디자인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4: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 뭔가 다양한 걸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2: 이번 행사는 서울의 한 특성화고가 마련했습니다. 과학 전람회나 발명 대회는 많지만 공학과 디자인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역량을 보여줄 기회는 부족한 현실 속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늘려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5: 아이들 꿈을 키우다가 중학교 되면서부터 이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서 학원 다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꿈을 좀 접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아이들이 많구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방향성도 옳다고 생각할 거고.
2: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노트북과 태블릿 등 풍성한 상품도 주어졌습니다.
6: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람들의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너도 나도 의대로 쏠리는 시대. 교육 현장의 한켠에서는 제조업 강국의 경쟁력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1: 네, 이상으로 6월 9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1: 착해?
2: 궁금해. 이 나라 재래사가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넘는 거.
3: 따르시네.
2: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3: 아 왜요?
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4: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5: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4: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상단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0: 아이고 잘하네.
9: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12: 그 검사 다 하면
13: 얼마나 좋게.
14: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5: 병풍 안 깨도 되네.
14: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0: 살아남고 싶은 마음.
1: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2: 이거 외워야겠네.
3: 이거 외워야겠다.
0: 교수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4: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1: 벽돌 몇 개 필요해요? 스카라!
5: 귀에다 꽂겠습니다.
6: 써전이죠.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째겠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이거 연고 바르세요.
7: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6: 할리퀸 한국 사람이야.
7: 라스트 노드?
6: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기도를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8: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왜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니까.
1: 포스트 아포칼립스.
6: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9: 태양광으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10: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미쳐있다라고.
9: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유클립토 갖고 와서.
1: 아니 근데 아 뜨거워.
10: 청소가 안 되면 저에겐 도끼가 있죠.
11: I'm a curious brain. 저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12: 되게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지질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항공연구를 하는 N사에서 지구과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3: Indirect observation, but for yours as a jury.
1: 득템, 득템!
14: 저기요, 혹시 실험기지 찾아가시는
15: 맞아요.
14: 건가요?
15: 맞아요. 여기,
14: 저도 여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11: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습니다.
14: 아.
11: 여기가 저희 목적지.
9: 같이 가면 되겠네. 그러면.
14: 어, 그럼 같이 갈까요? 가볼까요?
11: 가시죠.
9: 쇼가 있네.
11: 오, 여기가 그 기지의 거긴가?
14: 어머, 잠깐만. 형사! 저 사람 아니야?
9: 잠깐만, 함부로 가지 마!
14: 괜찮아요. 사람 아니야?
6: 아, 그래.
14: 저 스티브 좀 누구야?
6: 짐승이야.
14: 어머, 조끼 가지고 있어요.
6: 어?
14: 조끼?
6: 조끼가 있어.
14: 혹시 기지 찾아가시나요? 아, 네네네, 저희도 찾아가고 있어요.
5: 네.
6: 아, 그쪽도예요?
9: 네.
6: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면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4: 길리스트를 입으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6: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탈영한 사람인가? 군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2: 전 사실 정장을 입고 오신 분 진짜 쇼킹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놀랐어요.
6: 또 한 분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 칼이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좋지 않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4: 잠깐만,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14: 저는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신호를 돌리다가 거기서 들었어요.
6: 라디오?
4: 여기 선생님.
9: 근데 저도 뭐 전파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코드 같은 게 와가지고.
6: 전파? 뭐. 저 메일로 왔어요.
4: 메일이 왔어요?
6: 이메일.
4: 저 아까 얘기하신
2: 현지 왔습니다. 우편.
9: 현지로? 우편.
16: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4: 이거 표지판에 못
14: 있잖아. 저희는 이거 봤거든요.
4: 네.
14: 근데 이게 엄청 건조한 기후고 여기가 일조량이 3천에서 4천 시간이나 되고요. 보니까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돼요. 완전 사막이.
9: 1년은...
14: 여기 수도꼭지가 있긴 한데 계속 돌리.

0: 반대로 잡은 거 아니야?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1: 큰일 났는데?
2: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은 아 진짜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밥보다는 뭐 숨 쉬는 것보단 덜하다 해도
1: 목이 너무 말라요.
3: 굉장히 긴박한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물을 마셔야겠다.
1: 근데 저기 저거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물탱크인 것 같거든요?
4: 물탱크?
1: 저쪽에 이렇게 돼 있고 아, 저기 땅에서
2: 저기. 와 저기 통이 있다.
5: 저기 가볼까요?
1: 가볼까?
5: 아, 눈이 되게 좋다.
1: 아 목 말라 죽겠다.
2: 여긴 땅 파도 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5: 이야 서현장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1: 야 너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고

0: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덥다. 시간 안에 1리터를 최소한 마시라는데 안 그러면은 탈수 증세가 난다고.
1: 어, 어떡해. 나 지금 안 그래.
0: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2: 여기 물이 한 1리터가 어딨어.
3: 이거 물 탱크 아니야 이거?
1: 얘를 어떻게 내려?
0: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1: 조심하세요. 웬일이야.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해요.
2: 아니 여기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3: 되게 나빴다 말할게. 아 조심해.
1: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 가시 박힌 거 아니야?
1: 진짜 가시 박혔을 수도 있어.
4: 나서서 먼저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먼저 다치고 저의 어떤 기질대로 저의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3: 뭐야? 아, 이게 이 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2: 관이 내려와?
3: 요거.
1: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나? 도르렌가? 네 이걸 풀어서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3: 우리 거 아닌데 그냥 끊어버릴까요?
1: 아니 그러다 못 쓰면 어떡해요? 그 다 내려놔요 여기 다 주세요 내려놔요. 네, 내려놔요.
2: 근데 내려오게끔 안 생기지 않았어?
3: 내려와, 오메, 내려와,
2: 오메. 내려와. 어떻게 되는 거야?
1: 어떻게 했어?
5: 잠깐만, 잠깐만. 통 갖고 와, 통. 혹시나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0: 위치를 좀 봐주세요.
5: 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아, 나오려나? 어때요? 어때? 아, 없는 것 같아요. 없나 봐.
4: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뭔가 지금 막혀 있나? 뭐가 좀 답답한가? 그거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는 자신해요.
6: 저도 도와줄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6: 아, 나 말고 생존자가 또 있다니.
1: 생존자세요?
6: 네.
1: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6: 반갑습니다.
0: 혹시 아유.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6: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가진 물 좀 있으세요?
1: 우리 왜
3: 이렇게 때깔이 좋지? 물이 있나?
6: 물은 없는데.
4: 같이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1: 우리 열심히 네. 저기서 걸어왔어요.
2: 걸어왔어요.
0: 아니 네. 근데 지금 빨리 물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요.
6: 아 일단은
1: 네.
6: 그 제가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8: 뭘 찾았나요?
6: 정말 물은 없고
2: 우리가 물 갖고 있는 줄 알았구나.
1: 뭐가 있어요?
6: 먹을 거는 좀 있긴 한데.
1: 어?
2: 우와.
1: 어?
6: 아 잠깐 진정해야 돼.
2: 야,
3: 약탈자다 약탈자.
1: 내가 혼자
6: 안 돼.
8: 저게 탈수 증상이 나타난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2: 정신이 나갔어.
8: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뇌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1: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6: 시간당 1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섭취하라는데 1리터 지금은 뭐 100ml도 물이 아니에요?
3: 어디 뭐 진흙탕이라도 있어야.
1: 여기 주변에 좀 뭘 좀 찾아. 우리가 뭘 좀 찾아봐봐요.
2: 아니 근데 이게 뭐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8: 근처에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네. 일단 조금 찾아보는 걸로.
1: 알았어요.
2: 알겠습니다.
9: 다들 좀 갈증이 심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식수를 확보를 해보자.
10: 아, 이거 불피하기 위해 저도 돕니다, 여기.
2: 약품이.
6: 어? 뭐 엄청 많은데?
3: 챙겨봐야겠다.
11: 살롱 미용실 아니에요?
0: 살롱은 옛날에는 약간 술집 같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숯도 있고. 아니 생각보다 여기 뭔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2: 아 여기 그리고

0: 다들 조심해요, 조심.
1: 저 물, 물을 찾긴 찾았어요.
0: 예?
1: 좀 더러운데 이게 꽃이 떠있고 이런 걸 봐서 그냥 빗물이 조금 고여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빗물을 받아.
2: 그래도 이거 괜찮다. 솔직히 너무 목말라서 그냥 그 오염수라고 말하던 것도 냄새는 딱히 안 나길래 정 안 되면 이거나 퍼먹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터라.
3: 아우, 근데 좀 지나치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거는 못 먹죠. 그쵸?
1: 뭐야? 그거 뭐예요?
4: 이게 TDS 미터라고.
0: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4: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언능언능 체크할 때 좋은 편이라. 근데 229ppm이에요.
2: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4: 식용으로는 일반적으로는 200까지가 괜찮고.
3: 이거는 뭐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4: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잴 수가 없는 거라.
5: 일단 조금 뭔가 빠르게 식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과가 그나마 이제 빗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침전물 같은 것만 좀 없애고 하면은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1: 이거를 여과를
0: 좀 궁금한 거 있습니다.
1: 네네.
0: 여과하면 박테리아도 걸러지나요?
4: 걸러지진 않아요.
0: 그러면 어쨌든간에 끓여야 되긴 하죠.
4: 어쨌든간 끓여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전으로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증류수를 안전하게 마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급한 만큼 여과를 해보고.
2: 여과를 하면서 불도 한번 피워보면 되겠는데.
4: 불을 못 피우면 소용이 없으니까. 한번 더 할까요, 그러면?
2: 당연히 증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과로는 걸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뭐 마스크 쓴다고 감기 안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증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0: 정말 장기적으로 사막에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물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1: 딴 데를 한번 파봐. 여러 개를 만들면 좋으니까 한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왜 파는 거야, 여기다?
0: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모으고
1: 촉촉하게 네. 물기가 있을 것 같은 식물들 몇 개만 뜯어와 주세요.
2: 알았어요.
1: 뿌리에서부터.
2: 벌써 잎풀에 약간 촉촉함이 있네.
0: 구덩이를 파서 식물들을 배치해주고
1: 깨끗한 비닐을 찾았어요. 투명하죠?
0: 그리고 비닐을 그 위로 덮으면 이 밑에 있는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닐 위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1: 여기다가 돌멩이를 놔주면 돌멩이 촉촉한 게
2: 선생님 뒤에 강목 어때요? 강목 그래요?

0: 쓰자라는 거죠? 오.
1: 제가 갈게요.
2: 아, 네네.
3: 저기 저쪽에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필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여과에 쓸 수가 있나요?
0: 어? 커피 필터로 발견했다고? 네. 와우.
1: 이거.
2: 아, 이거 좋은데?
1: 네. 커피인가?
4: 충분하겠다.
2: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해안가 담수 해수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 필터를 깔고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을 넣으면 잘 여과가 되지 않을까.
2: 좋습니다.
3: 네.
0: 오케이. 커피 필터

0: 색도 확실히 더 맑아지고 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1: 훨씬 맑아요.
0: 색이 훨씬 맑죠.
1: 아니 거의 우리 마셨으면 마셔야 되는데.
2: 보일 때 뭐 투명하고 색깔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곡물 가면 뭐 2급수, 1급수 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뭐 가재가 살 수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도 사람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은 좀 증류를 해가지고 더 깨끗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3: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The gate closes on September 26th, 1700 hours. End of transmission.
1: 일단은 여과하고 계시면 제가 불을 피울게요. 와, 잘수가 진짜 오는구나. 와. 아이고 어지러워.
4: 불을 우선 붙여볼래.
1: 아 불을 어떻게 붙여요?
4: 이게 껌조야 은색이니까 전기가 잘 흐르거든요. 근데 건전지 양쪽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그걸 이제 솜 같은 거 근처에다 하면 불을 옮겨 붙이니까.
5: 그럼 해보자.
4: 우선 되나 안 되나를 왜냐면 건전지에 전기가 없으면은 못 쓰는 방식이어서 어떻게든 불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보면.
1: 네, 되는데 한 번만.
4: 아, 반대로 해보자.
1: 아니, 근데.
4: 아,
1: 아니, 근데.
4: 아,
5: 이거를.
4: 찍어야겠다. 이게 건전지가 좀 커, 종이에 비해.
6: 저, 누설미가 조금 있습니다.
7: 불을 피우는 거가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서, 불부터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이거 없으면 된다. 이거 하면 되겠다. 저 파이어 스틱을 주웠거든요?
4: 파이어 스틱을 쳐놨다는데, 근데?
1: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한번
4: 알려줄 것 같아요, 손님.
1: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0: 했다. 일단 형수 씨가 했어. 파이어 스틱이랑 그걸로 했어.
1: 파이어 스틱으로 한 게 제일 쉽긴 해.
2: 좋아.
0: 우와. 파이어 스틱이 있어서 다행이다.
3: 파이어 스틱을 만나고 나선 제 삶이 변했어요. 내 사랑 파이어 스틱.
4: 불을 참 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0: 완전 파이어 거리셔.
5: look there, Dad.
0: Nice. Done.
2: 오, 대박.

0: 비비님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뭔가 발견하고 막 불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되게 손이 엄청 야무진데?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다.
1: 이 물은 떠왔어요. 해서 우리는 증류를 할 건데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수증기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네. 냄비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모이게.
2: 아, 관처럼 만든다.
3: 관.
2: 은박지로. 아니, 뒷모습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으신 모습이 꽃집 사장님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네. 와, 확인해보세요. 귀에다 꽂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를 귀에다 꽂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불 앞에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탄다고요.
1: 실험할 때도 이렇게 보통 싸거든요. 그냥. 지금 걸로 될 것 같은데. 코일로 이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 모이게 해야겠다. 흉물스럽네.
4: 이게 뭐야?
1: 약간 백조 같기도 하고.
4: 와, 그냥 저 물 마시고 싶다.
1: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 뭔가. 이 바람 소리에 물 끓는 소리예요. 과학 실험하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안 돼.
4: 그럼 이유가 뭐예요?
1: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무조건 돼야만 하는 상황이라 안 되면 속상할 것 같아.
2: 나와요?
1: 연기는 여 끝에서 폴폴 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아. 속에서 엄청 끓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다 벗겨졌다, 어차피. 접근은 좋았다 보는데 저희가 너무 물리적으로 뜨거운 걸 만지기가 어려워서 못했고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네. 억구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나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3: 일단은
1: 이렇게 하면은 뚜껑으로 물이 와서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다 물을.
5: 일반적으로 냄비 뚜껑 닫고 끓이면 위에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맺힌 게 떨어져서 받쳐질 용기를 아예 끓는 물과 함께 넣자.
6: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4: 목이 너무 말라.
2: 진짜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4: 아, 난 최근에 이렇게 목말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7: 해랑 물이랑 마주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멈춰서.
8: 제가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목이 그냥 갈라지다 못해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뭔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이구나.
0: 우리가 목을 마르다고 느꼈다는 건 이미 뇌에서 탈수를 느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의 뭐 1%, 2%가 저하 손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력도 좀 저하되고 판단력도 저하가 되면서 우리 7명이 지금 막 만난 사이인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덩치 큰 하늘색 정장 그분이 제일 취약해 보였어요.
1: 얘는 위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2: 진짜요?
1: 네. 뚜껑에
2: 오, 좋아, 좋아.
1: 속기 잔뜩 맺혔어요.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배터리가 여기 돼야 되네.
2: 평소에 물 좀 먹어.
1: 뜨끈한 물이 되겠구만.
2: 이거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게요.
3: 네.
2: 오, 우와! 오, 이거 색이! 색이 완전 다른데요?
9: 그 냄비 뚜껑 뒤집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그분의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5: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성공적이었던 증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기계 더 여분이 있어요?
10: 아니 그거 배터리가 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2: 네네네네.
10: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다른 그 컨덕티비티 미터가

0: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전해질의 양을 재는 기계겠구나. 그래서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끝에 프로브가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금고가 있는 걸 봐서
1: 금고?
0: 뭔가 열릴 수
2: 재밌겠다.
3: 어디 있어요?
0: 저도 뒤쪽에 같이 가볼까요?
2: 그럼 근데 이거 봅시다.
4: 너무너무 흥미롭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에 키가 될 것 같다.
2: 어? 이게 뭔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5: 제가 작동 원리부터 파악을 해보자.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
2: 아, 50,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정수해서 50 이하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숫자라고, 이게 그 재는 거잖아.
5: 50 미만.
0: 깨끗한 물을 한 컵 가지고 와볼까요?
6: 아, 이렇게?
0: 조심하세요.
1: 네, 두꺼운 재물이랑
0: 오케이.
6: 와요,
0: 뭔가 이게 연계가 된 것 같아서.
1: 얘랑 관련이 있는 게
0: TDS를 재려면 끝에 아! 이 센서가 여기 있네요.
1: 오! 오, 다행이다. 오,
6: 숫자네.
0: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프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2: 형태가 중요했으니까.
0: 어, 열렸다!
1: 열렸어?
0: 네.
1: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7: 열렸어요, 금고가 열렸어!
0: 어, 물이 있어요!
2: 물이 있어!
1: 와!
0: 대박! 거기서 깨끗한 물이랑 돔 같은 모형이 나왔는데.
8: 이거 뭐예요?
1: 선생님, 이거 좀 봐봐요.
0: 뒤에 숫자가 있어요.
2: 숫자가 있어? 어? 이거 우리가 신호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이게 그거구나.
8: 북위 32.57860, 서위 110.85137. 아.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1: 기지 좌표구나.
0: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좌표가 나온 거예요.
2: 너무 목말라.
8: 이물질 없다.
1: 지금 어때요?
2: 나도 옮겨줘.
1: 괜찮아요?
2: 옮겨줘.
1: 와. 다들. 조금씩 사이좋게.
8: 아, 우리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입을 축이면서
1: 잠시만. 거짓말 물. 이거 어떻게 마셔요?
0: 이것도 나왔어요.
2: 다 먹어야지.
1: 와.
2: 아, 이거 맛있다.
8: 근데 이거.
1: 많이 먹으면 안 돼요.
2: 한 번,
1: 아, 한 모금씩 먹었죠?
8: 잠깐만, 근데 이거 증량 것도 마셔도 되죠?
1: 이것도 괜찮아요.
7: 마셔도 돼, 마셔도 돼.
8: 깨끗한 거 한번 보세요. 이물질 없나.
2: 한번 먹어보세요.
0: 이물질 없다. 없어요.
1: 어때요?
8: 와.
1: 괜찮아요?
8: 와.
1: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8: 뜨뜻한 거 빼면. 뜨뜻한 거 빼면 물을 맞다.
0: 기지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 여러분 짐 챙겨서 갑시다.
0: 네, 갑시다.
1: Let's go. 이야, 대박이네. 야.
8: 그래도 너무 힘들게 만든 물인데.

0: 이야기가 많이 매치긴 했어요.
1: 불 있어.
0: 이거는 누군가가 먹을 거야.
2: 맞아. 가야 돼.
3: 다음 조난자가 먹을 거야.

0: 목 안 말라요?
1: 목 마르고 덥고
0: 그러니까 먹은 걸로는 기별도 안 가.
2: 아 너무 힘들어.
3: 뜨거워요. 아
1: 이러다가 다 죽어.
0: 11km나 걸었어요 우리?
3: 틈틈이 물 만들면서.
1: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

0: 아니 근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랑 저거랑 좀 동그랗게 생긴 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1: 저기가 우리가 조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아,
2: 원시회 같이 생겼네.
0: 약간 피라미드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아닌가?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1: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3: 네, 그럼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들어가야 기지에서
4: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3: 아, 맞아.
2: 아, 압도적이네.
3: 아니, 그럼 창문이 없네. 네.
4: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리는 거 아닐까?
0: 여기 어? 이거 이게 문이다.
3: 근데 열어도 괜찮은 건가요?
0: 해봐요.
5: 열리긴 해. 아니 돌리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
4: 어, 뭐야?
0: 물었다. 여기가 어디야? 와, 뭐야?
1: Watch your step.
4: 어, 깜깜해.
0: 들어가도 돼? 이런 게 있네. 오케이, 천천히.
1: 들어오세요.
4: 오, 씨, 뭐야? 와.
6: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 여기는 생존을 위한

0: 사무실에 있어서 뭔가 무서운데요?
1: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2: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3: 기억할게요.
0: 놀리네?
4: 완전 어두운데?
5: 깜깜한데?
2: 깜깜하다, 진짜.
0: 조심하세요.
6: 외계인 기지 온 것 같은데요?
4: 깜깜해.
5: 무슨 그리드가 있고.
2: 됐다. 빛이 있는데요?
6: 오.
5: 이거 모형인가 봐요.
2: 이거 그 돔. 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요?
4: 아, 이거.
5: 누가 가지고
2: 왔어? 돔 사이즈네요.
5: 들어왔다.
7: 최후의 인류 스캔 완료. 실험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 여기 우주선이야? 영화 같은 곳에서 왜 냉동 인간이 이렇게 눈 감아도 뜨는 면 뭐 있는 공간 있잖아요.

0: 이곳이
1: NOS.
2: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겹겹이 숨겨진 질문들이 여러분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명민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 성실한 육체를 총동원해 각자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 노력이 진실에 닿는다면 보상으로 시드가 주어집니다. 시드는 하나당 약 금 한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로 이 실험기지에서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자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0: 금한 돈이면 대략 110만 원 정도.
2: 생존을 향한 문턱을 모두 넘어서는 날, 가장 많은 시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그 수량만큼 시드를 현물 가치로 교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혼신의 힘을 다해 이면서 시드를 얻어야겠다.
2: 오늘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은

0: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검투를 빕니다.
1: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거를 뭔가
2: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3: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아야 그렇죠. 인류가
2: 근데 사실은 살아남는 게 금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4: 그래 어차피 돈을 받아봤자 나가면 세상이 망해있기 때문에 그렇죠. 쓸모가 없어
5: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진행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0: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곳으로 오십시오 아니,
1: 김한결 씨가 누구셔?
3: 저요 아, 어디로 오라고요?
4: 점등된 곳으로 오라
3: 점등된 부스?
1: 아 시드룸인가 보다
3: 저희 가볼까요?
5: 네.
2: 네. 궁금해.
3: 갔다 올게요. 뭔가 이거를

0: 오! 동전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거를. 말을 해야 돼. 저 동전이 나왔어요.
1: 동전이야?
0: 조심해요, 다들. 주머니가 있고.
2: 이게 뭐예요?
3: 돈이 나온.
0: 시드다, 시드.
2: 아, 저게 시드다.
4: 아, 이게 시드구나.
0: 시드.
5: 와. 야, 여기 햄스터 돌아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1: 여기서 나온 거죠?
0: 네. 어쩌다 보니까 그 금고를 열게 되었고, 제일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6: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게 해서 금고를 여느냐 실마리를 푼 거는 김한결 박사님이니까
7: 부러웠죠 뭐. 그게 제일 처음 가야만 했을 사람한테 잘 간 것 같다. 딱 불러가지고 지목해 준 거 보면 이게 똑똑하구나. 뭔가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8: SAN 시스템? Sanitation 시스템?
9: 거기 세니터리룸도 있고 뭐 클린룸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10: 인간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가?
0: 라스트!
11: 휴머니티
12: 최후의 인류
0: 최후의 인류
1: 우리 귀여울 것 같아요
0: 갈아입을까요?
13: 제 퍼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7: 아 주황색? 너무 죄수 느낌 아니야?
6: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0: 이게 원래 도움이
7: 같은 옷을 딱 입고 모여 앉으니까 뭔가 팀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우리 저기 아까 자판기 가볼까요? 우리 하나만 떠봐요, 하나만.
14: 시드 쓰는 거예요?
0: 어.
11: 햄 있고.
0: 보드게임 있고.
11: 라멘, 네. 콜라, 그다음에 머핀 있고. 미스터리 박스.
6: 네, 좀... 근데.
1: 네, 왜요?
6: 이 우리가.
1: 도파민.
7: 미스터리 박스?
6: 이거 봐봐.
7: 도파민?
6: 아, 이것도 도파민.
9: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의 진짜 의도는 랜덤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랜덤만이?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6: 첫날이니까 한번 도파민 넘치는 첫날 한번 보내보면
3: 그래. 도파민을 가지고 쾌락을 쫓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생존하려면 안전한 모드로 가는 게 중요해요
7: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6: 최후의 인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1: 아니 근데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기는 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 박스가 나 뭔가 진짜 이상한 것
11: 같아요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피곤했잖아요
6: 문화로 마무리를
0: 어떠십니까?
11: 물을 얼마나 끓였어요 삽질도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0: 박사님은 제일 조금
3: 저는
11: 아 그러면 잠깐 눈 감고 있어요
0: 어때요 동선 씨? 근데 이거를 단체에게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1: 아 맞네
0: 아 맞네 근데 미스터리 박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0: 일단 넣었어요.
1: 불러. 깜짝이야.
7: 아,
1: 뭐야? 아, 그냥.
7: 왜 이렇게 소리가 나?
6: 아, 크기가 심상치 않네.
0: 무거워요? 무게가 있어.

0: 오늘 저희 팀 집단이 내린 판단은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시드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할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1: 뭐예요?
2: 설마 시드?
3: 맥주야!
4: 오, 근데 심지어 차가워요. 우와! 이거 아껴놓을까요? 아니면
5: 차가울 때 마셔야죠.
4: 맞아요.
2: 아까 뭐 이 사람 뭐지?
1: 사람 뭐예요? 누구보다 더
3: 뭐야? 저기요. 아까 뭐 아까 절대 사면 안 된다더니.
5: 아니 미스토리... 자원을 아껴야 돼. 한 방울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 자원을 아낀 거예요. 한 방울의 가격을 생각해봐요.
1: 뇌과학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2: 가장 비이성적인
4: 과 역시 화학자
1: 그래,
4: 선생님.
1: 이야.
2: 아, 저 좀.
4: 최고다, 최고.
5: 세 모금 마셨어.
1: 한 마리 넘어갔어.
2: 전 한 모금.
1: 아, 근데 너무 도파민이었다. 맥주는 정신적인 이완과 세상에 망아지기 전 이제 인간이 누렸던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일곱 명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이야기로 귀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3: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6: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3: 뭐지?
5: 뭐예요?
3: 이게 뭐지?
1: 이게 뭐예요?
5: 이게 뭐예요?
6: 한 시간 내 배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3: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어디.
7: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3: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5: 조심, 조심. 여기 찾았어요.
3: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6: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0: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산다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산다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공작사는 특별한 오형제가 있답니다.
1: 사람은 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0: 뭐든 다 안다는 첫째를 시작으로 묵묵히 궂은 일마다 앉는 둘째, 곰살맞은 셋째.
2: 잘하네요.
0: 힘쓰는 넷째부터 기술자 다섯째까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답니다.
3: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0: 하루하루 웃음이 끊이지 않는 특별한 대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빼어난 계곡에 푸르른 나무로 우거진 강원도 홍천의 공작산. 이곳이 바로 오형제 둥지랍니다.
4: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5: 예.
6: 항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기억납니다.
7: 추석 명절 되면 설날 되면은 가마솥에다가 물거리 가지고 거기서 다 우리가 씻었거든.
8: 형님부터 먼저 씻고.
7: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그만 막내는 맨날 꾸중물 씻는 거지.
8: 꾸중물이 찬물에.
0: 사실 요즘 이렇게 대가족도 보기 힘들고 우애 좋은 집도 보기 힘들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어요.
7: 마나라가 싸주는 거 외에는 내가 안 먹는데.
6: 동생이니까.
7: 가장 어떻게 보면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0: 홍천 공작산을 지키는 오형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네요.
9: 동생들 집은 좀 오래됐으니까 새로 짓고 형제들 집은. 재수 씨나 집사람이나 여성분들은 이게 벌레나 뭐 뱀이나 이런 것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때문에 이제 새 집을 짓는 거고.
0: 그래서 요즘은 집안 단장에 여념이 없답니다. 마당 잔디 깔기가 한창인 형제. 그런데 그때 굴착기가 등장했습니다. 어째 막내가 안 보인다 했더니 굴착기 담당이었네요.
10: 포크레인 언제 배우신 거예요?
11: 포크레인 여 와서 배웠습니다. 형제들도 또 이것도 하다 보면은 좀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또 이것도 한 번씩 몰아가지고 좀 자랑도 좀 이렇게 좀 하고.
0: 산에 살려면 웬만한 건 다 직접 해야 한다죠. 그래서 배운 굴착기 운전이랍니다. 그런데
6: 하나 더.
0: 아이고 어째 불안하더니만 이거 일을 더 늘린 건 아니에요?
11: 이게 카메라가 이게 요령증이 있어가지고.
0: 결국 손으로 직접 해결하기로 했네요. 공작산에 들어온 지 벌써 9년. 4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 와,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어요?
7: 그냥 짐작. 계속 하도 많이 했으니까 여기 짬지를 형제들하고 계속 심었으니까 몇 년 심었으니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알죠.
0: 정성으로 가꾼 오형제의 보금자리. 사실 도시에서 살 때는 각자 살기 바빠 명절 외엔 얼굴 보기도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현삼씨 덕분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죠.
12: 한때 몸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위 신경 쪽도 좀 예민해졌고 건강이 되게 안 좋았을 때가 이제 수면제도 먹고 위장약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제 이런 거를 오랫동안 먹었었어요. 근데 그게 먹어도 그 잘 안 낫더라고. 그때 이제 여기 들어왔었는데 약 안 먹고 잤는데도 너무 편안하게 잔 거예요. 그때 이제 느낀 게 약이 최고도 아니고 병원이 최고도 아니다. 이 자연이 최고다.
0: 공작산의 둥지

0: 를 튼 후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이젠 자연을 만끽하며 자신만의 삶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삼 씨의 일과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닭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죠.
1: 닭이 키우면은 이제 이게 갖다 주면은 한 개도 죽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나면은 보답을 해요. 계란으로. 매일 계란을 거의 뭐 20개씩, 30개씩 이렇게 계속 갖다 주니까.
0: 자급자족은 필수, 식구들의 단백질 공급원이랍니다. 이제 좀 베테랑 티가 난다 싶었는데 아직 어설픈 것도 있었네요. 매일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녀석들 덕분에 달걀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1: 다가와. 예, 피디님. 네. 예, 계란이 되게 따뜻해. 이게 대패난 것처럼 이렇게 따뜻하죠, 전부 다.
2: 그럼 엄청 따뜻하네요.
1: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빨아서 드시면 됩니다. 저 먹었던 것처럼.
2: 바로 먹으면 되네.
1: 단단히 되게 고소하죠.
2: 그럼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1: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저 자연 속에서 키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란이
0: 이제 산으로 향할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산에서 먹거리를 구한답니다. 집 앞이 계곡이고 산이 마당이 되는 삶. 많은 이들이 꿈꾸는 로망이 이곳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1: 이거는 이제 돈나물이고요. 여기 보면은 돈나물도 있고 노인잎도 있고 치나물도 있고 뭐 종류, 나물 종류 다 있어요.
0: 철철이 먹거리를 내어주는 자연 덕분에 늘 풍족한 산중살이. 오늘은 어머니도 함께했습니다.
2: 어머님도 오셨네요.
3: 네.
2: 안녕하세요. 어머님도 이렇게 매일 산에 올라오세요? 더 크게 말씀드릴까요? 네.
0: 세월이 참 야속하네요. 그래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늘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입니다. 마치 공작산처럼 말이죠.
4: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냐, 뭐 다 알지. 이제 완전 농부.
5: 여기 맹이나물도 있고 또 냉이 여러 가지 섞인네요. 요거 마트잖아요, 마트. 야채 마트.
0: 이번엔 4년 동안 가장 많이 달라진 걸 보여주겠답니다.
1: 이 들어가면
2: 이 다 봅니다, 이거.
1: 안 돼, 너는 이거 들어오면 돼. 안 돼, 내 요거만 돼. 이어 더하지 마.
2: 발 밑에 조심해야 돼. 다 산밭이.
4: 이제 맞다. 참이라는 게 다 이제 가면 어제
1: 약초 밭이라 해야 되나? 여기 전체가 이제 사람들이 또 뭐 그럴까봐 전부 다 이제 울타리 치놓고 CCTV를 다 잔탈을 하죠.
0: 4년 전 공작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입니다.
4: 요게 이제 삶, 좋은 게 이제 이는 게 좋은 거예요.
0: 미래를 기약하며 모두 함께 삶을 심었더랬죠. 그리고 현재는?
1: 이게 이제 6년, 7년 된 건데.
0: 와, 그 조그만 게 이렇게 자란 거예요? 와, 놀랍네요, 진짜. 와. 자연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지난 4년. 자연은 고맙게도 생명을 보살피고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형제들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답니다. 다만 요령이 좀 생겼을 뿐이죠.

0: 미쳤긴데요.
1: 그러니까 알아서 다 돌려.
2: 물이 참 맑아요. 공작산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랍니다.
3: 와, 물 좋다. 옛날에 내가 시대 들던 거 생각나나?
4: 맨날 형들한테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맨날 시끄러운다고 하고 막 해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면은 그래도 그래서 더 따댕이면서
3: 막 내가 초등학교 3년인가? 맞지? 3년
4: 맨날 그 등수님을 갔다가 그때는 햄비 행택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래거든요.
3: 시동실을 막 내일 누구 자고 다 그랬어요. 좋았어. 딸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좋았어. 아직까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2: 그 마음 덕에 오이 형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겠죠. 하루하루가 캠핑 온 것처럼 즐겁다는 공작산의 삶. 함께 먹으니 밥맛도 5배. 일도 많고 품도 많이 들지만 온 식구가 얼굴 마주하며 식사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 생일인가 봐요?

0: 동생 환갑 겸 생일 축하 겸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1: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현삼 씨 생일이었네요.
2: 맛있다.
3: 뭐 매번 이렇게 먹어야지.
2: 아, 맨날 생일이야.
3: 맨날 생일이지, 맞아.
2: 우리 엄마 매일 생일이에요.
3: 뭐, 거의 1년 365일이 생일이지. 맨날.
1: 그 덕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받는 밥상.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겠죠.
3: 형제들이 많은 게 되게 이게 장점이죠, 사실. 이렇게 많은 자식을 두고 우리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더더욱 감사하고 고맙고.
4: 어머니 같이 이렇게 사니까 뭐가 제일 좋아?
5: 뭐 모든 것이 다 좋아요.
4: 우리 아들, 며느리도 너무 행복하고 참 복받.
1: 진한 밥정이 또 한 번 쌓였습니다. 산중 생활에서 장작은 필수, 힘은 셋째와 넷째 몫이라네요.
6: 이거 있다가 심판을 받아. 어? 뭐 딱 있어. 이 옹이가 많은 건 잘 안 나가는 거 아이가?
7: 실력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6: 해봐라. 좀.
7: 아니, 형은 그러면 못 한다 말이요?
6: 아니, 네가 나가면 나도 나가니까.
7: 아니, 문제 해봐, 그럼.
6: 아니, 해봐.
7: 이야, 실력 좋네.
6: 어, 딱 2분의 1 아이가.
3: 이 자로 쟀잖아. 한번 재봐봐. 맞아. 사이즈가 딱 완전히.
1: 실력 많이 넣으셨네요? 이게 귀촌 9년차의 여유인가요?
7: 대단한데.
3: 이게 길고, 이게 옹이가 있어서 이게. 쉽지 않거든. 이게 살짝 어려운 거는 동생한테 맡기는 이게 조금 더 어렵거든.
7: 진짜로 좀 긴 거는 내고 가야네.
3: 그 긴 게 힘들거든.
1: 꼼수를 좀 부려봤는데 넷째에겐 안 통하네요.
8: 선생님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아니, 파워는 솔직히 나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정확도는 내가 낫지 그래도. 근데 본인은 정확도도 본인이 낫다고 하는데 강희한테 물어봐도 알아.
1: 한 발 늦게 찾아오는 산중의 계절 덕분에 아직 아침 저녁으론 불이 필수.

0: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리가 툭툭툭 긋는 게 바람 소리나 이 물 소리가 계곡물이 잘 흐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불 때울 때는 불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행복 지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1: 하루의 마무리는 여전히 단체 목욕. 산중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진다네요.
2: 도시에서 이제 생활할 때는 각자가 이제 자기 가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자식들 미기 살리려면 좀 바쁘잖아요. 공천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그때보다도 지금 우애가 더 있고, 그리고 더 친해지고 말을 자주 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편하죠 지금.
3: 그리고 맨날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이 만약에 이거 없다 그러면 멘탈이 무너질 것처럼 멘붕을 얻고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로는 될 수 있으면은 너무 고되지 않게 적당한 일을 가지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1: 그럼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공작산의 하루가 또다시 저물어갑니다.
4: 이제 시작하는
5: 그러니까요. 오, 나오네요, 나오네요. 이야, 이렇게 많이 들어줄 줄 몰랐네요.
6: 호박도 너무 맛있네요. 여기서밖에 먹을 수 없는 맛이잖아요.
7: 내가 먹어도 맛있네.
6: 네.
8: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9: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6: 이게 왜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2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0: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탈모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탈모를 제대로 치료하는 법, M자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자 탈모는 우리 헤어라인 양쪽 끝쪽이 올라가면서 이게 M자 모양을 갖는다고 해서 M자 탈모라고 많이 불리고요. 남성에서 많이 일어나고 남성 탈모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작하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근데 M자 탈모는 탈모약이 좀 효과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올수록 탈모약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위쪽으로 정수리 쪽으로 갈수록 탈모약의 효과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자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는다기보다는 탈모약은 M자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좋고요. 근데 진행된 M자 탈모나 혹은 선천적인 M자 모양의 헤어 라인을 M자 모양의 이마선을 교정하는 것은 그래서 모발이식이 가장 확실하고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발 이식은 뭐냐면 머리카락을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의 머리카락은 쓸 수가 없고요. 자신의 머리카락 안에서 하는 거죠. 물론 수염이라든가 다른 몸에 있는 채무를 이용해서 이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머리카락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뒤통수나 옆머리 정도에 있는 머리가 풍부한 곳에서 머리를 우리가 가져와서요.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머리가 모자란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머리카락을 이사시키는 과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발을 만들어서 해드리면 정말 많이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발 이식이라는 건 자기 머리카락을 이용하는데 뒤통수와 옆머리를 보통 뭐 다른 곳에서도 올수 있지만 보통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양의 한계가 있는 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모발 탈모가 있을 때는 모발 이식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지만 자연스럽고 자기 거고 그런데 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분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게또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과정은 일단 모발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모발 획득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절개법이라고 불리우는 스트립 방법. 스트립은 이제 가는 띠를 얘기하는 건데 절개법은 그래서 피부편을 가늘게 띄어내요. 뒤통수 보통 뒤통수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기준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귀쪽 위로 살짝 올라가는 긴 띠를 하는데 모발 이식량에 따라서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양이 필요 없으면 조금 짧아지기도 하고 해서 이런 형태의 띠를 폭은 한 1cm에서 1.5cm가 보통이고요.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한 2cm까지도 폭을 채취해서 길게 띠를 띄어내고 이 띠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들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들을 저희가 현미경을 보면서 낱개로 다 분리를 하게 됩니다. 낱개로 분리해서 낱개로 다 이제 모발을 만들고요. 그 낱개로 만든 모발을 이제 필요한 부분에 뭐 M자 탈모라면 M자 탈모, 정수리 탈모라면 정수리 탈모에 우리가 껴넣는 방식이 이제 절개법인 거고요. 비절개법은 작은 드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이제 원통형의 드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에 저희가 원통형의 작은 칼, 이렇게 원통형의 빈 펀치를 껴서 머리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렇게 파냅니다. 그러니까 비절개법이라고 하면은 머리를 뽑아서 이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뽑아서 이 뽑은 머리를 이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짧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기본적으로 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티는 조금 덜 납니다. 수술 직후에 티는 좀덜 나는 게 이제 절개법의 장점이고요. 비절개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꼬매지 않는다는 게 환자분한테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직후에 통증이라든가 회복 속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빨리 낫고 통증도 좀 적은 게 장점입니다. 채취 가능한 모발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고 머리숱이 적은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보통 1회에 최대한 5,000모에서 5,000모 정도 안팎인 것 같아요. 좀 적은 분은 한 4,000모, 많은 분은 6,000모, 7,000모까지도 나오고요. 정말 머리가 많은 분은 1회에 10,000모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M자 탈모의 양은 한 3,000모 내외 정도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피 상태를 보고 저희가 어디까지 탈모가 있을 것인지를 좀 예측을 하는데 가족력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두피 상태를 보고 이분이 탈모가 앞으로도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좀 보수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3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 요 M자에 너무 많은 밀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빽빽함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면 뒤쪽에 쓸 모발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고객 환자분하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서 양을 이 디자인도 조금 높게 설정을 하고 이식 범위를 좀 줄이기도 하고요. 많이 진행될 것 같지 않고 현재 이마가 넓고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가 이마 선도 조금 내리고 그다음에 모발 밀도도 조금 더 촘촘하게 두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발 이식 계획을 잡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는 수술이에요. 이식 양이 아무래도 무한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이식술을 어떻게 하면 잘 배치할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발을 채취한 거를 잘 배치해서 최소량으로 최대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술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고객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어디를 신경 쓰는지가 사실 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가르마 부위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위고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앞머리일수록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 보통 앞쪽과 머리 안쪽은 7대 3 정도 비율로 두는 걸 저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의사 선생님마다 또는 고객 환자분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모발의 최적화 배치라고 얘기해요. 모발 이식에 있어서 채취한 모발의 최적화 배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본인의 의사 선생님한테 잘 전달하셔야 돼요. 어디를 신경 쓰고 있다. 나는 어디가 제일 거슬린다. 물론 말씀 안 하셔도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모발 이식을 해주시겠지만 본인의 의사를 얘기해 주시면 좀더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할 때, 아, 여기에 좀더 신경을 쓰시는구나. 여기에 좋은 모발을 많이 써드려야겠다. 굵은 모발을 많이 써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가발도 저는 굉장히 좋은 탈모 치료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약간 항상 좀 불안해하세요. 내가 가발을 쓰고 있다는 거를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 착용한 것이 티가 나지 않을까에 대한 항상 가발 쓰시는 분들의 불안감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가발을 계속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가발 계속 쓰셔도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발 계속 쓰셔도 불편함 없으시면 쓰시고, 왜냐면 모발이신 가발의 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발은 정말 무한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모발이식은 자기 걸로만 해야 되니까 많이 이식량에 한계가 있어서 탈모가 많이 진행되고 양이 많이 필요하고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발 쓰시는 것도 좋은데, 불편하신 게 일단 제일 큽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하는 분들은 모발 이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항상 불안해요. 티가 날까봐 불안해요 하는 분도 역시 모발 이식이 아무래도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움과 한번 되면 내 거라는 거죠. 같이, 모발 이식이 물론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뒷머리하고 옆머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이 친구들하고 운명을 같이 하죠. 이식모는. 뒷머리하고 옆머리도 줄어들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지만 가장 내가 갖고 있는 모발 중에 강력한 모발이에요. 가장 오래갈 모발들이 보통 뒤하고 옆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모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최근 연구는 10년 동안 우리가 모발 이식한 것들을 했더니 한 5%에서 7% 정도 이식한 것들이 사라지더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95% 정도 안팎은 괜찮다는 뜻인데 10년 동안 5% 줄었으면 그거는 일반 모발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뒷머리, 옆머리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가고 가장 강한 모발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발 이식하는 의미고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모발이식도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0: 한 부분에 모발들이 아무래도 여기 숱이 줄어드니까요. 모발 뒤쪽 모발 밀도가 떨어져서 좀 뒷머리가 비쳐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절개법으로 했을 때는 흉터가 살짝 보일 수가 있거든요. 흉터가 좀 크게 남는 체질인 분도 있고요. 그래서 머리를 1cm 이상 기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일 텐데 머리를 아주 짧게 하시는 분들은 흉터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발이 흉터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식모가 100%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개를 이식하면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 90개 정도 안팎 뭐 정도 만들면 그러니까 90% 정도 안팎의 생착률을 만들면 굉장히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 사는 거는 아니고 근데 이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수술 기술도 있지만 모발 상태라든가 보관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 기준점 이하로 떨어질 때는 기대보다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생존율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그걸 또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높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좋은 수술법은 저희 의사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모발 생존율은 계속 높이려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탈모가 진행됐을 때 모발이식은 재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2차 수술, 3차 수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할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또 탈모가 진행됐을 때또그 2차, 3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죠. 그래서 탈모가 있으신데 모발이식을 한 분들은 특히 유전성 탈모인 분들은 탈모약을 드셔서 진행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2차 수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식을 계획하시고 혹은 받으셨는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탈모약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격도 하고 수비도 같이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에서도요. 그러니까 모발이식은 저는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탈모약을 드시는 건 저는 수비라고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두 개를 다 같이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이 좀 탈모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탈모 치료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모발이식도 생각보다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좀 가깝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탈모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적인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처럼 우리가 직접적인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부분이지만 또 여러분이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자신감을 또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100세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민첩성 훈련이 포함된 건강 체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실제로 변환시키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균형 상실과 낙상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신체 손상 중반 이상이 낙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고관절 골절이 낙상으로 인한 가장 흔한 부상이라고 하죠. 신경 반응 속도의 둔화는 노년기에 집중되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균형 운동, 민첩성 훈련 등을 통해 낙상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간단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제자리 걷기를 한번 해보실게요. 제자리를 편안하게 걸어주세요. 제가 갑자기 사인을 드리면 갑자기 빠밤 하고 멈춰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걸으세요. 언제 사인을 드릴지 모릅니다. 자, 멈추세요. 빠밤.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자리 걷기. 자, 멈추세요. 빠밤. 네, 지금 이 동작이 저희가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울 동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웠던 민첩성 훈련 동작 같이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자, 손 올려주시고 다리를 자연스럽게 무릎을 밴딩 시켜줍니다. 언제 제가 신호를 드릴지 몰라요. 자, 계속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자, 신호

느리면 제자리 걸음 빠밤. 빠르게 멈춰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헤이 빠밤. 좋습니다. 자, 프론 앤백 스텝 갈 거예요. 빠르게. 자, 스텝을 이게 멀리 가시게 되면 돌아오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조금만 가주세요.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음, 손 펴고 주먹 쥐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손 돌려서 턱 밑에 두시고 사이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연결해 볼게요. 자, 프론 앤백 갈게요. 하나, 아, 빨리 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돌려서 턱 앞에. 하나, 둘, 셋, 자, 다음 동작 가겠습니다. 자, 사이드 탭 가실 건데요. 스텝은 단순합니다. 양쪽 왔다 갔다 해주시고. 손만 알려드릴게요. 자, 갔다가. 가는 방향 쪽으로 몸을 돌려주시고 손을 쭉쭉 뻗어주세요. 자, 좀 빠르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최고 동작이 나옵니다. 자, 엄지손 하시고 앞에다가 빰빰 두번 치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간주 동작에 저희가 왔다 갔다 걸을 거예요. 자, 먼저 갈 거예요. 자, 몸을 돌려주세요. 가는 쪽으로. 조금씩만 걸어 가세요. 조금씩.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제자리 오셨죠? 어깨만 으쓱으쓱 해줍니다. 방향을 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입니다. 지그재그 스텝 갈 거예요. 지그재그 스텝 어떻게 했죠? 앞으로 갔죠, 저희가. 지그재그로. 자, 가실 건데, 스텝은 단순하니까 손이 재밌어야겠죠? 나갈 때는 핑거 스냅. 핑거 스냅을 해주시고요. 돌아오실 때는 박수를 네번 치실 거예요. 자,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 스냅.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둘, 셋, 넷. 오셔서 제자리에서 손을 위에서 아래로 두 번. 사이드 탭, 네 번. 자, 지금까지 배운 동작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 동작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카운트는 16카운트인데, 제가 멈추는 사인 들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프론 앤 백. 하나, 둘, 하나. 손.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탭.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최고 동작. 하나, 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셋넷 사이드워크 조금씩 가세요. 사이드워크. 자, 어깨 동작 으쓱으쓱 으쓱으쓱 으쓱으쓱. 자, 지그재그 갑니다. 핑거 스냅 박수. 하나, 둘, 셋. 자, 위에서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사이드.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동작 뒤로 돌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 올리시고, 제가 사인 드릴 때까지 무릎 밴딩 하시고, 자, 멈추세요. 셋, 넷. 프론 앤 백. 하나, 둘, 셋. 손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고 동작. 빰빰, 앤, 좌우, 좌우, 좌우. 자, 지그재그. 박수 치고 뒤로. 한번 더요. 핑거,

뒤로 박수. 자,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사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그재그 스텝. 자, 박수. 둘, 셋. 다시 앞으로. 하나, 둘.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위에서 사이드. 하나, 둘, 셋. 앤, 넷, 에.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이제 동네 오빠라는 빠른 템포의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건강 체조를 즐겨볼게요.

최고 동창. 걸어갈게요. 어깨. 사이드. 자, 위에서 아래. 자, 앞으로 오실게요. 핑거스맨. 박수.

라이브. 자, 멈추시고 최고 동작 걸어가실게요. 오케이. 핑거스 앞으로 나오시고 박수.

주먹. 하나, 둘, 셋, 넷. 최고 동작. 자, 한 번 더 할게요. 최고 동작. 여러분, 이제 모든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꾸준하게 이어나가며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이상 여러분의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8강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문장보호를 다루겠습니다. 강의하면서 어문규범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세요라고 하면요. 문장보호 띄어쓰기를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문장보 띄어쓰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쌍점의 띄어쓰기입니다. 그거 먼저 볼게요.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쓰는 쌍점은 일시와 장소가 표제가 되겠죠? 만약에 는이라는 한글 표기를 빼고 여기에 부호를 쓸때 우리가 쌍점을 씁니다. 일시는 장소는에서 는 대신에 쌍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는을 붙이듯이 쌍점도 붙여서 씁니다. 문방사우는 종이, 붓, 먹, 벼루. 는 대신에 쌍점, 바로 문방사우지에 바로 붙여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시는 2014년 10월 9일 10시이다. 이렇게 할때 일시는 는 대신에 쌍점, 일시지에 바로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빗금도 많이 쓰시죠? 빗금은 이렇게 생긴 부호입니다. 이 빗금은 대비되는 두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그 사이에 씁니다. 이럴 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개의 단어를 빗금을 기준으로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가운데점 쓰시죠? 이럴 때도 띄어쓰기를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사 분석을 가운데점으로 묶고자 하실 때는 조사와 분석 이두 단어를 가운데점 기준으로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빨강, 초록, 파랑 사이에 가운데점을 써서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결표도 참 많이 쓰이죠.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쓰는 물결표 어떻게 쓰시나요? 보통은 물결표를 앞뒤를 띄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물결표 또는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쓰실 때 물결표는 앞뒤 단위와 붙여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이제 소괄호를 쓰는데 그 쓰임 아시죠? 우리가 어떤 주된 내용을 표현하고 뭔가 좀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소괄호 아니다 내용을 넣거든요. 이럴 때 소괄호에 띄어쓰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된 내용 쓰고 한탄을 띄고 소괄호를 열어야 될지 아니면 바짝 붙여야 될지 이런 거 질문하시는데요. 이럴 때 쓰는 소괄호는 앞에 있는 주된 내용에 바로 붙여서 여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쓰다 보면은 괄호를 두 번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대괄호의 쓰임을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괄호를 썼는데 그 괄호가 쓰인 문구를 또 묶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바깥을 대괄호로, 안은 소괄호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문서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서에 많이 쓰이는 문장보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는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쓰죠. 그런데 서술형이 아닌 명사형 문장 뒤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관성 있게 마침표를 쓰거나 빼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쉼표 볼게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그 사이에 쓴다. 하지만 쉼표가 없어도, 그러니까 쉼표를 쓰지 않아도 열거되는 상황이 쉽게 드러날 때는 쉼표 빼셔도 됩니다. 띄어쓰기만으로, 쉼표 없이 띄어쓰기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쉼표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연결관계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누가요? 바로 글을 쓰는 사람이요. 굳이 나는 쉼표를 쓰지 않아도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돼. 라고 할 때는 쉼표를 꼭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정리를 하면, 뭐뭐하고, 뭐뭐하니까 뒤에 매번 쉼표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잘 문맥을 보시고, 이쯤에서 한 번쯤 쉼표를 찍어줘서 좀 쉬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쉼표를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쉼표를 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빗금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대비되는 두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그 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씁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빗금이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가 좀 단위가 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빗금을 바로 붙여야 되는지 어찌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거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빗금은 기본적으로 앞말과 뒷말 그 사이에 앞말과 뒷말 붙여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띄어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비되는 어구가 둘 이상의 어절로 되어 있을 때요. 이런 경우는 앞말과 뒷말에 빗금을 붙여 적으면 어떤 부분을 묶었는지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과대학, 이과대학, 예술대학. 여기를 빗금을 써서 묶을 때 빗금이 대학 이과, 대학 예술 이렇게 묶이는 것처럼 읽힐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빗금 앞뒤를 한 타씩 띄어서 써주시면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 다음 쌍점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려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쌍점 특히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문방사호는 바로 뒤에 쌍점, 일시는 바로 뒤에 쌍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쌍반점 규정을 물어보세요. 쌍반점 규정은 현재 한글 맞춤법 문장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쌍반점은 영문에 많이 등장하죠. 앞에 있는 표현 뒤에 뭔가를 덧붙일 때 쓰는데 한글 맞춤법 안에 쌍반점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 소괄호는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 덧붙일 때 씁니다. 그리고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쓸때 만약에 세 가지 주제를 밑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럴 때 앞에 1 소괄호, 2 소괄호, 3 소괄호 해서 딱딱 세 가지가 눈에 잘 보이게 써주시면 굉장히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이제 이럴 때는 꼭 소괄호를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괄호도 쓰셔도 되고요. 대괄호나 화살괄호로 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괄호는 괄호를 두번쓸때 어떻게 쓴다고요? 안에 소괄호, 바깥에 대괄호. 이렇게 쓰시면 깔끔하게 문서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쓸 때도 대괄호를 쓸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한자어는 연세 이렇게 쓰잖아요. 이럴 때는 소괄호보다는 대괄호가 전형적인 보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유어나 한자어에 대응하는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임을 나타낼 때도 이 규정을 준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TA다. 이거를 그냥 한글 표기로 FTA로 쓰시면요. 소괄호 열고 약자로 FTA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번역어로 자유무역협정을 쓰고 FTA를 쓸 때는 전형적으로 대괄호를 쓰는 쓰임이 맞습니다. 이런 쓰임들을 참고하시면 소괄호와 대괄호를 적재적소에 잘 쓰실 수 있겠죠? 이제 숨김표를 쓰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개인정보 이런 것들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표현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럴 때 많이 쓰죠. 숨김표로 무엇을 쓰시나요? 어떤 분들은 세모를 쓰시기도 하세요. 예. 하지만 숨김표로 정해져 있는 것은 동그라미와 가세표, 가위표입니다. 이 숨김표는 금기어,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 이런 거 나타낼 때그 글자 수요만큼 쓸수 있고요.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일 때는 그때도 숨김표를 써.

보내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8강까지 품격 있는 문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닌 우리 말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0: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0: 좋습니다. 위에를 로리죠! 로리죠!
1: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0: 10억이요?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술단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4: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집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데.

0: 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 컬렉터 박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5강인데요. 지난 시간처럼 오늘도 사진 하나를 가지고 일제강점기 우리 옷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이 사진은 어느 관공서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고 이 사진을 제가 찍은 이유는 백이사절이라고 하는 구호가 이 앞에 정문에 붙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진 앞과 뒤 어디에도 찍은 연도라든지 장소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없습니다. 먼저 이 사진 언제 찍었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따져보죠. 먼저 이 사진 속에는 백이사절 말고도 오른쪽에 보면 위에 잘렸습니다만 선양이라는 구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선양. 보통 일제강점기 때 선양이라는 표현은 황도선양 이렇게 주로 많이 쓰입니다. 황도선양은 황도를 널리 떨치자 이런 뜻인데요. 주로 이 구호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보편적으로 쓰인 구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진은 중일전쟁 이후에 찍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연도는 대략 나왔죠. 37년 이후의 사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사진 어느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가? 지역 정보를 보여주는 힌트가 사진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우승기입니다. 이 우승기가 사진의 가운데 있고 그 사진 우승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확대해 보면요, 부여군에서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그리고 우승기에 소가 두 마리 보이고 우승 글자 보이고 그 위에 추구 증식 경려회라고 하는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누가 소의 살을 잘 찌우는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해서 부여군에서 수여한 우승기라는 것이죠. 그게 다음에 신문 기사입니다. 1938년 5월 14일 기사가 중일전쟁 이후의 기사로선 유일한데요.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 증식 대회를 5월 11일 날 했는데 부여군에서 개최했는데 1등은 교환 면에서 차지했고 이에 우승기와 상금 3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38년 5월경 충남 부여군 교환면에서 추구 증식 경진대회에서 우승하고 우승기하고 상금 30원을 받고 그걸 기념해 찍은 사진으로 추정합니다. 방금 그본그 기사에서 기사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희상식 후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세기착용과 농촌진흥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이 세기착용이라는 것이 바로 색깔 있는 옷을 입자는 이야기입니다. 흰 옷을 입지 말자는 이야기니까 백의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게다가 사진에 찍은 사람들 모두 이 구호에 부합되게 다 색깔의 옷을 입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제가 수집한 사진은 1938년 5월경 충남 부여군 교환면 면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대략 유추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당시 일제강점기의 의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일제강점기 복장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첫 번째는 방금 보았다시피 세기 착용 정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흰옷 입지 말하는 정책입니다. 흰옷을 사절한다는 뜻인데요. 관공서에 들어올 때 흰옷을 입은 사람 못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기 착용 정책은 일본의 강요로 먼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 민족 내에서 민족주의자들이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1930년대 접어들면서 일제가 이제 관주도로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랬고 일제도 그랬고 이걸 강요한 이유가 있겠죠.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위생상 경제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으면 때가 잘 타기 때문에 빨래하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빨래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비위생적이다 이런 이유로 흰옷을 못 입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 김사량의 소설 덤불소 해치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에욕한데 우리는 흰옷을 폐지하고 색을 들인 옷을 착용해야 한다. 조선인들이 가난해진 건 흰옷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경제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낭비이기 때문이다. 즉 흰옷을 빨리 들어오짐으로 돈이 들고 세탁하는데도 시간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문제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것 말고도 이 백인민족이라 해서 이 한민족,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적 아이덴티티,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일제가 30년대에 접어들어서 어떻게 이제 이 정책을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했는지, 또 권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한 경고문입니다. 제목이 경고문으로 되어 있죠. 그 위쪽에 보면, 세기를 착용하시오라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백인은 금물이오라고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중간쯤 부분에 보면, 상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외출할 때는 그래도 꼭, 세기를 입어라. 이런 식의 내용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세기를 입으라는 이런 식의 이제 뭐 처음엔 권장이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강요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됩니다. 두 번째 복장의 변화가 뭐냐 그러면 일제가 전시 체제가 시작되면 중일전쟁 이후에

국민복을 강요한 겁니다. 남성들에게 강요한 건데요. 이게 군복도 아니고 민간인복도 아닌 약간 준군사복장 같은 것이 국민복입니다. 우리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민방위 때 입는 그 공무원들이 입는 민방위복 비슷한 그런 옷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통영군청의 그 공무원들인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보이시죠? 이 옷이 바로 이 국민복입니다. 그리고 국민복하고 짝 해서 머리를 삭발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머리 긴 사람이 없죠. 짧은 삭발머리의 국민복. 이게 최소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가 총독부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남자들한테 강요했던 주로 복장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장의 변화, 복장의 변화는요. 앞에 두 개와는 달리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몸빼입니다. 물론 몸빼는 지금은 우리말로 몸빼라는 말은 이 표준은 아니고요. 순 우리말로는 일바지 정도로 지금 번역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 강의에서는 그 당시 불린 역사성을 고려해서 당시 불렸던 몸빼 표현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원래 몸빼는 우리나라의 복장이 아니, 이 몸빼의 말 자체도 일본 말입니다. 일본 일부 지역에서 입었던 여성들의 작업 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일본에서 입었던 이전의 그 몸빼 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몸빼 바지를, 일바지를 왜 일제가 강요했느냐? 일본에서 먼저 강요합니다.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불도 꺼야 되고 화재가 나면 사다리도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치마가 불편하죠. 그래서 여성들의 전시 복장으로 보급된 것이 바로 이 몸빼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다 건너 조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시는 매일신보 사판은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몸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본의 어떤 정책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무장은 몸빼다. 여자의 무장은 몸빼다. 긴 치마 입을 땐가. 이런 식의 말을 쓰고 있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바지를 왜 적극적으로 입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한복에서는 이 바지 개념이 바로 속옷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나가서 활동하라는 이야기니까 흉측하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일본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와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것이죠. 그래서 몸빼는 주로 여학생들의 교복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사진 자료는 동덕여학교 학생들이 몸빼 입고 군사훈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으로서 이제 활동하는 것이고 군사훈련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뒤에 해방이 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이 바지, 몸빼 바지는 외놈 옷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몸빼를 입은 사람의 바지를 벗겨서 찢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퇴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방 직후 졸업사진 한 장을 보시는데요. 여기에 몸빼는 다 사라졌죠. 그런데 앞에서 네 번째, 왼쪽에서 네 번째 여학생의 몸빼 바지가 있습니다. 다시 점차 다시 몸빼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몸빼는 편리하거든요. 실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이후에 전개되는 좌우 이념 대립, 한국 전쟁, 경제 건설 이러면서 우리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이 바지가 다시 소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옷의 출신은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원조는 일본이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선한 어떤 역사 속에서 몸빼는 또 나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옷을 단순히 일본 옷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된 우리 옷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 장 속에서도 아주 사소한 내용 같지만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강의는 독립문과 세 분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종이로 만드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해드릴 이예솔입니다. 오늘은 개망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망초 하면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흔히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으로 어렸을 때는 계란후라이 꽃이라고도 많이 불리던 꽃입니다. 너무 흔해서 들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종이꽃으로 굳이 왜 만드느냐라는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스쳐 지나간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작은 개망초 꽃을 만들어 보면서 작은 들꽃에도 한번 많은 감성과 의미를 부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단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개망초에 네, 암술, 수술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개망초 꽃은 꽃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용되는 주름지도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재단하실 때에 주의하셔서 세심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작은 사이즈의 재단을 하실 때에는 중간에 잘리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과 줄기가 될 부분은 재단이 먼저 끝났고요. 꽃받침이 될 부분을 재단하겠습니다. 팬킨가위로 자른 것처럼 지그재그 형태로 작은 삼각형의 모양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단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주름지로 꽃을 만들 때에 가장 원하는 색감을 내기 좋은 방법은 원하시는 색상의 주름지를 구입하거나 혹은 채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가지고 있는 주름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색상을 낼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개망초의 수술이 될 부분을 표현을 할 것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진한 아이보리색 주름지를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접은 면을 다시 펼쳐 주세요. 그리고 접은 면에 이 선에 가깝도록 네, 본드를 도포해 주시고요. 재단했던 연두색 이띠 형태의 가는 주름지를 가운데 배치를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름지가 얇은 성질을 좀 활용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가운데에 연두색 주름지를 넣어주시고는 다시 밀양의 본드를 그 위에 도포를 해주시고, 접은 선을 기준으로 다시 덮어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드가 젖어 스며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연두색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채색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은은한 색감으로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접어주신 종이는 다 마르기 전에 겹쳐서 수술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좁은 간격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접혀 있는 부분을 일단 절단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약 2mm 정도 간격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에 부분은 감아 붙여넣기 할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연두색 부분만 2mm 간격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주신 후에는 조심스럽게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본드로 인해서 종이가 좀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힘을 가하게 되시면 그대로 찢겨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드가 다 마르기 전에 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비틀어 주시면서 수술의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망초는 이 수술 부분이 완성되고 나면 바로 먼저 감아 붙여주기를 시작할 텐데요. 네, 와이어의 끝에 부분은 둥그렇게 고리 형태로 만들어 주셔서 만든 꽃이 이탈되지 않도록 걸림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길이로 와이어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약 25cm 정도 사이즈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어와 수술이 준비가 되면 이 하단부에 본드를 도포해 주시고요. 와이어에 감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개망초 생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수술 부분이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둥근 반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표현될 수 있도록 감아주실 때는 아주 조금씩 사선으로 감아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둥근 형태가 되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긴 타원형이 되는 정도로 사선을 깊이 주시면 안 되고요. 아주 조금씩 내려주시면서 자연스러운 반구가 되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는 작업이 완성되시면 그대로 끝에 부분에 힘을 주어서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드가 굳기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만지시는 힘의 세기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 본드가 완전히 다 굳은 후에는 이 부분을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구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 부분이 다 완성이 되셨으면 꽃잎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망초는 꽃이 사이즈가 작은 것만큼 또 작업 또한 다 작은 종이로 진행이 됩니다. 재단해 놓은 꽃잎 이될 부분을 접어주시고요. 조금 더 작업의 속도를 위해서 한번더 접으면 작업의 속도도 빨라지고 좀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약 1cm 정도 가량을 절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좁은 간격으로 가위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1mm 정도 가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가위날이 이렇게 사선으로 삐뚤어지게 되면 그대로 꽃잎이 다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꼭 직선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질이 끝난 종이는 다시 조심스럽게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살짝 벌려서 보시면 재단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대로 수술 부분에 붙여줄 텐데요. 잘리지 않은 하단면에 본드를 도포해 주시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꽃잎을 붙이실 때에는 꽃잎이 사선으로 감아 붙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드가 도포된 부분이 수술의 끝에 부분에 배치가 되도록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사선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일자가 유지되도록 형태를 잡아주시면서 꽃잎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에 맞게 붙여졌으면 이제 아래쪽을 조금씩 살살 눌러주시면서 형태의 변형이 없이 잘 붙여지도록 매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받침 부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붙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본드를 다 도포하셔서 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꽃잎 전체의 3분의 1 정도 지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셨다면 힘을 주셔서 본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송곳으로 연결할 줄기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뾰족한 송곳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다치실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곳과 가위를 이용해서 연결이 될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연결하고자 하시는 개방초의 끝에 부분에 본드를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으셨던 이 홈으로 그대로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꽃은 어차피 이렇게 일자 형태로 꼿꼿하게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연결하실 반대 방향으로 꺾어 놓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 나서는 두 주름지 줄기 부분이 잘 밀착이 될수 있도록 조금 힘을 가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두 완성이 되셨다면 이제 꽃을 피울 차례인데요. 아까 만들어 놓으신 꽃잎을 조심스럽게 살살 약하게 힘을 주어서 만개한 개망초가 될수 있도록 매만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길에서 쉽게 볼수 있는 개망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은 꽃이기 때문에 다른 꽃들과 어우러져서 장식에도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 튤립과 함께 이렇게 리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망초를 리스에 활용하실 때에는 오늘 작업한 것처럼 꼭 연결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한 송이 한 송이를 그대로 작업에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길에서 흔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지나쳐지는 들꽃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으로 소개를 할 정원 전문가 박웅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붓꽃 정원입니다. 붓꽃은 학명으로는 아이리스라고 하는데, 아이리스의 뜻은 무지개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꽃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이리스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꽃 색깔뿐만 아니라 잎은 칼을 담았고, 꽃은 무지개를 담았고, 그리고 열매는 겨울에 하나의 볼거리가 돼서 잎부터 열매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적용해서 정원에서는 꼭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잎은 단정하게 생겨서 꼭칼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억새랑 느낌이 비슷하고요. 화려하게 꽃이 피지만 많은 꽃을 피우고 꽃 피는 시기도 되게 긴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꽃에 비해서 오랫동안 감상을 할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리스는 건조한 데 자라기도 하고 물속에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만들고자 할때 붓꽃만 가지고도 많은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한 가지만 정해라 그러면 붓꽃만 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계획하고 있을 때 건조할 때뭘 심어야 될지 고민하고 물속에는 뭘 심어야 될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붓꽃이면 됩니다. 붓꽃은 어느 곳에도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정원에서 가장 많이, 가장 흔히 심어지고 있는 붓꽃은 꽃창포, 그 다음에 시베리아 원산지인 시베리아 붓꽃, 그리고 유럽에서 만들어진 독일 붓꽃, 세 가지 붓꽃이 있습니다. 붓꽃은 종류마다 자라는 게좀 다릅니다. 건조한 데 자라는 붓꽃이 있고, 물속에 자라는 붓꽃이 있고, 보통지에 자라는 붓꽃이 있는데, 건조지에 자라는 붓꽃은 대청부채 붓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고산에 사는 식물이거나, 아니면 암석에 사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습지에 자라는 식물에는 대표적인 게 꽃창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색 꽃을 피우는 노란 꽃창포가 있는데, 습지 식물 중에서 가장 수심 깊은 곳까지 자라는 것은 노란 꽃창포고요. 그 다음에 그냥 꽃창포는 물가에 주로 자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시 붓꽃이나 독일 붓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원에서 가능하고요. 우리가 붓꽃 정원을 만들 때각 식물 종마다 자라는 적지가 따로 있어서 그 식물별로 적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다양한 붓꽃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습지에 자라는 붓꽃은 일반지에 자라기도 하는데요. 꽃창포는 물속에도 자라고 일반지에도 자라는데

네, 이런 종류들은 여름에 건조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습지에 자란 식물들은 건조지에 자란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지에 자란 애들은 물속에 자라는 거는 사실상 힘드는데, 건조지에 자란 애들이라도 일반지에 자라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조지에 자란 식물은 일반지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 습지에 자란 식물도 일반지에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수분 공급이나 배수에 대한 시설은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붓꽃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붓꽃의 꽃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붓꽃의 꽃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내화피, 그 다음에 암술을 가지고 있는 암술대, 바깥쪽 꽃인 외화피, 이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 봐야 할 부분은 내화피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화피가 서는지 눕는지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외화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창포를 보시게 되면 꽃창포 내화피는 이제 옆으로 누운 상태가 되고요. 독일 붓꽃은 내화피가 섰는데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시베리아 붓꽃은 직립을 하지만 안쪽으로 누워 있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붓꽃만 보더라도 내화피만 가지고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 내화피로 구분한 다음에 이 붓꽃이 물에 자랄 것인지 건조한 자랄 것인지 구분해서 정원을 꾸미시면 됩니다. 붓꽃 정원에서 가장 흔히 서 있는 붓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꽃창포와 시베리아 붓꽃과 독일 붓꽃이 있습니다. 먼저 꽃창포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창포는 일본에서 자라는 붓꽃인데 물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 깊은 데서는 자라지 못하고요. 물가나 수변이나 그다음에 약간 축축한 곳에 자라는 붓꽃입니다. 붓꽃 중에서 가장 많은 품종이 지금 개발된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붓꽃입니다. 노란 꽃창포는 특징은 물속에 뿐만 아니라 일반지에도 자라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원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꽃창포를 정원에 심을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이 하루에 6시간 이상 들어야 되고요. 그 6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붓꽃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한 경우에는 꽃이 못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토양은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고 비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붓꽃은 꽃을 많이 피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붓꽃은 어느 정도 덩치가 커야 꽃을 피우는데요. 초기 한 개짜리는 꽃을 안 피우고요. 초기 3개 이상 정도가 돼야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만약 붓꽃 정원할 때 꽃을 당장 보고 싶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인 것을 구입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심으면 성육이 불량하게 되고, 또한 여름에 심을 때는 잎을 반 이상 자라서 심어야 빨리 활착이 됩니다. 꽃창포는 물속에서는 자라지만 겨울에서는 물 밖에서 자라야 됩니다. 겨울에마저 물속에서 꽃창포가 자라게 되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 돼서 그 다음에 꽃을 못 피우거나 아니면 과습해열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창포를 키우실 때는 겨울에는 꼭 물을 빼주셔야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붓꽃 중에서 가장 핫한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독일 붓꽃인데요. 유럽에서 품종이 만들어졌고 유럽에서 수입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장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1년에 꽃을 두번 피운다는 겁니다. 5월 달에 한번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여름에 꽃을 한번 피우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붓꽃에 비해서 꽃도 크고 개화기도 긴 편으로 정원에 있어서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시게 하는 중요한 붓꽃이라고 생각돼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시베리아 붓꽃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붓꽃은 대부분 그늘에서는 꽃을 못 피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베리아 붓꽃은 그늘에서도 꽃을 피우고요. 뿐만 아니라 꽃이 단정하고 꽃대가 길어서 꽃꽂이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산지가 시베리아 쪽이라서 여름에 고온에 약할 수도 있지만, 그늘에 심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이 되는데요. 3년째부터는 포기 나누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식을 해서 숫자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기 나누기를 해서 더 식물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5년 주기적으로 포기 나누기를 하는 것이 식물한테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쇠사슬을 가지고 붓꽃을 일단 캐어냅니다. 캐내고 난 다음에는 잎을 잘라주고 오래된 뿌리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사이즈로 포기 나누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엔 포기 나누기 한 것을

원하고 사는 데다가 심고 식재를 하면 되는데, 이 포기 나누기 할때 주의해야 될 것은, 꽃의 포기 나누기 하는 동안에 상처로 통해서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은 소독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잘린 뿌리는 하루 정도 말려둬서 상처를 아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붓꽃이 상처가 아문 것을 가져다가 정원에 심으면 그 다음에 바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서 붓꽃을 아름답게 심기 위해서는 3포기 이상 분락을 해서 심어야 되는데, 3개 이상 심어야 전체적으로 벌렁감이 있고 경관적으로 좋기 때문에 3개씩 모아 심는 것이 좋습니다. 붓꽃을 정원에 막 심으면 지저분해지고 산만해질 수가 있는데, 정원에 붓꽃을 심을 때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붓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잎을 가지고 똑바로 직립해서 자라는데, 직립하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을 섞어 심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꽃을 심을 때는 키가 작고 낮은 식물, 아니면 같이 직립하는 식물을 같이 심으면 좋고요. 특히 도기붓꽃 같은 경우에는 붓꽃은 매년 새로운 촉이 나와서 거기에 꽃이 피게 되는데, 적정한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정한 간격은 3cm에서 8cm가 정도 적당한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너무 산만해 보이고, 그거보다 더 좁게 되면 서로 관습이 돼서 포기 나누기라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물가에 붓꽃을 심는 경우에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심으면 식물의 뿌리가 잘못 내리기 때문에 물을 빼고 난 다음에 붓꽃을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붓꽃은 물 속에다 심고, 물을 좋아하지 않은 식물은 물 밖에다 심어야 되는데, 물 속에 심는 경우에는 물 라인에 비춰서 수심이 10cm 정도 들어온 데까지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물 밖에 심는 거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붓꽃은 5월달부터 피기 시작해서 6월달까지 꽃이 피는데, 붓꽃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잘 맺기도 하지만, 품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씨앗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종으로 된 붓꽃의 씨앗은 파종해서 뿌리더라도 동일한 식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붓꽃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씨앗이 맺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꽃이 지자마자 바로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데요. 꽃대 자르는 시기는 꽃이 지고 나자마자 바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6월달부터 7월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씨앗으로 양분이 가야 되는 걸 뿌리로 양분이 가게 돼서 다음에 더 충실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붓꽃은 많은 매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잎도 아름답고, 겨울에는 열매까지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붓꽃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많은 번식을 좀 해야 되고요. 물속에 자라는 붓꽃과 건조지에 자라는 붓꽃과 일반지에 자라는 붓꽃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2: 나 매운맛이 되게 매력이겠지.
1: 스트레스 풀리는 거.
3: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4: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그거!
5: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6: 내일이 여행이다가, 내일이 여행이다가.
7: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물으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8: 사람들이 텐트에 와.

0: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1: 아, 좋습니다. 위에를 롤이죠! 롤이죠! 아! 오!
0: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2: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으면 운이 없다 했어요.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3: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4: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 O, O, 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3: 세계 최초예요?
4: 네, 맞습니다.
3: 그래요?
4: 네, 네.
3: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4: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0: 이게 MOF.
3: 이게요?
4: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3: 있어요.
4: 네네.
1: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0: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네, 맞습니다. 네네.
3: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4: 네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드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1: 네.
0: 하거든요. 혹시 추리 소설 좋아해요?
1: 제가 어릴 때 셜록 홈즈 시리즈랑 아르센 리팽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리물을 어릴 때참 좋아했습니다.
0: 꼬마
1: 네.
0: 덕후였구나. 저도 덕후예요.
1: 네.
0: 너무 반갑다. 자, 다시 한번
1: 주먹으로?
0: 하자. 자.
1: 네.
0: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니라 추리 정상회담이라면
1: 네.
0: 누구를 세 명의 연사로 모실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추리소설의 원조, 그러니까 뒤펜을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1: 네.
0: 같고, 그 다음에 추리소설 확신의 탐정상. 이 사람은 탐정의 대명사다. 셜록 홈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거스 크리스티가 만든 에르큘
1: 네.
0: 푸아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1: 네.
0: 이 사람의 메인은 고딕 소설이라고 있어요. 고딕 성당 같은 걸 보면,
1: 네.
0: 고딕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되게 첨탑이 위로 솟아
1: 뾰족하죠.
0: 있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오래되어 있고, 고풍스러운 성에 으시시하고 막 괴기스러운 일,
1: 아,
0: 요런 거
1: 네.
0: 일어나는 거를 고딕 소설이라고
1: 네.
0: 하거든요. 그런데 고딕 소설을 주로 메인으로 썼던 작가예요. 그 유명한 작품이 어셔가의 몰락.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네. 이게 알수 없게, 이유도 알수 없게 기괴해요. 여동생이 죽고 내 여동생을 납골당에 넣었는데 납골당에서 여동생이 피투성이로 다시 나타나고, 그거를 친구로 온 화자가 이렇게 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셔가가 몰락하는 기괴한 이야기예요. 암튼간에 이 사람은 되게 기괴하고 음울하고 어둡고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을 추리소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추리소설의 효시라고 불러요.
1: 네.
0: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혹시 아시나요?
1: 아니요, 처음
0: 아,
1: 들어봤어요.
0: 진짜? 자, 들어봐요.
1: 네.
0: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몰락 귀족인 듀팽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나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 한 남자가 듀팽이라는 사람, 이렇게 분석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1: 네.
0: 자, 모르그가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와 딸이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런데 밀실이에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 근데 어머니와 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밀실 사건, 그러니까 밀실 트릭이라는 것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0: 밀실 너무 좋아해요.
1: No.
0: 죽인 사람은 없는데 죽은 사람만 있는
1: 맞아요.
0: 거예요.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시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못 푼다. 이거 범인을 잘 잡을 수가 없다. 근데 뒤팽이 푼 거죠. 범인이 오랑우탄이었어요. 한 프랑스 선원이 외국에 갔다가
1: 네.
0: 오랑우탄을 잡아온 거죠. 잡아와서 동물에다 거액으로 팔려고 가둬두고 있었는데 얘가 탈출을 한 거예요.
1: 네.
0: 덮문이 열려있는 2층에 어느 집을 보고, 불이 켜져 있네. 거기서는 이 오랑우탄이 거기 들어간 거죠.
1: 네.
0: 딸과 어머니가 놀래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이 놀라갖고 이 어머니를 목을 면도날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져버려요. 근데 딸이 너무 놀랬다 소리
1: 네.
0: 지니까 딸은 어떡하냐? 거꾸로 들어서 굴뚝에 처박아 놓습니다. 엄청난 괴력이죠.
1: 네.
0: 그러고서는 오랑우탄 말로 말로 하다가 그 아주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창을 열어서 위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없는 밀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뒤팽은 알아차렸죠.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뭔가 다른 것이어야 돼.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 다 뭐라고 했느냐? 다른 증인들이 알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외국어 같았다. 근데 모든 인종의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우리말은 아니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오랑우탄이 내뱉는 어떤 알수 없는 말이었구나 해서 범인을 잡았더니 이제 오랑우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이런 걸좀더 많이 쓰고 작고를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인생이 너무 스산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마 나도 제일 좋아할 거고, 현우 학생도 제일 좋아할
1: 네.
0: 만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참 탐정 중에서 제일 팬덤이 강할 거예요.
1: 네.
0: 탐정 중에서 팬덤이 제일 강한. 셜록이언이라고 하는 팬덤 이름도 있고요. 홈지언도 있어요. 셜록 홈즈의 광팬들을
1: 네.
0: 부른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아서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였어요.
1: 오.
0: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셜록도 있고 왓슨도 있나 보다.

0: 와스는 사실은 그군 참전을 했었던
1: 네,
0: 군의관
1: 의사였고. 네.
0: 출신이고,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되게 괴짜잖아요. 그래서 아, 세상에 없는 이런 괴짜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시켰는데, 사실은 왓슨을 되게 뭔가 들러리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왓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1: 네.
0: 생각하거든요. 왓슨을 만들 때도 자기 이력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뒤팽이에서부터 내려온 그 뭐랄까 추리소설의 문법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전형적으로 밀시를 조금 좋아하는
1: 네.
0: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범한 사람만이 풀수 있는 문제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못 풀어. 게다가 이거를 접근하는 탐정들이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막 예를 들어 경찰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바깥에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으로 확 풀어내는 느낌이
1: 네.
0: 좀 있거든요. 천재들만이 풀수 있는 문제. 이걸 같이 따라가다 보면 왠지 나도 천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셜록 홈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이건 인간인가? AI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어떻게 옷깃에 묻은 흙자국만 보고도 어느 어느 길을 통해서 도착했군요. 이런 걸다알수
1: 맞아요. 네.
0: 있는지 대단한 추리력을 보여주거든요. 셜록 홈즈하고 왓슨하고 처음 만났던 첫 작품이 주홍색 연구라고 있어요. 왓슨하고 이제 셜록 홈즈가 같이 하숙생 같은 집에서
1: 네.
0: 하숙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메이트를 찾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때 셜록 홈즈가 왓슨을 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군인이군 이렇게 다 알아맞혀요. 다다다닥 맞추거든요. 그리고 왓슨은 이제 셜록 홈즈를 쫓아다니면서 워워 해주기도 하고 기록을 해주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조를 하죠. 이렇게 짝꿍이 생긴 것도 사실은 뒤팽이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뒤팽도 혼자 살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짝꿍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짝꿍이 화자예요. 소설의 화자. 그래서 오, 뒤팽이란 사람이 나온 작품에 원형이 굉장히 많구나. 세 편밖에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가 저는 뒤팽 얘기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뒤팽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귀족이고 점잖아요. 근데 셜록 홈즈는 너무 이상해. 괴짜야. 막그 약간 중독자 같아요. 미치광이 같은 느낌도
1: 네.
0: 있어요. 사건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냐면 셜록 홈즈는 사건이 있으면 이런 표정인데
1: 맞아요.
0: 사건이 없으면 아, 난 우울해, 난 죽어가. 막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건을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그리고 모든 지식이 사건을 푸는 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는 게 엄청 많은데 또 무식한 데는 또 엄청 무식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ADHD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산만해. 근데 또 집중할 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실험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본인한테 뭘 발라보기도 하고
1: 맞아요.
0: 본인이 뭘 먹어보기도 하고 목숨을 거는 게 정말 개의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 사회적 소셜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왓슨이니까 봐주는 거야. 그냥 좋게 봐주는 거지. 아, 결혼해서 같이 산다던가, 이웃으로 지내기에는 정말 최악의 사람. 괴짜 중에 괴짜인데,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은, 뭐가 재밌냐면, 어떻게 이 코난 도일은 이런 트릭을 다 상상을 해낼 수가 있지?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미스테리한 걸 어떻게 이런 트릭들을 개발해냈지?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설정을 했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글쓰기를 제가 글쓰기 하는 게제 주된 업무잖아요. AI 때문에 되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AI가 내 글쓰기 이 가르치는 거 이거를 다 대신해 버리면 나는 글쓰기 가르쳐도 뭐 아무 반응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추리소설을 AI한테 쓰라고 하면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는 것 외에 새로운 트릭을 만든다던가 새로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전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소설을 쓸수 있어요, AI가. 시도 잘 써요. 그런데 추리소설의 이 아주 독특하고 뭔가 특이한 트릭과 세팅은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워낙에 코난 도일이 아이디어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잉 메시지. 주홍색 연구에 나오거든요. 독일어로 복수라고 하는 그 다잉 메시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암호문. 딱 봐도 졸라맨 그림이야. 졸라맨도 여러 명 있어. 근데 셜록 홈즈 딱 그걸 보고, 아, 이게 뭐다. 라고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정말 조금밖에 없는

0: 힌트. 어떤 줄무늬 어떤 끈을 봤어요. 근데 그거 뱀이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이 참신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앤드 숄록 홈즈는 키도 자유자재로 줄인답니다.
1: 맞아요.
0: 노파로 이렇게 변신해 갖고 이렇게 왓슨 옆을 지나갔는데 왓슨이 몰랐고요.
1: 맞아요.
0: 죽은 척도 잘해요. 병들어서 왓슨 난 이제 곧 죽네. 누구를 불러와다오. 이런 것도
1: 맞아요.
0: 잘하고요. 다 거짓말이었죠. 모리아티 교수랑 싸우다가 자기가 죽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1: 네.
0: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기로 만든 아서 코난 도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셜록은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 네.
0: 셜록의 꼬마 덕후로서 셜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에 적이 많으니까.
1: 그렇죠.
0: 어디 밤을 가다가 이제 조금 지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졌을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1: 아,
0: 폭치기로
1: 시트머스를,
0: 해갖고
1: 아.
0: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1: 원한이
0: 적이 많으니까
1: 많아서,
0: 원한이 많아서
1: 예.
0: 밤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독약에 당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1: 네, 그랬던 것
0: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말년에 이 범죄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1: 같아요.
0: 은퇴를 해서 그 양봉업자가 돼요.
1: 어? 양봉업자요?
0: 양봉업자가 돼요.
1: 그랬나? 어, 왜?
0: 마지막에 꿀을 키워요.
1: 어.
0: 근데 이게 또 개연성이 있어. 말이
1: 네.
0: 또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셜록 홈즈가. 나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찰을 아주 주의 깊게 해왔는데, 이제는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그래서 벌의 세계와 벌의 행태에 대한 관찰로 옮겨간 거예요. 예를 들어, 벌이 이렇게 팔자춤을 춰. 얘는 어디 가서 먹이를 발견했군. 추리를 하는 거야.
1: 네.
0: 이 벌은 어떤 상태의 벌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왕벌이 대상인가 막 이런 거를 보는 걸로 바뀌어서 책을 써요. 벌잘 키우는 법, 양봉업 이런 책을 써갖고 나중에 왓슨한테 선물을 해요. 자네 내가 쓴책 보고.
1: 독특한 사람이에요, 참.
0: 그죠? 근데 아, 그 관심이 사실은 이 관심으로 인간에
1: 네.
0: 대한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이 꼴벌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구나.
1: 네.
0: 넘어갔구나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고
1: 그렇죠.
0: 관찰할 게 없으면 이 사람은 미쳐버릴걸요. 그러니까 꼴벌한테 열심히 관찰하는 게그 노년의 셜록 홈즈한테는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추리 소설이 그 풀지 못하는 약간 추리소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림피아드 경시대회가 있어요. 수학 문제. 아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나가서 푸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다고
1: 네.
0: 쳐요. 평범한 사람은 거기서 상을 못 받아.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왜그 제도 샤프를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굴리면서 문제를 척척척척 푸는 그런 그 수학 머리가 있는 그런
1: 네.
0: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풀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쾌감. 이게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일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문제 푸는 쾌감을 알려주기에는 되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되게 권했었거든요.
1: 네네.
0: 셜록 홈즈 읽어봐야지. 셜록 홈즈 안 읽길래 그러면 소년탐정 김전장은 어때? 명탐정 코난은 어때? 왜?
1: 어,
0: 문제
1: 그죠.
0: 풀이에 쾌감을 느낄 수가
1: 네.
0: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먹히질 않았어요.
1: 아.
0: 안타깝게도. 애거서 크리스티는 세계 제일 많이 번역된 작가라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읽어본 적 있어요?
1: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0: 거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고로 뽑는 작품
1: 맞아요.
0: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여러 독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설명을 할 수가
1: 정말로.
0: 없어.
1: 네.
0: 왜냐하면 스포가 되니까. 스포가 돼요.
1: 네,
0: 마음
1: 맞아요.
0: 맙시다. 단지 거기에 나오는 게 별로 얘기를 해도 되나?
1: 어디까지
0: 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것도 역시 그 애거서 크리스티는 얼마 전에 베컴이 영국 왕한테 자기 받는 거
1: 네,
0: 보셨나요?
1: 봤어요.
0: 축구를 신금으로 잘하면 이제 자기를 받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애거서 크리스티도 자기를
1: 오,
0: 받았어요.
1: 네.
0: 그다음에 아서 코난 도일도 자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의 나라 영국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0: 애거서 크리스티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인데, 디펜, 홈즈, 그 다음에 푸아로 놓고 본다면, 셜록 홈즈 팬이 제일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 작품이 정말 뛰어난 작품 많죠. 그런데 그 위대한 홈즈도 사실은 디펜을 조금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자네는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디펭 탐정 같군 그래.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가. 홈즈는 벌떡 일어서며 파이프에 불을 댕겼다. 자네는 나를 칭찬해줄 생각으로 디펭을 끄집어냈겠지만, 내가 보기에 디펭은 한참 모자란 친구라네. 15분 동안이나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던져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수법은 아주 과시적이고 천박하지. 어느 정도 분석에 재능이 있기는 하지만 비범한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포는 비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이야.
0: 맞아요. 오, 별론데 약간
2: 나보다
0: 이런 거,
2: 아는데.
0: 나보다 안 했네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슷하게 셜록 홈즈에 대한 애거서 크리스티의 얘기도 있어요. 애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기는 셜록 홈즈라는 그 거대한 벽, 이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탐정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셜록 홈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의식해서 써야 됐다.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포아르예요. 자, 뒤팽하고 셜록도 사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뒤팽은 좀더 정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분석력을 강조하죠. 근데 셜록 홈즈는 실제로 동양의 무술인 유도에 정통하였다. 이런 구절도
2: 맞아요.
0: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도 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력과 무력 양쪽이 다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뒤팽의 변주형이 셜록 홈즈라면 셜록 홈즈에서 조금 더 변주된 게 푸아르예요. 마치 포켓몬에서 이상의 씨가 이상의 꽃이 되고 이상의 열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이
2: 네.
0: 뭔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셜록 홈즈는 이제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조금 매력적인 어떤
2: 네.
0: 남성이었다면 그리고 젊은 남성이에요. 푸아르 경감은 은퇴한 경찰이에요. 은퇴를 했고 뒤팽은 프랑스 사람,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영국 사람.
2: 네.
0: 이 사람은, 근데 푸아르는 영국 작가가 쓰긴 했지만, 국적이 벨기에인이에요. 영국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 살던 동네에 벨기에에서 온 이렇게 난민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천막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벨기에 사람으로 설정을 할까? 한 거예요. 그리고 셜록 홈즈가 젊으니까 그럼 나는 좀 나이 든 사람. 은퇴한 벨기에 경찰이면 탐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2: 네.
0: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푸아르가 그 처음에 스테일스 저택 괴 사건이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2: 네.
0: 이게 1920년에 처음 등장해서 1975년 커튼이라는 작품에서 실제 작품 안에서 죽음을 맞아요.
2: 네.
0: 그런데 이 죽음을 푸아로가 맞았을 때그 똑같은 1975년에 뉴욕타임즈지에 푸아르의 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저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푸아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벨기에 탐정 푸아르, 이렇게 사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된 인물, 창작된 인물 중에서 부고가 실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만큼 영향력 있고 유명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푸아르의 특징은 사실 셜록 홈즈하고 대비하면 되게, 쉬운데, 이 캐릭터에 염두에 뒀다는 게첫 번째 작품에 이런 게 나와요. 푸아르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세요. 믿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셜록 홈즈 그만큼 보증 수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셜록 홈즈한테는 친구 왓슨이 있었잖아요. 푸아르한테도 왓슨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대령인데 이 대령이 그 친구고 화자 역할을 해줘요. 푸아르가 이래이래 했었다. 그다음에 뒤팽은 분석력 최고다. 그다음에 셜록은 분석력에다가 아주 치밀한 어떤 추리력. 이것이 최고였다. 푸아르는 어떤 면이 분석력도 좋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뭔가 그런 걸 카운셀링 같은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푸아르 경감이 자기의 분석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뭐를 발동시켰냐면 작은 회색 뇌세포. 이게 그 인간 뇌에 보면 그 회백질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고차원적인 어떤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래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에바스크리스트가 쓴 것 같아요. 오. 근데 항상 나에게는 작은 회색 뇌세포가 있지. 지금 빨리 발동을 해. 회색 뇌세포야. 약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추리력을 발동을 해서 역시 탐정기

0: 계보를 입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제 푸아로는 입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다불다불해서 약간 이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 얘기 듣고 알리바이를 다 듣고 심리 추적까지 한 다음에 말이 안 맞는데 이 사람 왠지 알리바이가 이상한데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꼬마야 꼬마야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다음에 한유 아가씨 이리 와봐 얘기 좀 해봐. 요렇게 다 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되게 인간미가 있어서 조금 범인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 이 연인이 결합을 못 하게 돼. 그러면 그걸 그냥 모른 척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 끝에 보면 냉랭했던 부부가 다시 화합하는 장면도 있고, 연인끼리 이렇게 이루어진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월한 노인처럼 인연을 좀 맺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런 게 조금 깔려 있어요. 그거를 볼수 있는 이제 전형적인 작품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아르가 나오는 작품이 오리엔트 특급살인이에요. 오리엔트 특급살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봤어요.
0: 그리고 아무도
1: 네,
0: 없었다만 읽으셨구나.
1: 맞아요.
0: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열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아홉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스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걸로
1: 네.
0: 해요. 그런데 오리엔탈 특급 살인은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문법을 보여주고 게다가 애거스 크리스티의 특징을 보여줘요. 애거스 크리스티 선호하는 게 뭐냐면 무대장치예요. 무대장치. 항상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병정섬으로 10명의 사람을 모으잖아요.
1: 초대하죠.
0: 그쵸?
1: 네.
0: 초대하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오리엔탈 특급 살인도 여기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모여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연히 거기에 푸아르까지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푸아르가 해결하는 겁니다. 데이지 암스트롱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납치돼서 유괴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살인범이 범망을 빠져나가요. 라세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업가로 변신해서 이 기차를 타게 되는 거죠. 기차를 탔는데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푸아르가 생각하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왜? 왔다 나갔다 할 수가
1: 네,
0: 없으니까.
1: 그렇죠.
0: 이 안에 있는데 누굴까? 알리바이를 맞춰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알리바이가 돼주고 너는 제 알리바이가 돼주고 알리바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생각을 했는데 12명의 승객 모두 그 죽은 납치되어서 죽은 소녀 데이지 암스트롱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데이지라는 아이의 외할머니가 연극 배우인데 모은 거예요.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이제 배심원의 법망을 빠져나간 저 범인을 내 손녀를 죽이고 내 딸을 죽게 만든 저 인간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데이지의 데모, 데이지의 유모, 데이지의 가정 교사, 데이지의 운전수, 데이지의 요리사, 데이지 아버지의 비서 싹다 모은 거예요. 다 결기를 한 겁니다. 나는 데이지를 위해서 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순서대로 그 범인을 한 번씩 찌른 겁니다. 그래서 자상이 총 12개. 사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범인도 12명. 이런 상황이 돼요. 전형적인 밀실에다가요. 복수극에다가요. 알리바이가 완벽한데 그거를 푸아르가 뚫고 나가요. 그래서 푸아르한테 그 외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나예요. 내가 범인이에요. 어쩌실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전 이걸 보면 생각했거든요. 요즘 모범택시라든가 되게 사적 제재 중심의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미 여기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푸아르가 이해가 간다. 배심원들이 그때 잘못한 것 같다. 당신들을 배심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진범은 여기 없습니다. 이미 열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리소설의 3대장. 을 살펴봤는데 저는 언제 추리물을 읽냐면요. 주식이 폭락하면
1: 네, 왜요?
0: 추리소설을 읽어요.

0: 왜냐면 주식이 폭락을 하면 내가 할수 있는 건 손절밖에
1: 그렇죠.
0: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전 추리소설을
1: 네.
0: 봐요. 현생은 사실 잘안 풀리잖아요. 순리대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내가 주식을 이거 샀는데, 오를 것 같아 샀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럴 때 추리소설을 보면 나는 답답하지만 여기서는 명쾌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추리소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어떤 해결책, 쾌감. 아,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열심히 풀었더니 문제가 풀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게또 재밌어. 왜냐면 추리소설 좀 비슷비슷한 그런
1: 맞아요.
0: 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추리소설을 봐요. 추리소설에 없는 살인사건 유형이 뭐냐면 묻지마 살인사건이에요.
1: 맞아요.
0: 살인사건이 처음에는 누가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끝에는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건 너왜 죽였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데 묻지마, 이유 없이 그냥 찔렀어. 요런 식의 살인은 안 나와요. 결국은 다 이해되는 심리 상태, 이해되는 살인 사건, 이해되는 어떤 인간의 사연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사실은 묻지마 살인 같은 불안하고 모호한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추리소설은 살인 사건이긴 한데 뭔가 살인 사건 같지가 않아요. 문제로 느껴지지, 뭐 사람이 죽었어, 피범벅이야, 요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문제풀이, 퍼즐 맞추기의 지적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절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없다. 항상 해결 가능한 살인이 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살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게임은 게임인데, 막 내가 쫓겨, 내가 당할 것 같아, 이런 공포스러운 게임이 아니라, 뭔가 스릴이 있고 쫄깃쫄깃하고 조마조마한데, 안전해. 결국은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리소설 읽는 이유는 저는 추리소설이 트릭도 중요하고 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게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추리소설 보면 살인이나 이 도둑질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예요. 인간의 아주 어둡고 진한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게 주홍색 연구의 살인의 이유예요. 몰몬교도들한테 내 약혼녀, 연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극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특급 사건도, 특급 살인도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복수극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농축되어 있다. 추리소설 밑에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또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죠. 대부분 유언장이 나왔어. 재혼을 하게
1: 맞아요.
0: 됐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욕망과 사랑과 복수라고 하는 핏빛 욕망이 추리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다. 그래서 보면, 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좋아서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이거를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에서 추리소설 읽은 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우선 소설을 읽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문학과나 또는 이제 그 소설을 원어로 읽는다면
0: 오!
1: 영문학과도 충분히
0: 아.
1: 수행평가나 뭐 아니면 요즘 많이 신경들 쓰시는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세특에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추리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다각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0: 맞아요.
1: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나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단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학습과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본인이 이런 다각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
0: 심리학.
1: 그리고 뭐 범죄사회학 이런 분야들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많이 읽히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0: 세특에다가 난 이런 걸 읽고 사회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범죄심리학?
1: 그렇죠. 그럼 이제
0: 범죄심리학?
1: 프로파일러나 이런 꿈꾸는
0: 프로파일러.
1: 친구들은
0: 범죄심리학을 전공할 그런 꿈을 키우게 되었다. 심리학도 괜찮다. 인간
1: 그렇죠.
0: 심리에 대한.

0: 깊이 있는 조명이니까
1: 네.
0: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금방에 풀이가 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추리소설은 암만 단편이어도 항상 이 헛발질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좀 헛고생을 하다가 항상 정답이 나오잖아요. 난 이게 공부의 과정 같거든요. 공부는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틀려도 극복을 해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려고 끝까지 정답은 있을 거야. 찾아보자라고 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180 IQ가 아니어도 이렇게 꾸준함으로 끈질기게 찾으면 결국 사건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추리소설의 트렌드예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평범한 형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자세를 내 새끼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공부하든 이런 자세라면 되지 않겠어요? 탐정은 추리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공부 자세를 배우는 데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탐정 소설을 한번더 읽혀볼 거예요.
2: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부터 읽기 시작했던 거라서 네, 11살, 12살 이때쯤 한창 재미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또 텍스트가 줄글이 익숙해지고
0: 맞아요.
2: 네, 그러면 또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셜록 홈즈를 타고 뒤팽도 가시고 셜록 홈즈를 타고 이제 푸아로도 가시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즐거운 추리 소설 라이프를 즐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네.

0: 매운맛 대신 매력이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3: 오, 그거!
4: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엄마가.
5: 내일이 여행이라고. 내일이 여행이라고.
6: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7: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8: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앉아,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이.
0: 너무 착해.
2: 궁금해. 이 나라 재래시는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 높아.
0: 나라 신이 욕본다, 욕봐.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사이좋게 지내.
1: 뽀로로와 크롱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0: 됐다. 크롱. 크롱, 다 만들었어?
2: 크롱.
0: 어디 볼까? 어? 이게 뭐야?
2: 크롱.
0: 내 눈사람 좀 보라고. 멋지지? 크롱 것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줄게. 어,
2: 크롱.
0: 멋있게 만들어진다니까. 이걸 이렇게. 요것도. 크롱, 크롱, 미안하다니까. 그만해.
3: 안녕.
0: 얘들아, 어디 가?
3: 소풍 가려고. 너희도 가자.
0: 소풍?
4: 꽃이 많이 피었을 거야.
0: 같이 보러 가자.
2: 그래, 가서 재밌게 놀자.
0: 알았어.
2: 밀지 마.
0: 왜?
3: 어,
0: 또 시작이다. 둘 다 그만해.

0: 얘들아 싸우지 마.
1: 아까도 그러더니
2: 그만해.
1: 정말.
3: 그럼 너?

0: 예쁘다.
1: 정말 꽃이 활짝 폈네.
2: 그러게.
1: 어? 루피야, 저기 좀 봐.
3: 어? 우와, 너무 예쁘다.
1: 정말 커다란

0: 자.
1: 고마워. 어, 맛있다.
2: 그러네.
1: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0: 뽀로로와 친구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 하네요.
1: 어? 크롱!
2: 따로 타는 거야?

0: 기차가 멈췄어.
1: 그러게.
2: 어이, 왜 이러지?
3: 끝냈다!

으악! 으악! 으악!

0: 도착했습니다.
1: 도착. 으이따. 그럼 가자. 으악.
2: 왜 그래?
3: 어, 잠깐이. 그럼 크롱은?
0: 어? 크롱이 단칸이 떨어졌나 봐.
3: 뭐? 어떡해.
0: 다시 숲으로 가서 크롱을 찾아보자.
3: 그래.
4: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3: 크롱, 제발 무사해야 해. 애들, 빨리 좀 가줘.
0: 응?
3: 이곳 크롱! 크롱은?
0: 아, 안 보이는데.
3: 크롱! 크롱! 어딨어? 크롱! 크롱!
5: 크롱! 크롱!

0: 해리!
1: 응?
0: 찾았어?
1: 아니, 어떡해. 크롱. 뽀로로.
0: 뽀로로, 늦었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1: 많이 어두워졌어. 안 돼! 크롱을 찾아야 해!
2: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날이 밝아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0: 내일 봐, 뽀로로.
1: 안녕.
2: 크롬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3: 그래.
4: 너무 걱정하지 마, 뽀로로.
2: 고마워.
4: 많이 걱정했어.
2: 맞아.
0: 그럼? 그러고 보니 아까 뽀로로가 엉엉 울었던 것 같은데.
2: 아니야, 내가 언제?
5: 뽀로로, 그럼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0: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0: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2: 그래? 나도 탈래.
0: 조심 조심.
2: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1: 맛있게 먹자.
0: 홍지레빗 키즈캠핑.
2: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1&1.

Ha ha ha!

어서 가자니까. 곰마, 우리 귀여운 아기가 자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봐봐. 이리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이제 새 아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아이는 벌써 다 커버렸잖아.

자, 이제 우리는 그만 우리 아기 낮잠 잘 시간.

그만 이리 줘! 진 사람은 게임 끝이니까 그만해야지!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넌 이제 다 컸다고! 그렇지 않니? 자, 엄마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제 가서 아기랑 산책 좀 하고 와!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아기도 재워주고!

안녕, 곰아. 누구 찾아? 왔구나, 우리 홍매는. 그럴 줄 알았지. 아기가 아기를 잃어버렸네.

무슨 상황인지 너도 알겠지?

으아!

근데 더 재밌는 데가 있지. 자, 좋아. 이동.

이렇게 멈추면 어떡해. 아, 고마 집에 있었구나. 우리랑 썰매 타지 않을래? 재밌는 걸 다 놓치고 잠만 자네.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놀아볼까?

우리가 잠을 방해했나 봐. 좀 조용히 하지 뭐.

0: 우리한텐 안 된다면서 혼자 썰매를 타러 가잖아. 어쩌면 비밀 슬로프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따라가보자.
1: 저

봄이 가버려서 정말 아쉽네. 이렇게 재밌는 걸 놓치다니 말이야. 자, 믿어봐. 근데

0: 9와 1
1: 8과 2
2: 7과 3
3: 6과 4
4: 5와 5
5: 그리고 다시 10으로
6: 우와, 10이 되는 짝을 정말 잘하는구나, 10 나도 20이 되는 짝을 알면 좋을 텐데
5: 너를 도와줄 숫자를 알고 있어
7: 어? 이쪽으로 따라와 나한테 게임이 엄청 많아 그걸로 20이 되는 짝을 알려줄게 위로 위로 위로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8: 게임을 하면서 짝을 찾아봐
6: 위로 위로 위로 못 가겠는데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문이 너무 무거워
8: 걱정 마 힘센 정사각형이 있잖아
7: 20이 되는 짝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여기 10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6: 10은 정사각형 4랑 6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되겠네
9: 14와 6
10: 또는
11: 16과 4
7: 정사각형 하나보단 둘이 낫지
6: 고마워 친구들 오! 오! 이중광선이니까 두 줄로 타야 하겠네 10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2는 무조건 탈 수 있고 2에 10이 되는 짝은 또 다른 짝수인 8이고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1: 18과 2
8: 2 곱하기 9 이중광선 출발! 으악! 이번엔 네 줄이네 이런 난 못해
12: 나도 못해
6: 10이 8과 2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1: 18과 2
10: 오!
8: 12와 8
7: 저는 4 곱하기 3
8: 합승 완료 광선 이륙
6: 어?
5: 겁안에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4를 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6: 4개 모두 4를 굴려? 숫자 나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숫자가 누구더라? 그래! 7을 만들어야겠어 10이 7과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

0: 하면 나는
1: 17과 3 또는
2: 13.
3: 어, 절대 부르지 마. 이건 나보다 네가 낫겠어. 부탁해 7. 난 여기 없다고 생각해.
1: 어허. 4. 어허. 4. 4. 마지막은
3: 하나만 더.
1: 5.
3: 어우, 실수.
1: 이런. 13. 오, 4다. 완전 럭키.
0: 어디 보자. 손바닥은 5를 말하는 걸 테니 10이 5와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4: 15와 5. 슛슛. 계단은 이렇게 올라야지. 하이파이브.
0: 좋았어. 저기 위 버튼 두 개를 눌러야 하네.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지. 12, 9와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5: 11과 9. 최선을 다해보자.
0: 알겠어.
6: 예. 다섯 칸 올라왔고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아직 패턴을 발견 못하셨나요?
0: 오, 찾았어. 찾았어. 20은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10이 되는 짝을 먼저 구한 다음
4: 거기에 10을 더하면 돼. 11과 9 또는 1과 19, 12와 8 또는 2와 18, 13과 7 또는 3과 17, 14와 6 또는 4와 16, 그리고 15와 5. 그 반대도 되고.
0: 나는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4: 10과 10!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쓰리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죽어. 무서운 거 이제
9: 선택할 시간이다.
10: 뇌를 바꿀
11: 거든지. 예술이 뭔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서

뽀로로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미미 쇼핑대가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에 까치마에 까. 나 어때? 쇼핑대

0: 우국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1: 우리 영감이야. 참 잘생겼지. 헤어진 지 오래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0: 할머니, 거북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1: 몇 번째 할아버지가?
0: 네?
1: 내 영감이 총 8이던가 9이던가
0: 9이요?
1: 우리 거북이들은 부부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 여럿이거든. 오늘은 7번째 영감이 보고 싶네.
2: 아, 예, 여기가 맞나?
3: 예, 도착했어요.
2: 아이고, 여기 자리가 있네요. 우리 여보, 여기 앉으세요.
3: 아유, 당신이 먼저 앉아요.
2: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앉아요.
3: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앉아요.
2: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4: 아유, 자리도 많은데, 그저 둘 다 앉지 그러워.
2: 예, 화를 내세요. 거북이 등껍질 좀 치워주세요. 아이고, 얘기를 못 봤네.
3: 알려줘서 고마워요, 거북이님.
0: 또 우리 부부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2: 하! 내가 여기 왜 왔더라?
3: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왔더라? 아! 당신 교통사고!
2: 아! 교통사고?
0: 오늘의 환자 너구리 부부. 너구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5: 아, 우리 부부 어떡해.

0: 우리 은가 왜 이렇게? 아이 영감 눈 좀 떠봐요.
1: 반장! 멜로 멜로!
0: 아유 깜짝이야.
1: 놀랐죠? 아이고 그냥 죽은 척 했는데 우리 마누라 떠서 갔죠.

0: 아유 여자들 귀여워요.
1: 아유 장난 그러게 되고 아유 몰라요.
0: 장난 꾸러기.
1: 아유
2: 정말. 너돌님.
1: 선생님 우리 영감 어떤가요?
3: 아 잠시만요. 어디 보자.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0: 하여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니 다행이야 현실 없을 거야.
2: 그런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1: 아이 어제 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우리 영감이랑 산책을 했는데 어느새 해가 지더니 미처 차가우는 모습을 못 보고 우리 영감이
3: 너구리들이 도시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차 사고가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0: 아이 그래도 내가 샤샥 아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이 살짝 넘어지기만 했지 크게 다치진 않았잖아요.
1: 아유 우리 영감 빠르기도 해라.
0: 빠르지
2: 샤샥. 그럼 간단한 처치는 했으니까 댁으로 돌아가셔서
3: 이건 너스님 털이 개선충에 감염됐어.
2: 개선충?
0: 개선충이 뭐예요? 개선충이 뭐예요?
3: 개선충은 옴진드기라고도 하는 아주 작은 벌레인데 피부 밑에 들어가 기생하면 가려움과 함께 털이 빠지는 피부병이야. 특히 너구리가 많이 걸리는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2: 자, 생각보다 개선충이 심해서 꾸준히 병원 와서 치료 받으셔야 해요.
0: 아이고, 이렇게 심해진지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요.
1: 아유,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안 나요?
3: 어?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0: 그게 너구리는 개과 동물로 우린 뛰어난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다.
1: 그렇게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죠.
4: 저 이거
5: 어머 지금 저한테 청혼하시는 거예요?
4: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마음에 드시면 가주세요.
5: 당연히 마음에 들죠.
4: 고순 씨
0: 그렇게 우린 결혼해.
1: 아이들을 낳았죠.
3: 너무 귀여워.
2: 눈도 아직 안 떴나 봐.
0: 아이 그때 아기들을 너무 숲 가운데 탁 트인 곳에나 당황했었잖아.
1: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나네요.
3: 네?
1: 다음 중 너구리에 대해 맞는 사실은 1번 너구리는 평생 한 집에서 산다. 2번 너구리는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닌다.
3: 이미 새끼들을 숲 한가운데에 낳아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데.
0: 맞아요. 2번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닌다.
3: 아~ 맞았다.
0: 어떻게 알았지?

0: 우린 새끼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사를 했죠.
1: 그 후로도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하면 버드나무 아래로. 또 굴로 이사를 했죠.
0: 우리 영감이 느리고 굼뚜지만 애들 안전은 무척이나 예민하거든요.
1: 당연하지. 우리 너순 씨를 위해서라면.
0: 아유, 장난 그러기.
2: 참 오글거리니. 아니, 참 자상하시다. 아니, 근데 너구리는 아빠가 육아를 같이 하시나 봐요.
3: 사자랑 호랑이는 암컷이 독박 육아를 하던데.
1: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연히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요. 너굴너굴.
0: 너구리는 약 100일 동안 새끼들을 돌보는데 엄마 아빠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돼 있죠. 엄마가 맛있는 거 사냥해 올게.
4: 네, 엄마.
2: 우와, 신난다.
5: 고생해요, 여보. 아이들은 내가 확실히 지키고 있을게요.
3: 갑시다. 거기서!
0: 엄마 너구리는 아이들을 위해 새와 같은 먹잇감을 사냥하고,
1: 그 사이 아빠 너구리는 아이들을 돌보죠.
3: 우와, 아이들은 다 컸겠네요.
0: 아유, 다 커서 벌써 독립했죠.
1: 아이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아이들과 살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2: 저기요, 병원에 있는 거랑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
0: 저도요.
2: 여보세요?
0: 처음 사냥대 보냈을 때
1: 그때 생각이 나요.
0: 그러니까요. 작은 뱀을 보고도 깜짝 놀라서 벌쩍벌쩍 뛰었잖아요.
1: 그래, 맞아 맞아.
0: 그러던 녀석들이 킁킁킁 냄새를 맡아 잠새를 찾아 공격도 하고.
1: 그 무서웠던 뱀도 사냥을 잘하게 됐지.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든지.
0: 아니, 그니까요. 그때 막내가 지만 못 먹었다고 그 뒤부터 뱀 사냥 연습 엄청 했잖아요.
1: 아, 그래. 아이, 그랬구나.
0: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뱀이라고 물고 다니질 않나.
1: 혼자 뱀 낚아채는 연습도 하더니.

0: 막내가
1: 성공했어요.
0: 아이고, 그땐 정말 기뻤지.
1: 맞아요.
2: 아, 그럼 지금은 두 분만 사시는 거예요?
1: 네. 막내까지 다 독립시키고 저희들이 오붓하게 살고 있죠.
0: 큰 집 필요 없어. 숲에 있는 작은 굴로 이사를 했지요. 여보, 자자자자자, 아유 춥다. 나 먹을 거 많이 구해왔어요.
1: 아유 추운데, 아유 고생했어요 여보.
0: 자자, 우리 여보야가.

0: 분위기께서 좀 그런데 개선충은 언제 걸리신 거예요?
1: 아...
0: 왜?
2: 그래서 생각나는 문제가 있네요.
0: 문제요?
2: 너구리는 똥을 어디에 놓을까요? 1번 숲 아무데나 놓는다. 2번 여러 너구리가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에 놓는다.
1: 에이 설마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다고?
0: 아이 그러게. 설마 있나요?
2: 네 정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놓는다.
0: 공동 화장실? 오, 충격적인데?
2: 너구리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가족들과 근처에 사는 너구리들이 함께 이용하죠.
3: 이곳에서 똥냄새를 맡으면 주변 너구리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선충에 걸린 너구리가 같이 이용하면?
2: 그래서 개선충이 옮기도 해요.
0: 그래서 너구리들이 개선충에 많이 감염되나 봐.
2: 개선충에 걸렸을 때 당신이 더 잘 돌봐줬잖아요.
3: 너순 씨.
1: 우와, 두 분이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3: 아이, 우리 너구리들은 대체로 한 번 연을 맺으면 평생을 사니까요.
2: 너둘 씨를 만나서 전 정말 행운 너구리예요.
3: 저도요.
1: 우와,
0: 행운 너구리.
1: 너무 예쁘다, 진짜.
4: 행구리, 행구리.
1: 행구리. 완전 예쁜 부부.
0: 너구리 부부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고.
3: 여보.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어요.
2: 아유, 근처에 사기 엄청 많던데 위험하게.
3: 아유, 당신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살기 아니라 호랑이가 나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2: 아이고.
3: 많이 가려워요.
2: 아유, 가려워요.
3: 내가 좀 긁어줄게요.
2: 아이, 그래.
3: 이쪽. 어때요? 시원하죠?
2: 아유, 시원해요.
0: 여전히 아름답게 잘 살았다고 한다.
2: 부럽다, 부러워.
1: 부러워!
0: 부럽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리오.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3: 우와,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4: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2: 박사, 준비됐지?
5: 네, 조그만. 자, 오.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5: 자,
6: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7: 암흑보석의 주인.
8: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9: 신기록이네,
10: 번개맨.
11: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10: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11: 찾았어?
10: 드디어.
11: 어디? 찾았어? 어디?
10: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11: 두쩡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1: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어,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치,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어때? 거야. 맛있어?
2: 맛있어? 아니,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0: 어이가 없네.
1: 뭐가? 아니, 어차피 들키고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야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대나!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줘.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3: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3: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3: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4: 아이고, 와.
5: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5: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쿠 꼭 드셔야겠어요?
5: 유행 다 지난 두쫑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5: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6: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기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6: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5: 네.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6: 아니, 아니, 저.
5: 아, 계산해 주세요.
6: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5: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7: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0: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호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1: 네, 좋습니다. 봉겨촌에 서러운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개쌤!
2: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어제 그 두쫑구?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 선생님.
2: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3: 번개요!
2: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4: 화장실이요.
2: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4: 똥이라서.
0: 까똥. 아.
5: 우와!
6: 멋지다.
7: 근데 왜 반반 달라?
0: 저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5: 아,
6: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7: 응, 뭔데?
0: 아바타잖아. 몰라?
7: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6: 아,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7: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6: 귀엽다. 나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6: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6: 네가?
3: 야, 이게 뭐야?
0: 뭐긴, 넌 무서운 북극곰.
7: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0: 넌 10년 후에 네 모습.
6: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0: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잘해봐! 너? 너? 이리 와봐.
2: 자, 그만. 자, 뚝!
6: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0: 아니, 그게 아니다.
6: 뭐가 아니야? 너 나빠, 미워.
2: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가자. 자, 괜찮아.
6: 대박.
7: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8: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6: 나쁘게 운 거 아니야.
8: 노사랑!
6: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8: 아, 사랑아. 아, 노사랑!
9: 조그마왕님!
10: 암흑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1: 지구? 왜지?
9: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0: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1: 시끄러!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2: 아이쿠, 이제 안 먹어보네.
12: 아무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1: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2: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익히고
3: 아이들이 그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4: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5: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6: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점퍼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1: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4: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5: 당장 진행시키기.
3: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6: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3: 암흑보석이요?
6: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3: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7: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8: 네.
2: 이걸 어디에 달지?
8: 시네마 꾸미기.
9: 아빠, 나 가.
3: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7: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8: 친한 친구?
9: 생겼지, 그럼. 당연, 당연.
7: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8: 친구?
7: 어.
8: 누구 이름 되지?

0: 노사랑 화이팅!
1: 하늘아!
2: 어, 사랑아!
1: 안녕!
2: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1: 어? 할 얘기?
3: 뭔데?
2: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3: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2: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4: 자, 친구들 안녕.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아, 친구들 안녕? 가만.
7: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3: 아, 그게 아니고요.
2: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 한번 먹고 갈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2: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6: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5: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7: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5: 아, 싫냐고!
8: 아니, 그건 아닌데.
5: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9: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6: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10: 네, 선생님!
5: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11: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12: 이건 나 맞지?
11: 맞아, 이건 지구예요.
5: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9: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11: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2: 1년에 137일 굶는데
8: 빙하가 녹아서.
12: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8: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11: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0: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1: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2: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1: 근데 사랑이가...
2: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3: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2: 어? 한번기 쌤.
3: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1: 그런 거 같아요.
2: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0: 맞아. 그럼 되는데.
3: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4: 통했습니다.
2: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깜짝 놀라 지구인?
1: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6: 당장 내 놔!
4: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내 가까이 있어 보니까 암흑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2: 제가 풀어드리죠. 자, 이제

0: 댕기님! 저 사람들이 팽원장님 브루트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루트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3: 저게 쉐드!
1: 이게?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0: 네!
1: 다행이다.
0: 더 악당들!
4: 어? 봉기맨 뒤에!
3: 공포의 똥폭탄! 취합!
0: 어! 안 돼! 악당 모드라!
5: 뭐지? 누가 생각한 대로 됐어.
1: 너희들!

0: 맞아.
1: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2: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3: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4: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3: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4: 같이?
5: 둘이?
3: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6: 같이 가.
2: 어, 사랑아, 실내와.
4: 아, 맞다.

0: 번개쌤.
1: 응?
0: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0: 아까 번개비였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2: 오늘이 무슨 날?
3: 정정당당 웃음 날!
0: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0: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을?

0: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0: 슈퍼 감자와 소풍을.
2: 오늘은 슈퍼 감자의 초대로 모두 함께 단체 소풍을 하는 날이에요.
3: 여러분, 오늘 소풍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편하게 앉아서 보세요. 제가 하늘을 씽씽 나는 모습을요. 오! 아이스크림 차나 한번 들어볼까? 다음은 토스트 굽기. 바로 내 눈으로.
0: 와!
3: 맞다.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한 번은 제가 구조를. 에? 이게 무슨 소리지?
4: 어떡하지? 내 망토에 비트주스 묻었어요.
5: 아우, 조심하지. 비트주스 얼룩은 엄마도 빼기 힘든 건데.
4: 걱정 마세요. 엄마가 얼룩 못 빼도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슈퍼감자가 있잖아요.
3: 아, 내가 평소에 주로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닌데.
6: 슈퍼감자! 슈퍼감자! 슈퍼감자!
3: 어디 좀 볼까? 망토에 새빨간 비트즙이 묻었군. 야하! 자, 이제 얼룩 안 보이지?
6: 반세!
4: 역시 슈퍼감자는 달라.
5: 하지만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3: 한 번은 제가 구조를 나갔는데 어떤 일이... 아니, 또 왜 그래?
0: 엄마, 치즈를 깜빡하면 어떡해요?
7: 아차...
0: 지금 사오시면 안 돼요?
7: 지금 사러 가긴 좀 힘들지?
0: 엄마는 못해도 슈퍼감자는 해요.
3: 근데 난 한 번도 장을 본 적이 없는데.
6: 슈퍼감자! 슈퍼감자!
3: 알았어, 알았어. 채소의 힘으로 내가...
0: 사다주, 사다주시면 안 돼요?
3: 에?
0: 저는요, 주스 한 팩이요.
5: 얼룩 제거제도 가능할까요?
3: 아, 네네, 그럼요. 채소의 힘으로 내가 간다!
6: 만세!
4: 역시 슈퍼감자는 달라.
2: 여기는 슈퍼마켓입니다.
3: 좋았어.
2: 이분은 당나귀 할머니예요.
3: 실례합니다, 어르신. 치즈는 어디에 있을까요?
8: 치즈는 바로 저쪽에 있다오.
3: 고맙습니다.
8: 뭘 말씀해.
3: 찾았다. 다음은 사과. 이건 사과가 아니잖아. 왜 이것도 사과가 아닌 거야?
9: 대체 뭘 하길래 아직도 안 오는 걸까요?
7: 아우, 슈퍼에 가서 물건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톡하면 자리를 바꾸잖아요.
0: 그래도 슈퍼감자는 할 수 있어요.
4: 슈퍼감자는 뭐든지 다 하셔.
3: 이건 사과가 아니잖아. 왜 이것도 사과가 아닌 거야?
8: 아유, 눈은 돋다 뭐 하시게?
3: 어, 고맙습니다.
8: 또 필요한 거 없소?
3: 주스랑 얼룩 제거제가 남았는데요.
8: 도와줄게 와요.
3: 와, 어르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 아니, 이게 누구야? 슈퍼감자님? 우리 마트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많이 바쁘신가요?
3: 아, 전 그냥...
10: 저는 엄청 바쁜데. 와, 이번 주도 정신없었어요. 버스도 몰았죠? 헬리콥터도 몰았죠?
7: 레베카 이모한테 잡혀서 수다 떠나?
0: 여러분, 저기 하늘 좀 봐요.
4: 하늘을 나는 새일까요?
0: 아님 비행기일까요? 아니요, 저건 감자입니다.
3: 채소의 힘으로 내가 간다, 물러서라. 제가 대신 장을 봐왔어요.
6: 만세!
4: 역시 슈퍼감자는 달라요.
3: 아하, 그러니까 생각난 건데 한 번은 내가 구조를 나갔다가. 아니, 이건 뭔 소리야?
0: 제 동생 조지가 하품했어요.
11: 아우, 조지가 많이 피곤했나 보네. 여기서 집이 얼마나 먼데. 엄마는 힘들어서 못 업어.
0: 엄마는 못 업어도 괜찮아요. 우리한텐 슈퍼감자가 있잖아요.
3: 이번엔 또 뭐지?
4: 해판의 집까지 쭉 날아가면 돼요.
0: 우리 다 날아서 데려다 주실래요?
6: 슈퍼감자! 슈퍼감자! 슈퍼감자!
3: 알았어, 알았어. 채소의 힘으로 내가 간다!
0: 만세! 우리 차례다, 이비!
2: 슈퍼감자랑 소풍하면 누구나 즐거워하는군요.
0: 할아버지의 자석.
2: 오늘은 팔팔랑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어요.
0: 어? 이 상자는 뭐예요?
12: 이건 내가 취미로 모은 자석을 보관하는 거란다.
0: 자석이 뭐예요, 할아버지?
12: 자석은 금속을 끌어당기는 거란다.
0: 우와! 이거 마법이에요?
12: 아니야, 근데 재미있지. 짜잔!
0: 우와!
12: 이게 다 자석이야.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르지. 자석은 그냥 금속만 붙는 게 아니야. 다른 자석도 서로 착 하고 끌어당기거든.
2: 할아버지는 자석 모으는 걸 좋아하시네요.
13: 당신도 참, 자석은 어린애들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12: 페파랑 조지도 그 정도는 알죠, 안 그래?
0: 맞아요.
12: 난 그냥 보여준 거예요.
13: 쓸모도 없는 걸 뭘 자랑이라고.
12: 뭐라고요? 자석이 얼마나 유용한데요. 냉장고에 물건도 착 붙여주죠. 정원에서 자주 쓰는 금속 탐지기도 자석이 들어있죠. 폐차장에서 차를 들어올릴 때도 아주 큰 자석 쓰는 거 몰라요?
13: 그래도 너무 많지 않나요?
12: 아니요, 이건 수집품이잖아요. 남들이 딱 봐도 대단하다 싶은 자석 수집품이요.
13: 아하, 이제 더 안 사셔도 되겠네.
12: 사실 최근에 하나 더 샀는데요.
13: 똑같은 거 또 사서 돈 낭비하는 건 아니죠?
12: 이번에 산 건 좀 큰 거예요.
14: 특송 화물 배달이요.
0: 우와, 그거 자석이에요?
14: 그래, 자석이 맞을 거야.
12: 내가 이렇게까지 큰 자석을 주문했었나?
14: 제가 오늘 큰 자석만 두 개를 배달하게 된 거 있죠? 이걸 가져오려고 본부에 또 갔다 왔어요.
0: 왜요?
14: 짐칸에 큰 자석 두 개를 같이 실을 수는 없거든. 자석의 힘이 두 배로 세지니까. 아, 하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 이만 갈게요.
0: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크고 동그란 자석 샀어요.
13: 세상에, 이게 뭔데 이렇게 커? 수집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지 않나요?

0: 컴퓨터로 볼땐 훨씬 작아 보였는데 이상하다.
1: 보세요!
2: 큰 자석이 워낙 세서 작은 금속이 다 끌려가네요.
3: 이렇게 될줄 알고 산 거죠?
0: 그럼요.
4: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1: 안녕.
5: 안녕, 페퍼 할아버지. 내 자석이 여기로 간 것 같은데.
0: 자네 자석이라고?
5: 맞아. 내가 주문한 자석은 엄청 컸는데 이건 작잖아.
0: 내가 작은 자석 사는데 보태준 거 있나? 왜 무시해?
5: 약해 빠진 자석 많아봤자야.
0: 뭐라고? 그러는 자네는 자석이 몇 갠데?
5: 하나만 있더라도 쓸모가 있어야지.
0: 내 자석도 다 쓸모 있거든. 냉장고에 물건 붙일 때도 얼마나 편한데.
5: 하하, 그까진 냉장고. 내 자석은 집에서 다 끌고 나올걸?
2: 페퍼 할아버지랑 데니 할아버지는 친한 친구입니다.
1: 근데 자석 어디 가는 거예요?
3: 안돼!
2: 압소사, 큰 자석 두 개가 딱 붙어버렸네요.
0: 이러면 자석의 힘이 두 배로 강해져서 떼기 힘들 텐데.
4: 어이쿠.
1: 진짜 냉장고도 끌려오네요?
4: 저것 봐, TV도 끌려와.
3: 페퍼 할아버지, 데니 할아버지, 어떻게 좀 해봐요.
5: 우리가 떼어놓을게요. 당장!
2: 이런, 자석이 워낙 커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5: 누가 도와주면 모를까? 우리 둘로는 안 되겠어.
6: 우리 힘 세요!
0: 세 타면 다 당기는 거다. 하나, 둘, 셋!
6: 만세!
4: 떨어졌다!
2: 여럿이 힘을 합치니까 아주 큰 자석도 결국 떨어지네요.
0: 자네 거니까 다시 가져가게. 난 이렇게 큰 자석은 안 모으니까 말이야.
5: 자네가 모은 거면 얼마나 좋은 것들만 있을지 안 봐도 화나군.
0: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석만 모아놨지.
2: 페퍼 할아버지는 자석이 좋았어요. 자석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고장

0: 샴푸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공룡유가 대소동.
1: 어? 그건 내 스타코야. 돌려줘 이 도둑 녀석들아.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네.
2: 분명히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0: 안 그러면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1: 좋아 얘들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타코어를 찾아보자.
2: 네 교수님.
1: 호기, 아리, 너희는 다이노월드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특별한 임무를 맡길게. 다이노 본부에서 아기 공룡들을 돌보는 거야.
3: 하지만
0: 저희는 아기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4: 걱정 마, 엄청 활발한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가끔 너무 활발해서 문제지만.
3: 너무
0: 활발하다고? 진짜 슈퍼엑스가!
3: 잠깐만, 넌 누구야?
0: 내가 홍이랑 아리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믿어지진 않아. 너무 신기해.
3: 그래.
0: 난 레티야. 아직 정식 다이노윙스는 아니지만 언젠간 꼭 다이노윙스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런 내가 호기랑 아리랑 같이 아기 공룡을 돌보게 되다니 꿈 아니지?
5: 꿈 아니야.
0: 야호! 어서 아기 공룡들을 만나러 가자. 짜잔! 우리 귀여운 아기 공룡들과 인사해.
3: 잠깐만.
0: 얘들이 아기라고? 물론이지. 그럼 공룡 돌보기를 시작해볼까? 호기, 이 아기 공룡의 그네를 밀어줘.
3: 세상에, 너 진짜 무겁구나. 부스터 액션! 휴, 겨우 밀어줬네.
0: 정말 무겁구나. 호기, 아리, 괜찮아?
4: 아, 벌써 지친 건 아니지?
6: 지치다니, 내가? 이제 겨우 시작인걸.
0: 그래, 맞아. 몸만 조금 풀었을 뿐이야. 아기 공룡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나봐. 다들 배가 엄청 고파진 모양인데?
6: 우리가 먹을 걸 구해올게.
0: 그래, 걱정 마. 잔뜩 가져올 테니까.
4: 슈퍼윙스한테 배울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탄할 정도는 아니네.
3: 휴, 아기 공룡 돌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0: 그러게 말이야. 저 정도 크기면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6: 맞아. 하지만 먹이 구하는 일은 우리가 전문가잖아.
0: 그럼 우린 슈퍼윙스니까 어서 시작하자.
3: 이상한데? 왜 과일이 이거밖에 없지?
0: 그러게, 훨씬 더 많이 따놨는데.
3: 뭔가 잘못됐어. 설마 근처에 과일 도둑이 있나?
6: 어떤 녀석들 짓인지 알아내고 말겠어. 이봐!

0: 무슨 소리지? 호기, 아리, 방금 무슨 소리였어? 먹이는 전혀 안 구한 거야? 피곤한 건 알겠지만 먹이는 안 찾고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지.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1: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일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2: 두더지 같은 녀석들이 다 훔쳐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1: 여기야.
0: 우와, 진짜네. 범인은 두더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지하에 살거든.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 랩터 부스터 액션!
1: 레티, 기다려!
2: 혼자 가면 위험해!
0: 랩터 돌진! 우와! 진짜 많이 훔쳤네. 미안하지만 전부 돌려줘야겠어. 아기 공룡들이 엄청 배고프거든.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나 못 잡아. 아무래도 나 큰일 난 것 같은데.
3: 완벽해. 저 녀석들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스타코어를 몰래 챙겨가는 거야.
2: 도와줘!
1: 이런, 무슨 일이 생겼나봐. 레티가 위험해. 내가 구하러 갈게. 넌 과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봐, 아리.
2: 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서 가, 호기.
1: 호기, 스핀!
2: 우와, 호기, 날 구하러 온 거야? 엄청 빠르다.
0: 꽤 빠르지만 넌 정말 초보석이야.
1: 아, 조심해!
2: 세상에, 바로 뒤까지 따라왔어.
1: 섀도우 스핀!
0: 방금 그게 섀도우 스피드야? 엄청 빠르고 진짜 멋지잖아.
2: 안돼, 과일을 두고 왔어. 가지러 가.
1: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아리, 네 차례야. 시작해.
0: 슈퍼 물대포 발사장.
2: 아리, 있던 공룡들이 다 나왔어. 이제 과일을 한 번에 되찾으면 돼. 내가 방법을 생각해놨지. 슈퍼 물대포 맥스 파워!
3: 이제 스타코어는 내 거야. 어?
0: 바로 슈퍼잉스의 진짜 비결이구나. 힘을 합치는 거. 덕분에 배웠어. 너희 진짜 멋지다.
2: 어? 무슨 소리야?
4: 얘들아, 우리 왔어.
1: 세상에, 아기 공룡들 돌보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도 레티가 넘치는 에너지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0: 짜잔!
5: 수고했어,

아들 저리 비켜! 스타코어는 내 거라고! 안 돼! 그건 내

0: 저기 봐! 저 이상한 무지개는 뭐지? 으! 저긴 익룡들의 서식지인데?
1: 스타코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2: 화면을 확대해서 알아볼까?
3: 호기 말이 맞았어!
4: 디노 준비됐다! 당장 출동하자!
0: 잠깐만!
1: 우와! 우와! 저게 뭐야?
0: 새로 개발한 다이노 물총이야! 이걸 쏘면 강력한 물줄기로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시선해서 공룡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지! 그럼 출동 준비해, 얘들아!
5: 우리만 믿어!

0: 준비 완료! 이놈들의 저수지로 다 같이 출발!
1: 저기 봐, 얘들아!
2: 꽁지잖아!
1: 꽁지!
2: 꽁지야, 내 말 들려? 일어나봐!
3: 스태고, 여기 응급 상황이야. 빨리 와서 진찰해줘.
4: 바로 갈게!
3: 스태고 출동! 스태고, 빨리! 꽁지를 봐줘! 뭐가 잘못된 거야?
4: 알았어, 잠깐만! 맥박은 괜찮고 호흡도 정상이야. 다행이다! 큰 이상은 없어. 좀 쉬게 해주면 나아질 거야. 알았어. 그럼 꽁지를 부탁해. 좋아.

0: 저기 있다! 스타코어야! 잉룡들 꼬리 좀 봐! 전부 무지개색이야! 스타코어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1: 그리고 잉룡들이 개찰 코아툴루스를 가운데 두고 스타코어를 지키고 있어! 개찰 코아툴루스가 몸집이 크니까 중심에 두고 방어 중인 거야!
0: 정신 바짝 차려! 조심해! 인형들이 엄청 난폭해졌어!
2: 전투기처럼 공격하잖아!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인형들을 떨어뜨려 놓아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1: 좋았어, 얘들아! 각자 흩어져서 싸우자!
0: 알았어!
3: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건 내 특기라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시간이야! 가!

0: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1: 알았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구조용 큐브! 발사! 발사! 발사! 진호, 지금이야!
0: 아이노 물총! 발사!
1: 우리가 해냈어!

0: 여기가 어디야?
1: 꽁지야, 깨어났구나. 여긴 다이노 본부야. 괜찮아?
0: 아마도.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1: 그거야,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조금만 더 쉬고 있어, 알았지?
0: 고마워.
2: 편하게 생각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응? 아기 공룡들이 또 배가 고픈가 보네.
0: 난 괜찮아. 가서 아기들 돌봐줘.
2: 알았어, 꽁지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1: 지금 갈게, 얘들아.
0: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스타코어야. 쟤들이 차지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 있을 순 없어. 지금이 기회야. 기다려, 스타코어. 가지러 갈 테니까.
3: 얘들아,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4: 발사!
1: 몸집이 너무 커서 우리 공격이 잘 안 통해.
4: 조심해! 안 돼!
5: 방법을 찾아야 해.

0: 공주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위험해, 공주야.
1: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도 강해질 수 있어.
0: 어? 진심이야?
2: 부딪히겠어. 저건 바다잖아. 디노, 할 수 있다.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에 떨어뜨리면 스타코의 힘을 없앨 수 있다.
1: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울게.

0: 해냈다!
1: 정말 다행이야! 잠깐! 스타코어는 어딨지? 바다에 떨어질 때까진 들고 있었는데!
2: 바닷속에 가라앉았나봐!
1: 잠깐! 꽁지는 어딨어?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6: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7: 있어! 외계인 있다고!
8: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9: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10: 알고 싶지 않아!
11: 무서운 걸
12: 잊었어. 외계인 시간.
13: 뇌를 바꿀
14: 도대체 것인가? 예술이 뭔데?
15: 선택해라.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4: 와,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0: 새 타이어를 단 로기가 운행을 나왔어요.
1: 역시 새 타이어는 정말 멋져. 지저분해지지 않게 조심해야지.
2: 로기,
3: 미안한데 좀 더 빨리 가줄 수 없니?
1: 아, 네. 그럼 지름길로 가볼까? 여기로 가면. 에이, 이게 뭐야? 자, 하필 공사 중이잖아. 이러다 더 늦겠는데. 도착했습니다.
3: 이게 뭐니? 더 늦었잖아.
1: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운이 없네.
4: 로기, 오랜만이야.
1: 윈디.
4: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1: 그게 새 타이어도 긁히고 손님한테도 혼났거든.
4: 하하, 그렇다고 너무 울상 짓지 마.

0: 무슨 일이야?
1: 로기. 어? 오늘 운전 연습 기계에 새로운 코스가 생겼는데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하다가 다툼이 났어.
2: 그래? 그런 거라면 우리한테 맡으라고.

0: 대파
1: 자카고
2: 저속 끝
0: 속상해하지 마
3: 자카부
4: 자 간다 경주하는 건 안 돼.

0: 그랬구나.
1: 그럴 땐 우리 따라해봐.
2: 쿵짝가붕 쿵짝가붕 쿵짝가붕 부르붕붕 쿵짝가 신나게 춤춰요 쿵짝가붕.
0: 어때?
1: 기분 좋아졌지?
3: 왜 그러지?
4: 여기 있었구나.
0: 해리!
4: 얼마나 찾았다고.
0: 나 무서웠어요. 저기 전차들이 막 둘러싸서 빙글빙글 돌고 무서웠어요.
4: 너희들 그게 종말이니?
5: 아니 저희는
1: 발라주려고 한 건데.
4: 그래? 어쨌든 찾아서 다행.

0: 매운맛도 되게 내리고 있어요.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그거!
3: 행복이만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0: 내일이 여행이라다. 내일이 여행이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그거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EBS 뉴스입니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인천에선 그동안 읽고 걷고 쓰는 교육, 이른바 이 읽것을 앞세워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는데요.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천은 지금 어떤 과제를 안고 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지난 2024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0.1%에 달했습니다. 중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일상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지난해 4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교육 현장의 문해력 위기는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들이 직접 읽고 걷고 쓰며 인공지능을 배우는 이른바 읽거스 AI 교육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이를 디지털 역량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학생과 교직원, 시민 등 13만 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고 이들의 글을 모아 출판된 도서만 8천 권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조만간 글로벌 테크 기업과 손잡고 읽거스 AI 플랫폼을 본격 출범시켜 미래형 맞춤 교육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전통적인 문해력 교육과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이 새로운 실험이 공교육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서신석입니다.
1: 네, 2026 교육감 인터뷰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인천 최초의 삼선 교육감이 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앞으로 4년 인천 교육의 비전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인천 최초의 삼선 교육감이라는 기록을 쓰게 되셨는데요.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2: 예, 인천 최초 민주진보 3선 선택에 대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세 번째 교육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엄중한 그런 책임감으로 저에게 느껴지고 또 이번 3선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또 역할 이런 것에 더해서 초선의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 교육을 좀 더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1: 네, 이번 선거는 지난 8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할 텐데요. 인천 시민들이 교육감님을 다시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2: 공약 이행률 99.1%의 검증된 추진력을 신뢰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천만의 특화된 그런 미래 교육인 읽어쓰 교육, 또 바다학교, 또 세계로 배움학교, 또 학생 성공 버스 이러한 그 특화된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말씀해주신 읽어쓰, 그러니까 읽고 걷고 쓰는 이 인간 고유의 경험을 강조해 오신 이 교육이 그동안 인천 교육의 대표적인 브랜드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이 읽어쓰 교육을 AI와 결합시킨 형태의 또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2: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평등 구조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AI

0: 교육을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일거스와 AI를 결합해서 일거스의 능동성과 AI의 활용성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AI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비판적 문해력이라든가 또는 판단력이라든가 또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되고 또 AI 리터러시, AI 과의존, 또 윤리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 또 정보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함께 가르쳐서 그 소양이 바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을 때 AI의 올바른 사용, 그래서 나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AI 교육이 될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거스 AI로 학생 성공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정말 AI 시대에 점점 더 주목받게 될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하나 그 핵심 과제로 제시하신 공약이 기본 교육 완전 책임제입니다. 공교육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0: 예, 기본교육 완전 책임제로 공교육이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독서교육, 예술교육, 체육교육 등 기본 다지기 교육을 강화하겠다. 특히 5세부터 9세까지는 독서 골든타임으로 조기 독서 전면화, 그리고 학교, 가정, 마을과 연계한 독서 인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독서 습관을 형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천에서는 1인 1스포츠, 1예술, 1외국어의 111 프로젝트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지겠고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한글이나 또는 수학 책임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유아기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유아교육 시절부터 아까 그 판넬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5세부터 또 10살, 11살 고등학생 끝날 때까지의 그런 단계적인 그런 기초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창의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걸 바탕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과 붙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체험학습 논란입니다. 안전은 지키면서도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0: 선생님들은 그냥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 또 거기에서 이 마을 교사가 안전하게 강의도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좀 미비함에 따라서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든든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하게 좀 제도 개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뭐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교사 정원 문제라든지 이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넘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 것
0: 그 부분은
1: 같습니다.
0: 이제 재정과 인력 지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1: 네.
0: 결국은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문제, 또 재정과 인력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교육감 협의회와 또 교육부가 좀더 세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고 또이 인력 지원도 돼서 이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한편으로는 우리 그 체험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추진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이런 논의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더큰 책임을 맡으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0: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인구 절벽의 시대에 AI 대전환, 그리고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결국 이제 넥스트 한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재정의 문제, 또 내신 평가에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문제들, 또 돌봄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거대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마치 코너를 돌고 있는 듯한 위기와 기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코너를 잘 돌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잘못 돌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역할은 과거하고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국가 혁신의 최고의 중심 의제가 바로 교육이어야 된다. 그래서 5자 교육정책협의체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이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AI와 문화강국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재정을 좀 사수해서 이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것을 축소에서부터 투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준다고 해서 미래 교육에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까지도 축소되는 이런 상황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더 위축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플랫폼으로서 산학 연관의 협력 거버넌스의 허브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좀 안심하고 소신껏 교육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 그리고 학생의 배울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그런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가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인천 교육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교육 전반 이 코너를 돌아서 새로운 희망을 맞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역할 해주시길
0: 그래서 이제
1: 바라겠습니다.
0: 제가 이제 교육감 협의회에서 부회장도 두 번을 했고,
1: 네.
0: 또 대표 교육감으로서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잠시 시선을 돌려서 이 선거 과정에서는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도성훈 교육감의 삶과 교육 철학을 만나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치열한 선거 무대 뒤편의 인간적인 모습들 잠시 살펴봤는데요. 뭐 오래된 사진들도 몇장 나오고 했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교감님, 교단에선 어떤 교사였을까요?
1: 제가 1985년 그 성원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퇴근 시간이 7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9시까지 또 자율학습 감독도 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아주 숙맥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었는데 점차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사협의회를 만들게 되고 학교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는 징계를

0: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학민주화 투쟁이 시작이 돼서 제가 결국은 교육민주화 운동가로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입시교사로 출발을 했는데 점차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또 결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철학이 형성이 되게 되고 교사에서 또 교장, 교육감으로 교육 전문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힘드셨던 순간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육감님이 지탱해온 철학이라든지 뭐 좌우명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0: 사실 뭐 제가 89년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이 돼서 4년 반 동안 거리의 교사가 되고 또 집에 돈을 못 벌어다 줘가지고 아내한테 정말 많은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직한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발한발 걷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고 또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저의 또 좌우명으로 또 삼고 있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발씩 걷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고. 또 제가 교사를 하게 된 것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존이구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다름을 존중하되 함께 같은 것을 구한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을 토대로 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포용정신 이런 것이 담겨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속이 좁 생각될 때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모두를 함께 포용하면서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 네, 인천 최초의 삼선 교육감으로서 이제 마지막 임기십니다. 4년 뒤에 시민들이 도성훈 교육감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0: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좋은 선생이었다. 그리고 좋은 어른이었다.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과 저희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AI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불확실성 시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을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불확실성을 뚫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기를 것인가. 이 부분이 모두의 걱정이기도 하고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창한 것 대신에 스마트폰을 놓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서 함께 걸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자기 전에 내 생각 한 문장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거스가 일상이 돼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면 모두가 웃는 교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꼭 모두가 웃는 교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화려한 기술의 시대일수록 읽고 걷고 쓰고 이렇게 묵묵하게 다져가는 인간 고유의 경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될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약속한 인천 교육의 다짐들이 모든 교실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교육감 당선인 특별 대담으로 전해드린 6월 9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목소�>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

0: 뛰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완연한 봄이 흐르는 구례. 천연고찰 화엄사의 암자 부청암에는 5월이면 외국인들이 찾아듭니다. 차를 배우기 위해 구례를 찾는 사람들. 주거 공간이 자연을 품었습니다. 300년 고택에 은은한 향기.
4: 두 분 행복하십니까?
5: 어때요?
6: 그렇죠.
3: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지리산 대나무를 깎아 자연의 바람을 만드는 장이. 대나무 숲을 일군 아버지의 뒤를 이은 길. 자연의 맛, 정신, 바람. 자연으로 가는 길목 구례로 떠나보시죠. 생명의 땅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천년고찰 화엄사의 고즈넉한 암자 구충암을 찾아갑니다. 지리산 속 유서 깊은 불교 문화의 요람 화엄사. 그곳에 고요한 암자 구충암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곳이라고들 하죠. 구충암의 법당 천불보좌는 천명의 부처님을 모신 곳.
7: 여기 천불법당을 구품 연화세계를 표현한 법당입니다. 구충 단계의 마지막 완성의 뜻이 있는 구층을 씁니다. 그래서 구충암입니다.
3: 천불보좌 계단 옆에 있는 선방. 모가나무 고목을 사용한 기둥은 쓰임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7: 올라오는 가지 두 개를 없애고 나서 이것만 튼튼한 제일 튼튼한 것만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잘못 본 거죠. 절대 거꾸로 된 게 아닙니다.
3: 구충암에는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야생 차밭이 유명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찾아오죠.

0: 퇴비나 비료도 없이 가지를 잘라내는 전정 과정도 없이 자란 청정한 지리산 숲속 야생 녹차밭.
1: 여기는 함사 뒤에 있는 차밭인데 이 봄에 한 이렇게 지금 따면 며칠 있으면 여기 새순이 나오는데 지금 따는 것은 첫물.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따는 것을 두물. 이제 그 딱 두물밖에 안 따요.
0: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2: It's a great community of people here. Bunch of people coming in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t's really nice to form sort of communities here and there with people. They'll go and you meet new people, you form new communities. And it's a lot of fun.
3: 뭐 차담 같은 걸 통해서 깊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에 대해서도 알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뭐 건강해지는 거는 물론이고 근데 몸이랑 정신이 전체적으로 다 맑아진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0: 똑똑 찻잎을 따다 보면 하하 궁금한 것들도 많아집니다.
4: 선생님 어떤 년 이 차나무이에요? 어떤 년?
1: 얼마 동안 됐냐고 차나무?
4: 네.
1: 이거는 이 차나무는 그래도 100년 이상은 될 것 같아.
4: 어떻게 알아요?
1: 나무 크기 보고 이런 가지 종류 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좀 더 파보면은 뿌리가 실제 하나야. 자, 감히 봐봐. 여기 밑에 뿌리 하나. 우리 가지 이렇게 많아. 이해하겠지? 이게 이제 이거는 한 300년 정도 된 거.
0: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은 덕재 스님. 질문 하나에도 신이 나서 설명합니다.
1: 스님이 더 많이 따니까.
0: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오듯 같은 찻잎 하나로도 덕금차, 후발효차, 발효차 그 맛도 다양하게 즐긴답니다. 이제 차잎에 깊이를 넣을 차례. 70도에서 100도 사이 온도에 따라 떫음과 쓴맛, 향이 달라집니다. 찻잎을 비비는 유념 과정은 찻잎의 형태를 잡아주면서 수분과 부피를 줄여주는데요. 수액을 내어 잘 우러나게 합니다. 건조 후 비로소 차가 완성됩니다. 자, 선방에서 차 한잔 하실까요?
1: 그거 먹고 싶어요?
4: 네.
1: 왜, 어떤 차인데?
4: 브라이언, 만들었어요.
1: 마셔봐요. 나는 차를 마실 때 향을 맡기보다는 마셨을 때 내가 얼마만큼 편안한가 그걸 잘 느끼는 게 더 좋다고 봐요.
5: We enjoy the first tea from this year.
1: 이건 브라이언이 만든 차.
0: 우리 외국 손님들 차 맛 어떻습니까?
4: 오.
6: 어때요?
4: 괜찮아요. 좋아요.
1: 브라이언, 자꾸.
7: 좋아요.
0: 차 한 잔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황금 마니차에 염원을 담아보는데요. 찻잎을 만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마니차를 돌리는 마음과 닮아있는 듯합니다. 마음의 정화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1: 이 좋은 데 와가지고 항상 즐거움만 느끼고 갔으면 하는 거고 항상 왔던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 그게 이상 못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0: 차와 문화의 깊이를 경험하고자 온 사람들. 자연으로 가는 길 그리에서 천천히 흘러도 괜찮다는 평안에 이르렀습니까? 이번에는 자연을 들여놓은 듯한 고택을 찾아가 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 그야말로 배산 임수.

0: 남도 최고의 명당. 운조르 곱전제와 함께 고려 3대 전통가옥 쌍산제입니다. 쌍산제 입구에 다다르면 꼭 한번 맛봐야 하는 샘물이 있다는데요.
1: 아무 맛이 안 나는데? 무슨 맛이?
2: 응?
1: 아무 맛 안 나는
2: 맛있다 그래야지 이 사람아.
1: 아니 아무 맛 안 나는 물이 최고라 그랬어.
2: 아 그래?
0: 7년 가뭄에 석 달 장마에도 물량이 일정하다는 당몰샘. 천년 마을의 이슬처럼 달콤하고 신령한 샘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죠. 집주인은 안에 있던 샘을 이웃들이 자유로이 마시도록 담장을 새로 쳐서 집 밖으로 내었다는군요. 선비정신을 실천한 해조 씨 가문의 주택이지만 집주인은 사람들에게 이곳을 개방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덕을 쌓는 문이다. 선비다운 삶을 실천한 선조들의 정신처럼 현 주인은 이곳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덕을 쌓는 거라 여겼던 것일까요? 울창한 대숲 사이로 햇살이 내리는 또 다른 정원에는 별채 거연당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해조씨 27대손 오경영 씨를 만났습니다.
3: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이제 그때 이제 예전부터 어른들 하신 말씀이 이제 사람 사는 집엔 늘 사람 발길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컸죠. 이제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 너른 집에 우리 두 내외가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자주 찾는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집으로 우리 문을 열자 해서 이제 개방을 하게 됐죠.
0: 쌍산제는 23세손 어르신께서 서당체를 짓고 당신의 아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데요.
3: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하고 주로 생활을 많이 했던 이제 서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글 공부하던 곳이고요. 이제 여기로 오면 할아버님이 늘 이쪽 오른쪽 방에 기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앞에 덴마루 위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늘 거기 앉아서 글 보시면서 또 정원도 가꾸시고.
0: 둘러볼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집. 주거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3: 그냥 제 그냥 뿌리 지킴입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0: 사계절 색과 향을 품은 수목이 피고 지는 쌍산제. 자연을 담아낸 이곳을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4: 그 200년 정도 된 고택이라고 하는데 잘 보존돼가지고 되게 마음이 흐뭇한 것 같아요.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는 익숙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원도 잘 돼 있고 돌담 애스럽게 잘 돼 있고 끝까지 되게 넓잖아요.
0: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갖는 이 공간에 깊이 있고 섬세함을 더한 손길이 있습니다.
5: 오늘은 이제 봄의 푸르름과 새싹이에요. 새싹 자체로 너무 이쁘거든요. 그 시시각각 하루하루 변하는 색깔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게 변해가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연과 접하고 가까이 해서 자연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야생화랄지 모든 풀과 나무는 봄에 가장 옅을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꽂아도 그냥 그 자체가 예뻐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0: 종갓집 며느리이자 가문의 정원을 가꿔내는 아내.
4: 날씨가 참 좋다.
5: 가죽 나무 순 부각이라고 이렇게 조금 큰 잎은 좀 크거나 이제 가지가 많이 큰 잎은

0: 내려오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쑥떡할 때 설이나 명절 그다음에 제사 때 쑥떡하게 쑥 말리고 그다음에 모가는 이제 차로도 마실 수가 있거든요.
1: 예약을 통해 쌍산제 종갓집 다과상을 맛볼 수 있다는군요. 하, 알록달록 정성과 멋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0: 우리 종갓 내림 다과를 드시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상차림하고 있습니다.
1: 종갓 내림 다과상을 좀 살펴볼까요?
2: 이건 뭐예요?
3: 육포 같은데.
4: 어? 육포에다가 잣가루. 이것은 인삼.
3: 삼양계.
0: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만의 다과상이에요. 근데 쌍산 할아버님이 유학자시다 보니까 뭐 과하게 그 식사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드실 때 이제 멀리서 오신 그런 학자분들 대접할 때 주로 내오던 다과거든요.
2: 지금 아주 잘 갖춰진 그런 한상인 것 같아서 정말 엄청 대접받는 기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주시면은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아요.
0: 거기는 이제 저기 탱자차예요. 연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2: 육포가 보자.
1: 구례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으로 가는 길.
5: 정말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차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육포 위에다가 이렇게 잣가루를 얹는 것은 또 처음 봤어요. 아, 이렇게도 뭐 육포를 먹을 수 있구나. 아예.
1: 풍경에 눈이 호강하고 청가란 다과의 잎도 호강하는 구례에 나들이 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2: 그 움치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대소리하고 뭐 바람소리하고 뭐 차밭에 그거랑 보면은 정말 좋겠다, 힐링되겠다 그러고 꼭 제 딸내미랑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네요.
1: 대를 이어 갖고 가는 고택의 정원.
6: 두 분 행복하십니까?
0: 어때요?
7: 그렇죠.
0: 특히 오늘 같이 봄날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또 우리 자연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 날씨와 푸른 이파리 보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어른들이 하셨던 모든 그 말씀과 모든 그 대처가 참 현명하셨고 그때 당시는 참 답답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잘하셨고 제가 많이 본받고 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7: 고마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이제 답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1: 쌍산제에서는 자연을 닮은 인생을 느낍니다. 자연으로 가는 길목, 구례에서 이번에 찾아간 곳은 광의면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의 바람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청명한 이 소리 들리십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가득한 이곳은 지리산에서 자라난 울창한 대나무 숲.
8: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8: 여기가 대밭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9: 여기 대밭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대나무 자르려고 톱하고 나다고 가지고 왔어요.
1: 뭔가를 찾고 계신 듯한데요.
9: 대나무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대나무 고르고 있는 거예요.
8: 이 대나무를 어디다 어떻게 쓰시길래?
9: 저는 이 대나무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부채를 만듭니다. 두들겨 보죠. 이렇게 탁한 소리가 나면은 나이가 젊은 대나무.
8: 예.
9: 조금 맑잖아요, 소리가 더. 죽순으로 올라올 때부터 굵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대나무의 이 살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속살이.

0: 예, 그래서 아주 단단한 대나무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는 대나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면 얼어서 죽는 식물이에요. 그 강가가 아닌 산에서 수분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대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란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아주 강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단단하게. 가늘게 살을 뽑아서 만드는 바람을 내는 부채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에는 이 지리산 지역에 자란 대나무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1: 꿋꿋하게 자란 강한 대나무를 싣고 돌아온 것은 부채를 만드는 공방이자 갤러리.
0: 대밭에 다녀왔습니다.
2: 고생하셨네요. 네.
0: 제가 만드는 부채 마케팅을 좀 도와주고 있는 친구예요.
2: 부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채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체험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맡고 있습니다.
1: 태극 문양은 태극선. 그 중에서 손잡이가 있으면 단선이라고 한답니다.
2: 오치를 염색을 한 거예요. 이 손잡이에도 이제 오치를 입히고 나전을 입혀서 좀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만든 부채입니다.
1: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를 닮은 부채는 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2: 이렇게 촘촘하게 가늘게 살을 뽑는 것도 기술이지만 이틈 없이 촘촘하게 놓는 것도 기술이에요. 커도 부채가 작아도 휘어짐이 남다르죠. 여기 있는 부채가 좀 다르죠? 수입을 할수 없는 유일한 부채이기도 하고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합죽은 대나무 겉대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 표면을 아주 아주 얇게 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두 개를 악교로 합쳐서 두 개를 합쳤다 해서 합죽선이에요. 보시면 꼭 하나인 것처럼 굉장히 얇고 정교해요.
1: 펴고 접는 부채는 접선. 단선과 접선을 모두 만드는 장인은 드물답니다. 김주영 장인이 바로 모두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집에 가까이 와가면은 이 아버지 대나무 중에 노래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 딱딱딱딱 보다 보면 아 아버지 대나무 제쪽에 계시는구나.
1: 할아버지부터 3대를 이어온 일. 대나무 채집부터 부채 완성까지 전 과정을 해내는 장인은 구례에서 유일하답니다.
3: 뭐해? 대상마?
0: 예, 대상포 있어요. 예.
1: 살이 아닌 통 대나무를 삶는 작업은 제작 과정 중 가장 위험하다는데요.
3: 잿물을 넣고 삶았어요. 잿물 넣고 삶으면 속에 이제 찐이 빠지고.
1: 과거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는군요.
3: 방학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거들어준다고 하다가 빠졌네. 나 여기서 불 때고 앉았는데 막 엄마 그러더라고. 우물경아가 빠져버렸어. 막.
1: 대학생 때 입은 화상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3: 그 뒤에는 또 손을 다쳤어가지고 많이.
0: 이 손가락도 지금 수술하는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3: 우리 아들이 이 일하고 살까서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어. 나만 하고 말 걸로 알았는데.
1: 고단한 세월이 쌓여가도 멈출 수 없었던 부채 제작. 녹록지 않은 현실도 그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죠.
0: 1.2mm, 1mm, 0.7mm, 0.4mm입니다.
1: 부채 한 개에 국수가락처럼 가는 부채살이 250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살 녹기는 40년 넘게 해온 어머니도 장인급.
0: 살을 휘어서 이렇게 살 자체로 디자인을 했다는 게 지금 현재 세대보다 훨씬 더 멋을 아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 조상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1: 대학에서 과 수석까지 했던 아들이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말렸던 어머니도 이제는 기특하고 감사하답니다.
0: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각오가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 대를 이어서 했는데.

0: 그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앞으로도 저희 일을 할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아버지가 일군 대나무 숲. 그 대나무로 만드는 자연 바라.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차잎으로 만든 녹차. 조상의 정원을 이어서 가꾸는 부부까지. 구례는 자연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2: 소복이 마지막이에요. 아, 두 마리만 사서.
3: 경치 좋고, 인심 좋고.

0: 이게 수달 발자국입니다.
1: 이 섬진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오래 갈 수 있냐는 거는 수달이 얼마만큼 많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날 것 같아요.

0: stone.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1: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2: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3: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2: 10억이요?

0: 앉아 있는 거.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0: 너무 착해.
2: 궁금해. 이 나라 재래시는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 높아.
3: 따르시네.
2: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1: 아 왜요?
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4: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5: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6: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4: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7: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8: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9: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그거였어요.
10: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11: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8: 더 따뜻한
7: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10: 살게 되지 않을까요?
4: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12: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13: inspires.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셀 수 없이 많은 카메라가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돌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들, 놀라운 순간들도 포착되죠. 비탈길에서 튕겨나온 순간 잘못됐구나 싶었던 게 기억나요? AI가 만들어낸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죠.
12: 친구들은 제 생사도 몰랐어요.
11: 영상의 주인공들은
13: 실제로 닥치기 전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줄 모르죠. 정말 놀랐어요.
11: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까요?
12: 평소엔 굉장히 침착한 편인데 그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11: 아슬아슬했던 구출.
12: 잘 불이 붙어서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운전자가 위험했어요.
11: 10년 감수한 사고.
12: 배가 가라앉고 있었죠. 내 아들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11: 무시무시한 힘을 과시하는 대자연.
12: 차에서 내리자 나무 윗부분이 부러지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11: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들을 찾아갑니다.

0: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 그 부근이 상어 출몰 지역이라는 사실이 저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0: 비행기는 등골 오싹한 물에 불시착하고 한 부부는 맨몸으로 토네이도를 맞이하고
2: 화물열차가 달려오는 소리 같았죠.
0: 평온하던 미용실은
3: 갑자기 주변이 하얘진 것만 기억나요?
0: 쑥대밭으로 변하죠.
3: 그렇게 큰 소리는 평생 처음 들었어요.
0: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추돌을 당했죠. 뒷자리에 탄 사람은 튕겨나갔지만 운전자가 자동차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보통 사람들의 현장 접근을 제지하죠. 하지만 이날은 사람들이 해결사였습니다. 경찰관이 구경꾼들을 불러 차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어린이가 불길이 치솟는 아파트에 갇혔죠. 다행히 이웃 사람이 지체 없이 구조에 나섭니다. 소방관들도 도착 즉시 사다리를 올려보내죠. 이웃집 아저씨는 무사히 어린이를 구출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웃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태평양 건너 호주에서도 고마운 이웃들은 살고 있습니다. 버스의 한 가정집. 술 취한 운전자의 차가 수영장에 빠졌죠. 차에 갇힌 채 운전자는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옆집에 사는 착한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곧장 달려와줬죠. 운전자를 탈출시키려고 애쓰는 이웃들. 하지만 차 유리는 팔꿈치로 찍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벽돌로 내리쳐도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이웃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당했죠. 다행히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건 자동차와 울타리와 수영장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마음씨 착한 이웃을 만날 수 있죠. 마이애미의 럭셔리 부동산 시장에도 따뜻한 이웃은 있었습니다.
4: 크리스티아노 피케트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죠.
0: 대도시의 부동산 중개업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크리스티아노는 눈을 높이기로 했죠.
4: 마이애미에서 괜찮은 부동산을 찾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차를 타고 다니며 지상에서 부동산을 구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중에서도 부동산을 보여드리기로 했죠. 상공을 날아다니면 어떨까요? 펜트하우스도 제대로 보입니다. 자동차나 보트에서 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0: 그래서 패러글라이더에 동력을 장착한 패러모터를 타게 됐습니다. 패러모터 덕분에 한 번은 사람도 구했죠.
4: 그날 아침엔 마이애미 남쪽의 홈스테드 지역으로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갈 계획이었어요. 페로모터를 타는 친구 한 명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출발은 같이 했어요.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죠. 날씨도 화창했어요. 높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악어를 보고 싶어서였죠. 그 부근에는 악어가 많이 살거든요. 악어 골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할 정도죠.
0: 어디선가 풍덩 소리가 들려서 크리스티아노는 움직이는 악어가 있나 둘러봤죠.
4: 자동차였어요. 보자마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0: 진 곳이라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못 본 것 같았죠. 여자분은 쓰러져 계시더군요. 제가 그분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1: 페로모토는 원래 착륙시키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번 착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했죠.
0: 그 순간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처엔 전기줄도 지나가고 나무도 많고 땅도 울퉁불퉁했죠.
1: 위험 요소들을 차례로 피하며 크리스티아노는 비상 착륙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더 있었죠. 악어였습니다.
0: 그분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한 건 물에 뛰어들어서 익사하지 않게 구하자는 거였죠. 처음엔 그랬어요.
2: Need help!
3: Oh my God! I fell with my car in here.
0: 그제야 익사가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물엔 악어들이 있었어요. 물에 뛰어들 수가 없었죠. 그때 수로 건너편에 사람이 보였어요. 사정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죠.
1: 크리스티아노가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자 건너편에 있던 주민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 근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전혀 몰랐던 남자였죠.
0: 그분은 로프를 가져와서 그 여자분 쪽으로 던졌고 목숨을 구했죠. 이웃에 살던 그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1: 여자는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수로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0: 지름길로 가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 부근 지리를 잘 몰라서 수로에 빠졌죠.
2: Thank you, sir. No problem.
0: 경찰 소방서하고 통화하면서 사고 위치는 미리 알려드렸어요.
4: Rescue is here. Thank God everything is good now.
0: 저는 구조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 Thank you. Thank you, guys.
0: 그 뒤에 떠났어요. 영상을 촬영한 건 그 일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였죠. 제가 촬영한 영상이 방송에 나가고 엄청난 조회수까지 기록할 줄은 몰랐어요.
2: 아, 예수.
4: Wow. Hey, we pretty much saved this lady's life today, okay? Definitely. Oh my.
1: 크리스티아노는 이후 플로리다 경찰이 주는 올해의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0: 사실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없어요. 누구든 그랬을 겁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니까요.
1: 미국 플로리다의 잭슨빌입니다. 리틀리그 야구 경기가 한창이죠. 하지만 이날 벌어진 일은 작지가 않았습니다. 회오리 모래바람은 시속 95km 이상도 기록된 적이 있죠. 다행히 이날은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여성은 새 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남편과 세 자녀를 따라가며 이 영상을 촬영했죠. 믿기 힘들지만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자동차 차대가 3억 볼트 전기를 도로로 내려버렸죠. 새 차의 전기장치는 타버렸지만 아이들은 슈퍼 히어로가 될 거라며 꿈에 부풀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남아공입니다. 바다가 바로 내다보이는 한 레스토랑에 예고도 없이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왔죠. 다행히 파도에 휩쓸려간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손님들은 한동안 해변 식당에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죠. 변덕스러운 날씨는 이렇게 화창한 날도 단숨에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캠핑카가 집이라면 일기예보엔 더 귀를 기울여야죠.
5: 앨리슨 체프먼입니다. 앨리라고들 부르죠. 오래전부터 캠핑카에서 살았어요.
1: 그걸 촬영하기도 합니다.
6: Catch you later, Roswell.
1: 가족은 남편인 잭.
7: Wash your clothes the old-fashioned way.
1: 반려견인 말리. 메이시죠.
6: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they like the woods as much as we do.
1: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 늘 새로운 모험이 기다립니다.
5: 캠핑카 문만 닫으면 집에 탄 채로 어디든 가고 차를 세우고

0: 하고 문을 열면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건 똑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1: Thanks for tuning in.
0: Bangers!
2: 꿈 같던 일상이 악몽으로 돌변한 날도 있었습니다.
0: 잭은 용접 일을 하는데 텍사스에 일자리가 생겨서 그리로 갔죠. 텍사스에서 산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였어요.
2: 잭이 출근한 뒤 엘리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3: 엘리는 폭풍을 무서워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다행히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사정을 듣고 일찍 퇴근하라고 해줬고요.
2: 2022년 미국에서는 23명이 토네이도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2023년엔 희생자 수가 3배로 늘어났죠. 또 다른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부부는 대응 방안들을 찾아봤습니다.
0: 부근에는 폭풍 대피소 같은 게 없었어요. 경보가 발령되고 토네이도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죠.
2: 트레일러 파크에 갇힌 채 두 사람은 급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0: 저희는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해요. 그래서 별난 일이 생기거나 폭풍 같은 게 다가올 때면 카메라를 켜죠.
4: My heart's beating a million miles an hour and Zach's worried about filming.
2: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320km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캠핑카는 안전한 대피 장소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3: 캠핑카는 토네이도에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든든하지가 않으니까요. 운이 나쁘면 큰 나무가 부러지며 캠핑카를 덮칠 수도 있고요.
4: Where do we go? What do we do?
2: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기상특보는 여전히 으스스했습니다.
4: Orange.
5: Where's that?
4: Here, we're in orange. We literally are in orange right now.
3: 본능적으로는 캠핑카를 벗어나기가 싫었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였어요.
4: Seriously, are we okay? We're not okay. This is not okay. This is not okay.
3: 하지만 캠핑카가 뒤집히고 나무가 쓰러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나가야 했어요.
5: He's coming right at us.
4: What do we do?
5: Hey, calm down. That's what we do.
0: 전 바닥에 앉아있었고 개들은 겁을 먹었죠. 잭은 밖으로 나갔어요. 시야라도 확보되면 어느 방향이 나을지 알 거라고요. 대피할 방향이든 대피할 곳이든 찾아보기로 했죠.
3: 차에서 나가자마자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굵은 나무의 윗부분이 부러지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고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2: 토네이도는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몸을 숨길 곳을 찾았죠.

0: 바람이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나무 같은 데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났죠.
1: 화물 열차가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0: 도랑에 서 있는데 바람이 바뀌는 게 느껴졌죠.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고요해졌죠. 바람이 뚝 그친 거예요.
1: 바람이 우리 바로 위를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는 사방이 쑥대밭이 됐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저희 캠핑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2: I mean, I'm just happy we didn't like tip over and go crazy.
1: 토네이도 때 영상을 저희 채널에 공개하자 많은 분이 공유해 주셨고 뉴스에 방송도 됐어요. 댓글이 많았는데 무례한 분들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진짜 멍청이다 라고 했죠.
3: 두 사람 생각은 어떨까요? 밖으로 나간 걸 후회할까요?
0: 바로 옆에 서 있던 캠핑카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캠핑카가 뒤집힌 경우도 몇 건이나 있었죠. 캠핑카가 날려가 나무에 부딪히기도 했고요. 저희는 가까스로 총알을 피했죠.

0: 기상 전문가 중에는 저희 영상을 공유하면서 악천후에 대처하는 법을 설명해주는 분도 있어요. 저희 영상을 공유한 기상청들도 있고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승용차든 캠핑카든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해요.
1: 기후변화로 악천후는 뉴노멀이 돼가고 있습니다. 엘리와 잭의 캠핑카 생활은 계속되죠. 물론 일기예보는 자주 확인할 겁니다.
2: 미리 생각해두는 게 중요하죠.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 계획을 짜고 최대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0: 영상에 따뜻한 댓글이 달리면 좋아요. 잘했다, 자기는 엄두도 못 냈을 것 같다, 훌륭한 본보기다 같은 댓글이죠. 그런 댓글을 보면 뿌듯해요.
1: 배는 낭만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흥분을 선사하죠. 하지만 네덜란드의 한 부두 노동자는 자칫하면 배에 깔려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부두 노동자는 다행히 무사했죠. 3,520톤이나 되는 배였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미국 오리건주 해안경비대가 파도에 휩쓸린 요트를 구하러 왔습니다. 요트엔 한 사람이 타고 있었죠. 구조대원 한 명이 헤엄쳐 다가갈 때 요트는 침몰합니다. 놀랍게도 헤엄치던 구조대원은 무사했죠. 헬기를 띄워준 동료들 덕분에 요트에 타고 있는 사람도 결국 구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요트 도둑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도둑도 직업을 바꾸면 좋겠네요. 하얀 파도에 휩싸였으니 손도 좀 씻었길 바랍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경찰이 달아나는 보트를 적발했죠. 주인은 바다로 떨어졌고 보트는 조종하는 사람도 없이 시속 65km로 질주했습니다. 부근을 지나는 다른 보트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 보안관보가 건너갑니다. 액션 영화에서 몇 번이나 봤던 장면이죠. 보트는 한참 전 부두 근처에서 구조된 주인한테 다시 돌아갔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한테 홍해는 뷔페 식당 같은 곳이죠. 1,000종이 넘는 물고기와 400종이 넘는 산호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테일러와 아들인 크리스천은 이집트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다이빙 경험이 적지 않은 부자한테도 이 여행은 힘들었습니다.
3: 아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서 기대가 컸죠. 둘 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1: 홍해 여행을 고대한 건 의사인 크리스천 헨슨과 아내 미셸도 마찬가지였죠.
4: 이집트는 다이빙의 천국입니다. 언제 가든 볼 게 정말 많아요. 똑같은 지점에서 몇 번이나 다이빙해도 질리지 않죠.
1: 6박 요트 여행의 손님은 26명, 요금은 우리 돈으로 13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3: 전날은 돌고래 무리하고 같이 다이빙했어요. 돌고래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장난을 쳤죠.
1: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 조식을 먹고 아빠랑 전 침대로 직행했어요. 다이빙하기 전에 쉬려고요. 에너지를 비축해두기로 했죠.
1: 데이비드와 크리스천이 쉬는 동안 헨슨 박사는 볼에서 다이빙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4: 모든 게 평소하고 다름이 없었어요. 배가 좌우로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그게 다였죠.
1: 아내인 미셸은 갑판에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던 중이었습니다.
6: 요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옆에 있던 탁자를 잡았어요.
1: 잠시 후 승객들은 요트 여행을 예약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에 휩싸입니다.
4: 배 전체가 흔들렸어요.
6: 그러다 갑자기 전복됐죠.
4: 요트가 전복되는데 걸린 시간은 길게 잡아야 90초였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었죠.
6: 요트 옆쪽을 보며 전 생각했어요. 다이빙 데크가 잠겼네. 살아서 돌아갈 수는 없겠어.
1: 갑판의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을 때 데이비드와 크리스천은 서서히 가라앉는 배의 선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3: 전 쉬다가 튕겨나와 두 침대 사이에 꼈고 아들 침대를 받고 섰죠. 고개를 들어보니 선실문이 머리 위에 있었고요.
1: 근처에 있던

0: 다이빙 보트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대원들도 현장으로 오고 있었죠.
1: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다른 분들이 요트에 타고 나머지 승객들을 구하게요.
0: 홀에 있던 미셸의 남편은 문제점 하나를 깨닫습니다. 문이 배에 남아있는 승객의 구조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2: 그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게 돼 있었는데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바깥쪽에서 계속 밀게 되면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0: 그래서 다음에 대피할 승객을 위해 문의 유리를 깼죠. 데이비드와 크리스천은 아직 선실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3: 계단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출입문이 천장에 가 있어서요. 겁이 나기 시작했죠. 아들이 죽는 걸 보겠구나 싶었어요. 어떻게든 나가자, 아들을 내보내자고 생각했죠.
0: 갑판으로 나온 헨슨 박사는 아내를 만나 무사히 구명보트에 탑니다.
2: 그냥 끔찍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실종자는 몇 명이나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3: 다시 고개를 돌려서 복도 쪽을 보니 문틀을 붙잡고 있는 손이 한상 보였어요. 또 누가 있었던 거죠?
0: 페르난도라는 승객은 데이비드 아래쪽에 갇혀 있었죠. 크리스천은 페르난도의 어깨를 밟고 계단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3: 이러셨어요. 나를 밟고 가세요. 나를 밟고 아들을 따라가세요. 전 그대로 했어요.
0: 탈출에 꼭 필요했던 행운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크리스천은 물에 잠긴 홀을 지났고 헨슨 박사가 깨어둔 문을 지나 갑판으로 나왔죠.
4: 유리를 깬 헨슨 박사님의 통찰력이 놀라웠어요.
3: 그분 덕분에 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정말로 감사드려요.
0: 부자와 달리 페르난도는 아직 갑판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 데이비드와 크리스천은 생명의 은인의 생사도 모른 채 요트를 떠납니다.
5: 에이!
6: Hi, Fernando. It's good to see you.
7: Hey, Fernando.
3: 페르난도가 구조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순간은 정말... 정말 기뻤어요.
4: 그 소식에 웃었어요. 아빠는 더 좋아하셨죠. 그분 걱정에 우울하셨거든요.
0: 부근에 있던 배들과 이집트 해군의 구조 작업 덕분에 요트에 탄 사람 모두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4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자 승객들은 얼마나 큰 위기를 모면했는지 실감하게 됐죠.
1: 테일러 부자가 구조되는 걸 봤는데 데이비드는 큰 부상을 당했더군요. 얼굴은 배직장 같고 몸을 떨었죠. 충격 상태였어요. 머리 곳곳엔 붕대였고요. 그분 걱정을 많이 했어요.
0: 흉터가 남긴 했지만 생존자들은 침몰 사고 때문에 좋은 친구들이 새로 생긴 점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8: We were very lucky, David. We were very lucky.
3: 제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 세 사람 덕분입니다. 페르난도가 없었다면, 제 아들하고 헨슨 박사님이 없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2: 저도 그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했죠. 그 상황 때문에 문제를 푼 거예요.
0: 공중지비를 돌면서 뜨거운 물을 컵에 붓는 조종사. 그냥 우쭐대는 거라고요? 우쭐대는 거라도 이번 주인공이라면 감탄할 것 같습니다.
4: 콜로라도에 사는 데이비드 래쉬입니다. 2살 때부터 나는 게 좋았고 비행기를 처음 본 순간부터 조종하고 싶었어요.
0: 어드벤처 전문 의류 회사를 운영 중인 데이비드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꿈을 하나씩 실현했죠. 비행기 교체 시기가 다가왔을 때는 경제적인 여유도 갖고 있었습니다.
4: 첫 비행기에 3배 반 정도 투자를 했어요. 기능도 속도도 비행 고도도 훨씬 좋아졌죠.
0: 구입에 3억 원, 보강과 수리에 600만 원가량을 들인 비행기였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첫 번째 비행도 아주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 항상 제 눈길을 끌던 사진들이 있었어요. 금문교

0: 지역을 배경으로 비행기가 떠 있고 전경엔 안개가 깔린 사진이요. 그쪽엔 비행기가 있는 제 친구가 살고 그 친구 동생은 사진작가입니다. 그래서 나도 금문교를 배경으로 비행기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싶었죠.
1: 데이비드한테는 볼거리를 연출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들인 비행기는 데이비드 생각과 달리 촬영에 적합하지 않았죠.
0: 해안을 따라가다가 금문교 옆을 지나려는데 그 순간 비행기 모터가 꺼졌어요. 추락하는 내내 다시 시동을 걸려고 애를 썼죠. 다시 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1: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데이비드와 동승자는 태평양으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그 계절에 금문교 부근 바다 수온은 겨우 12도 안팎. 잠수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10분 안에 저체온증이 오는 온도였죠. 그것도 추락에서 살아남을 때 얘기입니다.
0: 남은 시간이 30초 정도였기 때문에 관제탑에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와 무전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얘기했죠. 친구는 제 말을 관제탑에 전했고요.
2: We're on it. We're going to get the Coast Guard out there as soon as we can. Okay, yeah.
1: 조종 실력 덕분에 비행기는 안전하게 내려앉았죠. 하지만 곧바로 다른 종류의 위험이 시작됩니다.
0: 해안을 따라 비행했기 때문에 부근에서 헤엄치는 백상아리를 많이 봤어요. 상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죠. 계속 봤으니까요. 물에 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상어 생각이 났어요.
2: Yes, sir. There's two people in the water here. And the aircraft is gone.
1: 차가운 물과 상어 생각을 덜하기 위해 데이비드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0: 바로 전날 방수 기능이 좋은 휴대전화를 샀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이걸 촬영해 두자고 생각했죠.
3: So we're out here in the Pacific Ocean floating around. Got some homemade flotation devices here in the form of seat cushions and window shades.
0: 물에 들어가고 15분 정도까지는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둘 다 기세가 등등했죠.
3: Isn't life fun?
0: 어이없는 상황을 가지고 농담도 했습니다. 새로 산 비행기를 타고 나오자마자 침몰시켰으니까요. 현실 같지 않았어요.
3: Oh yeah. Starting to get a little cold out here. Lots of jellyfish bobbing around. Got Owen up there doing circles. Says there's a helicopter on the way.
0: 15분은 20분, 30분이 됐고 저는 저체온증이 시작됐죠. 진짜 추웠어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도 힘들었죠. 제어가 힘들 만큼 떨렸어요.
3: Hopefully someone comes fix us up soon.
0: 무한정 물에서 버틸 수는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순간
0: 눈앞이 흐릿했어요. 오한이 심했거든요. 헬기는 보이기 전에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몇백 미터까지 다가온 다음에야 눈으로도 포착했죠. 전 이제 됐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1: 딱 맞게 도착해준 해안 경비대 덕분에 데이비드와 일행은 안전한 곳으로 후송됐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사고 영상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공유했죠.
0: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예방 자료로 활용하거든요. 전 촬영한 영상 사진을 전부 제출했죠. 모터가 꺼지기 몇 초 전에 계기판 영상도요. 모든 걸 살펴본 위원회는 제 조종엔 문제가 없었고 비행기 모터나 동력 장치가 문제였다고 했죠.
1: 바다를 볼 때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행운을 깨닫게 됩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소중한 걸 잃을 뻔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미국 미주리주 소방관들이 빙판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훈련이 끝나자마자 소방서 드론이 빙판 구멍에 빠진 10대 소년 2명을 발견했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선 몇 분만 지나도 의식을 잃고 가라앉을 수 있죠. 진짜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 소방관들은 소년들이 추위에 굴복하기 전에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0: 소년들을 거의 끌어낸 순간 얇은 얼음이 다시 깨지며 모두가 물에 빠졌죠. 마침내 소년들은 물에서 나와 육지로 끌려갑니다. 신속하게 출동해준 소방관들 덕분에 소년들은 금세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북서쪽으로 800km쯤 떨어진 아이오와에서도 10대 소년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 소년은 차에 탄 채 물에 빠진 노인을 봤죠. 83세 노인을 구하기 직전 소년은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다른 승객을 발견합니다. 노인과 개를 구하는 데는 4분도 걸리지 않았죠. 소년 영웅 덕분에 노인과 개는 금세 건강을 회복했다네요. 콜로라도에서도 소년 영웅들은 행동에 나섰죠. 이번엔 눈사태였습니다.
1: Is anyone stuck?
2: Dog.
1: A dog?
0: 산책을 나왔던 견공이 가파른 경사면에서 뛰어내리면서 발생한 눈사태였죠. 눈에 묻힌 채 몇 분만 지나면 개는 추위나 산소 부족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타주 눈사태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눈에 묻히고 15분 안에 파내기만 하면 피해자의 93%는 살아남아 회복이 되죠. 15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1: It's been 15 minutes. Actually, it's been over 15 minutes. I'm gonna have to snowboard out of here, dude. This is not... I'm not dying for a dog day.
2: Oh, I found him.
1: You found him?
2: I found him, yeah.
1: Come on, buddy. Yeah. Hey, you're okay. Holy shit, he just survived a 20-minute burial. You okay, buddy? A little scared?
0: 견공은 건강한 몸으로 주인과 재회했습니다. 늦지 않게 발견된 게 천만다행이었죠. 이번 영웅들이 목격한 산사태의 피해자들은 운에 기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촬영한 눈사태 화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3: 뉴욕주에 사는 에릭 호트먼입니다.
0: 20살 에릭은 동생들하고 같이 스포츠 중계를 즐겨보죠. 막내 한스는 16, 둘째 트로이는 18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부모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죠. 크리스마스 연휴에 온 가족이 오스트리아에 가기로 했습니다.
4: 오스트리아에서는 전부 다 스키를 타요. 산은 여기보다 10배쯤 가파르고 지형도 스키 타기 딱 좋죠.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가봐야죠.
0: 2022년 크리스마스. 부모님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스키 타러 간 삼형제를 기다리고 있었죠.
4: 셋 다 한 번만 더 타고 돌아가기로 정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갔고 그때까지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저희는 초급 코스를 탔죠. 상급자 코스는 자신 없어서요.
3: 트로이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주변을 찍기 시작했어요. 경치가 정말 멋졌거든요.
0: 알프스 산맥에서는 최근 들어 눈사태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사태 예측도 어려워졌죠. 그날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 중에도 눈사태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4: 막내 한스는 자주 장난을 쳐요. 그래서 한스가 눈사태야 하고 소리칠 때도 형하고 전 무시했죠. 그러다 고개를 들었는데 보이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0: 눈사태는 시속 320km까지도 밀려내려오죠. 앞을 가로막는 건 말끔히 쓸려갑니다.
1: Oh my god! Oh my god!
4: 눈앞에서 사람들이 눈사태에 쓸려갔어요.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아차렸죠. 눈에 묻힌 사람이 나올 테니까요.
1: Yo, we gotta go check on those people.
0: 그제야 형제는 자신들의 동영상이 눈사태 피해자들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트로이는 곧바로 인명구조대에 연락해서 말했죠. 동영상이 있다고요. 구조대는 저의 영상을 보고 눈사태 발생 시점에서 스키를 타던 사람이 몇 명쯤 되고 어디쯤에서 몇 명이 눈사태에 쓸려갔는지를 가늠했어요.
1: 보트먼 형제가 보낸 동영상 덕분에 인명구조대는 3시간에 걸쳐 눈과 얼음에 파묻혀 있던 스키어 10명의 위치를 찾아냈죠.
2: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구조대원 같은 분들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1: 자원봉사자 200명이 도착해 두께 2m에 가까운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는 몇 명 나왔지만 눈사태 사망자는 없었죠.
3: 오스트리아에서는 산사태가 지나가면 실종되거나 죽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사망자, 실종자가 없으면 교회 종을 세 번 울려요.
1: 삼형제 덕분에 그날도 교회 종은 세 번 울려서 모두가 살아남은 걸 알렸습니다.
0: 저희한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도망치는 것, 두려워도 맞서는 것이요. 셋이 한 팀이 돼서 남을 도우려고 애쓴 게 자랑스러워요.
1: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라면 촬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비싼 반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을 때는 촬영이 더 필수적이죠. 반지를 준비했다는 건 화면으로 증명될 테니까요. 승낙을 받지 못하면 착륙할 때까지 꽤나 어색하겠는데요.
4: Yes or no?
1: 숨 참으신 분 이제 쉬셔도 됩니다.
4: She said yes. Woo!
1: 특별한 순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하죠.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한 가족은 독립기념일을 자축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폭죽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고 나며 한숨 돌린 순간 다친 사람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하지만 동영상을 시청한 3,700만 명은 사용하지 않을 폭죽은 안전한 곳에 치워놔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하와이에서 열린 한 결혼식. 하객들은 신랑 신부가 이 특별한 날을 잊지 않도록 모든 순간을 화면에 담았죠. 이번 불청객은 참석자 모두 평생 잊지 않을 게 확실하네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치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인공한텐 특별한 치장이 쉽지 않았죠.
5: 영국 시필드에 사는 니키타라고 해요. 졸업 무더위 때문에 그날 미용실에 갔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 직전 졸업시험 기간엔 바빠서 머리가 엉망이었고요.
1: 멋진 모습으로 졸업 무대에 참석하기 위해 니키타는 그런 마음을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냈죠.
6: 루스 헤어, 헤어, 네일, 메이크업 전문가죠.
7: Yeah, that's fine. Yeah, that's something we can do for you.
6: 졸업 무도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날은 다들 최고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1: 그래서 적임자를 배정해줬습니다.
2: 셰필드에서는 미용사 샘입니다. 졸업 무도회에 가려고 오는 손님들 머리를 할 때는 마음을 편하게 먹게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게 중요해요. 무도회 참가자들한테는 17, 18살까지의 인생을 통틀어 제일 중요한 날, 진짜 특별한 날이거든요.
1: 니키타가 미용실에서 만나고 싶었던 건 샘만이 아닙니다.
6: 사실 저희 미용실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건 바로 마스코트 강아지 밀리예요. 보통은 창가에 앉아서 저희를 지켜주죠. 미용실의 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0: 갑자기 시야 전체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 평생 제일 큰 굉음이 들렸죠.
1: 사방이 유리였어요. 저하고 샘 의자도 유리 조각 세례를 받았죠. 미용실은 전쟁터로 변했고요.
2: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습니다. 미용실 유리창은 주차 라인인 줄 알았죠.
3: 안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나갔는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고 차가 거의 미용실 안에 들어와 있었죠. 정말 놀랐어요. 큰 충격이었죠.
2: 기적적으로 운전자와 미용실에 있던 사람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0: 대기석에 손님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분홍색 의자에 사람이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거예요.
3: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죠.
2: 다친 사람은 물론이고 다친 동물도 없었습니다.
3: 사고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밀리는 괜찮아요? 하고 밀리가 창문 앞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게 다행이에요 였어요.
2: 니키타가 꿈꿨던 동화 같은 변신은 아니었지만 니키타의 신발은 유리구두로 변해 있었죠.
0: 신발을 털어줬어요. 유리투성이어서요. 그리곤 서둘러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을 했죠.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4: 해주신 머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무도회에서는 친구들, 선생님들을 모두 만나서 졸업시험이 끝난 걸 축하했고요. 미용실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다니 CCTV가 없었으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0: 상담완료시 유니아 내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0: 있어도
1: 됩니다.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4: 진단비도요?
2: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2: 오, 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와 씨름 중인 사람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밤 열매 수확 작업.
4: 자롱밤 모양 하루 따로 윙메달 겁니까?
3: 평균 30kg이 넘는 팜 열매를 옮기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맙니다.
4: 우리가 이마.
3: 한편 태국 대표 관광 선물인 과일 비누. 알록달록한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5: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3: 비누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김한 씨에게 끊이지 않는 돌발 상황.
6: 긴급 상황.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3: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태국 현지에서 뚝심처럼 끝까지 혼자 비누를 만들어 온 그의 성공기.
5: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3: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납품 매장만 1,000개 이상, 세계 14개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여전히 발로 뛰는 게 일상입니다.
7: 아, 배고파가지고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3: 한편 과일의 왕 두리안을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를 맨몸으로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8: 고마워. 그 미식바 고마워.
3: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두리안을 얻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마주한 사람들. 태국의 명물을 사수하는 치열한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열대 과일의 천국이자 진한 향신료의 풍미가 일상에 스며든 나라 태국. 향신료와 허브의 풍미가 살아 숨쉬는 태국 요리는 매콤함과 달콤함, 새콤함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푸켓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끄라비. 이곳에선 태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아침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해진 한 공장.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건 바로 팜 열매인데요. 팜유 수출국 세계 3위인 태국. 국민 대다수가 식용유로 팜유를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인답니다. 뜨거운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팜 열매. 붉고 작은 열매 속에는 풍부한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데요. 태국에서만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팜 열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열매인 셈이죠. 팜나무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한 농장. 태국은 연중 뜨거운 기후가 이어져 팜 열매가 자라기 좋은 기후인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팜 열매 수확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잘 익은 팜 열매랍니다.
1: 달룩 팜 브라만 20kg, 하루 밥에 담남만 날 브라만 3.4등 3.5kg. 아, 긴다.
0: 팜 열매는 삶거나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1: 조금 왔니?
0: 팜 열매는 잘 익을수록 기름 함량이 많아져서 수확할 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나만. 두칸네, 나단 칸네. 만펜나만. 두안이펜 멜렛나이 홍만. 로자파베스카. 담크랑삼앙. 루아하한사. 벤야가다이.
0: 팜유는 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국의 한 휴게소. 태국 사람들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튀김 만두, 까리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때도 팜유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2: 남만 팜, 나카, 벤 남만, 티, 뱀, 라우 남마, 사이, 벤 수원, 바꿔, 콩, 아한, 레오, 만, 양, 탐, 아이, 쿠나, 팜, 아한, 콩, 듬, 아이, 뺀, 루, 아이, 뺀, 사팜, 아이, 뺀, 로사, 자.
0: 고온 조리의 강한 특성 때문에 태국의 다양한 요리와 길거리 음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태국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팜유 농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나무 높이 달려 있는 팜 열매를 딸 수 있게 길이 조절은 기본. 장대 끝에는 팜 열매를 자를 수 있게 날카로운 낫이 달려 있는데요. 각자 키아우를 점검한 뒤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는데요. 이때 팜나무를 수시로 올려다보는 작업자. 팜 열매를 찾고 있는 걸까요?
3: 멍살라이 밤 라이 쭉 라이 쭉 라이 반하네 갑 레 라이 밤 따와 라이 데잉 하면 쭉 는 하오가.
0: 팜나무의 높이만 평균 20m 이상. 거대한 야자나무 잎속에 숨어있는 팜 열매가 잘 익었는지를 판별하는 건 곧 팜유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목표 팜 열매를 찾은 작업자 바로 수확에 들어갑니다. 긴 키아유로 거대한 야자잎부터 제거해내는데요.
3: 낫땅꼰, 보아, 만방, 꼬라이요. 자, 와메 낫땅꼰, 만.

0: 언젠가 볼라이매나.
1: 야자잎 하나만도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인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잎을 잘라내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팜 열매. 열매는 나뭇잎보다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줘야만 하는데요. 수십 미터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해야 하는 작업. 이때 떨어지는 열매를 재빨리 피하는 것도 작업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팜 열매. 나무의 높이와 작업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키아웃. 덕분에 높게 달려있는 팜 열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긴 장대 끝에 날카로운 낫이 달려있어 조금만 방향이 빗나가도 위험천만한 상황. 먼저 위치를 잡기 위해 바닥에 대고 긴 키아우를 나무에 세우는데요.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드디어 수확한 팜 열매. 열매가 떨어지는 방향도 늘 예의주시해야만 하는데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전쟁터. 한참 수확을 하던 작업자가 키아우를 내려놓는데요. 억센 야자나무를 상대하다 보니 칼날이 무뎌지는 게 다반사. 수시로 이렇게 칼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키아우 칼날의 날카로움은 곧 작업 속도와 직결되는 일. 수확 속도를 위해 정성스레 칼을 갑니다. 키아우를 날카롭게 재정비한 후 다시 수확에 나서는 작업자. 그 사이 태양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수확량을 맞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데요. 연이어 떨어지는 팜 열매.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필요한 팜 수확 작업. 게다가 고온의 날씨까지 작업자들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리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려운 극한의 팜 열매 수확. 서너 시간의 작업만에 온몸을 땀으로 샤워했습니다. 이야, 진짜 힘드시겠네요. 잠시 물을 마시며 체온을 식혀주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든 폭염과의 사투. 물 한 모금은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와 거친 현장을 버텨낸 손에는 채울 만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야자수 잎을 돗자리 삼아 다 함께 둘러앉은 작업자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합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땀 흘려 일하는 작업자들에겐 최고의 만찬인데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고된 하루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

0: 서로의 고단함을 나누며 또다시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워야 할 수확량이 남았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 강도는 두 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데요.
1: 문 닫지 않았거나 본문 이런 데다 문 몸에 있네요.
0: 작업자들의 마음은 무르고 더욱더 거세지는 비바람.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 강해진 빗줄기로 인해 결국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지나가고 다시 뜨거운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농장 한쪽에선 수확한 팜 열매를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열매 하나당 무게는 평균 20kg에서 30kg. 열매 하나를 올려드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무겁고 날카로운 팜 열매를 옮기기 위한 필수 장비. 열매를 찌를 수 있게 끝은 뾰족하게 설계. 나르기 좋게 손잡이가 달린 세막대인데요.
2: 보가 이 룩바 하이큰 브라만 기 안 나가 왈라.
1: 브라만 하나씩 큰 빠야.
2: 골라.
0: 수확이 시작됨과 동시에 트럭에 옮겨 담아야 하기 때문에 팜 열매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요.
3: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1: 롱다이.
0: 무려 30kg에 달하는 팜 열매 나르기 도전에 나선 극한 PD. 호기롭게 열매를 찌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체력 좋다고 소문난 극한 PD 들어올리는 것조차 난관입니다. 열매 하나조차 제대로 옮기지 못했네요. 여기서 멈출 순 없죠. 2차로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실패. 아유, 잘 좀 해보지, 거참. 3차 도전도 실패.
3: 아,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매일 나누는 거예요?
1: 그만 담 빠짐 요래요, 그담 두반 요래요. 만가 느아이? 아, 웨라, 가르쳐, 제가. 아, 딱 내 바티, 타라이, 거. 뽀, 빡, 나이.
0: 긴 막대로 열매를 찌른 후 열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허벅지를 받쳐준 다음 어깨에 받쳐서 열매를 옮겨주는데요.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중노동. 그런데 어깨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오랜 작업 끝에 완전히 변형돼버린 어깨. 고된 노동의 흔적입니다.
2: 이 변화를 합니다.
1: 큰 밥을 만든 큰 맛. 갑도 완전 접어, 아, 마을가 뒷판이요.
0: 팜 열매를 가득 실은 트럭은 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팜유 공장으로 곧바로 옮기는데요. 그날 수확한 팜 열매는 그날 바로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4: 이 농간 팜팔란 가장 팔린 요기 원라 1200 탄 더원 팔린 남만 유바만 200 탄 더원.
0: 농장에서 들어온 팜 열매를 공장 안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하다 보니 신경이 두 배로 쓰이는 작업입니다.
5: 아, 농장에서
0: 걷어들인 팜 열매는 지지할 틈 없이 팜유로 만들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운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상의 품질로 거듭나기 위해 서둘러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0: 아니 좀만 말입니다.
1: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비누 만들기. 매일 아침 반복되는 꼼꼼한 점검. 한순간의 실수가 불량률을 높일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0: 외부로 이런 거를 내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회의 내용이었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다양한 국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통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김환 씨. 본격적인 제작 작업 전 청결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2: 제가 머리에서 아르고 초코에서 아, 사망에서 아하.
1: 깨끗한 비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위생. 제조 과정 중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면 제품의 색상과 향,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랍니다. 벌써 비누 작업이 한창인데요. 포장을 앞둔 다양한 비누들, 모양도 색도 다양합니다.
3: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종류였는데 그것도 많이 줄여서요.
1: 망고부터 두리안, 코코넛, 망고스틴까지 태국의 다채로운 열대 과일이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김한 씨는 왜 태국까지 와서 비누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3: 제가 대학교 2년 중퇴를 하고 태국에 이제 가이드로 처음에 와게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짜뚜짝 시장을 또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매장에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팔고 있었던 게 사각 모양의 비누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안에서 방 두 개짜리였는데 그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레인지 사다가 거기서 비누 녹이고 색소 넣고 향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둘이서 같이 이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1: 비누 사업을 위해 무작정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던 김한 씨. 밤낮으로 비누 베이스를 만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 아직도 마음에 남는 거는 어떤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그때 당시에 제가 300만 원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단 친구들은 연락을 다 끊고 결론적으로는 300만 원을 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1: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태국의 직영 매장 두 곳에 유통 매장만 천여 곳, 전 세계 14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유명 과일 비누로 성장했습니다. 비누가 유명해질수록 김한 대표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공정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4: 지금 이거는 가정소다예요. 비누를 만드는데 가정소다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1: 가장 먼저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계.
0: 긴급사회.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지금 저도 황당합니다. 실제로.
4: 에? 뭐기 껏된 문이요? 왜 차요?
1: 비누 베이스 제조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건데요.
4: 비누가 단단해서 잘 안 돌아가 같아가지고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은 돌아가야 되니까.
1: 원료의 배합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 공정이 중단되면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다행히 다시 재가동되는 기계. 이제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식물성 오일과 계면활성 성분, 보습 성분 등을 배합해 만드는 비누 베이스. 혹여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배합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직접 삽으로 꼼꼼히 휘저어주는데요.
4: 크림화가 된 거는 비누가 된 거예요. 제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글리세린을 넣어버리면 가정소다가 비누 안에 남게 돼요. 물론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비누를 사용할 때 얼굴이 따갑다거나 몸이 건조해진다거나.
1: 이제 비누의 보습력과 부드러움.

0: 사용감을 높여주는 성분인 글리세린을 섞어주는데요.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비누의 품질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기계 곁을 지키며 배합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1: 투명도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색깔도 그렇게 뭐 진한 간색도 아니고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0: 이렇게 비누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1: 인터넷에서도 안 나오는 정보고 공장 비밀이라서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점이 생기거나 물렁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했던 게 저희가 방이 총 3개가 있는 주택단지를 빌렸었는데 한 방에 꽉 찼었어요. 그 쓰레기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뭐랄까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0: 이제 완성된 비누 베이스를 틀 안에 부어 굳혀줘야 하는데요. 이때 작은 수세미를 함께 넣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1: 수세미로 넣으면은 일단은 자연스러움도 있지만은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어떤 그런 타올 같은 거를 이게 뭐라 하지? 때타올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천연 수세미로 이렇게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0: 틀 안에 비누 베이스를 붓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남았는데요. 바로 과일 모양에 맞는 향과 색소를 넣어주는 것.
1: 태국은 향이라든가 색소가 강한 거를 좋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색도 일반적인 색보다 더 강하게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각각의 모양에 비누 베이스를 부어준 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붙인 후 비누가 완성되는데요. 붙이는 과정에 따라서도 비누의 단단함과 투명도,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랍니다.
1: 아보카도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몇 번 젓다 보면은 굳어가지고 껍질이 표현이 돼요.
0: 더 실감나는 과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거친 껍질을 표현한 뒤 매끈한 속을 표현해주면 진짜 아보카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보카도를 쏙 닮은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아이야, 정말 똑같네요. 인기가 좋다 보니 매일 쏟아지는 주문량.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드는 작업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1: 지금 불량품 발견했습니다. 불량품. 치명적인 불량품이에요. 여기다 노란색을 일단 약간 조금 흘렸어요. 그래서 리사와디가 여기만 노려야 되는데 여기가 흘렸으니까 이거는 외부로 못 나갑니다.
0: 작은 실수도 불량품으로 이어지는 예민한 수작업. 결국 직원들 모두를 호출합니다.
1: 아니 떡바이나 똥로왕 야호뺀 똥빼양이.
0: 반복되는 작업 속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
1: 사람이 하는 거고 점검을 안 해주면은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냥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0: 그날 저녁 퇴근 후 김한 씨가 돌아온 것은 집인데요. 예쁜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김한 씨. 김한 씨에게 딸은 자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2: 집에 오면 아빠잖아요. 하루에 피곤함이 싹 없어진달까요?
0: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기도 한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던 타국 생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직원들은 어느새 김한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2: 가족처럼 지내요. 왜냐면은 1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소중한 직원들이죠. 그래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렇게 지내요.
0: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특별한 곳을 찾아온 김한 씨. 비누에 들어가는 새로운 향을 구하러 온 건데요.
3: 사디캅.

0: 다 저희가 쓰는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요. 또 그다음에 손님들이 또 원하는 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려고 가끔 이렇게 옵니다.
1: 비누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향. 미묘한 향 차이로 제품의 완성도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자연 재료에서 얻는 은은한 향은 비누의 품질을 결정짓는 노하우랍니다.
0: 파카파오 음식 같은데 볶음밥 있죠?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리 만들 때 그런 커리에 이제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면 되게 향이 좋아요.
2: พวกน้ำมันที่ได้ essential oil ที่ได้ก็จะไปเป็น วัตถุดิบ raw material ของ flavor กับ fragrance เรา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ทำ fragrance ที่ลง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ใช่ไหมคะ อย่างของสบู่ แล้วก็มีเป็น flavor ที่ไปลงอาหารด้วยค่ะ
1: 원재료 18톤에서 나오는 농축액의 양은 약 10kg 정도. 그만큼 귀해서 향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새로운 향을 시향해 봅니다.
0: 재즈 직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달콤해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아이디어로 사용하는 여기 있는 거한세 개만 이렇게 섞어도 신제품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이디어가 또 생겼네요. 많이 바쁜데라.
1: 시내에 나온 김에 인근 과일 시장도 들른 김한 씨. 과일은 김한 씨에게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인데요.
0: 신제품 좀 만들려고 과일 좀 고르러 왔습니다.
1: 다양한 과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모양을 관찰해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늘 연구하는 김한 씨.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0: 아무래도 좀 작은 걸 같이 만들어서 망고 비누랑 릴라바디랑 그다음에 망고스틱 미니로 하나 좀더 상품 개발을 해볼까?
1: 색과 질감, 향의 특징까지 세심하게 분석,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0: 손님들이 저희 상품을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한발 앞선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며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온 과일 비누.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분주한 공장. 전국에 있는 매장에 제품을 배달해 주는 날인데요.
0: 여기.
1: 그 양만 수천여 개입니다.
0: 지금 이제 배달 나가야 돼가지고요. 지금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이동합니다.
1: 배송해 주는 일까지도 직원들을 쓰는 대신 직접 해야 성이 풀린다는 김환 씨. 오늘 식사는 차 안에서 대충 해결합니다. 배송이 있는 날에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데요.
3: 아, 배고파가지고 빵 먹고 있어. 빵. 쇼핑몰이다 보니까는 일단 밥값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는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1: 힘들고 불편한 것보다 비누 전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김환 씨. 처음으로 들른 곳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한 쇼핑몰. 처음엔 낯선 이방인이 판매 권한을 얻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0: 태국 전통 토산물 뭐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니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판매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러면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라.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본사에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저희 거를 제안을 한 다음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1: 김한 씨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완성된 다양한 비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향기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이 좀더

0: 상장을 해서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수출을 하면서 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 여기서 과일 비누를 잘 만들어서 팔고 있구나. 네,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1: 해가 지면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는 태국의 야시장.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은 바로 과일의 왕 두리안.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한 입 먹는 순간 퍼지는 강렬한 향과 진한 풍미.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태국의 여름. 두리안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두리안 수확을 위해 오늘도 농장에 나온 작업자들. 태국의 두리안 농장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 두리안. 수확 시기와 품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두리안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은 몸을 지탱해 줄 밧줄인데요.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이어지는 두리안 수확 작업. 숙련된 작업자가 맨발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위험한 작업 과정. 아래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20m가 넘는 나무 정상에 오른 작업자. 재빨리 밧줄을 나무에 고정한 후 잘 익은 두리안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잘 익은 두리안만 선별해서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데요. 두리안을 찾아 아슬아슬한 고공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긴장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을 천 하나로 받아내야 하는 작업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가시도 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나뭇잎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 위 작업자와 밑에서 받는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빠르게 잘 익은 두리안을 찾아내는 작업자.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정확한 신호가 중요합니다. 두리안의 무게는 평균 2에서 4kg.

0: 가속력이 붙으면서 작업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두리안 수확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결국 비가 내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비. 결국 오늘 수확 작업은 철수하고 마는데요.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 오늘은 평소보다 한참 부족한 수확량.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잠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살이 박힌 손바닥. 두리안을 수확하며 생긴 것들인데요. 거친 손끝에 치열한 하루와 긴 세월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두리안을 찾아 직접 농장까지 온 손님들.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의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집니다. 이야, 정말 먹고 싶네요.
1: 두리안 พื้นบ้าน ของ กระบี่ ครับ เนื้อ จะ เยอะ หน่อย ครับ สี จะ สวย รสชาติ ก็ ดี ครับ หวาน อร่อย เพราะ ที่ นี่ อยู่ ใกล้ ภูเขา ภูเขา เยอะ บรรยากาศ ดี ครับ ทุเรียน ก็ เลย อร่อย ไป ด้วย
0: ครีม처럼 진하고 고소한 두리안의 풍미.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맛인데요.
2: 완만 아로마카. 된 두리안 ที่ ธรรมชาติ แล้ว ก็ ออร์แกนิก ด้วย ครับ.
1: อยากให้ทุเรียนเป็นเยอะๆครับผมแล้วก็อยากให้นักท่องเที่ยวมาเที่ยวเยอะๆอะไรเงี้ยมาได้มาชิมทุเรียนกระบี่ครับจะได้รู้จักว่าทุเรียนกระบี่มันอร่อยยังไงครับ
0: ควายเด วัง ทุเรียน มุ่งมุ่งที่ ดาม สวาก을 준비합니다.
3: 방문 상담할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6: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0: 면입니다.
1: 방문 상담할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6: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5: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0: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1: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12: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거는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 O, O, 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의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3: 세계 최초예요?
4: 네, 맞습니다.
3: 아,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4: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0: 이게 MOF.
3: 이게요?
4: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3: 있어요.
4: 네네.
1: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0: 야,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네, 맞습니다. 아, 네네.
3: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4: 네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드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5: 눈이 잘 안 보이.

0: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메이킹!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2: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2: 오늘 밤 메이킹 유쾌 상쾌
3: 통쾌
2: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킹.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오, 됐다. 조이. 조이. 우와. 대박. 우리. 우와.
6: 여기가 뭐?

0: 자유의 땅 요하네스버그를 지나
1: 저기 보이세요?
2: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0: 야생이 살아 숨쉬는 초원으로 떠납니다.
2: 아, 꿈같은 곳이에요.
0: 상상 그 이상의 풍경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로 남아공 역사를 바꾼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의 경제도시 요하네스버그. 1886년 금광이 발견된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금융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빼곡한 빌딩숲 사이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넬슨 만델라 스퀘어.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 10주년을 기념해 2004년 그의 이름을 새긴 광장입니다.
2: 이 동상은 만델라가 평

0: 평소에 즐겨주던 마디바 셔플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만네는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이 마디바 셔플을 종종 추구했습니다.
1: 몸을 가볍게 흔들며 리듬을 타는 모습은 소탈하고 친근했던 만델라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하네스버그 남서쪽에 위치한 소에토는 사우스 웨스턴 타운십스의 약자로 아파르테이트 시절 흑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만든 대규모 거주지역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차별 정책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다 희생된 이들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0: 지금 이 공간은 1976년 6월 16일 헥터 피터슨이라는 이 13살 소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에요.
1: 헥터 피터슨의 죽음은 한 사진 기자에 의해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는 아파르테이트의 잔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물론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념관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소에토를 대표하는 거리가 나옵니다.
0: 지금 여기는 빌라카지 스트릿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노벨상 수상자가 두 명이나 나온 곳이에요. 그 넬슨 만델라와 그리고 투투 대주교가 이 거리에 같이 살았습니다.
1: 넬슨 만델라가 인종차별에 맞선 활동을 이어갔던 집입니다. 내부에는 당시 사용했던 가구와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그를 기억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델라 하우스에서 나와 조금 걷다 보면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집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나는 음악 소리가 제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0: 자유를 향한 외침이 울려 퍼졌던 거리엔 이제 노랫소리가 가득합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슬슬 허기가 밀려오는데요. 소웨토의 대표 길거리 음식을 맛보러 한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음식보다 음악과 춤이 먼저인가 봅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흥겨운 리듬이 끊이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게 해준 음악과 춤은 소웨토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 이게 콘타라고 이 사람들의 소울푸드예요. 근데 이게 콘타라는 말은 쿼터에서 왔어요. 빵을 4분의 1 조각으로 잘라서 그 안에 빵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먹는
0: 코타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던 음식입니다. 그 인기의 비결은 코타에 들어가는 다양한 속재료에 있습니다. 식빵 안에 감자튀김을 기본으로 넣고 각종 소스를 뿌린 뒤 치즈와 소시지, 계란 등을 채워 넣습니다. 정해진 조리법이 없어 가게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코타만의 특징입니다.
1: How is Kota started?
2: The mining era?

0: mining workers would go around asking for food, and people didn't necessarily would provide them with food, but they wouldn't trust to give them maybe a proper plate because of being scared that they would not necessarily return it. You take a loaf of bread, you cut it half, then you remove the interior, you put a lot of curry, then you close it, then you give. Then they don't have to bring back a plate. Then the kota was then adapted from a bani chow. A bani chow is a half loaf of bread with a lot of curry, then a kota is with fries.
1: 지역마다 이름은 달라도 오랜 세월 남아공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2: 드디어 이 소울 가득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So how you eat it?
2: Okay.
0: It looks at you like this. You compress it, then you hold it like this.
2: Oh.
0: No. With your hands. Like this.
2: Yeah. With my hand.
0: Yeah.
2: Oh.
0: And you hold it like this.
2: Okay. Wow. 이렇게 눌러서 먹으면 된다는데 이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맛있게 생겨서 일단 뭐
1: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 도전해봅니다.
0: 아무래도 꽉 짜!
2: 수파 감자칩이 콧구멍을 찔렀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1: 아무래도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 현지인은 어떻게 먹는지 지켜봤는데요. 역시 커다란 코타를 즐기는 나름의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2: 노하우가 있었어요. 감자칩을 밖으로 빼고 이 안에 거부터 먹는 거였어요.
1: 배가 불러도 자꾸 손이 가는 맛입니다.
3: 이건 소개팅 할 때는 못 먹겠네요, 진짜.
0: Extraordinary. Out of this world. It's amazing.
1: 음악과 춤이 양념처럼 더해져 더 특별했던 음식 코타. 출출했던 배를 기분 좋게 채우고 다시 걸음을 옮겨봅니다. 요하네스버그를 떠나기 전 숨은 명소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렉터스 트레저리라는 중고 서점인데요.
4: Hello, how are you?
1: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4: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요하네스버그 중심가에 위치한 그 남방구에서 가장 큰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곳이자 그리고 그 앤틱샵이라고 합니다.
1: 양옆으로 높이 쌓인 책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거대한 보물창고를 탐험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4: 그 고서의 냄새 있잖아요. 그게 여기 가득 메우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 오래된 책들이 많은데요.
1: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설렘이 책을 찾는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는 책 못지않게 오래된 수집품도 많은데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4: 이런 앤티크까지 이게 지금 1905년 물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앤틱이라 그런지 가격이 조금 만만치는 않은데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로 여기 지금 가득해서 되게 설레고 있습니다.
1: 오래된 시계와 낡은 액자, 섬세한 꽃병과 유리잔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소품들까지 눈길을 사로잡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4: 근데 예쁜 거 되게 많아요.

0: 깰까 봐 지금 엄청 이렇게 개걸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지만 이것만 딱 걷어내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앤티크 물건을 사는 재미죠. 이게 뭔가 예뻐 보여요. 이걸로 한번 가격을 좀 Could you let me know how much is it?
1: Okay, give me 2 minutes and I'll look it up for you.
0: Okay. 모든 물건엔 출처와 이력이 기록돼 있답니다.
1: So you got all this stuff from all of the world.
2: All over the place, yes.
1: All the place.
2: People offered us stuff and then we buy it and hopefully sell it.
1: Oh, so can I sell it?
3: So it's 1,200
2: rand.
1: 1,200. Give me little discount for me.
3: So you can do it for 1,000.
1: 1,000?
3: Yeah.
0: 흥정, 대성공.
3: This is from Milano.
1: Milano to Italy.
3: Yes, in Italy.
0: Ooh.
3: So this one is probably from around the 1950s.
1: 1950.
3: Yes.
1: Wow, it's amazing.
3: Yes.
1: Thank you.
3: Please visit us again.
1: Yeah.
3: Yeah.
1: Thank you. Have a good day. Bye-bye.
3: Bye.
0: 이제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크루거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남아공 최대 규모의 크루거 국립공원. 서울 면적의 약 32배에 달하는 이곳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 세렝게티보다 더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 광활한 대지에는 민간이 관리권을 갖고 자연을 보전하는 보호구역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은갈라 보호지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머물 롯지가 있는 곳인데요.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보다 여유롭게 야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Hi. Fine, good. How are you today?
4: Drayton. Drayton.
1: Drayton.
4: Yes.
1: Nice to meet you,
4: Nice to meet you.
1: MP.
5: Hello. Hi. I'm
1: Hi.
5: happiness.
1: Oh,
5: happiness.
1: happiness.
5: Yes, hello.
0: 텐트를 치고 며칠씩 야생을 누비는 거친 여정이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프리카의 자연과 동물을 마주할 수 있죠.
1: 코끼리. 보이세요?
0: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야생과의 거리입니다.
1: 지금 풀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 들리세요? 쟤도 지금 점심 먹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아, 고급스럽다, 럭셔리다, 이렇게 결정짓는 거는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에서 동물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돼요.
6: Hello, how are you?
1: 저희 2박 3일 동안
6: This is MK. I'm gonna be your butler for the rest of your stay. There is an elephant there, big one, which is just welcoming you to our beautiful lodge. Welcome home.
0: 이제 식사를 해볼까요?
1: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0: 코끼리가 먹는 속도에 맞춰 저도 천천히 점심을 즐겨봅니다. 바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초원의 여유를 함께 맛보는 시간입니다.
1: 저기 위에 아기 코끼리도 있어요.
0: 어미 코끼리를 따라 새끼 코끼리도 풀을 먹으러 온 모양인데요. 귀여운 코끼리 가족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1: 쿠두. 너 이제 얄라 얄라 얄라.
0: 뜻밖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영양 중 하나인 니알라인데요. 온순하지만 경계심이 많은 여성.

0: 지역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지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있는데요. 제 보금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와, 다녀왔습니다. 오, 너무 시원해. 밤 너무 좋아요, 진짜.
0: 숲속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창밖으로 언제든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죠.
1: 여기는 이제 샤워, 실내 샤워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웃도어 샤워가 있고, 밖에 욕조도 있어요. 그 별을 보면서 밤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게 진짜 낭만이거든요.
0: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휴식을 즐길 생각만으로도 벌써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여장을 풀고 나니 이제야 아프리카 대자연 속에 발을 디뎠다는 실감이 납니다. 문만 열어도 눈앞에 야생이 펼쳐집니다.
1: 얄라들이 와서 인사해 주더라고요. 이게 일상인 거죠. 얼마나 평화롭고, 꿈 같은 곳이에요.

0: 동물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저는 그 곁을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곳에선 사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죠.
1: 저들도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거를 그냥 봐주잖아요. 이게 진짜 자연의 일부로 저희가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아프리카의 럭셔리입니다.
0: 오늘 게임 드라이브를 함께할 관광객입니다.
2: Hello,
3: my name is Fanny.
2: Fanny.
3: Fanny,
2: nice to meet you.
3: Welcome.
0: 이곳의 게임 드라이브는 트래커와 레인저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진행됩니다. 앞좌석에 앉은 트래커가 동물의 흔적을 찾으면 레인저가 차량을 운전해 뒤를 쫓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을수록 동물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1: 저는 아마 사파리, 그러니까 이 게임 드라이브를 했던 시간만 다 합치면 한 3년은 될 거예요. 아마 이 숲, 이런 이 사바나와 이 숲 속에서 한 3년 있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설레고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0: 과연 어떤 동물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까요? 그 주인공은 임팔라입니다. 개체수가 많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양 중 하나죠. 뒤이어 아프리카 초원을 대표하는 동물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4: 버팔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0: 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공격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난 모양인데요. 트래커 파니 씨가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곳 게임 드라이브의 특징은 이렇게 길이 없는 곳을 헤쳐가며 동물을 찾아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드디어 아프리카 와일드 독을 발견했습니다.
4: 지금 와일드 독 찾았습니다. 지금 누워서 쉬고 있어요.
0: 와일드 독은 이동 반경이 워낙 넓어 사파리에서 사자보다 발견하기 훨씬 어려운 희귀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1: 와일드 독은 이쪽 남부, 남아공이나 보츠와나 지역이 아니면 사실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사

0: 지역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팀바바티 쪽에서 잘볼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죠.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이기도 하고요.
1: Eating something. What they?
2: No, that's the sun starting to set. They've got a bit more of their dog. It's crazy. I actually didn't even see those dogs.
3: 개를 닮은 외형과 달리 리카온이라는 고유한 종으로 뛰어난 협동심과 높은 사냥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2: Look at the ears. So that's a male, but you see his ears are flat.
4: Yeah.
5: This is the young star from last year. The parents is over there.
0: Oh. 와, 너무 예쁘다. 아직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동네 강아지들 같죠?
3: 와일드독은 포식자 가운데서도 가족애가 강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2: Those really big ears are so important because what will happen is they will hear something and then they need to see it before hunting it. So then you can start to think how different animals utilize, you know, different senses. So whether it's sight, smell, hearing, to process life, right?
3: 우리 팀 레인저의 정보를 듣고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동물을 발견해도 관찰하는 차량을 두세 대로 제한하는데요. 차량이 내는 소음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동물이 자리를 떠나거나 모습을 감추면 관광객들도 관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이곳의 동물들은 차량을 위협적이지 않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만약 차에서 일어서거나 밖으로 팔을 내밀면 동물들이 이를 별개의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지금 뭔가를 감지하고 이동했어요. 아마 사냥 시간인 것 같아요.
3: 와일드독은 주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사냥을 하는데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여러 마리가 역할을 나눠 추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자처럼 숨어있다가 덮치기보단 지구력을 이용해 끝까지 쫓는 방식이죠.
0: 오, 하이에나. 하이에나 뛰어갑니다.
3: 와일드독의 대표적인 경쟁자입니다.
0: 약간 그런 거죠. 야, 와일드독 사냥한대. 사냥한대.
3: 오. 와일드독은 사냥 능력이 뛰어나지만 체격이 크지 않아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몰려오면 먹이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오. 하이에나가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지금 이 근처에 와일드독이 있고 그리고 저기 완벽한 그들의 먹이가 있고 그리고 오! 저기 지금 뛴다. 하이에나 뛰어왔어. 오! 하이에나가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일드독이 저 임팔라를 먹지 않을까?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오는 거죠. 잡으면 바로 뺏어 먹으려고. 오, 뛴다.
3: 하이에나는 이내 와일드독의 뒤를 쫓습니다.
0: 게임 드라이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표범을 다 보러 온다는 걸 하이에나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이에나들이 사람들의 사파리 차량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파리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하이에나가 표범의 새끼를 찾아서 죽입니다. 사실 이 사파리 업계에서는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일이죠. 우리는 관찰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생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보통 표범을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을 짧게 해서 하이에나가 쫓는

0: 방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어느덧 사바나 위로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2: 그 온도가 너무 좋아요. 바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와일드독과 사자와 표범과 모두가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1: 지금 와일드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3: Did you see the two at the back? Bonnie was saying they were looking in that direction. So I think they have an idea that something.
4: 지금 임팔라가 한쪽을 쳐다보고 있죠.
2: 저런 지금 초식 동물의 움직임으로 저희도 저 와일드독의 움직임을 똑같이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임팔라가 먹던 걸 멈추고 한 방향 오 뜨다 뜨다 뜨다 뜨다 오 쇼 쇼 쇼 뜨다 뜨다 뜨다 뜨다 오 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1: 과연 사냥에 성공했을까요?
5: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잇몸 튼튼 이가탄
1: 사냥에 나선 와일드독의 뒤를 서둘러 따라가고 있는데요.
2: 저기 저기 지금 앞에 우리 차 앞에 어 저기 저기 저기
8: so what'll happen is with What's
2: that? 지금 와일드독이 사냥에는 실패를 했고
1: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죠.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봅니다.
2: 지금 하이에나가 길에 와일드독 쫓아오고 있었죠. 근데 지금 와일드독 입장에서는 먹이도 놓치고 지금 하이에나 쫓아오고 열받아. 그래서 하이에나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1: 사냥에 실패해서인지 어쩐지 기운이 쏙 빠진 모습인데요.
2: 와일드독의 그 사냥 성공률은 70%인데 지금 저희는 그 30%를 봤습니다. 와일드독이 그 사냥을 실패하는 모습을 본 거죠.
1: 지구력과 협동심이 강점인 와일드독은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이에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2: 지금 와일드독들 배를 보면 홀쭉해요. 그래서 쟤네는 오늘 반드시 진짜 사냥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하이에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1: 잠시 숨을 돌리며 다음 추격을 준비합니다.
2: 진짜 멋있지 않아요?
1: 와일드독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0: 석양의 여운도 잠시. 순식간에 사위가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숙소에서는 특별한 손님 맞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 야생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쾌한 춤과 노래가 또 다른 아프리카로 저를 초대합니다.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사바나의 밤.
1: Yeah, two.
2: Yeah.
3: Here we go.
1: Thank you so much.
3: One top, one this side.
1: Yeah. Top, top.
0: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정성껏 구운 스테이크부터

0: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시지와 신선한 채소까지 아프리카 풍미가 한 접시 가득 담겼습니다.
1: 진짜 맛있다.
2: 이거 되게 맛있네요.
0: 거침없이 초원과 숲을 누비며 야생을 마주했던 하루. 다채로운 맛을 음미하며 잊지 못할 사바나 풍경을 되새겨봅니다.

0: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서둘러 숙소를 나섭니다.
1: Morning, morning. How are you?
2: How are you this morning?
1: Yeah,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2: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guys?
3: Our plan this morning is to go look for Lana. But we might have to, if we do find him this morning, we might then have to try for this evening and see if we could maybe get them to or see them roar.
0: 덜컹이는 차량의 진동에 다시금 익숙해질 즈음.
4: 나 진행냐 마마니 지와와.
0: 어둠이 내려앉아 있던 초원으로 조금씩 붉은 빛이 번져갑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사바나는 다시 생명력으로 꿈틀거립니다.
1: 지금 아프리카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5시 반에 모닝콜을 받고 6시에 출발했는데 이 시간이 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3: That's something we're going to look for. But a big thing is the roads. They like to use the roads, especially in the mornings. This grass is quite wet from the dew point. So they prefer to walk on the roads. Okay.
0: 두 번째 게임 드라이브의 목표는 사자를 보는 거지만 예상치 못한 동물을 만나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은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줄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초원의 거인, 남아프리카 기린입니다. 수컷의 경우 키가 5m를 넘기도 하는데요. 긴 목 덕분에 다른 초식 동물들과 먹이를 경쟁할 일이 적은 편이죠.
3: exposed to damage, and this will eventually kill the tree.
1: Elephant is the fruit of marula, right?
3: Correct. The marula fruit is what the elephants love to eat, but they also like the leaves. And he's got enough power to push this whole tree over, and then he can feed on all the leaves and branches at the top.
1: 코끼리는 저 마룰라 열매를 먹기 위해서 저 열매가 있는 곳을 기억하고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저걸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고 버팔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아프리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의 기억력에 관한 그런 속담입니다.
0: 아프리카 코끼리는 하루에 최대 300kg의 풀을 먹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먹이를 찾거나 먹는 데 사용하죠.
1: 마치 이런 것만 보니까 코끼리가 무슨 숲의 파괴자 같지만 코끼리는 사실 숲의 농사꾼이에요. 코끼리가 하루 종일 먹고 이 똥을 누잖아요. 이 똥들이 다 이 숲을 키워냅니다. 온 사방에서 퍼져서. 그래서 코끼리를 보통 숲의 농사꾼이라고 불러요.

0: 하니 씨가 손짓을 하자 속도를 늦추는데요. 저 멀리 코끼리 한 마리가 차량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굵은 상아와 커다란 몸집으로 봤을 때 완전히 성숙한 성체로 보이는데요.
1: 지금 코끼리가 약간의 경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0: 한참 동안 귀를 펄럭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던 코끼리가 흙을 집어올려 몸 위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1: 지금 저렇게 흙으로 목욕을 하고 있죠? 저렇게 하면 그 벌레도 쫓고 그런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도 보호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0: 잠시 우리를 의식하는 듯 했지만 이내 흙 목욕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귀 뒤를 긁으려는 걸까요? 뒤로 바짝 넘겼던 코가 그만 상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 아이고, 상아에 코가 좀 걸렸어요.
0: 엉뚱한 매력을 가진 수컷 코끼리입니다.

0: 보통 그 수컷 코끼리의 다리는 다섯 개라고 하죠.
1: 인상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강가를 찾았는데요.
2: 코끼리 가족 때가 있어요.
1: 강을 찾은 코끼리 가족이 앞다퉈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코끼리는 하루 최대 200리터를 마실 정도로 물 섭취량도 많은 편인데요. 긴 코로 물을 가득 빨아들인 뒤 입으로 옮겨 마시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갈증을 달래는가 싶더니 코끼리 한 마리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새끼 코끼리가 보이지 않게 몸으로 가려버리는데요.
0: 코끼리는 그 아기 코끼리를 저 물이 안에서 딱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아기 코끼리는 그 중앙에 있어요. 다른 외부에 노출이 거의 안 되도록 걸을 때도 요 안에다가 딱 아기 코끼리를 끼워가지고 더더더더 걸어가거든요.
1: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새끼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데요. 코끼리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0: 지금 아기 코끼리 보면 그 물을 그 코로 능숙하게 아직 마시지를 못해요.
1: 어른 코끼리를 따라해보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서툴기만 합니다.
0: 장난치는 거 보이세요? 막 자기들끼리 발 걸어서 서로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진짜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쟤는.
1: 사랑스러운 코끼리 가족의 아침을 뒤로하고 또 다른 만남을 찾아 길을 나서 봅니다.
3: 사자를 잡다는 제보가 있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 드디어 들어온 사자에 대한 소식. 서둘러 도착한 곳에서 정보를 준 차량을 마주쳤는데요. 과연 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0: The lion is there.
1: Where?
0: There, there.
1: Lion over there.
0: There, in the bush.
2: 덤불 사이로 암사자 두 마리가 식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0: Just don't stand. Everybody remains. 식사 중이에요. 식사 중.
2: 뼈를 으스러뜨리며 먹이를 먹는 암사자들. 그야말로 야생 그 자체입니다. 먹이에 완전히 몰두한 암사자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0: 네. They hunt a small the their impala, so they maybe they will hunt it tomorrow or
3: yeah.
0: Yeah.
3: I think so. I mean, you could even imagine maybe even tonight.
0: Yeah.
3: I mean, it's a lot. Of meat to share between the two, but it's not going to keep them going because normally lions will fill their belly up. But another big thing is lions' digestive or metabolism—sorry, not digestive—but their metabolism is extremely high. So they start processing this once they start sleeping, and then possibly by tomorrow their bellies will start to shrink.
2: Mm. 거침없는 속도로 먹잇감을 해치웁니다. 야생의 식사는 생각보다 빠르고 치열합니다.
0: 그래서 지금 아직 하이에나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보통 이제 사자가 사냥하면 뭐 하이에나, 제칼 막 다 뛰어오는데 지금 얘네가 빨리 잡아서 빨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문이 안 났습니다.
2: 얼추 식사가 끝났나 봅니다.
0: 아, 먹다 쳐다본다 지금. 먹다 힘든가 봐요.
3: The food is limited. So you see, once I split it, it's competitive. Pretty cool. You got to end it, right?
0: 방금 보셨어요? 이제 다 먹어가니까 둘이 싸우는 거?
2: 평화로워 보이는 사바나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동물들의 삶을 가만히 따라간 시간, 남아공에서 진짜 야생을 만났습니다.
4: Come on, get on up. 제가 꿈꾸던 동굴이에요. 이제 투겔라에 다 온 것 같습니다.
0: 이 라면 수령이 지금 3,800년이 됐다고 해요.
5: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6: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7: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8: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9: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10: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9: 좋습니다. 위에를 로리죠! 로리죠!

0: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2: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어. 운이 없다 했어요.
3: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내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4: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5: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매운 잡채가 옛날에도 유명했어요?
1: 네. 매운 잡채가 유명하지. 오래되었어요.
2: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얼큰해 좋잖아.
0: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그냥 먹고 싶은 맛.
3: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강렬한 붉은빛. 사람들 발길 붙잡는 특별한 빨간 맛이 있습니다.
2: 스트레스 받을 때 진짜 매운 거 먹고 싶다.
3: 마음까지 뜨겁게 달래줄 한 그릇.
4: 등산 오면 한 번씩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5: 아주 막 뭐랄까 사납게 맵진 않아요. 얼큰하면서 매운.
3: 삶이 팍팍하고 속이 답답할 때면 생각나는 화끈한 위로 매운 잡채를 아시나요? 유서 깊은 근대 역사에서

0: 군산의 명물 아닙니까?
1: 저 네. 잡채를 좋아합니다. 매운 잡채 특히. 몇 달 빡세게 일을 좀 했다든지 그럴 때 좀 정신이 열 때 요거 먹으면 땡겨 땡기잖아. 매운 게 그런 먹으면 이제 좀 개운한 맛 그때 느끼는 거.
0: 기절초풍 정신 번쩍 마라탕 뭐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니까 와서 자기 취향대로.
2: 정신 번쩍 들게 맵지만 자꾸만 당기는 맛의 비밀.
3: 아침에 빵 굽는데.
2: 바로 고춧가루에 있습니다.
4: 이게 청양고추로 빵 굽는 거지 뭐.
2: 매일 아침 방앗간에 가서 갓 빻아낸 신선한 청양고춧가루만을 사용하는 게 철칙.
3: 아우 엄청 매워요.
4: 아우. 오케이. 네.
3: 매워요?
5: 엄청 매워요.
3: 얼굴 빨개지셨는데요?
4: 땀이 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걸 먹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린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원하고.
2: 온몸에 땀이 나고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매운맛.
4: 이게 이제 1단계.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3단계. 그 맛깔스러운 맛, 매운맛 있잖아요. 감칠맛 나고 맛깔스러운 매운맛.
2: 멸치와 새우를 비롯해 8가지 재료로 깊은 맛을 낸 양념 육수 속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서로 다른 재료들. 여기에 화끈한 맛 더해줄 청양고춧가루와 고소한 참기름까지 둘러주면 매운 잡채 완성.
6: 마무리 고소함으로 확 끌어잡아 땡겨요. 잡채의 맛을. 포인트. 이건 약간 매운 거. 1단계? 1단계. 네,
2: 입에 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강력한 매운맛. 덕분에 눈 녹듯 사라진다는 근심과 걱정. 그러니 군산 사람들에겐 이만한 속풀이 음식이 또 없다죠.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도 멈출 수 없는 손.
3: 많이 드셔보셨어요?
7: 네, 군산 오면 한 번씩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
8: 저 천학당부터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딱 추억의 음식이 되잖아요.
2: 오랫동안 군산 시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매운 잡채. 한 100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음식이라죠.
3: 이모! 자, 하도. 국물 절대 안 줬어, 선생님. 국물 줬어? 잠시만.
2: 대를 이어 매운 잡채를 만들어 왔다는 이곳.
9: 시골에 잔치할 때나 이거 먹었잖아. 추석 돌아오고, 구정 돌아오고. 그게 우리는 이제 어린 게. 이거를 맨날 못 갔니? 여기도 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3: 10번 오시면 10번 다 잡채만 드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메뉴가. 한여름에도 잡채, 한겨울에도 잡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잡채.
2: 예전엔 참 귀했던 잡채가 이제는 매일 즐길 수 있는 별미가 되었죠.
3: 예전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다니까. 물잡채. 물잡채, 처음에 물잡채였어. 근데 그냥 어느 순간에 빨간색이잖아. 빨간 자채로 부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20년 전 빨간 자채를 어쩌고 저희도 팔았어요. 팔긴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가 그잖아.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 이렇게 매운맛 찾다 보니까 이름을 손님들이 스스로 매운 자채라고 부르더라고요.
10: 어, 언니 어서 와.

0: 왜 오늘 그 아들이요? 오늘은? 맞아. 이 다른 거는 다른 곳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잖아. 잡채는 안 팔아. 예, 다른 지역에도 뭐 잡채가 비빔 잡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밖에 군산밖에 요 스타일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더 찾는 것 같아요.
1: 손님들의 입맛 따라 그 맛도 이름도 변화해 왔다는 매운 잡채. 하지만 인기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2: 전 엄마가 따라 많이 와서.
3: 그냥 여기 오면은 무조건 지금 뭐 걸치고 가야겠는데. 무조건. 임신하고서도 이게 먹고 싶어서 와요. 시대지 부여거든요. 부여인데 이게 먹고 싶어갖고 애가 졌을 때 먹고 싶어갖고 와야 돼.
0: 아니 밥 먹고 왔다면서 우리 아들 다 먹었어?
2: 아 너무 맛있었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0: 맛있어? 양이 적은 건 아니었어?
2: 아 너무 많았어요.
0: 그래서 너무 많았어? 맛있는데? 진짜요?
3: 미역국에다 이렇게 한 사발 먹고 왔습니다.
4: 근데 미역국 드시고 오셨는데 이거 다 하신 거예요?
2: 아 예.
3: 너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 이제.
1: 매일 출석 도장 찍으신다는 단골 어르신의 방문. 놀랍게도 매일 40분씩 걸어오신대요.
4: 어머니 뭐 드시고 오셨어요?
5: 저 오늘 알아. 나 보고 드시고.
4: 잘 알아요?
5: 네.
0: 난 자꾸 짜장면을 달라고 그래. 짜장면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잡채야. 반절만 줘야 돼. 어? 반절만 드리고 팥죽으로 하나 해갖고 싸줘. 그럼 갖고 와서 할아버지랑 드셔.
4: 이쁘다고 사진 찍는 데야.
5: 아이고 좋다.
0: 가지고 가위 됐지? 응? 어? 단무지 더? 어?
5: 아우가 차려.
0: 맨날 아우라고 한다니까. 형 때문에 내가 더 어린 나보고 자꾸 아우래. 내가 왜 아우의 딸이라고 해도 엄마나 딸이라고 불러? 어? 따님이 60살이래야. 나 쉬운 일곱인데. 죽었어.
1: 집에 계신 할아버지를 위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팥죽까지 투박하지만 깊은 정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0: 우리 어머니 이제 실어줘야 돼. 팥죽 이제 다 실을 거야. 응? 어? 어, 이거 뭐 샀대야 또, 나 몰래. 뭐 샀어? 고구마 샀구나. 어이, 자. 어, 야물게 차려? 어.
4: 아니, 항상 이렇게 오세요?
0: 응. 어. 이렇게 항상 오세요. 매일 오세요. 고맙죠. 오시는 게 감사하지. 얼마나 오실라나 몰라. 다리가 아파야 오지.
1: 음식 한 그릇을 통해 추억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는 것. 그게 시장의 매력이겠죠.
0: 아이고, 오랜만에. 엄마, 어서, 어서. 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
1: 한창 바쁜 시간, 반가운 구원투수가 등장하셨습니다.
6: 비닐장 가 한 잡초.
7: 어머니 오자마자 일하세요?
6: 네, 일해야 팔지요. 이제 내가 심심한 게 하는 거예요. 이거 손님 안 오면 누가 이걸 할 수가 없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1: 척 봐도 능숙한 솜씨. 이 가게 일대 사장님이자 미정 씨의 어머니입니다.
6: 그때는 이 장사가 12군데 했었어요. 12집 했었는데 집집마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서로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안 가르쳐줘요. 이거 삶는 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8: 매운 잡채는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어요?
6: 오뎅 국물, 육수. 거기물도 그걸로 만들어요. 그놈 떠서 할게. 맹글잖아요. 저기 면식 육수 들어가고 골고루 들어갔다는 그 오뎅 국물로 만드는 거예요.
1: 어깨 너머로 배우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찾아낸 맛의 비결. 어묵에 구수하고 감칠맛 가득한 육수가 매운 잡채 맛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8: 매운 잡채는 언제부터 이렇게 드는 거예요?
6: 매운 잡채는 한 5년, 56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내가 우리 애기 낳고 여기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시작했었어요.
1: 어머니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딸.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어머니를 대신해 주저없이 앞치마를 두른 딸이 그저 짠하기만 한 어머니입니다.
4: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부르지 않으세요?
0: 안 부담스러워 하나도. 옛날 이야기지. 이빨 빠지고 나니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원래 우리만은 우리한테 안 무섭겠어요. 원래.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식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겨. 무한대로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생겨. 항상.
1: 시장 한켠 좁은 공간에 스들어 살았을 정도로 어려웠던 형편. 그럼에도 삼남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자 평생을 바친 어머니입니다.
0: 그래서 저는 세상에 모든 엄마가 다 저런 줄 알았어요. 다 몸빼바지 입고 지금 생각하면 30대, 40대에 몸빼 입고 장사한 거잖아. 몸빼 입고 쇠타 입고 막 토끼 몇 개씩 입고 그때마다 시장이 춥고 막 이러니까 여름에 더워서 머리다가 얼음주머니 머리에 이고 장사했어요.
6: 진짜 눈물도 많이 뺐어요. 얼마나 우리 아저씨가 열심히 하더라며 노사님세 젊어서 날마다 그러고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0: 아빠 어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9: 짜자자자동 짠 짠 짠 짠
10: 에? 어쩐 데로 오셨어요?
9: 아 딸내고 장성기 오지 와와
0: 그 도시락 통 가지러 오세요. 아침에 갖다 주시고 오후에 가지러 오고 그래야 내일 또 갖다 주시.
9: 맘마 맘마
0: 어 아빠 도시락 갖고 와야지. 어.
4: 아니 아버지 힘드시는 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잖아요.
0: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2만 원 드립니다. 사탕 엄마 몰래 사갖고 집에 가세요. 왜 몰래 사냐면 인물란 던지가 얼마 안 됐어요.
9: 사탕.
4: 밥 사오신다 아버지 저 이거 먹으라고요?
9: 감 사던 데서 감이 없어 안 나와. 여기다 줘야지.
4: 딸 안 먹어.
9: 안 먹어. 그래서 야간에서 안 먹어.
4: 아니, 이거 드시면 혼난다면서 아버지.
9: 혼나면 말지. 그 전이 나도 했어. 보나서 꽈배기 찐빵 만두 다 만들었어. 옛날에 6시에 나왔고 12시까지 일했어. 한 5년 전까지 만 해도.
4: 지금 딸 어떻게 아빠 잘해요?
9: 아, 그러지. 여기서 띵호와 하잖아요. 띵호와.
0: 자, 가방. 네, 잘 먹었습니다.
9: 아, 수고들 하십시오. 까꿍.
4: 조심히 들어가세요.
1: 예나 지금이나 딸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부모님이 있어 힘이 난다는 딸 미정 씨입니다.
0: 오늘 누구야? 한 명 더 있네? 저쪽에 고개 안 들어도 되고. 안고 싶은 자리 앉으세요.
1: 과거 부모님이 그러하셨듯 정성으로 매운 잡채를 만들고 있다고요.
0: 뭐 굳이 먹거나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간단한 음식이지만 그들한테는 이게 정말 추억의 음식, 저 고향의 음식, 그리고 엄마 같은 음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은 행복한 음식, 감사한 음식이에요.
1: 알싸한 매운맛 뒤에 선물처럼 찾아오는 달콤한 위로, 매운 잡채입니다.
11: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12: 오, 크다!
13: 행복이나 넘친다. 아유 고맙소.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14: 그랬지.
15: 늘 생각하는 게 오늘은 한결 같으니까 고마워. 배남이 없는 거지.
16: 성공을 역시 간편한 다이얼 방식의 내열 요리로 조리 과정까지 한눈에 어떤 요리든 맛있게 완성하고 보관까지 한 번에 보관 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7: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18: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9: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0: 540일까지?
21: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23: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22: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21: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 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22: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21: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4: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20: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3: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20: 친구들과 건강이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3: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4: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5: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4: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꿈꾸는 집에 살고 계십니까?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 덩굴. 이 고색 창연한 집의 건축주가 되셨군요.
7: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0: 에? 오늘은 건축주 집이 아니에요? 빌려 사는 세입자가 주인공이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빌린 집 고쳐 살면은 남 좋은 일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네요, 글쎄.
1: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0: 빌린 집 고치는 게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채널 고정. 오늘은 빌린 집 고쳐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빌려서 고친 집 찾아서 서울 신당동으로 먼저 갑니다.
3: 아, 좋네. 야, 야, 오늘 참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니, 오늘 힌트 어떻게 되죠? 안 듣고 싶은데요? 설마 거기 올라가야 돼요?
0: 자고로 계단이랑 산은 올라야 마시죠. 안 그래요, 소장님?
3: 아, 이게 뭐라냐? 아, 130계단? 아이고야. 와, 이게 역대급이네.
0: 이 젊은 사람이 벌써 숲이 차면 어째? 이제 시작인데.
3: 와, 도대체 집 어디냐, 집.
0: 아유, 근데 높기는 높다.
3: 오늘 완전 역대급이네. 야, 그래도 풍경은 좋다. 아유, 뭐 거의 고층 빌딩이 올라온 것 같네요. 와. 아, 근데 어떤 집이지?
0: 그러게, 130계단 등반에는 성공했는데 대체 오늘 집은 어딨대요?
3: 아, 이 집! 이 집이네! 한눈에 알겠구만! 야, 잘 졌다, 80년대. 벽돌집 그대로네.
0: 제법 운치가 있는데요.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라 눈에 확 띄는 보색 대비 벽돌집. 이분이 집주인이시구나. 와우, 주인장도 집만큼이나 튀시는데요.
4: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아, 건축주분이 나와 계시네요.
4: 이 먼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아, 오. 야, 너무 멋쟁이신데요?
4: 아유, 감사합니다. 와. 만만치 않으신데요?
3: 아닙니다. 이 빨간 벽돌집이 너무 멋있어요.
4: 그렇죠. 네. 빨간 벽돌집이 갖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죠.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3: 건물주 아니세요?
4: 네, 이 집에
3: 누가 봐도 건물주신데?
4: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 여기는 재개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7, 8년 뒤에 네. 없어질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단동 빨간 벽돌집에 사는 공간 디자이너이자 전시기획자 강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강신재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업 공간들을 디자인해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각종 국제 비엔날레 전시 예술 감독으로도 활약이 대단한 분이죠.
4: 여기는 이제 제 지인이 이제 아파트 딱지를 받으려고 한 5년 전에 사놨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동안을 방치를 해놨다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번 와서 같이 와서 보게 됐는데 이게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산부터 저기 북악산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이 병풍처럼 그렇게 펼쳐진 모습에 제가 너무 반해서 제가 있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가 철거되기까지 그때까지 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공간 디자인의 대가가 곧 사라질 집에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있는데? 촉이 오는데?
3: 기가 센 곳에 있는 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마당이네. 야, 이거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4: 조심해서 잘 잡고 내려오세요. 아주 신기한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야, 이거 구경하기 전에 또 이런 걸 보여주세요.

0: 주신 것도 처음인데요.
1: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0: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와,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네요, 여기. 와, 이게 뭐예요?
1: 엄청나죠. 네, 이 산 자체가 안반산이기 때문에 그 안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내로 유입된 거죠. 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여기가 막힐 수 있었어요. 아~ 벽체를 철거를 하고 이 바위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그러셨겠다. 아~
1: 이 바위 자연물에서 그 나오는 그런 에너지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아팠어요. 약간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있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빡세게 기도를 했죠.
2: 힘들게 기도까지 해서 이런 집에 살 생각을 했다니 나는 그게 더 신기하네. 곰팡이랑 동거하는 옵션? 근데 그 벽을 치고 놨더니 짜르잔 이 바위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지금은 보물이네요.
1: 지금은 이게 뭐 완전히 보물이고요. 제가 여기를 또 상업공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뭐 거의 천지 차이죠.
0: 그러니까요.
1: 이 장점.
2: 이 공간 디자인 지분은 신재 씨와 자연이 반반. 뒤에는 바위가, 앞에는 초록숲 전망이 숨어 있더래요.
0: 근데 지하를 갔더니 너무 이게 약간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내부가 상상이 안 됩니다. 와, 이거 어떤 집일지.
2: 어쨌든 지하는 사는 집이 아니고 이쪽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뭐가 튀어나오려나? 모든 바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1: 제가 네. 공사하기 전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네.
2: 이번엔 바위 말고 귀신 나오는 거였어요? 어우, 심란하다, 심란해. 곰팡이 배들도 아니고 폐가 공포 체험하면은 딱이겠네. 아이고.
0: 오, 깔끔하다. 와. 야, 이게 그 집 맞아요?
2: 엄마나, 곰팡이는 이사 갔네, 갔어. 180도 바뀐 환골탈태 현장. 전문가는 전문가네요. 손을 댄 듯 안 댄 듯 과하지 않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게 너무 근사한데요. 아우, 가구들은 어떻고. 어딜 돌아봐도 딱 제자리 완성맞춤이네. 이게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감각의 힘인 거죠. 진짜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빌린 집 고쳐 사는데 나는 한 표, 아니 열 표 드리겠습니다.
0: 여기는 어디 유럽 어디에 온 것 같지? 와, 뭐 완전히 어디 그냥 시간여행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장소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와, 이 페어였던 것조차도 믿기지가 않고. 돈 엄청 드셨겠는데요?
1: 아니요. 돈 많이 안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할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 8년 뒤에.
0: 네.
1: 그래서 베이스에는 전혀 돈 안 들였습니다. 그냥 수성 페인트. 일반 수성 페인트를 그냥 제가 직접 롤러로 칠만 한 거고요.
0: 직접이요?
1: 진짜요? 네. 직접 제가 칠만 한 거고. 그냥 백색 페인트, 수성 페인트, 무광 칠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컬러는. PVC 타일, 5mm짜리 PVC 타일 아시죠?
0: 네. 네,
1: 그거로 바닥만 깔았습니다.
0: 아, 요새 그 PVC 타일, 소위 이제 비닐 타일. 네, 비닐 타일.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2: 그래, 빌린 집에 왜 돈을 들여요? 아까 회실이.
1: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벽돌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른들이 보면 용납이 안 되죠. 네. 이거 공사한다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요즘에 뭐 카페들을 가도 요즘에 트렌드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게 트렌드예요. 네. 노출, 처음에 철거했을 때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 그리고 그 날것에는 항상 시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동안 시간의 흔적, 그동안에 그 공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발랐던 페인트, 그 위에 또 페인트, 혹은 그 위에 벽지, 이런 것들이 혀로 쌓여서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회화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내거든요.

0: 아름다운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진짜.
1: 이 선생님 그 원칙을 들어보니까 약간 철학같이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자.
0: 네, 자연스러움.
1: 그럼 집 전체적으로 다 그런 원칙이 지켜진 건가요?
0: 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가 한 군데 또 이렇게 감춘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원칙이 안 지켜진 데도 있어요? 이거 뭐 하얀 방이네? 아, 욕실, 사무실. 와, 온통 하얗네요.
0: 네.
2: 보통 욕실 고치는 데는 타일 덧방을 하던데 페인트를 칠하신 거예요?
0: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폭시, 에폭시를 직접 롤러로 칠을 한 거고요. 벽도 수성 페인트로 칠을 한 거고.
1: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이게 금이 안 가서. 네, 이게 두께값이 좀 있어야 금이 안 가죠.
0: 그렇죠. 한 두 번 칠했죠.
1: 그러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시거든요. 하실 때 꼭 주의할 게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0: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
1: 아, 근데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설마 이 돌들 그 아래에 그 큰 바위 길을 누르시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죠?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0: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그 벽 속에 있던 배관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1: 배관하고 돌이 무슨 상관이죠?
0: 그래서 이제 배관을 보시다시피 노출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배관으로 간 자죽이 보기 싫어서 제가 그 평소에 작업할 때 쓰던 돌들을 이렇게 그 배관을 가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1: 아, 그러면 이 뒤에 그러면은 그 배관들, 수도 배관들이 다 있는 거를 네네네. 가리는 용도예요? 오. 아, 가리고 싶을 땐 더 과하게 가려라.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전문가는 다르다. 하얗게 칠한 도화지가 준비되면은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차곡차곡 모아온 신재 씨 취향 저격 가구와 소품들이 바로 그 색깔 물감들. 진짜 그림 같은 집이네요. 그런데 이 자개장은 뭔가요?
1: 저 아까 이거 들으면서 보긴 봤는데? 이거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0: 네네, 제가 만든 겁니다.
1: 웬일이야?
0: 요즘에는 이제 카페나 그런 패션샵에서 많이 쓰는데 이걸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많이 낡았는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수납이 됩니다.
1: 수납? 오, 와, 이게 뭐예요?
0: 이렇게 보시면 정말 구하기 힘든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구하기 힘든 그런 예술 영화들 위주로 해서 제가 다 구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드레 타로프스키 감독의 희생이라는
2: 신재 씨 영화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혹시 뭔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0: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셨습니다.
1: 아, 그래요?
0: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많이 만드셨었는데,
1: 네.
0: 아, 저희 아버님이, 강자, 찬자, 우자라는 영화 감독이셨고요. 큰아버님이 제작, 아버님이 영화 감독, 막내 동생이 촬영 감독. 그렇게 삼형제가 영화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 영화가만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쫄딱 망해서 산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시고, 뭐 장갑 공장에서 뭐 공장장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사시던 분이 그 말년을 너무 불행하게 사시다가 제가 고3 때 50대 초반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제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정릉 산동네, 이런 산동네의 단칸방에 엄마, 아빠, 누나, 형, 저, 이렇게 다섯 명이 항상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내 방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2: 손바닥만 해도 좋으니 내 방 하나 갖고 싶다. 꿈 품은 청년은 화실에서 숙식 해결하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공간 디자이너가 됐죠. 신재 씨, 그래서 그 꿈은 이루셨나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예, 이혼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누구랑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는 사실 자기네 취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서로 양보하게 되고

0: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제 어떤 그런 어떤 취향이 좀 막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빈티지 가구들로 공간을 채우고 뭐 벽을 칠을 하고 바닥을 깔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1: 그 꿈 이루는데 오래 걸렸네요. 둘이 있다 하나가 되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되레 홀갑은 다른 내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래요.
0: 여기 와서는 너무너무 많은 꿈을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죠.
1: 나만을 위한 방, 나만을 위한 창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좋은 건 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2: 와, 저 아까 정말 힘들게 올라와서 와, 왜 이렇게 높은 데 했나 했더니 야, 정말 풍경이 와, 정말 예술이네요.
0: 남산부터 남산, 네.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그다음에 인수봉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동네는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베이스에는 돈을 들이지 말자가 철칙.
2: 아까 돈에 말씀하셨잖아요.
0: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양쪽 양계문이었었어요. 이렇게 여는 문. 아, 일반적인 그런 샤시 양계문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쪽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뷰를 봐야 되니까 통창으로 하는 게 좋겠다.
1: 아무리 빌렸어도 포기 못하겠는 거 하나는 해야지. 그렇고 말고요.
0: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통창이 가운데 프레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2: 네. 그렇죠. 네.
0: 뭐 비가 정말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2: 너무
0: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항상 이쪽으로 지시거든요.
2: 네.
0: 그런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죠.
1: 야,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노을 맛집이 있었구만요. 맑은 날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오면 더 좋고 보기 못한 이유를 알겠네.
0: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그 밀리지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제가 밀리지 살 때는 겨울에도 진짜 막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절절 끓는 집에 살았었는데 여기는 겨울에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에서 더 올리려면 난방비 폭탄. 그래서 겨울에는 방한복에 방한 양말에 그렇게 신고 살아야 되는데 첫해는 힘들었어요. 첫 겨울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겨울은 그래도 좀 훈련이 돼서 많이 적응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은 조금 추운 데 살아야 건강화 됩니다.
1: 한없이 약해진 나를 일으켜준 집이었구만요.
2: 어디에 가는 거죠?
3: 여기가 제 방방입니다.
2: 아, 진실.
1: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이렇게 정갈을 할 수가 있어요. 주황 물감이 수채화처럼 얹어진 게 아우 곱다. 진짜 갖고 싶은 방이네요.
0: 사실은 제가 그 안방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오렌지색 천을 쓴 이유는 제가 그 전시를 하다가 남은 천들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을 뭐 마감을 한다거나 네. 그러기 이전에 천이나 한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 여차하면 떼어갈 수도 있고 아이디어 좋다.
2: 근데 혹시 문제 없어요? 뭐 하자라든가 뭐 단열이라든가.
0: 요 위에 보시면 살짝 네. 이제 그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데
2: 아 저쪽
0: 그렇죠
2: 물세요?
0: 네네네 물이 조금 셉니다.
2: 아 그래요? 이 완벽해 보이는 집에
0: 네네
2: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네요.
0: 그렇죠.
2: 네,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0: 그렇죠.
1: 맞아요.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 AI도 아닌데 뭔가 빈듯해야 매력이 있죠. 이 집은 영원히 내 집이 아니라 이 순간만 내 것인 빌린 집. 평생 살 것처럼 욕심내서 뭐 하겠어요. 잠시 손님처럼 왔다 가는 우리처럼 붙박이보다는

0: 이동 가구가 정답. 떠날 순간도 생각해야죠.
1: 비싼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빈티지들은 그래도 그렇게 낡은 거여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빈티지 가구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 더 그래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드렉셀 헤리티지라 그래서 미국의 가구 회사인데 주문을 받아서 딱 하나만 만드는 그런 가구 회사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특이한 점은 상판이 마치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소목하시는 분한테 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일부를 맡긴. 이렇게 겹쳐놓은 이유는 어떤 동서양의 만남? 저는 이게 미장센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습도, 온도, 분위기, 소리, 냄새 그런 어떤 감각들이 쌓여서 나는 그게 취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은 그런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캠퍼스에 내 취향을 그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취향은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0: 취향이라는 게 순간에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단방에 가르쳐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감으로 행복했던 나다움의 기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였네요.
2: 야, 저 산이 진짜 엄청 아름답네요. 네네. 와, 여기 남산부터 정말 흘러가는 선이 다 보이는구나.
1: 그렇죠.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서 더더욱이 잘 보이는데.
0: 근데 이 담자기가 조금만 더 힘내면 빨간 벽돌은 그 자리를 내줘야겠는데요.
2: 네. 와, 이 초록색 인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네.
1: 자생적으로 자연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0: 담쟁이까지 나서서 집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는 중이네요.
1: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을 갖게 되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0: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 사는 집. 그게 빌린 집이니까요.
2: 와, 이거 내가 지금 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정말 집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만일 그런 조건 안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소유를 위해서 내 행복을 영원히 유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공간 활용 노하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하다 빌린 집을 탐구하는 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집을 다 보고 났더니요. 아우, 내 머리가 얼얼하네요. 매일이 빛나는 오늘이었는데 난 내일만 보고 살았나 봐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내일만이요. 이번에는 어떤 집이 또 충격을 주시려나요? 파주 헤일이구나. 예술인 마을 아니랄까봐 알록달록. 설마 이 동네에도 빌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호면 소장님 찾으셨나요?
2: 확실히 예술마을이라 그런지 알록달록 눈이 너무 즐거워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오, 갤러리가 지하에 있구나. 오, 와, 되게 쿨하다. 야, 그림 이쁘네. 바스키아 그림 같은데? 이야, 색감도 좋고.
0: 오늘은 갤러리 같은 집인가?
2: 근데 그나저나, 오늘 왜 우리 갤러리에서 만나죠? 건축탐구집 하러 온 거 아니에요?
3: 여기서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2: 박찬욱 감독님?

0: 이야, 희한한데 갤러리에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이라. 근데 모두 하얀데 사인 없는데?
1: 박찬욱 감독님이면 올드보이 어쩔 수가 없다 만드신 그 대감독님이요?
0: 아, 어? 그 사인이네. 설마 이거예요?
1: 정말 이게 박찬욱 감독 사인이라고요?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사인 맞아요?
4: 맞습니다.
0: 와, 여기 왔다 가셨네. 이야. 오, 어? 어, 오신다. 어, 안녕하세요.
4: 소연이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진짜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0: 네, 어, 저도 영광이에요. 네. 오늘 건축주분들이신 거죠?
4: 사실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0: 어, 세입자요?
4: 네.
0: 맞다, 오늘 빌린 집. 아니, 혹시 신작의 주인공들?
5: 아니, 남편이 그 네. 박찬욱 감독님의 열렬한 팬이어서 감독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어요.
4: 사실 저희 마을 이웃분이시거든요. 감사하게도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사인을 부탁드렸습니다.
0: 네.
5: 네,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님 댁이랑 저희 네. 집이 같은 건축가 분이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박찬욱 감독의 아버지가 건축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집은 두 부자의 집, 유명한 건축상도 여러 개 탔대요. 오늘 집도 박찬욱 감독 집 설계한 김영준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라는 말이죠. 듣고 보니 더 탐구하고 싶네.
0: 근데 이제 건물이 굉장히 커요. 설마 이 건물 다 쓰고 계신 건 아니죠?
4: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 1, 2층 이렇게 쓰고 있고.
0: 아, 여기까지만?
4: 네.
1: 지하는 갤러리로 1,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데요. 오, 입구부터 튄다 튀어.
0: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까요?
5: 네, 네, 들어가 보시죠.
0: 아, 이쪽이죠?
5: 네.
0: 아, 야, 현관부터 독특하네요. 설마 신발장?
5: 네, 맞아요.
0: 와,
1: 신발장으로 작품을 만들어 놨네.
0: 디자인 진짜 독특하다. 와, 무슨 복도가 이렇게 길어요. 이야, 어, 여기는 식당하고 거실 겸 부엌. 어, 정말 뭐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6: 그런가요?
0: 네, 외국에 있는 집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유럽의 펍 같기도 하고요. 가구에는 물결이 일렁일렁. 문짝도 없는 상부장이 이렇게 세련될 일인가요? 아니, 진짜 빌려서 고친 집 맞아요? 창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독특하게 고쳐도 된다고요? 아유, 난 못 믿겠네.
0: 어, 그리고 일단 보니까 이제 건물 자체도 기둥하고 보호 구조로 만들어서 이 벽들이 좀 이제 자유롭거든요. 또 이 앞이 집에 보통 이렇게 이 계단하고 도서관 같은 데나 주로 요새 있거든요.
1: 그러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이 동선이 아니라 공간이 되네요.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딱 미니 서재잖아요.
0: 분위기가 정말 힙하다. 네, 예술가들이 사는 집 같기도 하고.
5: 처음에 이제 이 집을 구할 때 항상 그 부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집들은 물론 예쁘고 좋은 집도 많았지만 너무 깨끗하고 손도 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았었거든요. 막 못질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막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집은 아니고 뭐 상가인데 어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좀 구조가 되게 재밌고 보수를 하면서 좀 용

0: 100도에 맞게 쓸 그런 주인을 찾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왔을 때 보자마자 되게 헛웃음이 났었어요. 아내가 너무 상태가.
1: 이전이 사주 카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0: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 상가로 사용했던 분이 나가고 나서 그 집기들이 거의 그대로 남은 상태로 거의 방치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이 구조는 너무 재밌고 아 여기 우리가 잘 고치면 너무 재밌겠다. 거의 한눈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2: 패션 전공한 남편과 미술 전공한 아내에게는 집마저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소재. 유명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캔버스에 두 사람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죠. 게다가 영락없이 블랙 카페. 이렇게 멋져질 일이냐고요. 아, 부엌도 어떻고요. 평범한 하판 가구에 신의 선이라는 곡선으로 힘좀 줬더니 이건 작품이지 뭐. 새 가구들이니 바닥이 눈에 밟히더래요. 고민될 때는 위대한 색 빨강이 부부 좌우명 진짜 돈 주고도 못살 감각이다.
1: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을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노력에 좋은 집은 비싼 집 아니고 내가 좋은 게 가득한 집. 2층도 그래요?
3: 야, 요 계단이 정말 이게 가정집에 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좋다. 이제 막상 올라가니까 더 좋네. 와, 여기가 두분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0: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주거 공간입니다.
3: 와, 진짜 멋있는 공간인데요. 가구들도 멋있고.
2: 뭐야? 여기는 한술 더 뜨네. 이 색감 봐요. 한해두해 모은 것들이 아니래요. 두 사람에게 집은 총천연색 취향 전시장이네.
3: 소파. 이야, 이거 뭐 정말 예술하는 분 아니면 이거 이런 색을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분의 큰 캠퍼스 같은데요. 와. 야, 근데 더 놀라울 만한 거. 이 커튼. 와, 이 커튼 뭡니까? 이 과감함.
0: 이 커튼은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3: 네.
0: 그 남편이 아는 분께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거는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3: 기다리셨다.
0: 이제 가지고 왔는데,
4: 그 행사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3: 오.
4: 쓰고 버려진 물건을 저희는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더 재밌게 스토리가 생기고 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아니, 요새 저렇게 살짝 바닥을 끌리는 것도 유행이고.
4: 아, 그래요?
3: 좀 길이를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0: 네.
3: 열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를 다들 또 좋아하시거든요.
0: 네.
3: 예, 네, 근데 독립 문제가 아니라.
4: 완전히.
3: 예, 네, 뭔가 이게 재활용한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2: 나는 아까부터 이 테이블이 눈에 가던데, 이거 비싼 거죠?
0: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칠한 거고요.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창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유성 페인트로 칠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구처럼.
3: 유성 페인트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0: 네네.
3: 페인트니까.
4: 가장 건강에 안 좋고, 가장 칠하기도 번거롭지만,
3: 그쵸.
4: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 옷을 사 입어도 자기 몸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취향에 맞게 수선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이번 공간은 어떤 취향으로 고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3: 이야, 여긴 노란색 방이네요? 와, 파란색 시트에.
2: 대박. 이집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예술이네. 안방인데 화장실 대신 발코니가 달렸구나. 특히 이 노란색에는 부부만의 사연이 있대요.

0: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신혼집이 이 노란색이랑 같은 컬러로 칠했었어요.
1: 신혼집이 노란색으로 칠하셨어요?
0: 네.
1: 아, 특이하네.
0: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컬러를 다시 재구매해서 그 신혼집의 컬러로 칠했습니다.
1: 아, 초심을 잃지 말자.
0: 네네.
1: 이런 건가요?
2: 신혼처럼 살자.
0: 네. 적어도 안방을.
3: 신혼 첫 집은 옥탑방, 두 번째 집은 연남동 구옥이었대요. 와, 진짜 노란색이네. 집 크기만 달랐을 뿐 부부 취향 저격은 그대로였던지. 근데 왜 이사하신 거예요?
4: 좀 뻔한 스토리지만 그 건물이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세입자여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0: 저희가 살던 집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되어서 되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5: 사실 저는 뭐 그것보다 그냥 오히려 이사를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집을 소유한 가치보다 저는 그 자유가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이상형이었고
3: 세상은 넓고 살아보고 싶은 집은 많다. 원하는 취향의 집을 사서 꾸미기에는 청춘을 대출에 저당 잡혀야 할 판이더래요. 빌린 집을 고쳐 살자 마음먹은 거는 그때부터였죠. 살아보고 싶은 집을 빌려 살 자유라. 맨날 내 집 마련 타령하느라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아,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선은 집 탐구부터 마저 하고요.
1: 와, 여기도 멋쟁이 공간이다. 야, 하나 다 신경 쓰셔가지고.
3: 이 공간의 정체는 뭐래요?
5: 아예 여진이가 혼자 작업실로 잘 쓰고 있고, 일러스트 작업은 컴퓨터 여기서 하고, 뭐 물레 작업하고.
3: 아, 여진이 작업실이구나. 일하고 먹고 자고가 한 공간에서 다 해결된대요. 덕분에 여진 씨는 이 작업실에 스스로 발을 묶었죠.
0: 남편이 저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1: 네?
0: 너는 집이 100평인데 한 5평 안에서만 사는 것 같다고.
1: 아, 여기가 주 행동 반경 안에 다 들어오는 거군요.
0: 네네.
3: 그래, 100평 집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머물 곳은 딱 요만큼인데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마음대로 고쳐야겠다 싶더랍니다.
1: 저는 이 두 분이 이 공간을 큐레이션 하는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일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제 옆에 있는 요 좀 약간 둔탁한? 네, 요 책상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5: 마켓에서 7만 원을 주고 구매한 건데.
1: 인터넷에서 이걸 샀어요? 와.
5: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그냥 7만 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 아, 정말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나 집이나 잠시 우리 한테 왔다 가는 거겠죠. 예.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요런 책상들이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철학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5: 공감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이 이쁜 집에 누가 낙서를 해놓고 갔네. 조카가 왔다 갔나요?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
3: 뉴욕 제니? 이 낙서 맞는 것 같은데?
5: 혹시 유진스라고 하십니까?
1: 유진스? 왜 웃으세요? 저 알아요.
5: 여기 유진스가 저희 집에 와서 화보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1: 네? 네,
5: 기념으로 제가 기둥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1: 이야, 동네가 들썩들썩했겠는데요?
5: 제가 들썩들썩했죠.
0: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촬영이 오고 감독님이 찾아오시고 했던 날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런 순간들이 저희한테 되게 굿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3: 집이란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공존하는 공간. 승훈 씨는 그중 좋은 순간만 한 공간에 다 모아놨답니다.
1: 계단 밑공간인데 미로같이 방을 만드셨네요. 와, 근데 여기 뭐예요?

0: 저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입니다. 오.
1: 와, 이게 다 주구 관련 수집인 거예요? 이 정도면 덕질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같은데, 어우, 보통 분은 아니다 했어.
0: 사실 제 이름이 군내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목걸이를 제가 언젠가 2007년도에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2: 보통 사람 소화하기 어려워.

0: 먹고 같이 좋아하시죠?
1: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2: 안 좋아하신다고요? 네.
1: 오히려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게 됐어요.
0: 더 안 좋아져요?
1: 네.
3: 이해합니다.
4: 저게 누구야? 데이비드 베컴 선생 아닌가요? 와, 이건 손흥민 선수네. 결국 승훈 씨는 축구로 더워 밀치의 경지에 이르렀대요. 축구 다큐까지 찍고 있거든요.
1: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거의 모든 곳을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 그냥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던 그때는 그냥 모든 일정, 모든 축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5: 저는 모든 어른들이 그런 척하다가 시간이 훌쩍 가고 그냥 계속 어른인 척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철든 거라고 표현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4: 좋아하면 끝까지 가야죠. 즐기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겨요? 좋아하면 끝장 보는 부부가 만든 마지막 공간입니다.
0: 여기는 뭐 전혀 꾸밈이 없는 순수한 공간?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4: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곳이래요. 원래는 승훈 씨의 축구 관련 소품을 모아놓은 그만의 펍으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쓰임을 찾았대요. 부부를 5년간 품어준 예술인 마을에 딱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거든요.
5: 저희가 여기에 서점을 지금 준비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여기서 서점을 준비하고 계세요?
5: 네.
0: 보통은 안식처를 찾거나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하면 그냥 꾸준히 똑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생각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 어디서 봤는데 서점과 자기가 사는 곳의 서점과 정원만 있으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4: 그리고 여진 씨는 그 행복한 삶의 다른 조건인 정원을 5년째 가꾸는 중입니다. 빌린 집을 고쳐 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또 다른 나의 모습. 여진 씨는 손에 흙 안 묻히고 살게 생겼는데.
1: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생각보다 흙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식물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이랑 또 다른 모습이고 또 그거를 제가 직접 길러서 따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0: 잘하고 있어?
1: 응.
0: 물 좀 먹고 해.
1: 응. 깨끗하지?
0: 응.
1: 음새 마침 정리할 때가 됐었어. 제 생각보다는 좀 더 노후에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지금 나이에 좀 당겨서 시간을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4: 이 집이 둘에게는 세 번째 빌린 집. 혹시 네 번째 빌릴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5: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고 어디론가 떠나 있겠죠 또. 층고만 높다면 크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1: 층고?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었어요.
5: 갑자기 층고는 꼭 높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
4: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일이더라고요. 승훈 씨랑 여진 씨는 그 어려운 일을 벌써 해냈네요. 대단하세요.
0: 아, 오늘처럼 건물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장기간 여기 체류하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공간을 바꿔가고 또 마음껏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갤러리를 꾸미듯이 뭐 그림과 색깔과 모든 소품, 가구들로 꾸며나가는 것. 그리고 건축을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분들은 집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집을 소유해서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0: 아니다. 내가 비록 빌려 쓰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치를 주자. 내 마음에 더 들게 써보자. 이게 행복 아닐까? 인생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공간, 집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1: 빌린 집을 고쳐 산다?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하나 몰라요. 젊고 힘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2: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나
3: 혼자 독학으로.
4: 독학으로.
3: 책 보고.
5: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6: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7: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8: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9: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0: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1: 성공을 위해서 힘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2: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4: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4: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6: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4: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4: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2: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4: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4: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6: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4: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4: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후
13: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4: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2: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4: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16: 암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4: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4: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3: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4: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8: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9: 나쁜 꿈은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쁜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5: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0: we're becoming more and more like the planet Venus. Impossible to save life.
1: It could be very difficult for large mammals to survive it.
2: 인류가 나타나기 전 지구에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3: I think we're definitely in a period in the Earth's history where one species is changing the surface completely.
4: We are the most powerful species that has existed in world history. Humanity is power.
2: 인류가 나타나고 여섯 번째 대멸종. 이런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0: We have entered a new age, like the Mesozoic and the Paleozoic, and it's very special and it deserves the name Anthropocene.
2: 이때부터 인류세입니다.
5: So eventually we will go extinct along with 99% of the rest of life that has ever existed.
2: 저는 연극 배우입니다. 인간의 삶을 무대 위에 올리는 직업이죠. 인류세를 맞은 우리의 도시. 오늘은 여기가 저의 무대입니다. 인류세 두 번째 이야기는 플라스틱입니다.

0: 예, 장입니다. 요 앞에가 우와. 지금 이제 요 뒤쪽이 이건 뭐냐? 요거 한번 봐봐, 호주야. 글씨 있는 것 같은데? 저거.
1: 네, 네, 여기 비닐봉지 지금 엄청 큰 거.
0: 네, 그러네요.
1: 비닐봉지. 사체를 오래 보관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복강 요 체강 안에
2: 지방터 있어요. 필요 없어요?
1: 출혈이 있었어요.
3: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입니다. 2018년 서해에서 발견된 폐사체.
0: 비닐 있네. 비닐이 실제로 있었네. 많이 있네.
1: 선명하게 글자가 다 보여.
3: 장에서도 전혀 소화되지 않은 것.
0: 비피더스 명장 포도.
3: 한 거북이는 플라스틱으로 내장 파열. 또 한 거북이는 장이 막혔습니다. 좋기 100년은 산다는 바다 거북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먹이 때문입니다. 해조류. 조개, 특히 해파리,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해파리와 아주 닮았습니다.

0: 이 비닐이 바다 거북의 뱃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로요. 플라스틱은 짧게는 450년, 길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사의 존재입니다.
1: 이런 세상에 불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해군이 플라스틱을 썼다면 그 플라스틱이 지금까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9세기 중엽 마이클 펠라는 당구용품 회사 사장입니다. 그는 또 유명한 프로 당구선수죠. 어느 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대체 물질이 필요했죠. 한 발명가가 도전합니다. 질기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코끼리 상아보다 싸야 했죠. 게다가 둥그런 공처럼 성형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미국 역사, 아니,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엄청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플라스틱입니다. 둥그렇고 질겨 보입니다. 하지만 당구공으로 쓰진 못했죠. 잘 깨지고 잘 폭발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도시 곳곳에 기념비적인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죠. 150년 후, 우리는 인류세를 맞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대단해졌습니다. 나무, 철, 고무, 각종 물질을 대체합니다. 석유에서 추출된 고분자 화합물이 플라스틱의 원료입니다.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 아무 모양이나 만들어냅니다. 목재보다 오래 버티고, 철보다 가볍고, 고무보다 단단한 물질. 무엇보다 쌉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번쯤은 써봤던 것. 둘러보면 어디에나 하나쯤은 있는 것.

빛입니다. 옛날에는 빛도 코끼리 상 하나 동물 뼈로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꽤 비쌌죠. 셀룰로이드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빛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싸져서 가난한 사람도 빛을 가질 수 있게 됐죠. 플라스틱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생겨나면 플라스틱이 없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죠.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세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50년대 중반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삶. 우리는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 인류세를 맞았죠.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은 홀로세입니다. 약 1만 년 전에 시작됐죠. 이런 옛날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걸까요?

빙하는 지구의 역사.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1996년 그린란드 중심부 1493m 깊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얼음 조각, 코어를 캐냅니다.

0: which was 11,703.
1: 이 얼음 코어는 지구 역사의 어떤 한 시기의 증거입니다.
0: It's exactly where we find or define the transition between the ice age and present day climate, the Holocene.
1: 홀로세의 증거.

0: 인류세는 아직 이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되려면 전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하죠. 지질학은 시간의 학문입니다. 지질학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인류세의 시간은 100만 분의 1초나 될까요? 뭔가 쌓이기엔 너무도 짧습니다.
1: The trouble is when people say we want to have a period called the Anthropocene in a stratigraphic season or section is where to draw the line. What is the start of the Anthropocene?
0: 해양 지질학자 이관홍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 주요 강의 하구를 뒤적거립니다.

0: 빙하 속의 홀로세코어처럼 강바닥에서 인류세코어를 찾습니다. 홀로세와 인류세의 경계가 여기 있을까요?
1: 저희 연구의 시작이죠. 지난 이제 100년간 여기에 쌓인 퇴적물의 충소를 얻어서 인간이 만드는 뭐 블랙카본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이러한 마커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인류세 기간 70년 동안 해양 퇴적층 두께는 겨우 1mm. 증명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인류세는 그냥 어른들의 잔소리일까요?

먼 미래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우리 시대의 화석. 한 종에 불과한 우리가 지구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우리 시대를 인류세로 명명한 이유가 이겁니다.

걱정이나 상상이 아닌 진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말해주는 암석들. 적어도 28억 년은 됐을 겁니다. 이건 38억 년쯤 된 겁니다. 그 옆에 거대한 돌덩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용암 분출로 극도로 높은 온도가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돌에 붙습니다. 이때 플라스틱 암석이 만들어지죠.

해안 청소를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쓰는지, 뭘 먹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도 모릅니다. 인류세의 암석. 여섯 번째 대멸종과 플라스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10월이면 그들이 옵니다. 오후 5시 수십 수백 마리가 공중에 떴습니다. 10분쯤 지나니 수천 마리입니다.

어둠이 깔리면 수만 마리로 불어나죠. 곧 일제히 대숲 속으로 사라집니다. 먹이를 먹고 돌아와 자는 시간.

대숲은 때까마귀가 잠자기 좋은 곳입니다. 가지가 많고 버티는 힘도 세니까요. 소화하지 못한 찌꺼기를 토하는 것도 이 시간입니다.

다음 날 해 뜨기 전에 나갑니다. 멀게는 15km 밖으로 날아가 먹이를 찾습니다.

0: 때까마귀가 뱉어낸 덩어리를 물에 녹여봤습니다.
1: 특히나 노란 고무줄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닐, 그다음에 검은 고무줄, 대숲에 이렇게 노란 고무줄이 있으니 만만합니다. 그러나 펠레 속에도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한참 먹이를 해가지고 영양가를 많이 먹고 영양가를 비축해가지고 북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비가 온 다음에는 이게 있으면 이게 지렁이로 보입니다. 사람도 비에 젖은 그 까만 고무줄을 보면 지렁이로 보이는데 새들이 먹이가 배고파 있을 상태에는 굉장히 이렇게 현혹이 됩니다.
0: 플라스틱은 다 해도 먹는 건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먹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보다 오래 살아남죠.
2: 1997년 16살 때 접니다. 그리고 이건 한 살 때 저. 제가 쓰던 휴대용 카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변했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생겨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0: 공식입니다. 봐도 모르겠네요. 이건 어떤 한 해의 플라스틱 쓰레기 양. 이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된 양. 2015년은 3억 톤. 2015년까지는 63억 톤.
1: That we produced so far, I actually did the thought experiment and imagined spreading it out evenly, and I could cover the entire country of Argentina in plastic waste.

0: 이 도시 11만 인구의 1%가 이 재활용 센터를 이용합니다. 플라스틱 병 2만 9천 개를 압축시켜 한 더미를 만듭니다. 가격은 옛날에 25%로 떨어졌습니다. 사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1: I think things are poorly recycled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as a country we do a bad job of separating our recycling. We collect it in a very dirty way where it's not separated and then we send it to other countries.
0: 쓰레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수출합니다. 주로 처리 비용이 싼 개발도상국에 넘기죠. 한국에서 수출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는 시위입니다. 6,300톤. 필리핀으로 수출된 쓰레기의 상당수가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기저귀, 배터리, 전자제품, 갈 데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지도 않은 그 많은 플라스틱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0: 양식장에서 쓰는 부표입니다.
1: 플라스틱 스피어라고 집에 말을 하거든요. 하나의 생태 공간이 돼버렸어요.
0: 플라스틱 구체. 지구처럼 생명체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1: 안 뜯어지게, 안 뜯어지게 살살살. 여기 집이 더 있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개지렁입니다.
0: 지구에서는 흙을 먹고 산다면 플라스틱 구체에서는 뭘 먹고 살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이렇게도 생겨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먹이 사슬을 따라 결국 최상층의 인간에까지 이르죠.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 바다로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0: 불사의 존재.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거의 다 이 도시에 모였습니다. 12살에 가졌던 꿈을 23세에 이루게 된 한 청년 때문입니다.
1: Rivers are a major entry point for plastic entering the ocean. Do you have plans to adapt the system to collect plastic as it enters the ocean?
2: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no more plastic enters the ocean.
1: Today we'll be launching the world's first ocean cleanup system from the San Francisco Bay heading towards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0: 해양 쓰레기 청소 기업 오션 클린업 창업자. 아이디어 하나로 400억 펀딩을 받고 청소 도구 윌슨을 만들었죠. 오늘이 대항해 첫날입니다. 배 뒤로 청소기 윌슨이 힘겹게 따라갑니다.
1: It's most of these unknown unknowns. Like, this has never been done before. It's not like we're trying to build a slightly better car or a slightly better airplane. This is like building the first car, the first airplane. Right? You know, the key is that the system behaves well, that we catch plastic efficiently, and that it doesn't break down. You know, that's the most important.
0: 북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 해류를 따라 여기에 모였습니다. 보얀 슬랏은 16살에 여기를 청소할 계획을 세웁니다. 윌슨은 떠다니는 인공 장벽입니다. 유자 형태의 이 인공 장벽에 해류를 이용해 쓰레기를 모읍니다. 모인 플라스틱 쓰레기는 배로 싣고 가서 재활용합니다.

0: 태평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안 되어 이상 신호를 보입니다.
1: 북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플라스틱 잔해를 치우던 오션 클린업의 청소함선이 전격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설계와 구축에 2천만 달러가 들어간 이 배는 GPGP라 불리는 태평양 한복판에서 플라스틱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험난한 파도에 일부 부품이 손상됐습니다.
0: 과거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인류세가 점점 깊어갑니다.
2: So is there a way to clean up all the garbage in the ocean? Yes. The number one way is to stop adding more, to turn off the tap. If your bathtub is overflowing, do you get a mop and clean the floor or do you turn off the faucet?
0: 페트병으로 만든 배를 타고 에릭슨은 GPGP에 갔습니다.
3: Head to Hawaii, or wherever the wind and waves take us.
2: So then I had a chance to sail through the garbage patch the first time in 2005, 14 years ago. When you're in the middle of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what you see is open blue ocean.
0: 플라스틱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죠.

0: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고형 10개월 동안 판매된 국내산과 외산 중에 3억의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입니다.
1: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 우리는 날마다 경고음을 듣고 있습니다.
0: 한란을 중심으로 미세 플라스틱 242개가 검출됐고 국내산에서도 28개가 나왔습니다.
1: 무엇으로도 변신이 가능하고 편리하며 아주 싼 것들. 우리보다 더 오래 남을 우리 시대. 인류세의 증거. 쓰고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후회합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0: 1800-1725 굿네이버스.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We've collected many thoughts. Some thoughts lead us to a far distance.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엄청해?
2: 궁금해. 이 나라 재래생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는 거.
3: 나르시네.
2: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3: 아 왜요?
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현아학생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룰 겁니다.
1: 네.
0: 예. 좋게 말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거지, 나쁘게 말하면 미친
1: 네.
0: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1: 이게 요새는 막 미쳤다 뒤에 이 P랑 N을 붙여서
0: 진짜?
1: 파지티브에 미쳤다도 있고 네거티브에 미쳤다의 의미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0: 아, 괄호 안에 뭘
1: 네, 그래서
0: 쓰는구나.
1: 이제 긍정적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럴 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크레이지의 의미로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다 쓰이네요.
1: 네.
0: 이 문학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친 사람들을 다뤘을 때 뭔가 검열을 피해 간다든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미친 사람 얘기였어. 이렇게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 상상력을 되게 더 증폭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톨스토이도 어떤 광인의 수기 이런 작품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인 그 돈키호테도 바로 이제 이 미친 자의 대표
1: 그렇죠.
0: 명사입니다.

0: 이게 최초의 근대 소설. 소설의 원형으로 칭송을 받는 작품이에요. 네. 1605년이면 엄청 오래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때 근대소설의 효시로 나왔다라고 근대소설의 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우선 이 작품을 알려면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1: 긴 창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별로 싸움도 잘 못하는데 맞아요. 남 도와주러 다니다가 훨씬 두들겨 맞고 이런 이미지죠. 네.
0: 그러니까 약간 허당.
1: 맞아요.
0: 허당 기사. 그다음에 좀 웃긴 사람.
1: 맞아요.
0: 그다음에 푼수같이 외적으로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희화화된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골자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가 왜 최초의 작품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세르반테스는 독서 광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다니면 길바닥에 어떤 문자가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보면은 막 허겁지겁 주워서 읽을 정도로 독서 광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신선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빚 때문에 쫓기고 전쟁 나가서 부상당하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58세 때 작품을 이걸 1권을 내게 됐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뭐 이걸로 내가 흥행을 해서 어떻게 영화를 보겠다, 부귀영화를 꿈꾸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다음에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근대소설의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근대소설 전에는 이제 고전소설, 이제 중세의 소설 있잖아요. 네. 중세의 소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영웅이 주인공이 보통 되는데 영웅이 잘 자라나게 세계가 뒷받침을 해줘요. 네. 물론 시련도 있지만 전 세계가 같이 우주가 힘을 합쳐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근대소설, 현대소설은 어떤 거냐면 나 살고 있는데 나 이거 잘못 온 것 같아. 이 세상은 나한테 잘 살라고 이렇게 복 돋아주는 세상이 아니고 너는 잘못 날아왔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너 여기 있을 곳 아닌데. 이런 계속 이질적인 괴리감을 주거든요. 그럼 사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난 어떤 존재지? 옛날의 영웅은 난 저쪽으로 가려고 해. 배를 탔어. 뒤에서 배가 순풍이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걸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가 돈키호테에 거의 이제 처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적 소설의 효시다.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영웅의 시대는 끝나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돈키호테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아저씨 이야기네, 좀 미친 사람 이야기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돈키호테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뭐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1: 제가 알기로는 돈 띄고 키호테라고 알고 있어요.
0: 정확하다. 네. 아니 어떻게 안 알려줬고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거 알잖아요. 안 알려줘도 어떻게 하지? 돈키호테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을 지칭하는 경칭이에요. 그다음에 키호테는 중세 기사의 허벅지 갑옷, 부분 갑옷입니다. 기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돈키호테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알론소 키아노예요, 본명이. 그다음에 하급 지주입니다. 하급 귀족이에요. 네.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지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사야, 나는 기사야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갖게 돼요. 잘못된 자의식이거든요. 기사가 아닌데 기사라는 자의식을 갖게 돼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게 기억이 안 나요.
0: 그게 기억이 안 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라고 있어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다시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중세 기사 소설의 엄청난 마니아예요. 알론소 키아노라는 이 하급 지주가 중세 기사 소설에 꽂혀서 당시에는 소설책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비싼 거였거든요.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그거를 전답을 팔아가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섭렵을 했어요. 100여 권의 위대한 기사의 스토리를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읽다 보니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아, 기사 써서 재밌어 하다가 나는 기사야 같은 거죠. 근데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종자. 종자라는 것은 이제 시종이에요, 시종.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는 네. 시종이 필요합니다. 시종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돈도 없는데 시종 어딨어.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산초 판사를 찾아가는 거죠. 아. 산초 판사한테 가서 나는 알론소 키아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돈 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얘기해요.
1: 아, 맞아요.
0: 라만차 지역의 네. 대표 주자인 돈 키호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대장은 나야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내 종자를 하면 시종이 되면 내가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 때 섬 하나를 떼서 총독을 맡겨줄게. 이 산초 판사라는 사람은 욕심은 많은데 머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섬에 총통이 된다고 하고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자를 하나 얻어요.
1: 네.
0: 자, 두 번째는 레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세는 기독교 세상이지만 기사들이 항상 이렇게 출정을 나갈 때 누구한테 가호를 비냐면 공주님이나 귀족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에게 그 가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레이디가 없네.
1: 그러니까요.
0: 레이디가 없어. 그래서 동네의 한 처녀에게 그 처녀는 이 돈키호테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키호테 존재도 몰라요. 근데 그 처녀한테 어떤 이름을 붙이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토보소 지역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네.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꿈도 못 꾸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중간 구절에 원래 이름은 알돈자 로렌소라는 농부 아가씨고 이 농부 아가씨는 가슴에 털이 나 있고 근육질에다가 방망이를 아주 잘 다룬다. 힘이 세기로 이름 난 장사 아가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풍자적인 거죠. 그런 힘센 우락부락한 아가씨한테 달콤한 나의 아가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칭송하고 그녀에게 무운을 빌어달라고 본인 혼자 중얼거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용이나 거인을 퇴치해야 돼. 기사는 이 창을 들고 가갖고 용을 처단한 다음에 용을 머리를 베어 갖고 와서 공주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기사로서 너를 서임하노라 해갖고 이제 왜 백험 기사 서임 받는 거 보셨어요?
1: 네.
0: 이렇게 칼 뒷등으로 맞아요. 여기하고 여기를 솔직히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서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돈키호테는 셀프로 다 합니다. 셀프로 다 해요. 종자, 단초 판사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없는 공주님 만들어내서 본인 혼자 선 공상 속에 공주님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용도 없고 거인도 없어요. 이거 중세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본인이 형차를 보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팔이 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1: 괴물이다.
0: 저 거인이 팔 돌리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너희놈 하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키호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읽다 보면요 돈키호테가 되게 짠해져요.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방랑의 여정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성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성공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몸이 너무 많이 상했잖아요. 열병을 앓아요. 며칠 끙끙 앓고 눈을 떠갔는데 아 나는 그냥 지주구나 하급 지주구나 나는 기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 되게 슬픈 장면인 게 산초가 나으리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모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괴물을 무찌르기로 했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때 돈키호테가 오히려 반대로 정신 차려 산초야. 난 기사 아니야. 이제 조카하고 가정부하고 산초한테 재산 떼어주고 너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본인은 알론소가 되어서 죽습니다. 한바탕 약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짠하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길 원했는데 그러면 이 1605년 돈키호테라는 책이 나왔던 이 시기에는 기사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기사 제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스페인이 어쨌든 초창기에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이 나올 때쯤에는 그 황금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더 이상 군사력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요. 왜? 총기가 나왔어요. 총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봉들고 하거나 창을 휘두르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만 명목상의 기사는 있었어요. 영예로서의 기사. 그분은 기사님이래. 옛날에 한 가닥 하신 양반가래. 약간 이런 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냥 과거 시절에 잔재로서 이름만 남아있었던 명예로운 일부 직책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사라는 제도가 이미 붕괴를 했는데 기사도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답니다. 근데 남들이 이제 다 기사도 소설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만 꿈꾸고 미래를 보지 않는 상황이 이 세르반테스는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타라고 하는 허황된 인물을 내세워서 봐봐, 너희가 기사도 소설만 읽고 지금 중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근대 인간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친 사람은 어떤, 그냥 단순히 미친 게 아니고 의미가 있게 미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나온 거다. 이렇게 최초의 근대 소설을 만든 굉장히 강력한 모티브가 바로 미친 사람 이야기예요. 루쉰이라는 소설가가, 중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본명은 따로 있고요. 루쉰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게 이건 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해혁명이 일어날 즈음, 그 즈음에 활동했던 소설가예요. 근데 소설가고,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도 루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사상가이자 소설가인데, 루쉰이라는 사람이 쓴 최초의 근대 소설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건 짧아요. 읽기 아주 좋아요. 한 사람이, 화자가 나와요. 화자가, 내가 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걱정돼요.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미친 정신병에서 다 나아서 관리가 되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미쳐 있을 때 남긴 일기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일기장을 입수를 해갖고 여기 보여준다. 그 다음부터 일기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기장의 주인은 이 미친 그 사람이겠죠. 이 미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해봅시다. 그 사람이 몇월 며칠 계속 써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형이 나를 가두고 밥만 넣어주고 있는데 나를 통통이 살찌워서 잡아먹을 속셈이야. 약간 이렇게 나와요. 거의 헨젤과 그레텔의 그 마녀처럼 나를 너가 잡아먹을 거지.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 여동생 죽은 것도 형이 잡아서 먹은 거야. 저 노인네가 나를 보면서 노려봤어. 나를 먹을 셈이지. 하인이 나에게 화를 냈어. 나를 잡아먹을 셈이야. 세상은 나만 빼고 다 식인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미친 사람이 일기를 쓴 거예요. 아주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미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미쳤다고 쓰는 이 일기인 거예요. 광인일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느낌이 오죠. 뭔가 이 미친 사람만 사실은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읽다 보면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소설에는 내가 들었다, 누구의 일지를 읽었다. 돈키호테도 거기에 돈키호테 대 라만차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쓰냐면, 라만차 연감. 다시 말해서 역사를 쓴 라만차 연감에 돈키호테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에둘러서 어디서 들은 얘기야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초기에는 소설의 형식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내 이야기를 그냥 바로 끄집어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인을 내세워야만 어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 연감의 이야기를 빌려야만 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루시는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근대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중국인들이 처형을 당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왜 중국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이냐? 사람의 몸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상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와서 문학을 약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사상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 낸 작품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의 혁명 일어났고, 손문의 세력이잖아요. 그 혁명가들이 이 사람 굉장히 지켜세웁니다. 왜? 자기네와 같은 어떤 근대적인 사상, 개혁하자는 사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0: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중국에.
1: 근데 있을 만한 것 같긴
0: 그게 네.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 쉬시린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소문의 혁명 세력 중에 한 명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 새로운 세력이야. 이 쉬시린은 새로운 세력이야. 그런데 청나라 구시대 구세력 구세력의 그 관료를 이렇게 저격을 한 죽인 거예요.
1: 네.
0: 공격을 죽였어요. 쉬시린이 이쪽에 원수가 됐잖아요. 이쪽에 그 친위대가 쉬시린을 잡아서 복수로 신장을 꺼내 볶아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신이 알고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이 여기 반영이 됐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을 먹는다고 한 것이 절대로 자기의 최종 목표, 비판의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광에 갇혀갖고 미쳤으니까 광에 갇힌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역사책을 봤더니
1: 네.
0: 인의 도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의 도덕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거기 사이에 식인, 식인, 식인, 식인이라고 행간마다 다써 있었던 거예요. 5천 년 동안 우린 인의 도덕을 섬기면서 식인을 해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0: 여기서의 식인이란 구세대적인 어떤 봉건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곤 했구나. 자, 축첩 제도에 의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 나빠질 수 있어요.
1: 네.
0: 이런 것도 식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분 제도 때문에 하인을 때려서 나쁜 처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1: 네.
0: 식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봉건 제도에 의해서 불합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다 식인의 일종으로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루쉰이 왜 이런 식인이라는 위험한 소재하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하고자 했었는지가 광인일기 끝머리에 나옵니다. 중국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근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외세 세력이라든지 서양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제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태되고 말 거야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국을 구해야 돼,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라고 하는 애국정신 같은 게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아, 이 사람은 사상가가 맞구나. 중국의 인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게 맞구나. 아까 찾아가 봤더니 그 미친 사람이 다 나서서
1: 네.
0: 관료가 되기 위해
1: 네.
0: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좀 슬픈 거예요. 한계점을 지적한 거예요. 관료가 된다는 건 봉건 체제에 합류한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인처럼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형과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한테 못 이기고 구습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모르는, 식인을 하지 않은, 식인이라는 구습을 모르는 새로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된다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웨이크업, 일어나, 뭐 보이즈 비 애미셔스, 약간 이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형상화를 한것 같아요. 광인하고 식인이니까 그 부분에서 와, 이게 문학화가 되니까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흥미롭게 읽히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돈키호테, 역시 중국에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광인일기. 둘다 최초가 붙었는데 두 최초는 미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아, 뭔가 최초, 새로운 걸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최초하고 이 미친 사람의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기사도의 미친 사람, 돈키호테
1: 네.
0: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미친 듯하지만 사실은 안 미쳤던 미친 사람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1: 네.
0: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폭풍의 언덕은 이 우선 작가부터 소개를 해야 돼요. 에밀리 브론테인데요. 에밀리 브론테는 목사의 오녀 일남의 딸로 태어났어요.
1: 네.
0: 딸 다섯에 아들 하나를 엄마가 낳고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목사관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1: 조금
0: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을 거고,

0: 분위기도 굉장히 엄격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셨고 트라우마 있겠죠. 언니 둘이 차를 쫓아 죽습니다. 역시 트라우마 있겠죠. 근데 이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가 샬롯 브론테라고 제인 에어를 쓴 사람입니다.
1: 아.
0: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성격이 굉장히 씩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난 후에 1년 후에 사망을 해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폭풍연도 1847년도 작품인데 여성이 소설을 쓰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여성이 공부를 하고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 여성 작가가 뭔가를 발표했다고 하면은 본인 자력으로 본인의 그냥 능력이 철철 넘쳐 흘러갔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 그러니까 영국 요크 지방의 어떤 폭풍, 바람이 막 올라오는 폭풍의 언덕 끝머리에
1: 네.
0: 폭풍의 언덕이라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1: 네.
0: 실제로 언덕도 폭풍의 언덕이고 그 위에 있는 집 이름도 폭풍의 언덕이에요. 이 집 이름은 워더링 하이츠예요. 언쇼 가문이라고 합시다.
1: 네.
0: 여기에 캐서린 언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말감량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캐서린 언쇼 집안에 히스클리프라는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옵니다. 이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히스가 관목, 황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광야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아예 그 지역이 다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히스가 실제로 자라난 지역이었대요. 그 히스클리프 자체가 이 지역 이름인 거예요.
1: 네.
0: 이해 가시죠?
1: 네.
0: 이게 정말 결정적인 킥이에요. 근데 히스클리프가 왔는데 피부가 가무잡잡했대요. 약간 집시처럼 혼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좀 이질적인 지위에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캐서린하고 히스클리프가 어렸을 때 같이 살면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집안의 이게 이야기예요.
1: 네.
0: 근데 여기 밑에, 이 언덕 밑에 그레인지 저택이라고 하나 있어요. 여기는 문명의 잘 사는 집입니다. 폭풍의 언덕은 야생, 본능, 자연의 공간이고요. 밑에 있는 그레인지 저택은 린튼 가문이 살고 있는데 언쇼 가문보다 훨씬 부자고 교양이 넘치고 사람들이 문명화돼 있어요. 자, 캐서린이 자라요. 히스클리프하고 결혼할래?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기로에 서요.
1: 네.
0: 캐서린 어떻게 했을까요?
2: 히스클리프를.
0: 히스클리프를 선택했을까요?
2: 그랬으면 좋겠는데.
0: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비극이 안 생겼어요.
1: 아.
0: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히스클리프를 선택하지 않고 왜냐? 쥐고 있는 물고기한테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약간 이런 히스클리프는 내 거니까 난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그래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와. 히스클리프가 상처받아 떠나요. 돌아올 때 엄청난 부호가 돼서 돌아옵니다. 캐서린 주위를 뱅뱅뱅 돌거든요. 캐서린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남편과 히스클리프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아이를 딸을 낳고 사망해요. 이때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으면 이거는 용서와 해결의 관문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되고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딱 하나만 기도할 거야. 캐서린 언쇼. 너는 내가 살아있는 한 쉬지 못할 거야.
1: 오.
0: 유령이 돼서라도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죽어서 도망가? 너
1: 와.
0: 편하게 쉴 줄 알아? 너 가만 안 둬. 계속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오, 무섭다.
0: 그리고 나서 계속 캐서린 유령을 기다려요. 근데 손님이 그 폭풍 언덕에 잠깐 어떤 사람이 들르거든요. 근데 전나무 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둑두둑두둑. 마치 누가 이렇게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캐서린 언쇼예요 하는 어떤 작은 소녀 유령이 나타났어요. 자, 손님이 처방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캐서린이라는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히스컵이 눈이 도는 거예요. 유령? 난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유령이 나한테 안 왔는데 가서 빌어요. 캐서린, 유령이 돼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남주의 원형이 바로 폭풍의 언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 봤을 때 너무 멋있다 이랬거든요. 아, 지금은 연애 서포가 다 죽었는지 와, 이 진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내 아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덕목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집착 광공 캐릭터의 원형이에요. 집착 광공 캐릭터는 계보가 있어요. 우선 안 보셨겠지만
1: 네.
0: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모래시계.
2: 어, 최민수 씨.
0: 최민수 씨. 이렇게 하면 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집착 방문이죠. 그 다음에, 가을 동화.
2: 네.
0: 가을 동화의 원빈 씨.
2: 얼마면 돼?
0: 얼마면 돼? 집착 광고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이 또 개보가 있어요. 해리포터에 혹시 생각나는 캐릭터 있어요?
2: 해리포터요?
0: 네. 저는 스네이프 교수님.
2: 아,
0: 스네이프 교수. 왜냐면 해리포터의 엄마인 릴리 포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유년 시절 보면은 그 황야 같은 자연의 어떤 그 나무 이런 시냇가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아, 저분도 사실은 히스클리프 계열이다. 히스클리프가 흑발에 검은 눈이거든요. 아, 스네이프 교수님도 그래요.
2: 네,
0: 그렇게 창발인데 아 이거 거기서 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차도남을 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차도남에 반대되는 집착광공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작품이 폭풍의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대사 하나를 뽑으라면 전 이걸 뽑을 거예요. 나는 히스클리프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캐서린 이런 논리를 펴요. 나는 곧 히스클리프야. 그와 나는 하나야. 그 뒤에는 이제 개똥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린튼의 시집을 가겠어.
2: 아, 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
0: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제 히스클리프가 이제 상처받아서 거기 떠나는데 폭풍의 언덕 자체가 히스클리프고요. 히스클리프가 곧 나야 라고 하는 캐서린이 곧 폭풍의 언덕이에요.
2: 네.
0: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 이 집, 날씨, 이 전체 이 공간적인 배경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삼위일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 떼질래야 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뭘로 평가하느냐.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풍수지리적인 소설이다. 실제로 그렇게 바람과 황야의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밀리 브론테가 들었던 그 폭풍의 언덕의 그 바람소리 같은 걸로 상상해낸 그 장소인데 이 폭풍의 언덕이 곧 히스클리프고 곧 캐서린이에요. 여기가 풍수가 잔잔하고 한강 뷰에다가 뭔가 사람이 차분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집착 광고가 안 나오고 잘 가. 이렇게 뭐 잘 살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 지리가 만든 어떤 자연 발생적인 소설이다. 사실 근대 소설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상한 소설인 거예요. 내면에 뭔가 현실과 뭔가 부딪히는 그런 고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황야가 말하고 황야와 사랑에 빠지고 황야를 떠났다가 다시 황야에 와서 잠드는 그런 지형과 모든 것이 일체된 삼위일체적인 소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 어머 연애 소설이래 로맨스래 어머 유치찬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아 이게 어디서 태어났구나 원천을 보시면 좀 재밌어요. 오늘 이렇게 광기의 세 가지 종류를 봤거든요. 저는 읽다 보니까 광기 나오는 건 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2: 다 재밌는 거
0: 물론 현실에서 만나면 좀 무섭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효용성이 있고 재미가 있는 모티브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맺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2: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0: 아, 진짜?
2: 광기라고 약간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 해가지고 좀 걱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광기를 특히나 돈키호테의 광기를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참 낭만적이다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0: 낭만적이죠.
2: 들어요. 네. 사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낭만이라는 단어가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돈키호테를 주제로 이제 노래를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0: 어, 진짜요?
2: 네. 네, 근데 박명수 씨가 노래 작곡해줘가지고 한 적인데 거기 있는 노래 가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즐기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고 명예와 여자를 존중하는 그런 나는 돈키호테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돈키호테가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낭만을 다들 하나씩 가슴속에 가지고 살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김영하 작가가 글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와서 내가 소설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본대요. 잘 쓸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계속 쓰고 잘 쓸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근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 잘할 수 있어서 시작하는 것 혹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든 잘할 수 없든 내가 하고 싶으면 우선 해보는 거다. 네. 이런

0: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멋있다. 한 10년은 한번 걸어봐야지. 할 수 있든 없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いよそ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3: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배는 다.
3: 좋습니다. 위에를 로리죠! 로리죠!
4: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3: 10억이요?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게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6: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7: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저는 해외에 다녀오면 꼭 김치찌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혀로 느껴지는 짠맛만 경계하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1인분 먹게 되면 나트륨이 약 1900에서 2000mg 포함되어 있어서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꽉 채울 정도로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은 더 나트륨 함량이 많아서 1인분에 2000에서 30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찹, 드레싱, 심지어 달콤한 베이커리류에도 맛의 밸런스를 위해서 설탕과 함께 엄청난 양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과 혈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심장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 섭취 제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짜게 먹는 나라, 일본은 장수한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국가별 소금 섭취량 지도입니다. 파란색이 소금 섭취량이 적은 나라이고 붉은색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섭취량이 많아서 6g 정도 섭취하고요. 한국과 일본, 탑 몇 개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상당히 높아서 하루 한 5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WHO 권장량이 하루 2g인데 그거의 2.5배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고혈압 유병률도 낮고 수명도 긴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늘어놓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조절 상황은 일본도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수치로는 더 좋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 성향과 의료 정책, 그다음에 국가의 노력 등이 같이 상호작용한 결과죠. 일본의 수명이 길지만 이제 한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인 기대 수명은 84.8세, 한국인은 84.4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명이 긴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요소는 채소와 등 푸른 생선 섭취가 많은 식습관입니다. 비만 유병률이 낮은 점,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테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한몫할 겁니다. 아마 일본이 염분 섭취를 더 효과적으로 줄이면 고혈압 조절률도 더 좋아질 거고요. 수명도 더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나트륨과 소금, 염분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금과 염분은 같은 이야기고요. 소금은 화학적으로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2g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이 되고요. 소금 5g이 어느 정도냐면 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갈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동안 이 한 숟가락 분량의 소금만 섭취하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입니다. 나트륨과 염분 개념이 자꾸 혼동되어서 사용돼서 2g인지 5g인지 헷갈려서 최근에는 나트륨 양으로 통일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 권장량은 하루 나트륨 2g 미만입니다. 한국인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경에는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약 4.8g, 거의 5g에 가까웠었죠. 소금으로는 무려 12g이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건당국의 노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속에서 많이 줄어서 최근에 3g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여전히 권장량의 1.5배를 먹고 있는 거긴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섭취량이 높은 걸로 기록되고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미국 가서 음식 먹으면 그렇게 짠데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식단의 특성상 숨겨진 나트륨이 꽤 많습니다. 국물 요리입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간 나트륨 양이 1g에서 2g이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2g인데 김치찌개만 드셔도 2g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국물까지 다 드시게 되면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보다는 건더기에만 집중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또 가공식품들, 햄, 라면, 그 외에도 식빵, 시리얼에도 의외로 나트륨이 꽤 들어있거든요. 음식의 풍미와 이제 보존을 위해서 나트륨을 좀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보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금에 민감한 걸까요? WHO 발표를 보면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89만 명의 사망이
과도한 소금 섭취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혈압을 상승시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위암, 비만, 골다공증, 어지럼증 일으키는 메니에르병, 만성 콩팥질환 일으키는 원인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비감염성 질환의 부담을 줄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가성비 높은 조치입니다. WHO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1달러를 투자하면 12달러만큼의 국민 건강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12배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가성비가 높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분이고요. 진화 과정을 돌이켜봐도 생물이 육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나트륨이 많은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나트륨이 우리 신진대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계속해서 염분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지금처럼 소금을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불과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불과합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 인류는 고기나 물고기 등 자연적인 섭취를 통해서만 염분을 보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섭취한 나트륨 양은 아마 하루 2g을 넘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렵 채집인들이 있거든요. 아마존이나 에스키모 같은 일부 부족들에서 수렵 채집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2g을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었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오히려 나트륨 섭취가 더 힘들었습니다. 식단이 고기가 줄어들고 곡물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나트륨 섭취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금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전매제도를 통해서 소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적으로 소금은 구하기 힘든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4만 년, 아니 그보다 더 전에 호모사피엔스 등장 이래로 수억 년 동안 부족했던 염분이 최근 50년 사이에 갑자기 풍족해진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몸은 부족한 염분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우리는 아직 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는 나트륨을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RAS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이름이 복잡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은 소금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소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몸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켜내는 역할입니다. 소금이 부족한 환경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몸은 소금이 들어오면 배출하지 않고 몸 안에 가둬놓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현대사회처럼 소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 몸의 시스템은 과도한 나트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고염분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됩니다.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들이게 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고 체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염분은 그 자체로 혈관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요. 나트륨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축적되게 되면 혈관은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경직도가 증가하게 되면 특히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특히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오히려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축기 혈압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처럼 풍족한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했던 메커니즘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트륨 섭취가 어떻게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질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대쉬 연구입니다.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대쉬 연구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 요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였었는데요. 연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서 연구에 참여한 분들에게 두 달 동안이나 매일 3끼 식사를 계속 배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송된 음식만 드세요라고 했던 연구였었고요. 식단과 소금 섭취량을 철저하게 통제했었던 연구였었습니다. 대조군은 일반적인 미국인 식단을 제공하고 연구 대상군은 대쉬 식단으로 채소, 유제품, 견과류가 풍부하고 여러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트륨 섭취에 따라서 또 세 군이 있었는데요. 고염분, 중간염분, 저염분 세 단계로 나눠서 혈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고염분군은 하루 3.5g, 중간염분군은 하루 2.3g, 저염분군은 하루 1.2g의 나트륨을 섭취하도록 음식을 제공했고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염분에서 중간염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 혈압은 약 2mm 머큐리 감소하고요. 중간염분에서 저염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약 4.6mm 머큐리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말하는 고염분이 2023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에 해당한다는 점이고요. 이런 연구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WHO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2g 미만으로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쉬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저염식과 건강한 식단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나트륨 섭취량 조건에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대쉬 식단을 제공하게 되면 혈압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금만 줄이는 걸 넘어서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등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압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적은 노력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혈압 강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약물치료 전에 생활습관 개선의 첫 번째 항목으로 소금 섭취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짜게 먹었더니 몸이 더 편해졌다. 싱겁게 먹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염분 민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가 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반응의 차이가 있고 이걸 과학적으로 염분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염분 민감성은 짠 음식, 고염분 식사를 했을 때 콩팥에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서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상승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전체 성인의 한 25에서 30%가량이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에서 5, 60%가량이 염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염분 민감성이 없고 이런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여도 혈압 강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염분 민감성이 높고 동아시아인들도 다른 인종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염분 민감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염분 민감성이 낮으니까 짜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염분 민감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먹었더니 몸이 개운해졌다는 내용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에

라스 시스템. 이 시스템은 소금이 부족할 때 소금을 악착같이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이지 많이 들어온 소금을 배출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보는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소금물을 드시거나 나트륨 섭취가 과한 경우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액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폐에 물이 찬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접하고요. 이렇게 고혈압, 심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소금 섭취는 약이 아니라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건강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짠 물을 드시면 삼투압 때문에 장세포에서 염분을 빨아들이고 장내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장운동이 활성화돼서 배변에 유리한 점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삼투압을 높여서 배변을 도와주는 변비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다른 건강에 안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변비를 위해서 소금물을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꼭 소금물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주고 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소금물이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안 드시는 여성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소금물을 통해서라도 수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꼭 짠 소금물이 아니어도 그냥 맹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비정제 소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해보면 이런 비정제 소금도 결국 95%는 그냥 염화나트륨, 소금이거든요. 나머지 5% 미만의 성분으로 극소량의 미네랄이 일부 들어있지만 건강에 좋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서 이런 정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짜게 먹는 식사 습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식습관 외에 더 다양한 심장을 지키는 식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식단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술단 노래를 잘해서 그대 어디에
2: 있나요? 나 괜찮아.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용띄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에 이제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오늘은 경찰이란 직업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경찰이 차를 세운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그러면은 뭐 범법 행위가 조금 있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이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그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렌트해 봤어요.
0: 그랬을 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게 꼭 무슨 뭐 과속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 등이 하나 나갔다든가 이럴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랬을 때 내용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절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네. 아, 보통은 이제 말을 아예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시츄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 뒤에서
1: 네.
0: 막 울리면서.
1: 그렇죠.
0: 예, 그렇,
1: 엄청,
0: 어허.
1: 뭐지, 누가, 뒤차가 빵만 해도,
0: 오,
1: 뭐야, 나야?
0: 그럼요,
1: 나한테 한
0: 그럼요.
1: 거야?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찰관님께서 이렇게 딱 오셨다 그러면은,
0: 똑똑똑 이러면서.
1: 너무 주눅들죠.
0: 완전히
1: 아우,
0: 얼어버려요. 자, 일단 요런 질문이 미션 1이고요. 그리고
1: 예. 네.
0: 두 번째 미션은,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오늘
1: 네.
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 이거는, 이것도 잡나요? 미국에선 잡아요.
1: 오.
0: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저는 또 약간 딱지 끊기는 과정인 줄 알고.
0: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죠,
1: 예.
0: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뭔가 대처는 해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오케이, so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왜절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2: Do you speak English?
1: 왜? Why stop? Why stop me?
2: Why did I stop you?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Brake? Brake?
2: Your brake lights are out.
1: Light? 어머머머, 진짜네?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Seatbelt?
2: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아우,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시펠트 하고 있었어요. You stop and 딸깍.
2: What?
1: You stop. You say stop, stop, stop. So at the time, 딸깍.
2: You were wearing your
1: Yo,
2: seatbelt.
1: yo, yo, yo. 블랙박스. 블랙박스. See, see, see.
2: I don't believe you.
1: 아, 부끄럽네요.
0: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0: 제가 딱두 가지 말씀드리면,
1: 네네.
0: 미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다가 그렇게 뭐 누군가 세웠다.
1: 네.
0: 경찰이 세우면 두 가지는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본인의 권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1: 그쵸.
0: 왜 내가 여기 멈춤을 당했느냐라는 거는 해야 되지만,
1: 이유를 여쭤봐야죠.
0: 네, 또 하나는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1: 아.
0: 조금만 만약에 협조를 안 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막 밀어붙여요.
1: 사실
0: 네.
1: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조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haciendo 하시면서 이제 뭐 벌금을 쭉 예, 이렇게 매겨 주시죠. 예.
0: 네. 약간 무서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1: 그렇군요.
0: 협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겠죠.
1: 아유, 무조건이죠.
0: 네. 그래서 우리 청취에도 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4: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절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일단은 지금 윙 하면서 갓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영어에서는 shoulde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차를 세운 상황인 거예요.
1: Shoulder 어깨요?
0: 네, 맞아요.
1: 아, 그걸 갓길이라
0: 네,
1: 그러는군요.
0: that's right.
1: 자, why did you?
0: Why
1: 왜
0: did
1: 그랬어요? 예, 네,
0: you?
1: 당신 왜 그랬어요? 나를 풀 오버했어요. 풀 오버가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쵸. 그다음에 경관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경관님이니까,
0: 경찰을 부르는 단어가 들어가면
1: 그쵸.
0: 되겠죠.
1: 근데 폴리스맨 이러면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폴리서.
0: 폴리서요?
1: 이런 말 없나요?
0: 폴리서요? 굉장히
1: 오케이.
0: very creative.
1: 예, 큰 힌트가 됐고요. 예, 자, 그럼
0: 바로
1: 폴리스맨.
0: 자연스럽게 맨으로
1: 예,
0: 넘어갑니다.
1: 이렇게
0: 오케이. 자,
1: 갈게요.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틀린 단어는 아닌데요.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Why did you pull me over,
1: Ah,
0: officer?
1: officer.
0: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right. 자, 경찰이라고 할때 원래는 cop도 가능은 해요.
1: 네.
0: cop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택시랑 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요.
0: That's cab, right? 자, let me show you. 자, police officer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1: 네.
0: 경찰이라는 그 경찰관을 얘기를 할때 가장

0: 무난한 표현입니다.
1: 아, 폴리스맨보다요?
0: Right. Policeman, policewoman. 이거는 너무 한쪽 성별을 지칭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안 쓰는 건 아닌데 많이 사라졌어요.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policeman, policewoman 뭐 이것보다는 police officer. 그냥 줄여서 맥락에 따라 officer 하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1: 이거를 내가 어디서 보긴 했는데 네네. 떠오르질 않아서 폴리서가 된 것 같아요.
0: 아, 예. 폴리서. 어, officer이랑 섞였군요.
1: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0: 예. I got it, I got it.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police officer보다는 cop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둘 다 경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아, police officer 같은 경우에는 직업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my father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직업명으로도 가능하고 호칭할 때 있죠. 부를 때.
1: 네.
0: officer 이렇게 부를 때도 잘 어울려요. However, 여기 cop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명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my son is a cop. That's fine. 괜찮은데 excuse me, cop 이거 엄청 어색해요.
1: 아~
0: 네. 그래서 cop은 호칭할 땐 쓰지 않는 걸로.
1: 네.
0: 직업으로만. 그래서 두 개 중에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이걸 쓰는 게 안전하죠.
1: 얘만 조금 더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게.
0: That's 네. right.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많아요. 부르는 거. 뭐 police officer, officer. 어,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sir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어, 뭐 여성분이라면 뭐 ma'am 가능하겠고요.
1: 네.
0: 오케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멈춰 세운다라고 하는 거 슬기 씨가 왜냐면 동사가 모르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guess를 한 것 같아요.
1: 네.
0: Right? Okay. 자, pull someone over 이라고 하는 거 바로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인데요. 이거는 길 가다가 그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멈춰 세우는 거, stop 시키는 거랑은 달라요.
1: 예.
0: 얘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경찰관이 세운다라고 할 때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pull 시킨다, 이게 끌어낸다
1: 아~
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은 원래 목적어 안 쓰고도 I pulled over 할 수도 있어요.
1: 네.
0: 내가 세웠다 옆에 갓길에 또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나를 세운 거죠.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pull someone over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네.
0: 자, 우리 한번. 영장 만들어 볼게요. 캅을 활용을 해서
1: 오케이.
0: 그 캅이 그 경찰관이 나를 멈춰 세웠어. 어떻게 할까요?
1: The cop pulled me over.
0: 그렇죠. The cop pulled me over. 그러면 옆으로 세웠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질문형도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이 널 세웠니? 멈춰 세웠니? 그들이 널 멈춰 세워서 pull over 시켰어?
1: Did they pull You over?
0: Wow! Very nice. Okay. 두 동사로 질문 만드는 거 약간 취약했었는데.
1: 그쵸.
0: You're getting better. Very nice.
1: 약간 알러지 있었거든요.
0: 그쵸. 예. So, did they? 그들이 과거에 뭐 했니? Did they pull you over? 했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pull someone over. 아, 물론, stop이 더 포괄적이긴 해요. Stop은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멈춰 세우는 게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뭐 차로 세울 때도 가능한데, 이 pull 그쵸. over는 specifically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특히나 옆으로 세우게 만드는 거. 오케이?
1: 네.
0: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1: The cop pulled me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1: Did they pull you over?
0: 본문 갈게요.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
1: 아, 그쵸.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나가면요.
0: 네.
1: 운전 중에 정말 위험해요.
0: 엄청 위험하죠.
1: 그쵸.
0: 그러니까 그 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은근히 센스티브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뒤에 브레이크 등이 나가던가 심지어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거 번호판에도 불이 들어오잖아요.
1: 맞아요. 그 불 나가도
0: 걔도 안 돼요.
1: 자동차 검진할
0: 그렇습니다.
1: 때 다시 받아와야 돼요.
0: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게 길에서 보면 밤에 깜빡하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겠지만.
1: 그쵸, 깜빡해요.
0: 그런 것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민감하긴 해요.
1: 아, 오케이.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벌금은 아닌데.
0: 거기는 뭐.
1: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First of all, 우선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엄청 외웠어요.
0: Okay.
1: First of all, above, above, all.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0: 덩어리로.
1: 예. You are, or out. 아, 브레이크 등이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거는 브레이크는 너무 영어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0: 오.
1: 등은 방금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0: 뭐였죠?
1: 라이트.
0: 오케이.
1: 네, 브레이크 등이

0: 하나가 아니니까 라이트?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가 좀 있잖아요.
2: Are, yes, exactly. Yes. Okay, so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0: 예?
2: 아. You know what went wrong? That's right.
0: 어, 맞잖아요.
2: 아니요. B-R-E-A-K로 쓰셨잖아요.
0: 제가요?
2: You did. You want to go back?
0: 오!
2: 제가 바로 증거로.
0: 이걸 왜 이렇게 썼죠?
2: 이런 경우 엄청 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면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약간 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B-R-E-A-K, take a break 할 때 그거 맞아요. 스펠링. 어, 어. 틀린 스펠링이 아니라 네. 뜻이 다르죠. 이 브레이크는 휴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아.
2: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를 얘기를 할 때 차를 세우는 그 제동장치라고 하나요? 그것은 네. B-R-A-K-E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와 이런 게 있었나 할 수 있는데요. 거의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틀려요. 진짜예요.
0: 아.
2: It's okay. It's okay.
0: 전 브레이킹 라이트라고 고치려고 그랬거든요.
2: 그건 또 뭐 별로 이제 상황을 좋게 하진
0: 예,
2: 않는데
0: 예, 예.
2: So B-R-A-K-E입니다. 여러분들 오, 주의하셔야 돼요.
0: 완전 처음 봐요. 예.
2: Right. 그래서 예. 뭐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주면 되겠죠. Okay, so 제가 그래서 이거 실수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틀리니까
0: 네.
2: 이렇게 주의해 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나갔다라고 할 때
0: 네.
2: 꺼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어떤 단어를 썼죠?
0: Out.
2: Okay, 아 뭐가 out 됐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something is out, alright, especially the lights. 그래서 불이 나간, 뭐 꺼진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보통 out이라고 얘기를 하면 꺼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뭔가 고장났을 때라든가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유,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게 first of all에서 나오죠.
0: 우선.
2: 네, 그래서 지금 슬기 씨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0: 맞아요.
2: First of all, 뭐뭐뭐. Second of all, 뭐뭐뭐.
0: 네.
2: And lastly,
0: 아,
2: 뭐
0: 맞아요.
2: 이렇게 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자, first of all,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유들을 여러 개 나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왜 내가 안 좋아? 너 나 왜 안 좋아해? 이랬을 때
0: 예.
2: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넌 내 타입이 아니야.
0: 아.
2: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First of all,
2: 넌 나의 타입이 아니다.
0: You're not my type.
2: Oh my.
0: Yes.
2: 이 얘기 들으면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일단 우선 난 돼지고기를 안 먹어.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2: 그렇죠.
0: Yeah.
2: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And second of all 하고 계속 연결도 가능하겠죠.
0: 네.
2: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 are not my type.
0: First of all, you're not my type.
2: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2: Alright,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댈 때, 그 다음에 라고 하려면 first가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요?
0: Second.
2: Yes. Yes.
0: Yeah.
2: And second of all. 이렇게 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2: 근데 보통 있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나갔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찰관이 이걸 주고 나서 만약에 당신이 며칠 내로 이거를 고쳐오면 그거를 뭐 리시트랑 보내면은 영수증 보내면은 우리가 없애주겠다 이런 경우가
0: 아
2: 많아요.
0: 그렇군요.
2: 네네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2: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2: 네, 아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0: 네?
2: 좌석 벨트도 안 하고 계셨고요.
0: 아유,
2: 이거는 위법 상황이죠.
0: 빼도 박도 못 하겠네요.
2: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요거는 네. 벌금 또는 범칙, 아니 그 뭐죠? 그거? 벌점.
2: 맞아요.
0: 예, 그렇게 들어가야
2: 이게,
0: 돼요.
2: 근데 벌점까지는 미국에서는 아니고 그거는 보통 moving violations라고 해서
0: 예.
2: 뭐 차선을 뭐 넘어가거나 오. 스피딩을 할 때는 보통 벌점이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벌금으로 끝납니다.
0: 아, 그래요?
2: Alright, so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이렇게 돼 있고 좌석 벨트 안 하고 있었다.
0: 네.
2: 뭐가 빠졌을까요?
0: 자,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벨트겠네요. 오!
2: 좌석 벨트.
0: 저는 이거를 맨날 외워요.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의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2: 네.
0: 그때 단어 fasten your

0: seatbelt.
1: 오.
0: 그게 너무 듣기
1: 아, 기분
0: 좋잖아요.
1: 좋아요.
0: 예.
1: 아.
0: 여행 가는 설렘과
1: 설렘,
0: 더불어서,
1: 설렘.
0: 예. 원래는 막 좌석 벨트 하기까지가 seat. 잠깐만요.
1: 아하.
0: seat belt.
1: 오!
0: 예. 이거죠.
1: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0: 예.
1: Alright. 자, 맞는지 볼게요. 좌석 벨트, 시트벨트. 정답입니다.
0: 아.
1: 띄어도 되고, 붙여도
0: 아,
1: 돼요. 네.
0: 그래요?
1: 그래서 좌석 벨트라고 하는 거, 진짜 좌석이 시트잖아요. 그리고 벨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좌석 벨트, 안전 벨트, 둘다 번갈아가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0: 네.
1: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좌석 벨트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안전 벨트,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써볼게요. 이건 안전, 그리고 벨트를 정말 써주시면 되죠. 안전, 세이프.
0: 아,
1: 어허.
0: 세이프 벨트?
1: 명사로 써야 되죠.
0: 세이피?
1: 자, 아예
0: 아,
1: 명사를,
0: 세이프티. 아, 쏘리.
1: 네.
0: 세이프티.
1: 오케이.
0: 세이프티 벨트.
1: 오케이.
0: 예.
1: 자, 노력했습니다.
0: 어?
1: Alright.
0: 아니란 얘기네요?
1: 거의 맞았어요.
0: 아, 이가 빠지면 안
1: 네. 근데
0: 되는구나.
1: 이런 실수가 또 있죠. 이런 패턴이, 막 뭐가 없어지는 패턴이
0: 이 원래
1: 많으니까.
0: 없애잖아요.
1: Right.
0: 잘 없애잖아. 나이
1: 이
0: 좋아하는데.
1: 좋아하는데.
0: 예.
1: Alright. 여기서는 없애면 안 돼요. So, safety belt 하면 이것도 안전벨트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wearing 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일단 부정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진행으로 썼습니다. 오케이? 자, 한참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형을 쓸때 비동사 ing인데요.
0: 네.
1: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에 한순간에 한참 그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You know what I mean?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I was eating. 나 먹고 있었어. 과거에 한순간에 한참 먹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다만 not을 써서 안 하고 있었다.
0: 네.
1: Right? 그래서 당신은 wearing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진행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부정문으로 not을 써본 것뿐입니다.
0: 네.
1: 이거 한번 try 해볼게요. 그래서 과거 한
0: 오케이.
1: 시점 한참 안 하고 있었다.
0: I'll try.
1: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그녀는 그녀의 좌석 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
0: 아, she is not, she
1: 시제.
0: was, she was not wearing her
1: her,
0: seatbelt.
1: 그렇죠. She was not wearing her seat belt.
0: Yes.
1: 자, about this. 우리, 저희요,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저희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right?
0: I,
1: 우리.
0: we were not playing game.
1: Playing a video game.
0: Playing a video
1: Alright.
0: game.
1: So we were not. Okay. 만약에 하고 있었으면, we were playing 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아니니까,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0: 네.
1: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난, 넌 거를 하지 마세요.
0: 네.
1: 그냥 과거 진행형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정형으로 바꿔보는 거죠.
0: 근데 우리는 항상 비동사 부정을 쓸때 isn't, aren't 이렇게 쓰니까요. 그냥 비동사 뒤에 과거일지라도 not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될것 같아요.
1: Yes. 그리고 이거 줄여서 she wasn't 해도 돼요. Right,
0: weren't도
1: we
0: 돼요.
1: weren't 해도 되고요.
0: weren't도.
1: Okay,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0: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1: 본문할게요.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0: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자, 이랬을 때 억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0: 지금 푼 거예요? 지금 푼
1: 네, 지금 푼
0: 거군요.
1: 거예요.
0: No, I was it the whole time. 전체 시간에. 그쵸?
1: 맞아요.
0: I was 그거를 하고 있었다. I was, I was wearing 이겠네요.
1: 계속 나왔죠?
0: 그쵸?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의역은 되어 있지만,
1: 맞아요.
0: 사실 시펠트를 입고 있는 거니까.
1: 얘도 옷이나 똑같아요. Okay? So,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Yeah.
1: Alright? Perfect. Very, very nice.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미 입은 상태를 강조할 때도 wear 쓰듯이,
0: 네.
1: 이 seatbel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착용하는 동작보다는 착용한 상태다라고 느껴주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0: 네.
1: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where 나온 김에 오랜만에 where의 과거형, PP형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 Yeah.
1: 교재 필기해 주세요.
0: Where were
1: 과거형, PP형.
0: worn?
1: Oh, nice.
0: Yes.
1: You got it. So, 이렇게 right? 입은 상태다, 입은 상태였다.

0: 있다. 그다음에 PP 형태. 꼭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1: 네.
0: 얼마 동안 하고 있었다고요?
1: whole time.
0: The whole time.
1: Yes.
0: 얘는 덩어리입니다. 고정된 표현이에요.
1: The
0: The
1: whole
0: whole time.
1: time.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이렇게 강조. 왜냐면 whole 자체가 전체라는
1: 네.
0: 뜻이거든요. Right? 자, 그래서 the whole time.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right? So 여기쯤 나눠서 자 보세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나는 내내 잤었어.
0: 자고 있었어.
1: 자고 있었어.
0: 너의 전화 안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막 한 3시간 동안 연락했는데 그래서 oh,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아우 깨어나겠다.
0: 자, 그렇죠. 네.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이건 뭐라고 해석할까요?
1: 난 내내 웃고 있었어.
0: 그렇죠. 나 내내 웃고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웃겼던 거, 너무 재밌었던 거.
1: 추천하는 거죠.
0: Right. So, 네. Oh,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Yes.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여드렸으니까 낭독 같이 해볼게요.
1: 네.
0: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Uh-huh.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확률상 원어민들은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쓰는 게 있습니다. 전체란 뜻이에요.
1: 이거 아니에요? Every?
0: 아!
1: 아!
0: 아! 자.
1: 전체? 올! The whole time.
0: The whole time. 비슷하지만
1: 다 틀렸어요?
0: 다 틀렸습니다.
1: 아,
0: entire. The entire time.
1: 아.
0: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은 있는데
1: 아.
0: 왜냐하면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스쳐서 들었을 때 아, 대충 이런 느낌인가 보다.
1: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0: 옵션 많이 깔아두면 좋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There you go.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저를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두 번째는요?
1: 응?
0: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2: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0: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pull someone over.
1: Yeah.
0: 이거 활용해서 한번 해볼 텐데 목소리 키워주세요.
1: Yeah.
0: 크게요. 경찰이 날 멈춰 세웠어. 그 cop이 나를 멈춰 세웠다.
1: The cop pulled me over.
0: There you go.
1: Mm-hmm.
0: 두 번째. 그들이 널 멈춰 세웠니?
1: Did they pull you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세 번째입니다. 아니, 절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왜 절 멈춰 세웠어요, officer?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Did they pull you ov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자, 다음은요.
1: 네.
0: The whole time.
1: 음흠.
0: 여기 좀 억양을 많이 주세요.
1: 예.
0: 자, 난 내내 자고 있었어. 나 자고 있었어, 내내.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You got it.
1: Yeah.
0: 두 번째. 저는 그걸 내내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하고 있다는 건 왜 하고 있었다.
1: I was

0: wearing it the whole time.
1: You got it. 걔는, 그녀는 내내 웃고 있었어.
0: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Perfect.
0: Yeah.
1: 읽어볼게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3: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2: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5: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4: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5: No. Your brake lights.
4: It's rear.
5: Seatbelt.
4: Huh? Check out the black box.
1: Okay,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네.
0: You can't go wrong with black shirts.
1: 그렇죠. You can go wrong. 잘못될 수는 없는 거야. With black shirts.
0: Yes.
1: Very nic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he whole time.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원래 말이 많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0: 오호. 네,
1: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머릿속에 떠다니는 문장들을 조합해서 얼른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1: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구둥살이 생겨요. 구둥살 보여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정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놀던 꼬맹이. 그 꼬맹이가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야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12살 5학년 때였는데 그때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지? 공부도 좋고 야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냥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갔던 야구 단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유니폼을 나눠주던 야구단이었어요. 이제 창단을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갔던 야구단이 아닌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갔던 야구단. 어느 순간 야구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 생활로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고민이 빠졌던 것 같아. 그때가 6학년 때. 그때 이제 혼자 집에서 부산에 사직구단까지 걸어서 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야구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야구하고 싶다. 그때부터 그 꼬맹이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키도 우리가 학교 가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센스만 있는 친구.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지도자들이 쟤 재능 있네? 센스 있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막상 커가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야구는 리틀 야구하고 중학교 야구하고 완전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인들이 하는 야구 거리를 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는데 유격수에서 공 던지는 1루까지가 너무 멀고 타석에서 쳤는데 멀리 보내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치면 땅볼 하고 오신 거예요. 주변에서 아버지와 지도자들과 모든 분들이 야 너는 진짜 야구하기 힘들겠다. 그냥 너 축구하러 가라. 아니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이 붙을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야 생각을 하면서 혼자 버텼던 중학교 좀 생활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중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3일 쉬는 학교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훈련을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야구도 못하는데 이게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또 이 반복된 생활을 또 해야 돼?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그 중학교 생활을 잘 넘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중학교 생활 때 너무 훈련을 많이 했던 결과 부상으로 이 결과가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들이랑 같이 야구를 하다가 내야 땅볼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공을 놔버렸어요. 이유는 공을 잡고 들 힘이 없었어요. 팔꿈치에. 그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이제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견이 나왔어요.

혼자 화장실 가서 왼손으로도 왼팔이라도 야구를 하겠다 그런 좀 오기를 부렸던 시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수술 두 번을 하고 나서 그래도 한번 재활을 통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쉬면서 몸으로 야구를 할수 없으니 눈으로 야구를 배우자. 눈으로 야구를 익히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신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고 그 위에 부산에서 야구를 되게 잘했던 그때 시절이었어. 수업 안 하고 형들 야구하는 거 지켜보고 다 보고 나면 바로 사직구장 가서 롯데자이언츠 야구하는 것도 눈으로 느끼고 그 생활을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혼자 재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재활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홈런이 나왔습니다. 홈런 알죠? 홈런이 나왔어요. 아,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수술을 하면 야구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이겨내고 홈런을 쳤네. 이제 나한테는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 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고등학교 생활을 달려갔습니다.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경기를 나가고 팀도 대통령배 우승을 하고 저는 청소년 대표도 하고 또 3학년 때또 우승도 하고 다시 또 청소년 대표도 하고 그때 이제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뤘거든요. 그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은 또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 좌절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청소년 대표를 2, 3학년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재능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에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또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번에 몇 번의 지명을 받을까?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때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이유는 또 어릴 때 들었던 그 꼬맹이 때 들었던 소리. 너는 키 작아서 안 돼. 너는 프로에 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야구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20살 때부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평생 야구만 해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자신도 없었고 야구를 놓기에는 지금 해왔던 게 너무 아쉽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버텨왔는데 찰나에 고려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고려대학교니까 가서 또 4년 동안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 가니까 엄청나게 룰도 강하고 이제 그때 선배들 간의 위기질서도 굉장히 강하고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루틴을 가지자. 그게 뭐가 있을까? 그래, 이제는 힘없다는 소리 듣지 말자. 일단 잘 먹자. 잘 먹고 키 크고 힘을 키우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번째, 잘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으로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박용택 형이 4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 형이 키 작다고 하니까 매일 라면 3개에 밥 말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면 3개에 밥 말아 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많이 먹는 나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래, 일단 어떻게든 넣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위가 커지고, 많이 먹고, 형이랑 같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예, 용태기 형, 감사합니다. 엄청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도 상체, 하체, 상하체, 일주일에 6번을 웨이트를 했어요. 몸이 레슬링 선수같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치면,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좋아져서, 감독님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나가게

삼천기를 피가 까지고 까지고 까지고 해서 피가 나고 피가 나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피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버티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내 걸로 만들까. 고려대학교 야구장이 있는 곳이 저기 경기도 송추인데 송추는 좀 외져서 저녁 때면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PC방을 가거나 그러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프로로 갈 수 있을까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되게 다시 프로에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또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이 나는데 강아지 그 한 마리가 있었어요. 종은 이제 차우차우라는 종인데 이름은 검둥이였어요. 근데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버티고 힘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급하게 큰 수술을 하시게 되고 저도 야구가 잘 안 되고 했던 상황에서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검둥아, 오빠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오빠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야구를 놓고 싶어. 계속 할까 말까 검둥이한테 물었습니다. 검둥아, 계속 하라고 하면 고개 좀 끄덕일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검둥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검둥이가 어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밥도 주고 다 키웠던 보람을 그때 좀 찾는 것 같았고 검둥이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빠가 검둥이 믿고 다시 한 번 더 야구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을 하는데 야간 훈련 하기 전에 이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제 프로 야구 중계를 했거든요. 야구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김태균이라는 친구, 뭐 추신수에 대한 뉴스 그때는 이제 신문을 막 볼 때니까 신문을 보면 친구들 기사 막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대호 뭐 오승환은 그때 대학생이었고 뭐 여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간 친구들이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 친구들은 지금 프로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꼭 갈 것이다. 좀 늦지만 어떻게든 가서 저 친구들과 같이 프로야구에서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4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네.

버틸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근데 청소년들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 이제 우리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고1이고 셋째가 중2인데 지금 집에서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애들은 잔소리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재훈이, 지한이, 수빈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또한 지나고 나면 본인이 나중에 컸을 때, 강해졌을 때 소중한 추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버티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결국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비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공을 잡아서 일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요즘 힙한 사람들은 여기로 간다죠. 바로 고미술 상가. 소문대로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습니다.
1: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캐대원인 것 같아요.
2: 지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고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 이곳에선 먼지 뽀얗게 앉았던 옛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3: 이 안에 전부 보물 찾는 거. 이런 건 한 5억 정도 합니다.
4: 좀 써볼래?
0: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5: 쓰는 맛에 이 골동이 나는 더 귀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된다.
6: 뭐하시는지?
7: 대학원생입니다.
0: 길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만나는 특별한 보물 찾기. 오래된 것이 핫하다는 그곳으로 떠나봅니다.

0: 한양 도성에서 정확히 10리 떨어진 곳이라 하여 이름 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답십리인데요. 이곳에 요즘 문만 열면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는 곳이 있대요. 바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골동품 상가랍니다. 골동품을 수집하다 아예 상점까지 열었다는 최원석 씨.
1: 이게 19세기 조선 백자 투각형로라고 설계 자체가 이 머리로만 향이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안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들어가서 머리 쪽에서 한번 머무른 거예요. 그림처럼 정말 무슨 동양화 그림처럼 이렇게 솟아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날 좋을 때 햇살 좋은 데서 태워보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0: 향멍하기 좋아 인기가 많다는 조선시대 투각향로.
2: 이거는 가격이 얼마죠?
1: 얘는 뭐 보통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들은 1000만 원까지도 가요. 보증서 붙으면 일단 다 1000만 원 넘는다고 보시면 200년 정도 된 조선시대 청사천호거든요. 원래 가마꾼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하면 이걸 땅에다 딱 박아서 세워놓는 거예요.
3: 오래된 거니까 좀 그냥 찍어내는 그런 물건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쁘고 훨씬 더 그 희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낡은 것으로 치부되던 먼지 쌓인 옛 것들은 어떻게 사람들 시선 사로잡았을까요?
1: 우리께 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캐대헌인 것 같아요. 캐대헌을 통해서 그 확신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었을까.
0: 한편의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불러온 변화. 그것은 세월의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 그 가치의 재발견이었죠.
4: 이런 경기지역 반다지 위에다가 이런 뱅에롤로스 스피커를 올려놓는다거나 조선시대 말기 찬장에다가 또 저런 조선시대 후기 백자를 올려놓고 거기에 또 현대적인 요즘의 책들을 올려놔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느끼고 호기심을 좀 느낀 것 같아요.
0: 이런 변화의 바람도 이곳을 지켜온 이들이 있어서 가능했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네.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네. 26년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는 정영섭, 장옥순 부부.
2: 두 분은 어떻게 처음에 이 고미술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8: 모든 일은 인연과 때가 있어서 우연히 IMF 때 뭐 실직했다 그럴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걸 하게 됐어요.
9: 뛰어들 때 정말 진짜 어디서 임대로 살듯이 살았는데 그래도 아끼고 아끼고 쓰니까 그리고 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그래도 잘 살았다.
8: 그래서 골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죠 지금에 와서는.
0: 요즘은 부부의 손때 묻은 이 공간이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가 된답니다.
8: 두루마기 입고 댕기죠 옛날에. 네. 두루마기 이게 폭이 넓었잖아요. 이거 넣고 댕기다가 가슬 쓰고 댕기면서 비가 오면은 여기다가 덮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죠.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10: 찍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0: 역사책에서나 보던 갈모를 이렇게 만난다니요.
10: 잘했어.
8: 이름부터 하찮아 보여도 가야시대.
10: 와.
11: 얼마예요?
8: 이런 거? 저런 거는 여기가 깨진 느낌이 있지. 깨진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건 50만 원. 가야시대. 5, 6세기인데 5, 6세기인데 50만 원 정도면은 진짜 싼 거죠. 귀하다고 보면 이런 게 귀하죠. 이게 고려시대 11, 2세기에 만들어진 세상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정수병이라 그러죠. 또 이런 15세기에 나온 관료 궁에서 났어요.

0: 썼던 그런 색깔 아주 좋은 유백색 이런 거는 가격은 2,500만 원. 이것도 같은 15세기. 그래서 이런 거는 1,500만 원 정도.
1: 신기해요.
2: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해요?
1: 고가구들이 여기까지 엄청 깨지지 않고 잘 있는 게 신기해요.
2: 아, 이거 그래요?
3: 박제된 유물이 아닌 만지고 느끼며 호흡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네 분이서 오셨나요? 와.
3: 이번엔 아주 특별한 복장을 한 일행이 오셨네요.
0: 우리나라 전통을 좋아하셔가지고 수집도 하고 그 패션까지 싹 일습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이죠.
3: 부부의 단골 손님이랍니다.
2: 안녕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네.
2: 의상이 평범하지가 않대요.
4: 아, 네네. 좋아서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다 제 옷이에요.
2: 아, 그러시구나. 네. 원래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4: 즐겨 입습니다. 어디 놀러 다니거나 그럴 때는 항상 이 옷으로.
2: 와, 뭐 하시는 분이세요?
4: 대학원생입니다.
2: 안경도 되게 높고.
4: 아, 네, 옛날 안경. 시들하게 이렇게 접히는.
2: 예.
4: 그래서 원래 골동품을 사서 이제 도수를 제 도수에 맞춰서 렌즈를 끼운 거예요.
3: 사람도 물건도 모두 오래된 이곳에서 아내 옥순 씨는 다정하게 차를 준비합니다.
5: 여기가 이제 핫해지니까 그냥 젊은 친구들이 오면 차가 이제 물에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공하게 됐고요. 준비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찻잔들. 요거는 600년 된 거예요. 요거는 요것도 600년 됐는데 조선 초기 백자. 요거는 이제 고려 청자예요.
2: 네. 이거는 몇 년 된 거예요?
5: 이것도 1000년 돼가죠? 요게 이제 세트로 보는 거예요. 네.
2: 근데 1000년 된 걸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5: 어, 그럼요. 이게 쓰는 맛에 이 골동이 나는 더 귀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된다.
3: 박물관 유리창 너머로만 보던 수백 년 전 찻잔에 차를 마시는 경험이라니요. 그 시간을 마주한 듯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6: 어, 이렇게 과분한 영광.
5: 어쨌든 금방 떨어.
2: 찻잔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6: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뭐 돈 내고 나가야죠.
3: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옛것이 주는 묵직한 울림을 느껴봅니다.
2: 느낌이 어떠세요? 천년 된 그릇으로 마시는 차의 맛.
4: 맛있죠. 아무래도 이제 옛날 이런 고다완, 이제 오래된 다완으로 차를 마시면
2: 네.
4: 그냥 차를 마신다기보다는 시간을 마시는 느낌?
3: 세월의 향기를 나눕니다.
5: 그냥 눈으로 보는 전시보다 만져보고 먹어보는 전시가 훨씬 생동감 있고 빨리 배울 수가 있고.
3: 오래된 물건에 깃든 이야기를 나누며 부부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날이 밝자 길을 나선 부부.
0: 일주일 내내 다니다가 하루 쉬는 날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 찾으러 다니죠.
5: 숨어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올 때 이제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헌트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발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3: 골동품 사냥에 나선 부부가 찾은 곳은 옛 정취를 간직한 충주의 마을. 어디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찾기를 떠납니다.
5: 이런 것만 해도.
2: 옛날에는 이 골동품 찾으러 이런 시골집도 많이 다니셨나요? 어떠셨어요?
5: 많이 다녔죠. 아니 진짜 전국에 진짜 안 가본 데 없고 통영.
0: 순천, 통영.
5: 순천.
0: 전라도 광주.
5: 광주.
0: 줄포까지 다 다녔죠.
5: 그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서부터 뭐 집집마다
0: 고물산에 가면은 옛날 뭐 다리미도 나오고 인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죠.
3: 부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보물 창고.

0: 이런 처먹고 뒤를 봐봐요. 이게 시골, 이런 게 얼마나 이뻐. 이거. 요런 맛들을 살려갖고, 여기 벌집도 있네.
1: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맞아요.
2: 우리 생활이 고미술이죠.
0: 이런 거, 저런 거 사갖고 오잖아요, 사실. 이런 문짝 봐봐요,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이거 고미술 별거 아니에요. 이런 나무 집들이 다 고미술이지, 뭐. 그 얼마나 좋아요.
3: 그 끝에서 세월을 품은 가게를 만났습니다.
0: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십시오.
2: 뭐 하세요?
4: 그, 뭐, 물건 해가지고 와서 지금 정리하느라고.
0: 오.
2: 네. 오, 모자 재밌다.
4: 예.
2: 이게 이름이 뭡니까?
4: 초립인가, 뭐, 정확한 오리. 이름은.
0: 또 저거 봐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요. 장사꾼 이렇게 하고 다니고.
4: 이게 또 100년, 150년.
0: 오, 멋있는데요? 아, 색상도 여기 색상이 오늘 컨셉이다.
4: 다행이네.
0: 네.
2: 이걸 우리 각자 싸게 해서 주세요.
4: 알겠습니다.
3: 이곳엔 빛바랜 물건들 사이로 짐작조차 못할 이야기들이 숨어 있답니다.
4: 이 안에 전부 보물창고. 네. 하나하나의 창고다 보시면 돼요. 요런데 이 서랍 하나 열어도 운석입니다. 운석. 우주에서 온 운석.
1: 그런 건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나요?
4: 이런 건 가격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제 운석학회에서 정하는 그런 가격 기준을 본다면 이런 건 한 5억 정도 합니다. 5억.
3: 작은 서랍 속에 숨어있던 수억 년의 세월을 건너온 우주의 흔적.
4: 서랍 하나에 들어있는 게 집안채, 잔대값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서랍 안에.
3: 이곳에선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0: 두루두루 다 봐요. 그냥 재밌는 거. 아, 눈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 그러면 우리나라 가는 게
0: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 수십 년 세월로 다져진 안목. 부부의 눈길과 손끝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끝에서 찾아낸 건 뭐죠?
2: 봐봐.
0: 야.
2: 이게 너무 좋아.
0: 악신.
2: 다 버리고.
4: 다 던지고.
2: 모든 사람.
0: 호유하세.
4: 그 약혼 기념으로.
2: 약혼
4: 기념으로.
0: 이게 자예요, 자.
4: 선물을 한 거예요.
0: 네, 자.
4: 한 70, 80년 전 될 것 같아요. 100년 이내.
2: 그렇죠. 실패.
4: 실패.
2: 전부 다 이거는 그 손으로 팠기 때문에 조각이 너무 좋아서 샀어요.
4: 그리고 연대가 150년 정도 다 된 것들.
2: 이게 새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4: 매화에
2: 새끼까지 있어요. 너무 재밌게 해놔서. 네,
4: 그게 그러니까 우리
2: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좋은 거죠.
4: 실패가 아니야. 잘 사면 백전백승.
0: 성공했네요 오늘. 네?
4: 항상 절반의 성공이지.
0: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0: 네, 여보세요.
4: 고생하셨습니다.
3: 네. 오늘의 보물 찾기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날 오후.
0: 어서 오세요.
5: 웬일입니까? 로봇밖에 안 사왔어요, 이번에?
0: 네. 그럼 많이 샀지, 뭔 소리예요, 이게?
5: 평소보다 적게 사오셨네.
2: 또 하나 있어요?
5: 또 있네.
2: 사오면서 안에.
3: 부부가 찾은 보물들이 궁금해 한다름에 왔다는 최원석 씨. 눈빛이 매서워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내도 초긴장.
5: 이런 얇은 페랭이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0: 나도 이것도 못 본 것 같아.
1: 페랭이도 굉장히 귀한 건가요?
5: 페랭이 뭐 요즘 골동은 워낙 귀하죠. 근데 얘는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잘 짜져서 이쁘네요. 좋은 거네요.
1: 값어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을까요?
5: 가격이라는 건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이 만났을 때만 존재하지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3: 부부의 정성어린 손끝에서 다시 세월의 빛이 되살아납니다.
0: 네, 이게 닦아서 기름치고
2: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0: 예쁘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윤이 나고 주인을 찾아온 것 같죠.
2: 보물에서 이제 꼴동으로 이제 성격을 하는 거죠.
3: 누군가에겐 낡고 오래된 물건이지만 부부에겐 시간을 품은 보물.
0: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이제 밑거름인 거죠, 얘가.
3: 행복을 찾아 걸어온 수많은 시간, 부부의 보물찾기 여정은 계속됩니다.

0: 한번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8: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7: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9: 계약일로부터 91일?
7: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0: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1: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66-431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4: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1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식이네. 와.
1: 이야.
2: 인기였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3: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쿠.
2: 궁금증에서 시작된 여정.
3: 살람 알라쿠.
2: 근데 들어도 묘합니다.
3: 뭐야? 뭐야?
2: 드디어 만난 소문의 실체.
3: 엉덩이가 더 커요. 엉덩이가 엄청 커요.
4: 저도 이 엉덩이들을 보면서 힙을 키우고 있습니다.
2: 속도가 중요한 요즘 세상의 희소식. 오,
3: 이게 쫙 펴니까 그 자바라처럼 쫙 펼쳐집니다.
5: 우속 디아메트 되게 뭐지? 범미네.
3: 50개월 할부!
2: 소문이 이끄는 대로 바람 따라 갑니다.

0: 자연과 오랜 유목민의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키르기스스탄. 수천 년 동안 가축을 따라 이동하며 이어온 삶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소문의 진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여정은 이시쿨주에서 시작합니다. 현지엔 양이 없는 키르기스인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이 이들의 삶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텐산의 정기를 받은 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1: 우와! 저기 봐! 우와!
0: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너른 초원과 설산의 풍경. 그래서 가축들도 마음껏 뛰놀고 배불리 먹습니다.
2: 양은 이곳에서 가장 흔한 가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흔한 양 중에 몸값이 차 한 대 맞먹는 아주 귀한 양이 있다고 합니다.
0: 키르기스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외딴 시골 마을 테미르 카나트. 여름이면 주변 고산 초지로 가축을 몰고 올라가는 유목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살람말레쿰. 안녕하세요. 아, 이 동네 분이세요?
3: 들어왔어.
2: 아.
3: 아일더스.
2: 아, 네. 아, 이 동네 보니까 가축들이 엄청 많네요.
3: 마을도 제일 비싸.
2: 근데 그 양 중에 아주 귀한 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3: 저는 아라산 종고일로를 봅니다.
2: 아, 아라산이라는 양이 엄청 커요?
3: 메트로.
2: 이!
3: 무슨 뭐? 무슨 뭐? 맛있네 된다. 또 뒤집어 맛있으면 된다. 맛있네.
2: 아, 지금 너무 허풍이 심하셔.
3: 지금. 과트란 맛.
2: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살람말레쿰.
0: 양 한 마리가 집 한 채 값이라니 말이 되나요?
4: 어?
0: 이럴 수가, 진짜라고요?
2: 그러면 이 동네 양들은 다 비싼가요? 아니면 그 집 양만 유독 비싼가요?
0: 갈수록 점이 가격입니다.
2: 와. 아, 제가 알기로는 양 한 마리가 차 한 대 값과 맞먹는다 그랬는데 차가 아니랍니다. 집이랍니다. 아니 대체 어떤 양이길래 집이랑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죠? 이만하대요.
0: 마을에서도 유명한 집.
2: 계세요? 계십니까? 아니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요. 살람알꿈. 저 양 보러 왔어요.
5: 알아서 고일러로 미스마일다. 모비약터? 모비약터? 어머.
2: 아, 저기. 감사합니다. 라마. 저기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0: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살람알레쿰.
1: 살람알레쿰.
2: 양털 미는 걸 처음 보기도 하지만 털이 신기합니다. 겉은 거친데 안쪽 털은 부드러운 이중 구조예요.
0: 와, 지금 이게 100% 울입니다. 이대로 그냥 덮고 자도 될 만큼 이불 같은데요. 아버님 이거 털 깎아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 너는 길 봐라 길 없겠다. 길 아이를 당겨냈잖아. 뭐 길들은 없겠다. 길에. 어떻게 가벼워 살아왔지?
3: 길 없어 길 없냐? 아만. 아니 너는 왜 이렇게 그런데 뭐. 제가 싹 바꾸니까.
0: 이불 한 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대로 덮고 자도 될 만큼 따뜻해 보이는데요. 아 이거 털 그냥 버리시지 말고 져주세요 아버님.
1: 내름.
2: 드디어 털을 다 깎고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제가 아는 양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0: 아까 누워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서니까 엄청 크고 엉덩이가 더 커요. 엉덩이가 엄청 커요. 오. 여기가 다 엉덩이입니다. 미안해. 한 번만 만져볼게요. 우와, 여기 되게 찰랑찰랑찰랑 거립니다.
2: 좀 민망하긴 한데 절로 손이 갑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1: 신발 알아서 넣어주쇼. 고유로 보면 말라놨다. 고유로 보면 구하가면 내렸으면 신발 말라놨다. 알아서 고유로 넣어주신다 이렇게.
4: 이 길 끝에는 제가 만나고 싶었던 특별한 양이 있는데요.
2: 타지키스탄에는 중앙아시아의 대표 거대 양 품종인 히소르 양이 있습니다. 몸집이 크고 엉덩이가 발달해 귀한 몸이죠.
4: 엉덩이만 4kg이 넘습니다.
2: 이 히소르 양과 키르기스스탄의 거친 털 안양을 교배해 탄생한 게 아라샨 양입니다. 압도적으로 크고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빠르고 기온차가 극심한 해발 3,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0: 아버님, 제가 듣기로 양 한 마리가 차 한 대 값, 뭐 집 한 채 값이라고 들었는데 이 양이 그 양 맞나요?
1: 쿼티라 비로타티 마시나 밑반 알마셔라 쿠슈라. 그나 뭐 트랙터가 알마시다 쿠슈. 보이도 쿠슈가 알마시다.
0: 저기 밖에 있는 저 트랙터랑 이렇게 바꿨다고요?
2: 이게 대단히 대단합니다.
1: 다시 고기는 봐서 금맞다. 트랙터 알아서 먹고 나.
0: 아, 그럼 얼마란 이야기예요?
1: 뭐라 아즈르 아예 금맞 돌다. 100만 달러, 150만 달러, 50만 달러, 70만 달러 오고 있다. 그리스탄다 제일 금맞 아즈르 쇼 고이로 아라샨 고이로.
2: 종자가 좋은 아라샨 씻은 약 한 마리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답니다.
0: 우와.
2: 누르베키 씨는 우수한 아라샨 품종을 만들기 위해 아라샨 양을 사육하며 연구하고 있는데요. 씨가 좋은 순양 한 마리를 암양 우리에 넣어 우수한 새끼를 낳게 하고 그중 좋은 수컷 새끼들을 골라 계속 보급시킨답니다.
0: 아주 지금 제일 큰 양을 데리고 오셨는데 괜찮아.
1: 예, 뭐 총 뭐라 나그 총이었, 뭔단 다 총 뭐라, 뭔다 같이 인 총이었, 뭔다가 나그 총이었, 뭘 나그 순차 총이었, 뭘 아들 자, 밀자름 자실래고.
2: 아라샨 양이 다 성장하기까지는 3년. 순양은 키가 1m가 넘고 생체중은 210kg까지 나간답니다.
0: 아니, 우리 아들 몇 배 많아요?
2: 생체중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품종 중 하나인 아라샨 양. 1970년대부터 육종가들이 매달려 개발한 품종으로 2021년 키르기스스탄 농업부에 등록되었는데요. 목초지와 농경지가 줄어드는 시대에

0: 빠른 성장 속도가 큰 경쟁력입니다.
1: 이 사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 예, 뭔가 알파와 루바, 비데르와 뭐 비타민 드코쇼스 뭐가
1: 오
2: 고수 트루 비타민 다 고수 트루프 코일로가 비레스다.
1: 우리 아저씨는 이 비타민 챙겨 드세요?
2: 저,
1: 아니. 아니 양들이만 주면 어떡해요?
0: 여러 가축들을 키우다가 친척이 데려온 아라산 양을 보고 육종가로 전환했다는 루르베키 씨.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처음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은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1: 나 잠깐만 밥 줄게. 알았어. 어머니?
0: 꼬리 부분의 거대한 지방은 척박한 고산지대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에너지 저장고인데요. 몸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쁜 엉덩이의 기준이 있을까요?
2: 구르고 세레니 오르시크렉 이 안한 문은 라즈레스텝 것나 구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포토포만이
0: 뭐든 가유불급 좌우대칭은 물론 너무 처져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게 역시 제일이죠.
1: 저도 이 엉덩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힙을 키우고 있습니다.

0: 종자 번식용으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양들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양들은 요리해 먹습니다.
1: 어이, 어우. 우와.
0: 키르기스에서 양은 버릴 게 없는 동물이죠.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오래 끓이는 요리법이 많습니다. 양 고유의 맛을 즐기는 거죠. 꼬리 지방 부위는 어떻게 쓸까요?
2: 뭐 고유로 이친말 순바이 마이 뭔가 틀루 타막테서 소롯 수가 부셔간단 기인 кичинекей балдарга сүйкөсө болот, эритип алып өзүнчө акталап алып, сорподон бөлүп алып.
0: 가장 흔한 건 꼬치구이입니다. 큼지막하게 썰어서 고기 양념에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3: 마이 작시 다음 차가랐다. 마이 고유 마이 작시 오겠다.
0: 살코기 사이에 큰 지방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4: 보통은 지방은 좀 걷어내고 이렇게 먹지 않나요? 지방이 이렇게 막 통째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진짜 이게 무슨 맛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0: 풍부한 양 기름이 불에 녹아내려 살코기를 감싸주면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는데요.
4: 우와, 이게 올라가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지금 막 올라오는데 식욕을 막 돋구고 있습니다.
0: 냄새에 익는 소리까지. 아, 힘드네요.
4: 우와! 너무 태우신 거 아닙니까?
3: 마음을 착발했다. 문 날라오더라. 이게 찍었다. 문 날라오더라. 말을 할까? 그럼 보여. 부실 상급 착발했다.
4: 와, 아까 하신 요리가 벌써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와.
0: 쿠르닭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키르기스인들의 주식인데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인데 꼬리 지방이 들어가 별미입니다.
4: 오, 아까 그 엉덩이 지방 이렇게 얇게 쓰린 그거네요. 빵에다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아, 또 약간의 그 양파를 올리서.

0: 주방이 다 어디 갔나요? 입에서 녹아버리는데요.
1: 아라샨 양 덕분에 밥상이 훨씬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0: 그치,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지. 먹을 줄 아네요.
1: 꼬치 구이는 저도 캠핑 가서 많이 즐기는데요.
0: 먹기 전부터 정말 이게 지금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떤 맛일지, 과연 어떤 맛이 날지.
2: 어떤 맛이 무슨 맛이야?
3: 무섭게 시끄럽고
0: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마시멜로처럼 잘 구워졌고요. 속은 되게 촉촉해 보입니다. 지금 속 살짝 보이는데 먹어볼게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 캠핑 가면은 막 양고기도 먹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먹던 그런 이 고기와 맛이 완전 상상지도 못할 그런 맛인데요. 되게 막 쫀득쫀득하고 그 지방이 잘 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2: 아빠 말하자면 겔 배신법이 약간 겔렁도 꼬라해.
0: 와, 이거 먹고 싶어서 여기로 와야 되겠는데요.
1: 만남은 반갑고 헤어짐은 늘 아쉽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맛. 할머니 건강하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아직 막 100세도 되고 막 120세도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 한 끼 잘 먹고 다음 여정을 떠납니다.

0: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따라 이제 29를 떠나 비슈케크 근교로 갑니다. 이때에만 비밀의 문이 열리는 나무숲이 있다네요. 초원과 산악지대가 많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게 물인데요. 키르기스스탄 곳곳에는 강물을 모아두는 저수지와 관계 시스템이 발달해 있습니다.
1: 정말 이 시기에만 딱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겨울에 그 꽁꽁 얼어있던 그 빙하가 봄이 시작되면서 녹으면서 이렇게 형성된 곳이래요.
0: 알라아르차 국립공원의 빙하와 만년설이 돌고 돌아 흘러드는 알라아르차 저수지. 주변에 숲이 조성돼 있어 간단하게 피크닉을 즐기기 좋습니다.
1: 우와, 우와, 이렇게 멋진 곳이. 오, 저기 캠핑하고 계시네요. 이 맑은 공기 속에 이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 맛있는 냄새를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살람알라쿰. 아, 네, 안녕하세요.
0: 비슈케크에서 주말을 맞아 캠핑을 나온 가족입니다.
1: 여기는 자주 오세요?
2: 아프릴 아이는 유나인에 주 수톱 돌는 순도 토코이 다라라 그리고 유진저 그리고 자라틀 코스네시 자라틀 보다 아 니일든 마르 도션 네시에 다르틀업 주 왁다락도 그리고 유료수 네시 어깨 될때 길십
1: 아 너무 좋네요. 여기 비슈케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이 자연 속에
3: даже русские блогеры называют Кыргызстан как вторая Швейцария. Еще большинство предлагают поехать в гору Баткена. Там находится
0: 말솜씨가 청산 뉴스입니다. 이제 겨우 13살이라는데 나중에 홍보대사를 해도 되겠어요.
3: 스NG. Но, конечно, предлагаю тоже поехать в Японию. Как я знаю, у них тоже там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природа.
1: 네, 알겠습니다.
2: 자리 вас хочу угостить.
0: 손님을 반기는 환대 문화는 집 밖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잠깐 앉았는데요. 역시 피크닉엔 바비큐가 진리죠.
1: 우와, 속까지 잘 익었다. 와, 맛있는데요? 되게 부드럽고 간이 딱 배였어요.
3: 그르기즈 아니 всегда такие гостеприимные, даже хоть из другого планеты прийти, всё равно мы.
0: 멀리 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나눠주셔서 행복합니다.
1: 제가 여기 이 저수지에 처음 와봤는데 여기를 좀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숲이 물에 잠기면 홍수 아닌가요?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3: 라흐마.
0: 이런 게 부전자전이겠죠? 아버지는 더 큰 물병을 챙겨주십니다.
1: 이걸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라흐마. 와, 이렇게 귀한 걸 받았네요. 저 아들이 적극 추천하는 텐션 산맥의 이 빙하수 제가 한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흐마.
0: 산 위에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려 저수지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이 상태가 두 달 정도 유지된답니다. 그래서 깜짝 등장한 게 패들보드 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와, 이거 한번 타고 나가면 되겠다.
0: 패들보드는 보통 잔잔한 물에서 많이 타죠?
4: Это надувная лодка, ой, надувной саппорт, аналог серфинговой доски. Он выдерживает до 300 килограмм. Вы не упадете.
0: 저수지 수위가 높아진 두 달 동안만 반짝 즐길 수 있는 기회. 이때가 아니면 못한다니 더욱 특별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5: 키르기즈스탄 분이세요?
6: 아, 네. 네. 네.
5: 어.
7: сюда? Первый раз. Да. Именно сюда. А вот сейчас самый сезон сейчас вот цизельно, вода ещё тоже есть, валарче тоже сейчас всё цветёт. Скорее всего, воды не будет.
6: Скорее всего, вода опустится уровень просто.
0: 뭐든 타이밍이 중요하죠.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현재를 즐기는 이들의 부드러운 유영이 시작됐습니다.
5: 아니, 저렇게 타고 어디까지 가요?
8: У нас есть определённый маршрут, который длится 1.5-2 часа. Они поплывут по нему.
5: 오, 그렇게나 커요.
8: Сначала вы плывёте по аллее, красивая аллея, потом вы плываете на середину. Там открывается вид на горы и на город. И тут у нас есть птичий базар, там более 5 видов птиц есть. Okay.
0: 특전사 출신인 저에게 이 정도 패들보드야 쉽죠. Yeah. 약간 고민이 될 때 나중으로 미루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는 생각보다 다시 안 오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0: 아니, 앉아 있으니까 뭔가 숲에 눌려 있는데 일어서니까 지금 이 나무 사이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네요. 아차! 나무 조심!
1: 우와! 보통 땐 두 발로 걷는 평범한 숲길입니다. 나무는 그대로인데 길은 사라지고 뱃길이 되었죠. 낭만도 따라왔습니다.
0: 정말 이 나무숲길, 나무숲길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네.
1: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풍경이 새롭고

0: 이게 그냥 저수지란 말이죠.
1: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돼 농업용수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새들이 합창을 한다더니 이곳입니다.
0: 진짜 많네. 여기 전부 다 저기 저 새 있는 거예요?
2: Здесь вороны, цапли, бакланы. Есть такие хищные птицы, соколы, орлы. Но их очень редко увидеть. Это птичий базар. Там есть разные виды птиц.
0: 새시장? 근데 왜 새시장이에요?
2: В целом, если туда подплыть, очень много гнезд. Прям как на рынке, очень много птиц.
0: 아니 새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기에서는 막 흥정을 되게 세게 하나 보다. 지금 소리가 막 깎아달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1: Yes. 쉴 새 없는 지저귐 덕분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생생합니다. 듣다 보니 리듬도 느껴져요.
0: 아파트네, 새 아파트.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새 소리가 귀에 막 서라운드로 막 들려, 이렇게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막 소리가 들려. 그래서 꽉, 꽉, 꽉, 꽉, 꽉, 꽉. 와. 아니, 지금 20이 아니면은 또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치 운이 좋게 지금 20이에 딱 와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게 돼서 너무 좀 특별합니다, 지금.
1: 이번 여행에서 쏟아진 행운을 가득 담은 느낌. 두 달만 열리는 침수림의 낭만을 꼭 한번 누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전히 유목민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이제 비슈케크를 떠나 이시쿨호 인근의 키질투 마을로 갑니다. 아직도 많은 키르기스인들이 계절에 따라 산악 목초지 사이를 이동하며 가축을 기릅니다. 초원에서 길의 주인은 가축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3: 햇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골하고 도시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옮기는 거예요. 훌륭으로.
1: 산을 오르내리는 데다 이동 중에도 가축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셔야 해 오래 걸리는데요. 매일 저녁 쉬어갈 집을 짓는 유목민들. 근데 30분 만에 짓는다면 어떨까요? 키질투 마을로 갑니다. 유목민 이동식 가옥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마을과 좀 다르다 했더니 온통 푸르네요.
0: 유독 이 마을에만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나무를 이렇게 많이 말려놨는데 땔감인가? 아니, 어디다 쓰는 나무죠? 여기 뭐 하고 계시는데요? 살람 알레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무를 아주 깨끗하게 껍질을 지금 벗기고 반듯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세워놨던데 그 뭐 만드는 거예요?
4: 모두 이렇게 일개 사업자 그래서 모두 어서 모두 이제 일개를 자사스다
2: 아테네를 자사스.
1: 키르기스스탄의 이동식 전통

0: 이제 살았다. 바로 시작하게 됐다. 미드나잇 가게 됐다.
1: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수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텐션 산맥에서 흘러내린 물줄기 덕분에 포플러 나무가 잘 자라 예전부터 목공 장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2: 야, 이렇게 두꺼운 나무 껍질을 벗겨내니까 속살도 하얗고, 그리고 지금 정말 제 다리처럼 이렇게 곱게 뻗었습니다. 와, 그리고 소들도 좋아하네.
1: 나무를 먹는 소 보셨나요? 초식 동물이라고 하지만 소가 나무도 먹는지 몰랐습니다.
2: 되게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요. 약간 이렇게 고소하기도 합니다. 씹을수록 단맛도 나는데? 미안.
0: 이건 약도네.
2: 먹었는데 괜찮군, 드실래요?
0: 비스킷이 잘라서.
2: 응. 처음 드실 거 아니에요?
1: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다던데 이런 맛이었을까요?
2: 저도 혹시 이 보주이 만드는 거 볼 수 있을까요?
0: 언제 아까 왔을 때 알리웩 되게 말아왈. 언제 아까 왔을 때 바로왈, 떠나고왈. 티곳 가는 것에도 자서왓 가는 것에도 어서 오사카 알렉트게 말할 오사카 왔상스.
1: 보주위 장인들의 마을, 한 집에서 모든 걸 다 만들지 않고 분업화가 되어 있답니다.
2: 살라말라쿰. 저기 안에 계신데요?
1: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요. 일하는 모습은 의심할 나이가 없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살람.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독선 배신 치질단 베리 뭐지 이제 사임 무슨 이야 아담 보소 의미를 보이래 무갈림 볼에 임객된 겐다가 보수 왁스는 말은 술 뭐지 가르나간.
1: 그 기술은 아들에게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의 많은 농촌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떠나지만 이곳만은 예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업을 계승하고 있죠.
2: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4: 머지도 놓고 좀 그별되고 머지도 놓고다. 나는 아마까는 마소가 다인 뭐 작은 타서 나왔다.
2: 아니 이 나무를 흰다고요?
4: 소작가체인 뭐 약간 맛있다. 소작가체인 타서 나왔을까?
1: 벽과 지붕을 연결하는 우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끝부분을 정교한 곡선으로 구부리는 이 기술이 알리백 씨 집안의 전통 유산입니다.
2: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작업을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5: 오늘 이제 미치게 꽃이 다시지.
4: 꼬락꼬락 꼬락꼬락
1: 근데 이 모습이 뭔가 연상되지 않나요?
2: 이렇게 살랑살랑 아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살랑살랑 그죠? 이렇게 박자 맞추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4: 너 몇 걸어 있으면 오 박스 걸어 있으면
2: 내가요?
4: 네,
2: 됐습니다. 자,
1: 제 사전엔 빼는 건 없습니다.
2: 아, 네. 이렇게
4: 약간 맛있다 했음. 맛있다 보는. 살맛 뭐냐 나크랜다. 아무스가 곡 내매 맛맛 그랬다. 주면 나크랜다 나온. 일부 나크랜다.
2: 아. 아. 여기 나무를 지지를 하고 이 손으로 약간 이렇게 나무를 밀어주면서 오케이.
1: 세게 하면 나무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요.
2: 오케이. 핫! 더!
4: 모두 이들 작시 사봤다가 잘사? клиент дагы ошого жараса сурап ар кимден да баягы мисалы бирөөнө бозуй сатсаңар ошондон тааныштары сураштырып

0: 보도록 원하는 게 고마워 선생님.
1: 구부린 나무는 옆에 세워놓고 일주일 정도 말립니다. 나무가 바짝 말라야 튼튼하고 가벼운 보조위를 만들 수 있다네요.

0: 이 마을이 유명한 게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주위를 빨리 세우는 겁니다. 한 채를 짓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린대요.
1: 이게 쫙 펴니까 뭐그 자바라처럼 쫙 펼쳐집니다.
2: 뭐가 이른바 아우프슈토크. 이렇게 이게 뜻? 아, 뭐 의존 때렸으면 많이 남자갓. 아빠야, 뭐 몇 개 먹었? 아무나 아치 거기서?
1: 이게 못이 아니고 되게 단단한데 가죽이랍니다. 가죽. 되게 단단해요. 되게 튼튼하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 저도 캠핑을 다니는데 보통 텐트 칠 때 벌써 막 이거 펼치고 대 세우고 하는 데만 해도 한 30분이 걸리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자바라처럼 쫙 펼치니까 뭐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0: 케렉에는 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구조물입니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재료만을 사용해 짓는데요.
1: 와, 이렇게 딱 맞춰줄 때가 좋아.
2: 이렇게 밀어 얼어요. 아, 뭐, 뭐야, 그, 뭐, 그다음에 덮어둔 건 안 먹었?
1: 에이?
2: 덮어둔 건.
0: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거라 단단해야 하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1: 야크털이랍니다, 이게. 엄청 튼튼해요. 아니, 아무리 당겨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와, 엄청 튼튼하네요.
0: 보주 위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합니다. 삶의 시작, 출발점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짓고 금방 해체해도 내부는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단조롭고 끝없는 초원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보상입니다.
3: 눈 봐라 콜로가 자살아. 테르메 보도 꽃브레이크니 빌데 문도 또 자살았었는데 테르메 보.
1: 아,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되게 이쁘네요.
0: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1: 이야, 우산인가요?
3: 우산 메스 툰두크.
0: 툰두크는 천장 한가운데 난 창인데요. 키르기스스탄 국기의 문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3: 뭘 아타단 길었던 들어올까? 뭐지? 뒷견데다가 제치견데다가 이렇게 신나나 오른 뒤집 들어오는 것들 건다. 위진 바스스 대 이렇게 계속 들긴. 모소는 내세우는 수도있길 막간데 이렇게 시간을 거들거든요.
1: 그 아버님 제가 그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혹시 제가 들어도 될까요?
0: 툰두크에 흰 나무를 걸어 격자벽인 케레게와 고정하는데 그것만 50개. 조립과 해체가 매우 간편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장인 두세 명이 한동을 설치하는데 드는 시간이 30분 정도. 지난해 보주위 조립 속도를 겨루는 대회에서는 다섯 명이 8분도 안 돼 한동을 짓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 몇 개 먹었다. 세월 불대겐 으스토득 바슬간 나먼트 프레스틸릿 가토로 봤다 자갔어. 미사로 뭐 보주위 비스 파이드란 트루건스카 14년 왔다. 14년 무릎 자살한 모습.
0: 정말 튼튼한지 확인 들어갑니다.
1: 아버님 몇 몸무게 몇 킬로예요?
4: 90kg.
1: 요. 야. 와. 와. 제가 올라가도 끄떡 없습니다. 엄청 튼튼합니다.
0: 나무 틀은 남자가 만들고 펠트 덮개와 내부 장식은 여성이 만듭니다. 키르기스인들이 보주위의 주관 역사는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가축과 함께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따뜻하고 가벼우며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0: 집이 필요했습니다.
1: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두툼합니다. 이 양털이 완전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2: 뭘 모지가 없을 모지가 250 거든 주는 그때 250
1: 이거 한 장이에요?
2: 밀 모지가 250 거든 주는 그때
1: 제가 그 지나가 다니면서 봤던 그 보지만 해도 몇 개인데 아니,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아, 양을 얼마나 이렇게 벗긴 거야?
0: 양모로 만든 두꺼운 펠트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차단해주는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초원의 날씨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단단한 고정은 필수죠.
1: 이게 하나하나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양과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와.
0: 기둥을 안 박고 땅 위에 올려두기 때문에 설치나 해체가 쉽습니다. 자연을 빌려 쓴다는 유목민의 철학입니다.
2: 뭘 몇 거이든 주는 거로 이 문은 이친데 개친데 옥타간다다가 아담 작시 살았다요.
0: 보주인은 그 기능적인 아름다움과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순두크로 들어오는 빛에 분위기가 환합니다. 정교하고 화려한 솜씨는 가문의 부와 자부심. 입구를 기준으로 남녀 공간이 나뉘어 있고 손님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줄씩 네 방향으로 교차한 창문 문양에는 12달과 3달씩 이어지는 사계절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들어오는 햇빛의 길이와 특정 별자리가 툰두크 어느 칸에 걸치는지로 계절과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1: 이 툰두크가 그냥 이 햇빛과 그리고 환기만 시키는 그런 역할인 줄 알았는데 와, 여기에 그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0: 알면 알수록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보주의가 달리 보여요.
3: 맨 초청성 아담 오선도 맨 아저 4번째 바칼레나다 오스탐은 4번째 바칼레단 메레 마가 겐디 맨 요즘다 바람 바라 아나 부 바가 코너츠룩 뭔다 뭔가 아타와가단 게랬간 우스타슬릭 오너 독토슨 가라임나
1: 다음에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라마트 안녕. 안녕.
0: 30분 만에 짓는 집의 비밀. 그 안에 깃든 유목민의 철학과 삶의 지혜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1: 저기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서운데요?
4: 어쩌면 오늘 유령의 흔적 또한 유령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예요 근데?
5: 상담만 받아도 테니스 소재로 빠른 열 전도율 고압으로 찰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다양한 요리 활용은 물론 모든 열은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6: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끊을게요. 예.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 이동하실게요.
0: 네. AIA 생명.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2: 다시 들어가.
0: AIA 생명.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만 속박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0: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1: 준비할게요.
0: 예. AIA 생명.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1: 들어가실게요.
0: 예.
1: AIA 생명.
0: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2: 다시 들어간다.
1: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만 속박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넌 누구?
1: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넌 뭐하는 꼬만데 이 신성한 곳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0: 난 타요야. 그런데 꼬마라니, 네가 더 꼬마 같은데?
1: 뭐? 이래 봬도 난 천살이거든.
0: 그래? 네가 천살이면 난 천살 더하기 천살이거든.
1: 내가 어린애랑 뭐하는 건지. 잠깐, 그런데 용사님들은 어디 가셨어?
0: 용사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 용사님! 어? 용사님들!
0: 다리 좀 당해주세요!
2: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3: 어? 로기네? 로기, 어디야?
4: 하나 누나, 큰일 났어요. 타요가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3: 그게 무슨 말이야?
5: 설마, 지금 어디 있니?
4: 남산에 있어요.
5: 하여튼 서둘러야 해.
2: 알았어.
0: 어떡해.
6: 어? 중장비들은 어딨지?
7: 지금 구조대가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4: 네. 어떡해. 가요. 겁쟁이는 타요가 아니라 나였나 봐.
3: 어? 벌써 구조대가?
4: 어?
1: 아, 어디 계시지? 빨리 용사님들을 찾아줘.
0: 내가 왜? 네가 찾으면 되잖아.
1: 난 그럴 수가 없어. 닉스 일당의 공격에 몸이 사라져버렸거든.
0: 닉스? 그건 또 누군데? 알아듣게 좀 말해봐.
1: 내 이름은 루아야. 난 가이아 행성에서 왔어. 내 임무는 네 개의 에너지 잼을 지키는 거였어. 어느 날 젤로스별의 닉스 일당이 에너지 잼을 노리고 공격해왔지. 에너지 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통로를 만들었고, 난 그 통로를 따라 지구까지 도망쳐왔어. 하지만 닉스 일당은 끝까지 쫓아와 공격했고, 난 이렇게 에너지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지.
0: 와, 나도 봤어. 그게 진짜였구나.
1: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0: 응. 그런데 그 전설의 용사가 누구야?
1: 아직도 모르겠어. 바로 저기 있잖아.
0: 이건... 설마...
8: 에너지 잼을 내놓으시지!
1: 어림없는 소리! 너희는 에너지 잼을 가질 자격이 없어!
2: 뭐?
8: 뭐해? 당장 찾아!
1: 어서 도망쳐!
8: 어디 숨겼어?
1: 그만 줘! 에너지 잼은 여기에 없어!
8: 누가 속을 줄 알고? 샅샅이 찾아!
2: 괜찮니, 타요?
0: 다들 여긴 어떻게 왔어요?
1: 용사님들! 오실 줄 알았어요!
0: 용사님들이라고?
1: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8: 에너지 잼 없인 절대 못 가! 공략!
9: 단신! 중장비 레이저스! 간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0: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0: 가리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0: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골기를!
2: 당장 뺏어라!
0: 도망쳐 보시지!
2: 이때라!
0: 내가 상대해주마!
1: 당장 너희 별로 돌아가!
3: 그럼 이건 어떠냐?
4: 로기!
0: 지사 녀석들!
2: 이제 어쩔 테냐.
5: 나한테 몸이 남아있었다면 도울 수 있을 텐데. 지금 뭐하는 거야? 걱정 마. 그러다 들키겠어.
2: 뭐야?
5: 여기는 괜찮아요.
0: 잘했어, 타요.
1: 이제 우리에게 맡겨.
2: 이런 더러운 방법을 쓰다니.
6: 가만 안 두겠어. 잡아.
1: 이게 내 차례다. 어떻게 된 거지?
7: 내가 말려줄까?
2: 닉스님한테 다 이를 거야.
1: 잡아보자.
5: 다신 오지 말라고.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멋졌어요. 내가 알던 빌리랑 맥스 맞아요? 포크랑 크리스도 못 알아보겠어요.
1: 오늘 본 건 비밀이야. 비밀을 지켜줄 수 있지?
5: 그럼요. 쥐잇.
8: 여기가 어디지?
5: 로기, 정신이 들어?
8: 근데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어?
5: 무슨 소리?
0: 어서 탈출해야 해!

0: 어디로 사라졌지?
1: 다요! 로기!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0: 여기!
1: 하여, 여기는 또 어디야?
2: 로기, 어떻게 된 일이야?
1: 깡통같이 생긴 괴물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왜 이런 소리가?
0: 아무래도 로기가 꿈을 꿨나 봐요.
1: 저기 하유, 그동안 겁쟁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사실 진짜 겁쟁이는 나였는데.
0: 아니야, 로기 네가 신고해준 덕분에 오히려 무사할 수 있었어. 고마워 로기.
1: 하유, 역시 넌 내 진정한 친구야.
0: 그렇게 매일이래.

어서 들어와. 오늘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 부를 거야. 오, 내 행운의 선글라스. 무대에서 멋지게 공연하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타로 쓰려고. 뿅. 노래하면서 칠 거야. 라라라라라라.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가수가 된. 너희도 같이 가수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공연장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이웅이웅.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너희도 기타 소리 내볼래? 오우, 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가수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공연 버스 타고 가볼까? 다 같이 우리 공연장으로 출발!

안녕 DC, 안녕 데이지. 가수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난 관객. 네 노래 보면 들어줄게.
1: 나도 이 노래면 뭐든지 박수치고 따라 부를래.
2: 고마워요, 고마워요.
0: 공연장은 어디야?
1: 그게... 내 보트 선착장은 어때? 무대로 딱인 데다 해질 때도 멋진데.
2: 좋아! 그럼 이제 공연버스를 운전할 기사님만 있으면 돼. 네가 기사님이 돼준다고?
1: 난 괜찮아.
2: 자, 서둘러. 공연이 오늘 밤이야. 나 연습도 해야 하거든. 그럼 시작해볼까? 신나게! 공연 전에 연습을 좀 해야겠어. 친구들, 나랑 같이 해보자. 랄랄랄.

0: 딜런이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줄까?
1: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환대 향해 불러요.
2: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아, 노래 불러보자.
1: 우린 가수 비켜주세요.
0: 정말 잘한다!
3: 나? 네가 부른 거 아니었어?
0: 네가 아니라고? 나도 아니야. 그럼 누가 부른 거지? 안녕.
1: 우와, 가수 딜런이야!
2: 저기 길 좀 비켜줄래? 공연장에 가야 하거든.
3: 아이, 당연하지. 가수 딜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2: 고마워. 자, 이거 받아. 내 공연 초대장이야.
0: 와, 신난다.
2: 비씨 기사님, 가요. 자, 어서 가요. 공연 전에 연습을 더 하는 게 좋겠지. 랄랄라. 어떡해.
0: 비비비.
2: 맞아, 좀 쉬어야겠어. 공연 전에 목이 쉬면 안 되니까. 기름을 넣는다고? 잘 됐다! 그럼 난 춤 연습 좀 할게. 손뼉 치고, 볼짝 뛰고, 또 빙글빙글, 흔들흔들, 짝짝 볼짝 빙글, 흔들흔들. 친구들, 나하고 같이 춤추자.
1: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관객들 향해 불러.
2: 와, 어떡해, 내 행운의 선글라스. 공연에 꼭 필요한 건데 어떡하지. 어디로 간 거야.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내 선글라스 보이니? 저거야, 내 관객이 갖고 있어. 저 관객은

0: 소리가 안 들리나 봐. 너희도 기타 연주 같이 해줄래?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이야. 빠오 빠리리리 빠오. 어?
1: 와, 가수 딜런이야.
0: 하루에 두 번씩이나. 우와, 말도 안 돼. 내 최고의 관객들이네. 와, 정말.
1: 행운의 선글라스가 있길래 돌아가면서 써봤어.
0: 어, 고마워. 이게 없으면 공연이 안 돼. 버스 태워줄까? 공연장까지 너랑 간다고? 아이, 당연히 좋지.

0: 많이 불러서 그런가 봐. 노래 못하겠어.
1: 목소리가 안 들려. 마이크가 꺼진 거 아니야?
0: 아직 기타는 연주할 수 있어. 빠우와우. 근데 노래를 하려고 하면 쥔소리가 나.
2: 새로운 노래 같은 건가? 저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
1: 아니.
0: 노래를 맡겨보라고? 좋은 생각이야. 관객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제 노래 가사를 전부 아는 친구 있나요?
3: 저요!
0: 자, 올라와요.
2: 근데 마이크가 없는 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마이크가 어디 있지?

0: 야호! 빌런 제거!
1: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내 목소리, 와, 돌아왔어! 고마워, 빌씨!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0: 이번 공연 정말 너무너무 멋졌어! 진짜 최고로 신났어!
1: 신났다고? 해냈어!
0: 예, 성공!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다음 노래는 뭘로 할까?
1: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건 바로 우정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7: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8: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신기한데?
8: 뭐지? 여기 앉은 거
9: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0: 강해진 키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의 덕에 도둑이었었지. 뭐?
3: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0: 달콤한 찻수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2: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1: 시장님!
2: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3: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4: 난 토마토 스튜.
5: 난 파마산 토마토.
6: 난 토마토 샐러드.
3: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7: 난 토마토 너무 싫어.
8: 말도 안 돼.
1: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3: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5: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7: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곤 없어.
1: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0: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1: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석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3: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4: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5: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4: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1: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6: 응, 준비됐어.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다리다 출동!
1: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10: 알았어, 알겠지?
2: 알았어.

0: 빛난 화성에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부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어?
4: 포부와 두더지의 짓이야.
0: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4: 도망치고 있어. 멀리는 못 갔을걸.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 들죠?
7: 네.
2: 이제 넌 잡혔어, 포부.
0: 아니, 못 잡았거든. 취 방어탄 발사!

0: 원숭이들을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코키봇 변신 완료!
1: 마이키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2: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2: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2: 예.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 내 제발!
3: 어? 안 돼!
4: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5: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1: 어? 어? 아, 미안.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섯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1: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1: 진짜 입에 딱 맞는데?
4: 어떤 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연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기억해. 허니 택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에너지 잼의 비밀.

0: 당분간은 안전할 거예요. 오래 버텨줘야 할 텐데.
1: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니?
0: 맞아요. 방어막에 힘이 떨어지면 닉스는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2: 또다시 당할 순 없어.
3: 그렇지만 이젠 기지도 없고.
1: 이제 어쩌지? 방법이 있을 거야.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타워로 돌아가자.
0: 응? 타워가 어디예요? 응?
3: 아, 우리들의 보금자리인데.
4: 시내 공사장의 위치에 있어.
0: 어디? 어? 어? 어? 이쯤에 있으려나?
2: 바로 거기야.
0: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요.
4: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5: 정말 다행이에요. 싱크홀에 빠졌는데 이렇게 멀쩡하다니.
6: 뭔가 좀 이상해.
0: 아, 로기가 금방 구조대를 불러줘서 살았지 뭐.
5: 그런가?
7: 누나
5: 어? 어?
7: 저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4: 로기,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니?
5: 넌 싱크홀에 빠지지도 않았잖아.
7: 그렇긴 한데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장면이 떠올라.
6: 이상한 장면?
5: 그게 뭔데?
7: 못생긴 우주선들이 날 둘러싸고. 맞아, 내가 하늘도 날고 있었어.
0: 로기, 너 재밌는 꿈을 꿨구나.
7: 꿈이라고?
5: 뭐야, 꿈 얘기였어?
6: 로기도 참.
7: 그게 아닌데.
0: 그나저나 로기, 같이 중장비 타워에 구경 가지 않을래? 우리만 못 가봤잖아.
7: 난 오늘 운행이 있어. 아, 벌써 운행 갈 시간이잖아. 아, 난 몰라.

0: 안 하셨습니까? 돌아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1: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는 거야?
0: 그게 말이죠.
1: 이 녀석들 감히 내 명령도 없이 단독 행동을 해. 해터리들이 단단히 구웠나 보군.
0: 잘못했습니다, 넥스.
2: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어? 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에너지젠 발견 신호입니다.
1: 새로운 재미라고? 재미도 존재했다니. 일이 재밌게 흘러가는 곳.
3: 우와, 멋지다.
4: 다요, 왔구나.
3: 포커, 크리스, 이 타워 정말 멋져요.
5: 고마워. 사실 더 멋진 건 따로 있어.
6: 우릴 따라와 볼래?
3: 네.
4: 여긴 타요 너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3: 정말요?
5: 물론이지.
3: 어? 이게 전부예요?
5: 기다려봐.
3: 어? 어? 우와!
4: 놀라긴 아직 이르다고.
3: 어? 여긴 우와! 선신의 모습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6: 신기하지? 더 놀라운 걸 보여줄까?
1: 저 녀석들은 뭐냐?
0: 에너지 잼이 담긴 상자를 지키던 녀석들입니다. 상자 뺏었는데 열질 못해서. 이것 좀 보세요. 못 참겠다. 당장 이걸 여는 방법을 말해.
3: 헛수고 그만하시지.
1: 한심한 녀석.
7: 어? 말도 안 돼.
1: 다섯 번째 잼 정말로 있을 줄이야. 그동안 잘도 숨겨왔고 이 잼에 대해 알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고.
3: 너 같은 악당한테 절대 말할 수 없어.
1: 그렇다면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0: 안 돼! 과연 닉스님이셔? 잠깐!
3: 여기서 뭐 하는 거야?
8: 뭐 하긴, 용사님들을 도와 잼을 지키고 있지. 지난번 일은 기억하지?

0: 닉스 일당의 습격으로 기지가 파괴된 후 우린 새 기지를 만들어야 했어.
1: 에너지 잼은 날 끝나.
0: 그래서 내가 여기 용사님들의 비밀 기지로 개조했지. 어때? 이 루아님의 솜씨가?
2: 여기가 새 비밀 기지? 우와! 멋지다! 그럼 빌리,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저도 한 팀 맞죠?
3: 뭐? 그건 안 돼.
4: 맞아, 지난번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2: 그치만 이렇게 멀쩡한 거려. 제발요.
3: 루아, 뭐라고 말 좀 해봐.
0: 전 찬성이에요.
3: 뭐라고?
0: 다들 잊으셨어요? 지난번에 친구를 구한 건 바로 타요잖아요. 빅 바다가
1: 엄청나다가 아웃풍자 살려줘.
0: 바자로기. 그런 용기를 가진 타요라면 우리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2: 루아,
0: 루아님이라고 해야지. 난 천살이나 먹었다니까.
2: 알겠어. 위대하신 루아님 만세. 만세.
5: 닉스님.
6: 드디어 전설의 힘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
5: 닉스님 성공하셨군요. 이제 좀 멋있어지셨네요. 원래도 멋지셨지만요.
6: 느껴진다. 온몸에 흐르는 엄청난 능력. 그럼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7: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6: 이 잼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7: 그 잼은 비밀의 다섯 번째 에너지 잼.
8: 마음의 잼입니다.
9: 마음의 잼?
7: 잼의 주인은 모든 이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죠.
6: 마음을 조종한다고? 그렇다면 응? 나를 위해 춤을 추거라.
10: 마음을 조종한다더니 뭐야?
11: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투,
6: 옳지.
11: 투, 차차차.
6: 더 빠르게.
11: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위대하신 닉스님 만세. 차차차.
5: 이제 온 우주가 닉스님의 뜻입니다요.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4: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5: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6: 아닐 수도 있어.
7: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8: 더 효율적인 이득이

0: 되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 의자가 둥글둥글해.
2: 이거 신기한데?
1: 어? 뭐지? 여기 앉은
2: 것
1: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3: 취미 같은 건 질색인 코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4: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3: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4: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콩트라빗 디럭스 하우스.
6: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7: 콩트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8: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9: 스톱, 친구들 어서와.
10: 미끄럼틀 타고 슝.
11: 시소 타고 그네 타고.
12: 귀여운 포착 콩트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13: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14: 새로운 미미 옷을 찾아봐.
13: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0: 지난 이야기.
1: 상대된 비담. 이제 반란을 멈추시오. 야! 액션!
2: 우리 꼭 힘을 모아 삼국 통일의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반드시. 아, 잠깐.
3: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괜찮으십니까? 여봐라, 어이를 불러라!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기운 내세요. 반대 세력도 물리치고 이제 꿈을 펼치셔야죠.
2: 그래도 장군 같은 훌륭한 장군을 두고 떠나 마음이 놓이네. 부디 삼국 통일의 꿈을 부탁하네.
3: 여왕님! 여왕님!
4: 선덕여왕님!

0: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왕위에 올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지. 강력한 신라를 만들고 삼국 통일을 꿈꾼 위대한 왕이었어.
1: 여왕님의 꿈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0: 선덕여왕이 돌아가시고 신라는 당나라와 협력하며 계속 군사력을 키웠어. 한편 백제는 점점 힘이 약해졌는데 여기서 문전!
2: 아하! 내가 맞힐 거야!
0: 당시 백제에도 유명한 장군이 있었으니 이 장군이 누구일까요? 1번 고백 장군, 2번 개백 장군.
3: 고백 장군이냐
4: 개백 장군이냐
2: 그것이 문제로다.
0: 정답 공개. 장군은 빠져빠져. 개백 장군.
5: 개백의 칼을 받아라. 누구든 백제를 쳐들어오면 나 개백이 다 물리쳐주마.
0: 그리고 어느덧 13년 후, 때는 660년.
1: 신라의 5만 군사들은 들으라! 지금부터 백제를 공격할 것이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해 나가자. 나를 따르라! 이제 삼국 통일의 첫 걸음을 떼려 합니다. 여왕님, 부디 힘을.
4: 장군님! 장군님!
6: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5: 뭐라? 다 모아도 병사가 5천밖에 안 된다고?
7: 네, 신라군은 5만 명이라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5: 5만, 아니 10만이라고 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자, 백제군들이여, 나를 따르라!
7: 따르라!
0: 그렇게 5천 대 5만! 개백의 백제군과 김유신의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만났어.
1: 5천의 군사로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모두 백제군을 공격하라.
5: 이곳이 또 이제 끝이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0: 이렇게 시작한 황산벌 전투! 총 5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는 누가 이겼을까? 백제일까? 신라일까?
4: 신라가 군사가 10배나 많잖아. 신라가 이기지 않았을까?
3: 근데 개백 장군도 대단해 보여. 난 백제!
0: 과연 결과는? 첫 번째 전투는 백제군 승리! 두 번째 전투는

0: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 백제군이 승리했지.
1: 아, 단지 군사 5천으로 네 번이나 우리를 이기다니. 백제군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2: 장군! 숫자가 훨씬 많은 우리가 자꾸 져서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 뭐라? 아,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꾼단 말인가?
3: 화랑 권창! 제가 가서 계백을 무찌르겠습니다!
1: 화랑 권창, 네가?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너는 아직 어리다. 아직은 나설 때... 화랑 권창! 권창! 아이 참... 봐봐.
4: 지금 신라군들은 당황하고 있다. 이 기세로 저들을 몰아내자. 우리 백제가 약하지 않다는 걸 저들에게 알려주자.
5: 알려주자.
3: 관청의 창을 받아라.
4: 아니 멈춰. 아직 전쟁에 참가하기엔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3: 어리지만 난 용감한 신라의 화랑이다. 신라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
4: 어라, 신라의 화랑은 참으로 용맹하구나. 하지만 아직 어린 날 뵐 수는 없다. 다시 돌아가거라.
3: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이 한 목숨을 바쳐 신라를!
4: 야채차!
6: 아, 어리지만 적입니다. 어찌 살려두십니까?
4: 아직 어린 처자를 죽였다간 오히려 떨어진 신라군들의 사기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
3: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안창의 창을 받아라!
4: 안창!
6: 그러니까!
4: 아이, 참 말 안 듣는다. 돌아가!
0: 하지만 관창은 쫓아내도
3: 계백은 화살을 받아라!
0: 계속 공격해왔지.
3: 계백은 관창의 창을 받아라!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다시 올 것이다. 화랑에겐 후퇴란 없다.
4: 어리지만 그 기백이 대단하구나. 어쩔 수가 없군. 야!
0: 그렇게 관창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7: 아유, 화랑 관창이 죽었다.
6: 아직 어린 나이인데 불쌍해서 어째?
7: 그러게.
8: 저걸 어쩌냐.
6: 아유, 불쌍하게 됐네.
2: 화랑 관창!
1: 관창!
2: 아직 어린 병사를 이렇게 죽이다니. 나쁜 백제군.
1: 내가 가지 말라 말렸거늘. 내 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신라의 군사들이여 들어라! 아직 어린 화랑이 저들의 손에 죽었다. 이 아이의 죽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승리뿐! 모두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백제군을 공격하라!
9: 공격하라!
1: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모두 공격하라!
9: 공격하라!
1: 괜찮아. 신라군이요.
0: 화랑 관창의 희생으로 사기가 높아진 신라군. 신라군은 백제군을 거세게 몰아붙였지.
4: 공격하라!
3: 장군님! 장군님! 백제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4: 어차피 여기서 물러서면 백제는 끝이야.

0: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신랑을 공격하라! 위험해!
1: 장군님!
0: 너라도 어서 피하거라. 이대로 끝나는 것이 이거 백제는 지키지 못했구나.
1: 장군님!
2: 개베, 적이었지만 그대는 뛰어난 장군이었소. 역사가 그대를 기억할 것이오.
3: 장군! 남은 백제군도 다들 도망가고 있습니다.
4: 개백 장군이 쓰러졌다. 우리 신라의 승리다! 모두 백제로 진격하라!
5: 우와, 결국 신라가 이겼네! 아이, 근데 개백 장군님의 죽음은 좀 슬프긴 하다.
6: 맞아.
7: 아이,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면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어. 그리고 훗날 고구려도 신라한테 져서 멸망을 하지.
8: 그럼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네?
7: 그렇지. 선덕 여왕의 꿈이었던 삼국 통일.
4: 모두 백제군을.
7: 선덕 여왕이 죽은 후에도 김유 씨는 신라의 군사력을 키워 꿈을 이룰 수 있었지.
4: 여왕님, 보고 계십니까? 여왕님이 바라시던 삼국 통일의 꿈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여왕님,

0: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0: 상상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네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혁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5: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6: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7: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8: 가위바위보 왕국! 가위바위보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왕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날이 되면 다시 왕을 뽑아야 합니다.
9: 친구끼리 무슨 왕이야?
8: 뭐래, 재밌겠는데. 빨리 해보자.
7: 가위바위보!
8: 예, 오늘은 내가 왕이다! 오늘 이 그늘은 나만 쓴다. 더우면 나한테 잘 보이든가.
7: 가위바위보!
9: 내가 왕이다! 비켜! 나 혼자 다 먹어야지.
10: 배고파.
7: 가위바위보! 내가 왕이다!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너 신발 예쁘니까 내놔. 너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10: 나도. 일로 와봐.
9: 야, 어떡해.
11: 아, 큰일 난 거 아니야?
12: 에이, 그래도 별일이야 있으려고.
8: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군요.
9: 아이고. 가서 좀 말려봐.
8: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3: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줄 거야.
14: 나는 그냥 같이 맞을 것 같아.
15: 찐친이었으면 다 도와준다는 거야?
13: 응.
15: 근데 찐친이든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든 왕이 있잖아. 왕에 대한 무서움은 약간 똑같을 텐데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그 찐친을 도와줄 거야?
13: 진짜 찐친이면 대놓고 빠사.
16: 혼자서는 못하겠지.
15: 왜? 2대2야.
16: 걔는 왕이고 난 쫄병인데 뭐.
13: 그럼 빵쫄 왕이지만 체력은 더 높을 수도 있지.
16: 그렇지.
13: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16: 근데 무서운.

0: 거는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거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모르는 사람을 구해낸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 구해주지 않을까?
1: 아, 피하려고 하지 그 자리를. 왜냐면은 나도 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0: 내가 방금 35,824만 2,787개의 미래를 봤거든? 근데 이길 확률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2: 정답!
3: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보여, 보니까. 내가 뭔가 그때처럼 놀림 받을 것 같고 그 개처럼 똑같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하루 동안 아예 하인 취급 받을 것 같고 그럴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 날 도와주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홀로 있었던 느낌이었어.
2: 내가 만약에 도와주면은 저 친구처럼 똑같이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친구는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
1: 그치, 거의.
4: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1: 봐봐. 근데 그런 보장은 없지.
0: 나 혼자 구해줬으면은 걔들이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4: 근데 나였으면은 약간 혁명 같은 걸 일으킬 때 사람들 여러 명이 막 모여가지고 가잖아.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모두 합세해서 가서 도와줄 수 있어.
2: 나도 동의해.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1: 나는 근데 좀 반반인데 그 같이 가면은 하고 같이 안 가면 안 할까?
0: 나는 쫄병이야. 그러니까 체스라고 치면은
2: 폰?
0: 왕이 우리 팀 퀸을 잡아놓고 지금 나는 폰인 거야. 나는 조금밖에 못 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4: 형 앞으로 간다 쳐도 뭐 다른 거에 의해 잡히겠지, 무언가에 의해.
2: 내가 한두 칸밖에 못 가더라도 그 다른 친구들이 다 합세해서 도와주면 그래도 적어도 열 칸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4: 뒤에서 누군가 지켜준다면? 이렇게 딱 동그랗게 이렇게 말고 뒤에서. 중간에.
2: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여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너 나를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나도 갇혔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
1: 아니요.
4: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
2: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0: 의도의 문제 아니야? 의도의 문제? 진짜 나쁜 그냥 악의 마음으로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건 그건 나쁜 거지.
2: 뭐 악의로 안 도와준 게 아니니까 내 힘이 약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엄청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1: 인간.
3: 모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2: 도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은 서운했던 얘기를 들어주든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라면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
4: 내가 직접 그 가해자를 내가 바꿀 순 없더라도 피해자를 위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
2: 내 생각에는 C가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심부름 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막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시키니까.
0: A가 근원 아니야? 나비 효과 알지?
3: 알지.
0: 솔직히 A는 그렇다 보니까 아 제가 혼자 군을 독차지해? 그럼 나는 음식 독차지해 하고 음식을 독차지하고 그 다음 또 C 다음의 왕도 걔를 위해서 또 더 강한 일을 하고 또 강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딜레마가 되면서 점점 세지는 거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나쁜 마음들이.
1: 근데 지금까지 A, B, C 너죠.
0: 응. 그러니까 점점 세진다 이거지.
2: 근데 사실 A는 그늘을 차지했잖아. 그늘 차지하는 건 뭐 상관없어. 근데 B는 음식을 가져왔어.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오늘 음식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많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4: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덧붙여서 약간 좀 더 보고 있는 방관자들이 좀 더 약간 헷갈리게 한다? 그 쟤도 뭐 저렇게 동조하니까 나도 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 생각해.

0: 나였으면 조금 친절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 다음, 그러니까 약간 타협을 하듯이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은 너한테도 이런 걸 조금 나누어 줄게. 이런 식으로.
1: 음식! 하루 굶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저 이런 말이 있잖아. 질 바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 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런 말이 있잖아. 호랑이는 짖지 않아. 최상의 포식자들은 짖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은 강하니까. 강하니까 자만하지 않는 거야. 내 치아와는 지죠. 자신이 강하다는 걸 인정시키고 싶으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진짜 센 사람들이야.
0: 근데 나였으면은 일단 자존심보단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왕님 제발 음식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심구심 빌었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어 뭐야?
2: 우와, 와 CC다 CC.
0: 누구?
2: 오랜 친구 CC.
3: 씨가
4: 씨가
3: 안 돼요.
4: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5: 가위바위보.
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5: 가위바위보.
4: 재미없어.
0: 내
2: 모나 씨,
0: 먹자 먹자.
2: 가위바위보
0: 이겼다.
2: 내가 이겼어.
1: 오랜만에 CC를 만나니 오랜 씨.
0: 나는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 가위바위보 왕국을 없앨 거야.
2: 나도 같은 생각이야.
6: 같은 생각이야.
2: 같은 이민보 내고.
6: 같은 생각 손들어.
7: 그냥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뭐 초콜릿 마을이나 아니면은 난쟁이 마을 같은 행복한 마을이 될 것 같아. 아예 뽀로로 마을처럼.
2: 아바타
7: 서로 행복하게.
8: 나랑 게임 한번 할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9: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0: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9: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11: 기가빌더 변신!
9: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1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1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고고!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크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0: 2만원.
1: 010-땡땡땡땡땡땡땡.
0: 예예, 받습니다. 완료.
2: 포도 싸게 팔아요. 3kg 2만원.

0: 여보세요? 네? 포도요? 포도 안 팔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상한 전화가 오래. 여보세요? 아니, 포도 안 판다니까요. 호빵이 호떡이, 너 또 엄마 핸드폰으로 장난쳤지?
1: 들켰다.
2: 엄마 많이 화나신 것 같지?
1: 그러게. 그런데
3: 너무 재밌다.
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니들 또 장난치다가 쫓겨났지?
3: 삼촌!
4: 이 장난도 말이에요. 이 똑똑하게 쳐야 돼. 삼촌이 알려줄까?
3: 우와! 네! 네 알려주세요!
4: 그래, 그래, 그래. 응.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0: 여보세요?
1: 아, 예. 그 중화반점이지요. 여기 짜장면 하나 배달해 주시고 탕수육, 군만두, 할부채, 잡채밥
2: 서비스로 주세요.
0: 아, 장난감하다.
3: 예, 여보세요?
2: 흥부하게 막혀, 흥부하게 막혀, 흥부의 기가 막혀.
4: 삼촌, 요새 전화 걸면 번호 다 뜨거든요.
5: 번호 다 뜨거든요.
4: 경범죄 처벌법,
5: 경범죄 처벌법.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5: 괴롭힌 사람은
4: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으로 처벌한다.
5: 처벌한다.
4: 함부로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고요.
5: 안 돼요.
2: 아, 그래. 그럼 다른 장난 치면 되지.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6: 쉿. 내가 벨을 누르면 바로 계단으로 튀는 거야. 알겠지?
4: 베이티는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장난을 쳐요. 그러다 경찰서 가요.
2: 장난을 함부로 치면 안 되는구나.
4: 아니, 삼촌! 장난이 아니고 범죄라니까요!
5: 삼촌! 그런 장난 말고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재밌는 장난 없어요?
2: 귀여운 장난? 아, 있지!

0: 진짜 유치해. 상대하지 말고 가자.
1: 아, 얘들아, 이거 다시 이러면 치면 되는데. 내일 또 와.
2: 삼촌, 좋아하는 친구한테 쳤던 장난이죠?
3: 고백할 용기는 없고 말은 걸고 싶었죠?
2: 근데 차였죠?
0: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해. 상대하고 가자. 상대하고 가자.
1: 니들 진짜 너무해.
3: 아무래도 저런 어른은 되면 안 되겠지.
2: 응, 누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러 가자.
3: 그래, 가자.
2: 가자.
3: 키가 많이 컸네.
2: 누나도 우유 많이 먹으면 클 거야. 몇 리터? 진짜 몰라.
4: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지원이, 은율이, 서진이와 놀아볼게요. 첫 번째 놀이는 눈 가리고 숟가락으로 공주끼.
5: 자, 게임 가볼게요. 시작!
4: 놀이 끝! 서진이가 가장 많이 담아서 승! 자, 그럼 다음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놀이는 숟가락으로 공 옮기기.
5: 게임 준비! 시작!
4: 지금처럼 숟가락을 입에 물고 공을 옮겨서 종이컵 위에 올리면 끝!

0: 보고 싶었잖아.
1: 어머나, 곰이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자기들의 고민을 탈탈 털어볼까?
0: 너희들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 관계를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2: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그럼 고민 상담도 바로 열어볼게. 이 고민 뭔가 공감 가는데 읽어볼까?
0: 화장실에 있다가 친구들이 나에게 험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예쁜 척을 하는 것 같대요. 너무 속상해. 어떡하면 좋죠?
1: 일단 이리 와. 안아줘. 너무 속상했겠다, 우리 자기. 이건 우리도 너무 많이 겪어본 일이잖니. 화장실, 교실, 급식실, 침실, 거실, 욕실. 난 안 들어본 곳이 없어.
0: 그 정도면 호빵이 너가 뭘 좀 잘못한 거 아니니?
1: 조용. 식이 질투를 받는 건 역시 인기인의 숙명이랄까?
2: 그런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기랑 우리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냐. 그냥 막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걸 자꾸 예쁜 척 한다고 하니까는. 고민은 뚝당해, 뚝당해. 호빵이도 그렸지.
1: 혀 어디다 두고 왔니?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내 험담을 들었을 땐 싸운다. 똑같이 험담을 한다. 노노노. 그건 하수나 하는 거지. 그럴 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험담에는 칭찬으로 받아쳐야 해.
0: 험담에는 칭찬을 하는데 왜 눈에는 이에는 이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 조용. 험담한 친구를 만나면 칭찬해주자. 예를 들어볼까? 연기하는 거야?
0: 오케이,
1: 상황극. 상황극.
0: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호빵이 너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겠지?
1: 뭔 소리야, 연기인데.
0: 엄마, 호빵이 걔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 머리 봤어? 왜 양갈래? 웬일이야? 그런 것도 원래 7살이 졸업하는 거 아니야?
1: 저 호미야.
0: 정말 옷 입은 것 좀 봐. 원피스 웬일이니? 움직일 때마다 펄럭거려가지고 먼저 그냥 안 오고. 별로잖니.
3: 호미야!
0: 호빵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1: 호미야, 넌 어쩜 그렇게 보는 눈이 세심하고 정확하니? 항상 나를 그렇게 지켜봤던 거야?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니 감동이잖니. 나도 요즘 스타일에 고민이 많았거든. 호미, 너의 그 앵두 같은 입술로 이 펄럭이는 구원 말고 나한테 어울리는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너처럼 남한테 관심 많고 세심한 성격이라면 나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랑 머리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머머머, 거기다가 호미야, 얘 팔 근육은 왜 또 이렇게 좋니? 이게 말로만 듣던 근수죠? 운동하는 거 아니지? 너 나 몰래 운동해? 어머어머어머, 잠깐만, 이 삼두 뭐야? 회전근개 웬일이니? 이거 타고난 거야. 이거 소도 때려잡겠네. 너가 오태가 남다른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0: 내가 잘못했어.
1: 어머, 무슨 소리야.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너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해.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워.
0: 아니, 그냥 나는 너가 어울리는 걸 좀 입었으면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주말에 쇼핑 갈까? 나도 네 친구인 게 너무너무 좋아.
1: 좋아. 이렇게 네가 내 험담을 해도 나는 너의 장점만 보여.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질 거야. 적을 만드는 것보다 내 편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2: 스타의 자세.
0: 그럼 오늘도
2: 고민 해결.
0: 잠깐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0: 그래, 샤프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볼트와 티라의 다툼.
1: 아우, 볼트, 주변이 이게 뭐야? 잘 거면 빨리 치우고자.
2: 아, 귀찮아. 이따가 할래.
1: 볼트.
3: 볼트, 어제 왜 훈련에 빠진 거지?
2: 어? 아, 어제 훈련이 있었어? 미안, 깜빡했어.
3: 미니 특공대라는 녀석이 그걸 깜빡하면 어떡하나?
2: 괜찮아, 괜찮아. 나같이 실력 있는 대원은 하루쯤 빠져도 상관없어. 물론 세미나는 맨날 훈련해야겠지만.
3: 뭐라고? 지금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냐?
2: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3: 뭐가 어째?
1: 티라! 어? 티라! 큰일 났어!
4: 야, 무슨 일이야? 카르도 군단이 나타난 건가?
1: 아니, 그게 아니라 소파 뒤에 있던 내 땅콩이 사라졌다고. 혹시 내 땅콩 못 봤어?
4: 못 봤다.
1: 내가 몰래 먹으려고 숨겨둔 건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옳지.
1: 아, 꽃병이 앞에 있을 줄 몰랐지. 아.
2: 야! 이런 녀석이 미니특공대의 리더라니 믿을 수 없군.
1: 왜? 갑자기 뭔 소리야?
2: 너처럼 덜렁거리는 녀석은 리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1: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덜렁거렸다고 그래?
2: 내 말에 반박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네 다이노워치를 꺼내보시지.
1: 갑자기 다이노워치는 무슨?
2: 봐라. 어? 네가 조금 전에 흘리고 간 다이노워치다. 이게 다가 아니야. 그건 맨날 먹고 자기만 하고 땅콩나 숨기고 다니고 스마트폰 게임만 한 것도 모자라서 훈련까지 깜빡했지. 너처럼 한심한 녀석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 그레이트 코인도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1: 뭐? 너 말 다 했어?
2: 그래, 다 했다.
1: 그만 취소해. 둘 다 좀 그만해. 어서 서로에게 사과해.
2: 난 저 녀석과 할 얘기 없다.
1: 나도 마찬가지거든.

0: 다이노이드 썬더티라도 별거 아니로군.
1: 블랙소드,
0: 이제 네 코인은 카르노님의 것이다.
1: 버림없다.
0: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했지.
1: 어? 고무장갑? 설마 설거지를?
0: 당연하지. 이게 아니잖아. 잘 봐라.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지롱.
1: 그깟 고무장갑 따위는 내 공격을 막지 못한다.
0: 킥차!
1: 고무!
2: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서 본부에 연락해야겠어. 응답하라 본부. 설마 이런.
3: 썬더치라, 어서 피해.
1: 넌 누구지?
3: 시간이 없어. 그리 다이노이드 코인을 지켜야지. 빨리.
1: 고맙다, 지구의 전사.
0: 감히 나를 방해해?
4: 뭐지?
0: 별것도 아닌 주제에. 그럼 다시 썬더티라를 잡으러 가볼까?
4: 아이고, 이쪽이 아니네.
5: 키라가 볼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키라, 괜찮아? 볼트가 그래도 늘 덜렁거리는 애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화 풀어.
6: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아이고. 너희도 수리가 새로 올린 사진을 보았나? 역시 진짜 아름다워.
5: 저기 아까의 말인데, 볼트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네가 아직 볼트를 잘 몰라서 그래.
7: 맞아. 너도 더 겪어보면 볼트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6: 글쎄, 너희는 볼트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군.
8: 긴급 상황이다. 현재 다이노이드 썬더티라가 카르노 군단의 블랙소드에게 쫓기고 있다. 지금 즉시 B52 구역으로 출동해 썬더티라를 구하고 블랙소드를 쓰러뜨리도록.
9: 네, 사령관님.
10: 볼트가 돌아오길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일단 출동하자.

0: 이제 코인을 내놓으실까? 누구냐? 아하! 그레이트 코인이 제 발로 눈앞에 나타나다니 잘 됐군.
1: 빨리 썬더 트라를 구하자.
0: 응? 야! 야! 야! 야!

0: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이 블랙소드님을 이길 순 없다!
1: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필요해!
2: 볼트라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을 텐데!
3: 볼트, 대체 어디 있는 거냐?

0: 이런, 모두가 위험해. 어서 가봐야겠어.
1: 재미없잖아. 그럼 이제 안녕.
0: 다들 괜찮아?
2: 볼트! 뭐야?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네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1: 하찮은 것들이.
3: 볼트, 일단 탑승해라.
0: 자, 다들 준비됐지?
3: 하지만 볼트, 도저히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없다.
0: 꼭 뚫어야 할 필요는 없어. 녀석의 고무장갑을 잡아당겨서 녀석을 날려버리는 거야.
2: 오, 그거 좋은데?
4: 역시 볼트야.
5: 좋아, 어서 작전을 실행하자.
0: 이 고무장갑에 한번 당해보시지.
4: 잠깐! 내 돈!
6: 선도치라, 괜찮아?
2: 고맙다, 모두들.
1: 이 녀석들이!
0: 지금이다!

0: 볼트, 친구들이 말한 너의 진가가 이런 것이었군. 이제야 왜 다들 널 리더로 따르는지 알 것 같다. 널 오해해서 미안하다.
1: 티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나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할게.
2: 너희처럼 믿음직스러운 전사들을 만나 기쁘군. 모두들 앞으로 잘 부탁한다.
1: 응, 썬더 티라. 다이노이드 코인 모드 온! 번개의 전사 썬더 티라 합류 완료! 용암의 전사 마그킬로의 분노!
3: 블랙 위치!
4: 마지막이다! 페르노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 맑은 공기, 푸르른 대자연, 진짜 좋다.
5: 그러게, 캠핑 나오길 잘한 것 같아.
6: 얘들아, 다 됐어.
7: 잘 먹겠습니다.